간경화, 지방 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5.1절 맞이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연기 입간 구복액 5일 연휴 지난 후에는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가격 오르기 전 연변에서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최대 우대 활동이 되겠습니다. 5곽 구매하시면 4곽을 증정하고 10곽 구매하시면 12곽을 증정하는 외에도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10뇌첩 2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우대 활동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5.1절 쇄구는 후에는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는 마지막 우대 활동입니다. 사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입간 구복액을 천년 5세 경지가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가격이 더 좀 오른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적지 같은 우리 시중에서 보는 이런 용지는 얼마든지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지라든가 우리 백지라든가 흑지라든가 이런 천년 용지들은 그 재배가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자연에서 나오는 천년용지구야 우리 그 오색용지에 속한단 말입니다. 적지는 재배가 되나 이런 흑지, 황지, 백지, 이런 청지, 이런 오색용지가 재배가 아직 되는 기술이 없습니다. 이래서 아주 이 천년 오색용지가 들어간 약으로서 좀 귀한 약이다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이걸 신선초라고 불렀습니다. 불로초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우리 귀하디 귀한 약인데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발달한 제약 기술을 이용해서 용지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내는 이런 고도로 발달한 제약 기술이 도입된 약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액체나 물약이라 해서 다 똑같은 물약이 아닙니다. 700돌톤이라는 제일 작은 원자로 만들어졌고 또 국가에서부터 이 기준 번호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용지는 그 중약제입니다. 중약제라 할 때는 국약 비준번호 하면은 그 뒤에 반드시 Z가 붙어야 되는데 우리 연기입간구복액은 B가 붙었습니다. B가 붙고 또 국약 비준번호 있고 OTC약이고 이러다 할 때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또 병을 예방 오래 쓰면은 예방할 수 있는 약을 국약 비준번호 B로 줍니다. 그 다음 B20이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20이라는 거는 우리 아랍어야 숫자가 약이라 할 때는 고여 준조할

0: 그다음에 영어 자문 하나 있고 뒤에 8자리 아라비아 숫자가 있습니다. 그 앞에 두 자리가 아주 중요한데 19하고 20만이 우리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이다 하면은 19하고 20을 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수고하신다.
0: 네.
2: 저는 은지 강구복에 굽먹는 사람입니다. 어제.
1: 네.
0: 네. 여보세요.
1: 네, 그래요. 네.
2: 예, 대선아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네.
2: 예, 어제 먹는 가뭄이 만성간염에다가 간경화까지 있습니다. 그래 놓을 가드나에 항상 오른쪽 옆구리 아프고 뒷산도 들이켜오고에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기 싫고 음식을 먹으면 하와이 되고 속이 더부르가 며스레에 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밥 먹기 싫고에 입에서 자꾸 냄새도 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네. 저기 림피가 심해가지고에 하루 사흘에 나흘에 한 번씩 눈을 보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잠도 못 자고 이래 할 날이 뭐 두세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이랬는데 영지강 고박에 그전 한 반년 먹었습니다. 그렇게 네. 먹은 게 용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소화가 네. 안 되고 저기 속이 더부룩하고 밥 먹기 싫어 밥 못 먹던 게 인전에 밥을 좀 먹을 수 있습니다.
0: 네.
2: 예, 밥 먹으니까 나이 맥도 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냄비가 심해서 예, 변을 이렇게 보지 못하던 게 지금은 예, 매일 변을 보니까 나이 속이 개운하고 예, 저기 속이 수고합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예, 밤에도 속이 편안하니까 나이 잘 잡니다. 그래, 이름지 광고보 얘기가 예, B20으로 된 약이고 국가 기준번호가 있는 약이고 후보에 그런지 영이 효과가 빠르잼까?
0: 네.
2: 예, 효과가 좋고 그리고 예, 관절이 아파가지고 무릎 관절이 아파서 무릎에서 딱딱 소리 나면서 등계를 오르내리기도 바빴댔습니다. 그런지 네.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0: 관절 연골이 좀 재생되고 유연해지면 그 딱딱 소리가 나고 아프던 게 없어집니다.
2: 글쎄 말입니다.
0: 치료 가능합니다.
2: 예, 글쎄 말입니다. 이렇게 이래일까 하나 효과가 어떻게 좋고 빠르고 효과가 좋은지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른다니까 하나 약은 좀 있지만 오늘이 배달 받으려고 합니다.
0: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2797이?
1: 네.
2: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약을 선택할 때 어떻게, 우리 고요준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숫자, 영어 자모를 볼 것인가에 대해 설명드린데, B20이란 말, 20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비준한,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만이 20을 붙입니다.
1: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좋은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네.
0: 네.
3: 예, 선생님, 우리 남편도 이 용기 깡구복에 그 용어를 동안 다 쌌는데, 약이 정말 참 좋습니다. 선택도 잘 안 갔습니다. 우리 남편 항상 치세랍니다. 나는 약을 쓰면서 이렇게 자꾸 반복이 와서 고생하고 병원 가고 하던 게, 이 약 쓰면서 지금 병원 모르고 삽니다. 이거 쓰기 전에는 소화진이 안 돼가지고, 우는 덥고 아래는 타고 해서 몸이 수위도 타고 이래미 고생했는데 이거 잡으니 고증상도 없어지고 돈을 쓰니 용심해가지고 밤 이렇게 위생실을 가기 때문에 소변 통하지 않아가지고 따둥내면서 밤밤 모시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던 게 지금은 이 소변 순통하게 잘 나가고 수량이 많고 할까 용시고 배출 잘 돼가지고 용도 와야 돼 그만까 그리고 이 간도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용 고생했는데 이 지난 가슴에 이 약을 잡으니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아니 지방간도 없어 됐답니다.
0: 네.
3: 그리고 예, 눈도 예, 홍깔깔해 하면서 형 불편해 했는데 이 약수미들이 옛날에는 붙이는 거에 떨고요 놓는 거에 무슨 아예 그 바르는 약이 별난 거 다 써봐도 안 되던 게 지금은 이 약수미들이 그 증상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많이 어서는 눈이 편안해져가지고 예. 어서는 옛날에 눈은 못 뜨고 있던 게 어서는 무슨 안질 뜨고 있고 이러면 용서가 합니다. 그리고 이 가병도에 무릎이 태성 관절이 있어서 계단이 내리거나 길을 걸다도 어떨 때는 막 이 아래 위에 막 비틀어지면서 그래서 흩어지는 것 같아. 다음에 길을 걸다도 막 조절이 매우 주물고 이랬는데 지금은 까딱 이 약품이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약을 써보니까 이게 어떻게 그런 비료된 약이고 안전성 있고 그거 해결해서 요 흡수가 빠르고 효과도 다 나립니다.
0: 네.
3: 지금은 한두 달 치고 모든 것이 도와져 와서 이제 방송 들으니까 이 가격이 인상 안 납니다. 예.
0: 네.
3: 그래가지고 이 올라갈 때 한 10통도 싸서 장기를 계속 쓰려고 합니다. 본인도 지금 모두 그것이 다 도와지고 하니까 나 기뻐하니까 계속 쓰겠다 한 말입니다. 그래서 네. 대답하다
0: 10통이 12통입니다. 예.
3: 예. 오, 좋구나. 예.
0: 지금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 신호 태도 드립니다. 예, 2통. 예.
3: 어, 그러니까. 그 책에 예, 얼마 뒀습니까?
0: 예, 예, 알았습니다.
3: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22 고여준주 22 아니고 21 할 때는 우리 길림성 위생부에서 비준한 약이고 흥정광성은 23, 뭐 상례는 31, 북경은 11 이런 우리 그 암호가 다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우리 OTC 약인가 아닌가 이걸 우리 보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소개드리고 있는 연기입간구복액은 불로초라고 진선초라고 옛날부터 부르고 있는 이런 오색 천연용지에서 현대제약기술을 결합시켜 만든 국약규준번호 B20으로 된 OTC 약이란 말을 날마다 드립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를 수고하신다.
0: 네.
4: 예. 이 연기 입간 구보약 지금 우리는 그 우리가 쓰는 여든 내세는 많습니다. 이 간에 검사할 거 아니 강경화를 또 넘었다 말입니다.
0: 예. 네.
4: 그래서 약을 계속 타고 있는데 잘 말할 나만.
0: 네.
4: 이러면 그 이래서 방송을 통해서 연기 입간 구보약을 그때 썼는데 확실히 저기 이렇게까지. 벌써 이거 들이대는 단맛이 없고요. 팩 똑 떨어지다 하는 게 이거 쓰면서 차츰차츰 쓰면서 단맛이 돌아서라면 안 돼.
0: 네.
4: 그래 우선이 쓰면서 나서니까는 분명히 썼는데 반년 넘었었다면 안 돼. 그리고 병원에 가 검사했다면 검사하는 게 아내가 많이 좋아졌다.
0: 네.
4: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좀 이러면 눈이 하여튼 게 지금 이게 벗어진다고 합니다.
0: 네.
4: 이번에 활동이 또 보니까 이게 또 이미 좀 가시가 올 추세 같은데 이번에 또 저 약 약간 그냥 좀 더 준비해 놓자고
0: 찾아봤죠. 예, 이 오색용지가 좀 귀해지면서
4: 예.
0: 어쩔 수 없는 제약 공식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대 이 가격 오르기 전에 우대 활동이 있으니까 이거 다 이용하십시오.
4: 예, 빨리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연기 가운구복에 그는 이렇게 옷에 천연용지가 들어간 외에도 격오람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또 구기자라고 격오람 좋다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알지만 그 약이 그냥 그대로 가루낸다 달에 먹는다 캡슐에 먹는다 소용없습니다. 흡수가 아예 되는데 어떻게 그 효과를 냅니까?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5: 예, 저기 저는 선생님 지도를 받고 지람약을 간디사탄 3mg하고 메톨로을 25달이를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예. 그 두 가지 배합이 좋습니다.
5: 예, 그래서 덕분에 저기 공지같이 잘 되고 있습니다.
0: 네.
5: 예, 근데 어떤 때 가끔씩 혈압도 이렇고 뭐 암이율도 없는데 맨 안에 이렇게 가슴이 빨리 뛴다. 그럴 때는 무슨
0: 네.
5: 약이 있는지 해서 오늘도 떡무니를 합니다.
0: 그 심장열이 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 계속 가슴이 심동 과속으로 나오고 심근물난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동 과속으로 자꾸 나오고 그다음에 눈이 덮인 것처럼 항상 근심거리가 있고 불안하고 이게 다 한혈이 얼리뻐 치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이거 인간의 약 갖고 치료해야 됩니다. 이 용지로 만든 이 약을 써보시오. 이 간열이 내리고 간이 경락이 소통되고

0: 그리고 간세포가 재생되고 간에 충분한 혈액이 들어가면은 그게 차차차차 나사집니다.
1: 아, 그래서
0: 예, 이 연기 입간구멍액이 딱 맞습니다. 예.
1: 아, 다른 임시 그런 약은 없습니까?
0: 임시약은 혈압이 온종된다 할 때는 메토롤 대신에 신더안을 쓰십시오.
1: 아, 신더안이란 약이죠?
0: 네. 혈압이 계속 또 오르면 신더안을 더 보태고 혈압은 잘 온종된다 할 때는 메토롤 대신에 빼고 신더안을 잡수고 근데 이게 다 서약이 돼 임시구급입니다. 치료는 아닙니다. 예. 예. 우리 영미병원 가도 그래도 이렇게 처방할 겁니다. 그래서 좋기는 이렇게 가격이 제일 누워질 때 이런 치료약으로 해서 연기 입간구멍액이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그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한 질병. 이거 어느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으로 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시력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하다 할 때에는 이제 분처럼 요리 우 올리 솟는 거 말합니다. 대신 이런 사람들이 콩팥이 음기가 허하면서 아래 배꼽 아래부터 하지 발 이거는 계속 찹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네
3: 수고하십니다. 이준규 입간구멍액에 야 방송 듣고 여러 가지 병이 치료한대서 우리 언니께서 장려한답니다. 이 강경화 복수 가져왔다고 한 사람이지. 그리고 간이 나빠지면 필요 없으면 가장 조금 아프답니다. 강경화 복수 있으면.
0: 예.
3: 그리고 또 썬도 나빴어요. 저녁에 위생실에서 몇 번씩 하는지 모른다고 집에 와서 쉬는 게 한 대여섯 번씩 나가지. 그리고 또 혈압조절이 아주 싹 장기간 그 혈압약을 다 알고 있습니다.
0: 네.
3: 그래서 내 방송을 들어볼까 하는 이 능기과구복에 이런 여러 가지 병이 자퇴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는데 벌써 얼마 안 했을까 벌써 이 칼이 좋았던데 칼이 깨끗하고 아프던 그 증상이 없어서 다 된 거.
0: 네.
3: 그리고 이 손이 나빠서 그런지 그나 그런 사백 다수가 할라주나 일하게 벌써 대학 벌써 나갔던데 요즘에는 벌써 두 번 세 번밖에 안 나가고 그래 용 그런 숨이 그리고 신나나 아파서 숨이 그렇게 차가진 게 숨을 요즘에 차가야 하고 용 좋다 하면서 우리는 이랬느냐 이렇게 좋은 약은 내가 언영 먹고 깨는 거 그랬다면서 이 약이 원래 이름 있는 약이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
0: 이름 있는 약이 맞습니다.
3: 예, 이름 있는 약인데, 이 약을 주셨다, 그런 게 돼. 그래서 다른 약을 아무것도 여하만 싸우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동에 잘해서
0: 네, 시간을
3: 계속 받아서 계속 쓰다 그래.
2: 네, 그래요.
0: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위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1절 맞이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가격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봄은 여기에를 준비했습니다. 푸른 산골, 꽃과 꽃꼬리 노래가 가득한 따스한 봄. 아이들 눈 속에 빛나는 아름다운 연변의 봄을 상큼한 멜로디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은 저 푸른 산골 마을에 있네. 여기엔 빨간 꽃 피고 푸른 풀 자라며 노래하는 꾀꼬리도 있다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은 아이들 눈망울에 있네. 빨간 꽃을 보고 푸른 풀도 보고 노래하는 꾀꼬리도 보았네.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봄은 아이들 눈망울에 있네. 꾀꼬리도 봄 소식을 알리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0: 1384437517번, 1384437517번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안원천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곡은 님의 작사 김모호 작곡의 고금자리 자서서를 준비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마음 붙일 따뜻한 곳을 갈망하죠. 이 노래는 그러한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는 교정을 아름다운 소문으로 담아냈습니다. 이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서 신기옥 작사 리온문 작곡의 조국가마를 준비했습니다. 조국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하나된 우리 모습은 어떤 가요인데요. 박경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김인덕 작사 백희남 작곡의 형제민족 우리 함께입니다. 같은 뿌리를 가진 형제민족으로서 함께 어깨동무하며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화합과 단결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노래 이상규 임양자 가수의 노래로 함께 들어보시죠.

다음은 배서윤 작사, 오영란 작곡의 너와 나의 사랑 연길입니다. 연길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정겹고 로맨틱하게 그려냈습니다. 구망곡 김상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보내드릴 곡은 박은일 작사, 송열 작곡의 형제민족 화목한 지상다원입니다. 형제민족이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지상이라고 하는 비유한 곡으로서 평화롭고 따뜻한 세상에 대한

김설아 작사, 김미란 작곡의 동지를 준비했습니다. 동지는 집으로 돌아와 쉬는 공간, 그 자체의 의미를 노래합니다. 포근하고 아름다운 느낌의 이 곡을 김순희 가수 노래로 들려드립니다.

아래 석화 작사 방동걸 작곡의 고향 그 이름 보내드립니다. 고향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가득 있는 그림의 이름입니다. 최경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매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변직과 진행의 안한철, 저작의 반대문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지금 심장 질환 하게 되면 예, 지금 겨울하고 여름철 볼 때 예, 겨울철에 심장 질환 발생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급선 심근경색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다음 뇌경색으로 이렇게 반신불수라미로 온 사람들, 네, 대부분 보게 되면 겨울철. 그리고서리 봄철, 요 겨울철, 봄철, 요 가리를 할 때, 예, 객관의 계절이 전환할 때, 이럴 때 예, 보통 이런 중풍이라면 세게 옵니다. 뇌경색도 세게 오고. 예. 한 방면에는 우리 집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 환자분들이 집에 그 난치랑 아오지 않습니까? 예. 땅이랑 차갑습니다. 예. 집안도 영 습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겨울철에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우리 현대의학 각도에서는 뭐 혈관이 졸아든다 이런 거는 热胀 冷缩 이건 도리는 아시죠? 예. 근데 문제는 우리 치료 방식에서 이게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예. 지금 대부분 혈압이 세게 높은 사람들은 예, 보통 소혈이 세가지고서 혈압이 높아진다 해서 예, 대부분 우리 심뇌혈관 질병을 치료한 약들을 보게 되면 찬약제로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절이 전환할 때 추울 때 热胀 冷缩로 인해가지고서 혈관에 졸아들어서 혈압이 높아지고 또 이런 급성 심근경색 이런 질환이 많이 생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우리 산약제도 들어가게 되면 더 차갑게 만들어 놨습니다. 별로 그 당시는 심자란 편안한 같지만 예,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보통 우리 중의에서 말하는 찡구열이 나왔습니다. 예. 手脚 한량, 손발이 차다. 그 다음에 쓰니 이게 나왔습니다. 예. 쓰니하고 손발이 차다 이게 틀립니다. 예. 손발이 찬 게 치료 안 돼가지고 진일보 발전해서 그 다음에 쓰니로 넘어가는 겁니다. 쓰니라는 게 뭔가 사지가 니로 그러니까 무슨가 사지 손발 그 자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 무릎 관절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그 발굽 그 자까지 몽땅 차가만 한다 그런 말합니다. 그리고 니라는 거는 주엔이라는 건 마지막에 굳굳해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 그 젠동런 그러니까 온몸이 굳어지는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파킨슨 증상. 예. 그다음에 중풍 걸린 사람들이 반신 못 쓸 때 반신이가 굳어지죠. 굳어진 다음에는 감각이 없습니다. 꼬드바 때 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면은 혈액 순환도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심장 질환. 사실은 우리 심장 질환은 심자란 거는 마음속에서 주양 지치, 그러니까 모든 양기가 한데 이렇게 몰붙는 이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몸에 가는 피를 따뜻하게 만들자 하게 되면 꼭 심장이 들어왔다 나가야 됩니다. 이건 우리 현대의학에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동맥혈, 정맥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동맥혈은 나가고 그다음 정맥혈은 들어오고 이걸 통해가지고서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항상 피를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피가 만약에 차가워진다. 그럼 피는 어째서 차가워지는가? 혈관 안에 이런 습기란 게 많이 낀다. 그 뜻입니다. 습기가 일단 한기가 결합할 때, 무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물. 무리가 만약에 차가운 물이 된다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물이 근본상 흐를 수가 없죠. 이리 혈관 안에 무리가 많아시 그, 그러니까 도랑무리가 겨울철 되게 되면 다 얼어드는 것처럼, 예.

0: 마찬가지로 어립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 안에 이런 습이라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근데 습이 점점 많아진다. 실은 인체 내에서 70%가 건물이고 30%가 다른 게다. 이건 다 아시죠? 혈관 놓고 말해도 그렇습니다. 혈관 안에 70%는 물이고 30%는 우리 혈소판, 그 다음에 홍혈구, 백혈구 이러지 않습니까? 나머지 이 물이가 만약에 찬물이 된다. 개체면 습길이 된다. 습이 좀 많아져가지고서 이 물이가 막 80%를 된다. 90%를 된다. 이런다 할 때, 우리 빈혈, 병원에 검사하게 되면 빈혈이라는 거는 진단해낼 수 있죠. 뭐 혈액 속에 뭐 이런 혈소판 수치, 그 다음에 홍혈구 수치, 그 다음 백혈구 수치, 이걸 보고서 뭐 빈혈이다. 최티싱 핀실 이런 걸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그걸 통해서 뭐 우리 관찰할 수 있는가? 그걸 통해서 혈액세포는 30%던 게 우선 적어졌다. 그 다음에 무리가 많아졌다. 그럼 무리가 무섭게 많아지는가? 그래서 물이 많아지는가? 개체는 습기가 더 많아지는가? 예, 물하고 습기가 한데 결합해서 더 많아지는가? 이걸 우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가슴 답답해나고 심저통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심장 열이가 점점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차가워진다 그 뜻입니다. 심장은 발동기가 안 가집니다. 발동기는 항상 뜨거워야 됩니다. 절대 차가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 폐는 황제내경에서는 폐는 수의상 작용합니다. 수의상이란 게 뭔가? 이 물이 깨거나 너무 뜨거운 이런 발동기를 조금 여파해서 공절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폐가 심장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심장 열이가 폐가 같이 열을 받는다 할 때 그러면 우울로 올라가서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심장 열을 아래로 내려와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 본신이가 뭔가 여기 매 약 처방이가 너무 잘 됐습니다. 일단 이런 그 소요 바이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치솔, 바이솔 뭐 다 한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공동 다 한 가지입니다. 이 소요는 한 방면에는 습을 없앱니다. 지금 우리 중약제에 습을 없앤다는 약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이는 절대 습을 없앤다 하게 되면 어느 방면이 습을 다 없애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중약제는 어떤 데 습을 없앤다. 이게 또 몽땅 틀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습을 없애는 건 뭐 백추라든가 창주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치샤돌 그다음 후링 이를 이런 약제들은 습을 없앨 수 있는데 유일하게 소요는 예, 우리 심장 혈관 안에 습을 없애면서 심장에다 피를 잘 보내주는 작용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나와 남편은 예, 혈배강을 예, 열심히 쓰고 있는데 이 혈배강은 예, 피를 많이 공급해 그런지 신경세계 방면에서 많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2: 예, 또 예, 육세영지가 이야기 들어가 그런지 저희 간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0: 네.
2: 맞습니다. 원래는 조합미가 100 이상이 되는데 어전에 정상 수치랍니다.
0: 네.
2: 얼마졌습니까? 예.
0: 네.
2: 그래 우리 시력도 좋아져서 희미하고 바람 보면 눈물이 나던 것이 이게 없어지면 시력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그뿐만 아니라 기관지가 그저 그냥 나빠서 감기만 조금 걸리면 예, 가래가 끓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영 잠도 바로 못 잠겨서 그것이 지금의 혈배강 기침이 싹 가셔졌습니다.
0: 혈배강 이 혈배강은 특별하게 우리 심리혈관 질병을 치료한 약 중간에서도 유일하게 공동조치에다 시신경 위축을 치료한다. 그다음 만성기관지염을 치료한다. 갑상선 기능 저하를 치료한다. 이렇게 써놓은 건 우리가 밖에 없습니다.
2: 예, 정말 선생님 얘기 맞다나 그렇게 공동조치에 똑똑하기 때문에 정말 내 몸에서 우리 남편 몸에서 날마다 좋은 효과를 보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2: 굉장히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2: 그래 이 두산약이 특효약이 이제 말하는 제일 중요한 문제를 다 해결하기 때문에 매일 열심히 쓰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도 이 혈배강 계속 쓰면서 선생님이 친구도 맞고 이러면 저는 예,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선생님과 박선생 고맙습니다. 예.
0: 네.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어떻게...

0: 저는 이 혈압도벌이 겨울 때 아이들하고 그만이 어른 20년을 통하고 의하고 이 약도 바꾸면서 그렇게 치료, 치료도 하고 약도 이렇게 먹은데 건강하게 되든지 이거 먹은 다음부터 했으니까 어서 혈압이 하고 됐단 말입니다. 예. 그래도 그다음에 이 약만 먹어도 있으니까 이 혈압이 온건되더란 말입니다.
1: 네, 우리 지금이 그 혈압약을 뗀다,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중간한 중약자를 가지고 혈압약 떼기 바쁩니다. 그리고 우리 이 혈배강처럼 당날부터 혈압약 뗄 수 있는 건 우리 거밖에 없습니다. 혈압약 대신에 직접 이 혈배강 가지고 혈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약은 500도든 제일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어서 우리 심장 주자람 해야 된다. 이런 분들 제가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0: 하여튼 저 뭐니까 한 2-3일 먹은 다음부터 그냥 떼느라고 뗐는데 혹시 또 어떻게 했는가 걱정했는데 이렇더란 말입니다. 이게 어제 계속 우리 가래에만 이전부터 기관지 아예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 걸리나 어찌나 그거 특히는 이 간에 많은 게 어떤 때는 목에 딱 부고 어떤 때는 그거에 이 전문가 그거 간기만 살짝 걸려도 그거 간에 그거에 전문가 많으면서 어떤 때는 그거 누른 게 이런 게 좀 나오기도 하고 예. 난 이제 이 약 먹은 다음부터 했으니까 원래는 이때 뭐 지금 감기도 많고 이런데 지금 감기도 아예 하고 예 가래도 없고 야 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이 약 계속 뭡니까 쓰는데 뭡니까 어쩌면 어려서 나서 이 약 지금 활동 있습니까?
1: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그 가래 말이 나올까 제가 한마디 설명해 드리겠는데 우리 심혈관 질병 치료할 때 일단 이런 가래를 없애는 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피를 도와주는 약이 들어가야 되고 습기를 몰아내는 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가래를 전문 이 가래도 한탄이랍니다. 한기에 속하는 가래입니다. 이것을 없애는 약은 우리 자지청비관 제가 자꾸 이 자지청비관은 후메큐스의 300배 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가래가 나갈 길이 또 생겨야 됩니다. 그 나갈 길에는 텍사라는 약재가 들어갑니다. 텍사는 전문 우리 그 리수의 순수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래들을 습기들을 몽땅 몰아서 대변 소변을 내보낸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방면은 뭔가 하면 이런 약들이 심장 그러니까는 위에 심리혈관이라는 게 다 위 중기 놓고 말하자면 위에 속하지 않습니까? 꼭대기 상처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재들이 위에서 이 효과를 발휘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그 첨약보다 왈지가 발음이 더 좋습니다. 왈지가 이게 천천히 흡수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위에 항상 약 효과가 남아있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약 처방이가 너무 잘 됐고 그 지식도 너무 잘 된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오라제면 값이 오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이 천연약재 되나서 막 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 측에서 또 값을 올리라고 소리 원래 값을 알아야 된다 해서 요새 사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대 활동합니다. 6세트에는 3세트를 더 드리고 10세트에는 직접 10세트를 더 드리는 활동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활동 참가하세요.
0: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저는 혈배강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워낙 다른 무슨 좋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 해도 소용없어서 선생님 강의에서 듣고 혈배강을 선택했는데 그것에서 한 달에도 잘 되지 않아서 증상들이 모두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네.
3: 아빠에는 파신성이 있어가지고
1: 네.
3: 그래서 숟가락이 어디다 떨어지는지 무슨 몸을 떨다나 뭐 물이나 무슨 다 해야 되고 나는 또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영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강의에서 이 약을 먹으면서 아빠에도 좀 나서서 아이 자기 무슨 어디 갈 때도 가고 저거 사가지고 나도 혈압이 조절 돼가지고 살이 머리가 그렇게 아프고 심장이 떨리고 그러더니 다 났습니다. 그래 이래 좋으니까 이 약이 정말 명약이고 투표약이라고 난 생각됩니다.
1: 예.
3: 이 약보다 더 좋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1: 맞습니다. 예.
3: 이 약이 저기 밀가루 이상 제일
1: 아, 지금 16세트가 제일 좋습니다. 24세트를 더 드리고, 예, 그리고 또 침구가 12번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외지 사람들이라면, 치마에 맞겠다는 분들은 또 우리 10세트를 더 드리고, 오늘이 또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이, 16세트 활동 참가하는 분들도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3: 이 둘이 같이 결합했었지만 아빠에는 흥얼거림이 노래랑이 된
1: 기분이. 네.
3: 나는, 아이, 혈압이 조절될 때, 90만에 그냥 걸음 안 이어가도 되겠는데, 이거 다 치설하고 혈압 약도 안 먹고 그런다.
1: 네.
3: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좀 밥도 잘 먹어서, 예.
1: 네.
3: 살도 오릅니다.
1: 네.
3: 그래서, 예. 저기, 밤에 잠도 잘 자고, 눈도 영 좋아집니다.
1: 네.
3: 예, 그래서, 예. 단나이도 좋아서 달래도 마음대로 못 씁니다.
1: 네.
3: 그래, 몸이 좋으니까, 이번에 그, 좀 좋은, 좋은 활동에 참가해서 둘이 같이 먹을 예산합니다.
1: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3: 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1: 네. 말씀 주세요.
4: 수고한다.
1: 예.
4: 네. 어제 그저께 치마 준 건데.
1: 아, 예, 예, 예.
4: 그래, 이제, 우리 약, 그 약을 결별해 먹었는지, 좀 많이 씁니다.
1: 어.
4: 그래. 그날 치마 뽑아서 그런지, 저 걸음이 더 알게 된지, 지금부터는 괜찮다.
1: 어, 괜찮을까? 예.
4: 네. 그 모른 밤에서 차차 났겠지?
1: 네, 났습니다. 예. 어머님은 오고 활용해서 이 아들 집에 와서 우선은 그 결심하고서리 지금 치료하자고 접어든 부이지 않습니까? 예.
4: 그랬어. 그러니까 이 다른 약 같은 거 접어들겠는지 마음 먹고 접어들어서 선생님께서 잘 만났다는 생각합니다.
1: 네, 제가 또 그만 열심히 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4: 네. 감사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1: 그렇죠.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우리 특히 뭐 파킨슨 증상 보게 되면 현대의학에서는 떠는 거 보고 다 파킨슨이라는데 중의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파킨슨 떠는 증상도 어떤 사람들은 머리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팔을 떠는 사람이 있고 예, 어떤 사람들은 다리를 떠는 사람이 있고 몽땅 틀립니다. 그다음 또 어떤 사람들은 드뭇드뭇 가다가 막 이렇게 피부 근육 조직이 막 떨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게 몽땅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의에서는 약제를 쓸 때 지향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향. 지향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습기를 없앤다 하게 되면 뭐 백출, 부령 이런 약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못해 습기를 다 없애겠는가? 이 지향이가 영 중요합니다. 딱 어디를 짚었는가. 예. 그러면 그 약이가 그것이 갈 수 있는 약을 딱 선택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심뇌혈관 질병에 이런 습을 없앤다 할 때는 절대 이런 백출이나 부령 이런 약을 안 씁니다. 백출, 부령 같은 거는 우리 근육조직이나 피부나 예, 이런 데 습기 이런 것들을 몰아낸 자격이지 절대 심리혈관, 혈관 안의 습기를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거기 습기를 몰아낼 수 있다는 유일한 약은 바이샤오입니다. 샤오야오랍니다. 우리 보통이 총칭해서. 샤오야오, 바이샤오하고 치샤오가 다 그 공능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있을 때 뭐 少用的白上白上달러 쓰고 뭐 치성 달러 쓰고 이런 법이 없습니다.

0: 예, 추석을 써도 되고 발설을 써도 되고 다 한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통틀어서 우리 샤오야오 합니다. 예. 이 샤오야오는 정맥 곡장이 특별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맥의 그런 혈전들을 몽땅 끌어가지고 심장 안을 들여보내서 심장의 열을 통해서 다시 그거 뜨뜻하게만 깨끗한 혈전 다 녹인다 그 뜻입니다. 녹여가지고 또 다시 내보낸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오야오가 한 방면은 그런 작용이 있고 한 방면은 그 혈관 안에 습을 없앤 작용이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예.
2: 네. 네. 네. 이 혈관 환자인데
0: 네. 예.
2: 내가 이 혈압이나 봐서 그래서 밤도 못 자고 이랬는데 그 약 먹은 날부터 혈압 약을 이제까지 이제 안 먹습니다.
0: 어, 잘하셨습니다. 예.
2: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0: 예, 예.
2: 요새는 밤에 무슨 저기 불편해서 잠 못 자서 아래 90에 150이다. 근데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 약도 안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80에 120입니다.
0: 맞습니다. 예.
2: 그렇게 혈압 내려가도 약이 좋으니까 미네네 애 먹고 그 다음에 이 약 원인지 잘 몰라서 발이 발등 그 3분의 1이 그냥 저래가지고 나는 내 관절이 심할까 관절인가 안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한 몇 달 됩니다. 이게 발급 저린 게.
0: 예.
2: 그래 저래서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먹고 영 힘들게 살았습니다. 혈압이 나쁜 바람에.
0: 예.
2: 이 저런 게 현재 수수 이렇습니다.
0: 네, 그 심장 문제입니다. 기실은 예.
2: 혈압 왜 그렇죠?
0: 심장. 심장에서 심장에 맥이 좋아야 예? 그 발끝에 손끝에 그 피가 인차인차 갔다 온다 그 뜻입니다. 예? 심장에 맥이 없게 되면 그까지 못 갑니다. 그래 어머님은 지금 혈배강하고 근신고를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2: 예?
0: 근신고는 한 방면은 피를 많이 보충해주고 한 방면은 이 혈배강이가 신경, 혈관 이것을 다 열어주기 때문에 심장이 양기를 북돋아주기 때문에 심장에 맥이 좋아가지고 그까지 간다 그 뜻입니다. 예?
2: 아, 그렇습니까? 계속 이 약 쓰면 이 다리 저린 거나 나가지겠습니까?
0: 이 약만 좋은 게 없습니다. 예, 예.
2: 예.
0: 전날부터 이런 혈압약 대신에 우리 이 혈배강 가서 혈압 조절된다는 게 대단한 약입니다.
2: 예, 예 그날 저녁 오후에 먹었는데 저녁부터 혈압약 안 먹었습니다.
0: 맞습니다.
2: 아, 먹고.
0: 예. 이렇습니다. 혈압약을 잡술 필요 없습니다. 예. 예, 우리 지금 그래. 제가 혈압 이 말이 나올까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우리 이 혈배강은 한 방면은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면서, 그 다음에 혈압이 깨끗한 그 심장하고 뇌에다 피를 많이 공급해주면서 혈압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저 예서약에 대한 이런 혈압약 쓰기보다 더 안전하고, 그리고 혈압이 근치될 수 있는 겁니다. 예.
2: 그, 선생님, 자, 혈압이 이때 옷이 그렇게 돼도 이 약 그나 그저 먹으면 될
0: 듯. 이렇습니다. 혈관이 탄력이 좋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또 혈압 인차 내려옵니다.
2: 예, 그 약 안 먹고 한 번도 이상 그 약 먹으면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0: 게다가 이 혈압이 올라갈 때 내 감각을 많이 관찰하세요. 내가 옛날에 혈압약 먹을 때 혈압이 올라갈 때면 사람 막 바쁘고 이랬는데 우리 이 혈배강 쓰므로서 혈압이 올라갈 때면 사람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발이 이렇게 저린 것도 해결되고 이러면 그 혈압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연적으로 또 내려옵니다. 예.
2: 예, 알았습니다.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2: 약
0: 좀
2: 약
0: 예.
2: 예. 네, 얼른 먹게 약 싸놨습니다.
0: 예, 많이 쌌죠. 예.
2: 예.
0: 예.
2: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그래서 일단 혈관 안에 이런 습기를 빨리 없애줘야 사람 몸이 무거워나 이런 현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 원래 맨물만 있으면 이렇겠는데 습까지 같이 덩달아 나타날까나 온몸 무거워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수의향이란 게 뭡니까? 발동기 옆에 수의향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발동기 너무 따가워질까봐 이 수의향이란 게 있는 건데 우리 중의각도에서는 그 링수편 거기면서 말하는 거는 예, 이 수의향 작용이가 폐입니다. 이 폐가 절대 심장열을 낮추기 위해서 폐가 나온 게 아닙니다. 예. 이 그 폐가 무슨 작용하는가? 호흡을 통해서 호흡하는 게 무슨 겁니까? 우리 그 헝금모란 게 숨을 들이쉬기도 헝금모 아래로 쑥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거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걸 통해가지고 이 펌프작용을 통해가지고서 뭐 하는가? 심장의 열을 아래로 내려와 보낸 작용했습니다. 절대 심장열을 식혀주는 작용이 아닙니다. 이거 관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심장열은 낮춰야 됩니다. 심장이라는 거는 온몸에다 피를 공급해주는 장기고 심장은 전신의 양기를 관할해주기 때문에 심장의 요리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사람이 죽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를 도와주는 약이 대량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매 천화분, 맥동, 오미자 예, 이런 약재들 들어가서 전문 피를 도와줍니다. 그 중에 우리 텍사란 약재가 또 피에 이런 물이 찬 것도 없애주는 작용했습니다. 이거 황제내경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죽세병지하고 오미자가 무슨 작용하는가? 오장육부를 다스려줍니다. 근본을 다스려줍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어느 질병을 집중적으로 막 치료하다 나게 되면 예, 다른 장기가 꼭 손상받습니다. 이걸 피면하기 위해서 약재가 이렇게 들어갔다 그 뜻입니다. 예, 그리고 맥동이라는 약재는 또 변비도 해결합니다. 우리 피위 다창상별이 폐하고 대장에 부가입니다. 게다가 폐가 문제 생기면 대장도 꼭 같이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润肺止咳하는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润肠通便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결국 천하분은 진액을 많이 보충해줍니다. 특히 우리 심자에 나쁜 사람은 자꾸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서약을 세게 달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폐가 많이 손상받기 때문에 계속 목이 마르고 마른 기침하게 되죠. 이걸 피면하기 위해서 천하분이라는 약재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이가 전면적으로 이렇게 배합돼야 우리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심리혈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는가? 특히 우리 젠동, 게다가 젠동증, 온몸이 굳어지는 증상에 예, 이런 분들은 꼭 우리 이 혈배강하고 풍습방하고 근심고를 꼭 같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 젠동증은 전 세계적으로 골치 아파하는 이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중의에서 해석하는 거는 그게 그리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온몸이 어쨌든 점차적으로 차가워지면서 나타난 질병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줘야 되죠.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채손잎을 빼앗고 배치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배치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다. 배치는 밥만 먹고 야채는 전부 할머니 그릇에 옮겼다. 할머니는 야채를 먹어야 이가 하얗게 된다고 했지만 배치는 먹기 싫다고 울었다. 아버는 배치에게 할머니도 토끼처럼 채식을 하니까 토끼랑 비슷하다고 위로했다. 배치는 할머니가 나쁘다고 투정했지만 아버는 할머니는 그저 배치를 걱정하고 아끼기 때문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배치는 할머니가 채소빵을 드시고 토한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 코가 안 좋아서 고기 맛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웃었다. 배치도 마침내 웃었다. 할머니는 자신은 이제 쓸모 없어졌고 곧 죽을 거라고

0: 받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대체는 걱정스럽게 왜 채식을 하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어린아이를 키울 때 채식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그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사실은 배체도 아보도 아직은 그 까닭을 알지 못했다. 이전에 할머니의 운명에 대해 말했었는데 할머니의 운명이 이렇게 안 좋을 줄은 정말 몰랐다. 아보가 배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옛날 비간 대관인이 높은 흰마를 타고 야채 시장에 달려들어 몇 바퀴 돌았다. 그 대관인이 한 할머니가 야채 파는 것을 보고 물었다.
1: 할머니, 어떤 야채가 있나요?
0: 할머니는 대답했다.
1: 세상에는 두 가지 야채가 있지요. 속이 차 있는 야채와 속이 빈 야채예요.
0: 대관인이 미소를 지었고 할머니는 다시 설명했다.
1: 제가 야채 장사하는데 양배추는 벽엽이라 부르고 배추는 과심, 상청이라 하며 미나리는 수치마라고 불러요.
0: 대관이는 말고삐를 꽉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1: 공삭 자각엽도 있어요.
0: 대관인이 대답했다.
1: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0: 할머니가 다시 물었다.
1: 공심채라는 야채가 있지요. 바로 무성한 나물이라고도 불러요. 알고 있지요?
0: 대관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이 흰말이 어떤 야채를 좋아하냐고 물었다. 할머니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배채가 기어들어 말했다.
2: 말이 당근과 깻잎 먹어요.
0: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야채를 손질했다. 그때 아보가 물었다.
3: 갓은 속이 빈 야채에 속하나요?
0: 할머니가 미소를 지며 대답했다.
1: 이 비간 대관이는 말이다 갓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가슴을 꽉 붙잡고 입에서 피를 토했단다. 그 피가 말등에 떨어지고 사람도 떨어져 숨을 거뒀지.
0: 배체가 다시 끼어들어 말했다.
2: 작은 토끼도 숨을 거두게 될 거예요. 정원의 들풀을 모두 먹어버렸어요.
0: 할머니가 배체를 껴안고 말했다.
1: 아이야, 토끼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사람은 자신밖에 돌볼 수 없어 우리 먹을 것을 챙겨야 한단다.
0: 배체가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주변에서는 차 한 대 지나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할머니가 배체를 토닥거리며 말했다.
1: 야채 모종 같은 아이야.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이렇게나 자라있네. 아이야, 이젠 자야 해. 눈을 감아.
0: 배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꽉 감았다. 할머니는 다시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다.
1: 옛날에 공예장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단다. 게으른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새 소리만 알았지. 어느 날 한 새가 푸른 소나무에 날아올라 할아버지를 불렀단다. 할아버지가 문으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 새는 남상 정상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할아버지도로 고기를

먹고 자신은 양의 장을 먹겠다고 말했어.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남산 정상에 올라가 양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새에게는 한 조각도 주지 않았단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천새가 갈대밭에 뛰어올라 공예장 할아버지를 불렀단다. 구천새가 무슨 새냐고? 사실은 참새를 말하는 거야.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다. 할아버지가 누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문으로 나와 물었단다. 구천새 역시 북산 정상에 양 한 마리가 있으니 할아버지는 고기를 먹고 자신은 장을 먹겠다고 알려줬지. 할아버지는 아주 기뻐하며 다시 북산 정상으로 달려갔고 반쪽 양고기를 들고 돌아왔어. 그리고 이 구천새에게도 역시 한 조각도 주지 않았단다. 할머니가 이야기를 다섯 번째 부분까지 했고 봉왕이 오동나무에 뛰어 올라왔다고 말했을 때 배치는 이미 너무 피곤해 잠들어 버렸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돌아가며 말하는 버릇이 있었고 아보도 자기도 모르게 몸이 가벼워지고 시간이 느려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때를 말해보면 호생도 아보와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였고 소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호생의 부모는 공군 간부였다. 사회의 새로운 사물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호생을 사립소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래서 호생이 소학교 6학년 때 수업하는 장소는 정말 다양했다. 부흥중로의 방안, 서금로의 교실, 모명남로의 양옥거실, 장락로의 객실, 장락촌 주민위원회 창고, 남창로, 어떤 골목 양옥의 자동차 곳간, 거릉로 제1소학교 맞은편 고식적인 골목의 뒷방 등에서 수업을 했었다. 이 범위는 비록 아보가 활동하는 지역과 가깝지만 실제로 이때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했다. 매 학기마다 호생은 몇 군데 교실 장소를 옮겨 다녀야 했고 어문 수업, 산수 수업을 맡는 교원도 몇 명씩 바뀌었다. 그는 이미 크고 작은 골목에 드나들고 체조를 하고 달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1950년대는 입학 붐이 일었다. 상예 여성들은 기본적인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분필로 글을 쓸 줄도 알았으며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했고 풍금도 연주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민간 교원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 젊은 부인, 아주머니, 장부인, 리부인, 큰 아주머니, 어린 엄마 등도 교육에 적극 지원했고 사적인 집을 빌려 수업하는 일도 많았다. 그 중에 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다. 늘 꽃무늬 치포를 입고 앞가슴에 꽃무늬 손수건을 꽂고 온몸이 향기로 가득했다. 이분은 서금로의 여자 집주인이었고 자신의 집 거실을 빌려 수업을 했다. 흐린 날이면 항상 불을 켜는 것을 아까워했기 때문에 방 안은 아주 어두웠다. 안뜰 안팎에서는 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부채가 파닥파닥 소리를 내며 바닥에는 물이 떨어졌고 새 자리에는 우산을 쳐놓기도 했다. 이 장면은 정말 장락평의 산모 독소도와도 비슷했다. 하지만 호생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소학교가 원래

이런 곳이라고 생각했다. 보통 세 번째 수업이 되면 부엌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기름 연기 냄새가 풍겨왔다. 정말 너무 향기로웠다. 장 선생님은

0: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먹으면서 소리를 지르며 잘못한 학생들은 장 선생님과 함께 돌아가라고 했다. 바로 뒷객실로 가서 글을 쓰라는 볼이었다. 어느 날 호생이 해가 질 때까지 글을 쓰고 있었다. 장 선생님은 이미 글을 잊어버렸다가 뒤늦게 알아차리고 들어와 호생의 귀를 붙잡고 말했다. 먼저 가서 밥 먹고 이후 수업에 잘 들어라. 들었지? 2학년 때 호생은 장강로의 골목으로 전학 가서 공부했다. 한 분은 서 선생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글 쓰는 보호를 받았다. 서 선생님은 방에 들어가서 먼저 옷을 갈아입고 큰 서랍장을 열고 머리를 빗고 거울을 보고 라디오를 듣고 그 후에는 발톱도 깎았다. 호생은 해질녘까지 계속 글을 쓰고 있었다. 서 선생님이 비로소 옆방에서 들어왔고 호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가라, 길 건너갈 때 조심해. 호생이 연필 상자를 닫고 가방을 끌어당기며 인사했다.
1: 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0: 기억에 따르면 란심 대극장 티켓 판매소 맞은편 골목에 사는 왕 선생님만 늘 소박한 인민 복장을 입고 집에 가서도 그대로였다. 흰색 셔츠를 입고 호생 정면에 바르게 앉아 호생이 문제를 푸는 것을 보고 물 한 잔을 갖다 주셨다. 3학년 1학기 호생은 모명남로에서 수업을 들었다. 그것은 독립된 별장 거실이었고 큰 양불 모양 천장 등이 걸려 있었다. 송 선생님은 상해 사람이지만 방금 북방에서 상해로 오셨다. 어느 날 방과 후 송 선생님이 호생을 데리고 남창로로 갔다. 서금로를 지나 사남로로 굽어들었다. 송 선생님이 물었다. 반 학생들이 모두 너를 욕선생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뜻이야?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하라고 했다. 호생이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에 송 선생님이 말했다. 이 상해 사람들의 호칭이 정말 이해가 안 가네. 호생이 설명했다.
1: 싸워지는 귀뚜라미를 상해 사람들은 욕선생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다시 싸워도 보통 지는 거예요.
0: 성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이 뜻은 호생 학생이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네. 호생은 황 선생님이 지어줬다고 말했다. 송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다. 응? 황 선생님의 아버지는 매년 볼일들을 기르는데 학생들에게 마음대로 별명을 지어주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이야. 호생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송 선생님이 다시 물었다. 호생 학생, 너는 쉽게 패배하고 고비 많은 본래가 되고 싶은 거야? 부끄럽지 않아? 호생이 다시 고개를 저으며 그래도 괜찮다고 말했다. 송 선생님이 타일렀다. 시험에서 낙제하고 무단 결석해도 마음에 전혀 아쉬움도 느끼지 않네. 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해져야 해.

0: 호생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 선생님은 자신과 약속하자고 했다. 그러자 호생이 조용히 대답했다.
1: 귀뚜라미가 다시 용감해지고 이빨이 다시 뾰족해져도 마지막까지 싸워도 결국 지고 죽게 될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0: 송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휴, 아이야, 아주 어린 나이인데 정말 대단하네. 선생님을 화나게 만들고 싶은 거야? 송 선생님이 호생을 붙잡고 당부했다. 숙제를 열심히 해라, 들었지? 이때부터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서남로에 굽어들었고 그것은 나무 그늘이 두려워지고 행인도 적고 바람도 시원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이것이 세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봄은 여기에를 준비했습니다. 푸른 산골, 꽃과 꾀꼬리 노래가 가득한 따스한 봄. 아이들 눈 속에 빛나는 아름다운 연변의 봄을 상큼한 멜로디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은 저 푸른 산골 마을에 있네. 여기엔 빨간 꽃 피고 푸른 풀 자라며 노래하는 꾀꼬리도 있다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은 아이들 눈망울에 있네. 빨간 꽃을 보고 푸른 풀도 보고 노래하는 꾀꼬리도 보았네.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봄은 아이들 눈망울에 있네. 꾀꼬리도 봄 소식을 알리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0: 북올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0: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해는 15 시작의 해입니다. 전주 상하는 습금형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상급 결체 보치를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총체적 기조를 견지하고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도약 추월 목표를 조선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좋게 발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경제는 총체적으로 평온하게 운행돼 좋은 출발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했습니다. 1.4분기 전주 지역 생산 총액은 259억 3,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9% 상승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5억 8,9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3.9% 상승하고 2차 산업 증가치가 89억 9,600만 원으로 9.2% 상승했으며 3차 산업 증가치가 163억 5천만 원으로 2.7% 상승했습니다. 견인 상황으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지역 생산 총액 상승을 0.1%포인트 견인했고 2차 산업이 3.1%포인트, 3차 산업이 1.7%포인트 견인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3.3% 상승해 전성 9개의 시주 가운데서 2위를 차지했는데 그중 대성 투자가 35.5% 증가했습니다. 전주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2.1% 상승했습니다. 전주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80억 4천만 원을 완수해 동기 대비 4.8% 상승했고 전성 9개의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한도액 이상 사회 소비품 소매액은 35억 4,6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0.3% 상승해

0: 9개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농림 목축업 생산 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상승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전주 규모이상 봉사업 중점 업종은 영업수입 10억 4,300만 원을 올려 동기 대비 11.8% 상승했습니다. 1, 4분기 전주 경제는 평온하게 운행됐으며 주요 경제지표 장성 속도는 전성 평균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산업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장성 동력이 끊임없이 응집됐습니다. 이제 우리 주에서는 중점 산업, 중대대성, 중요 분야의 모를 받고 요소 보장을 강화하며 정밀시책하면서 발전난제 해결에 주력해 경제가 질적 향상과 량의 합리적 장성을 이루도록 전력 추진함으로써 전주 고품질 발전에 튼실한 토대를 닦을 방침입니다.
1: 5.18 연휴 기간 우리 소 각지에서 다채로운 문화체육 활동이 펼쳐져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조직한 춘원 연변 꽃길 여행 연변 봄철 계열 활동 중 하나인 다채로운 연변 예술로 하나 되다 5.18 문화쇼 활동이 연변대학 정문 주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주 군중예술관에서 준비한 중국 조선족 장고춤은 현장 관중들을 짙은 조선족 예술의 향연 속으로 이끌었고 스트릿 댄스팀은 청춘 활력을 불태웠으며 전자음악 공연은 현장을 광란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현장 관중들이 함께 부른 나와 나의 조국은 활동 분위기를 고조해로 이끌었습니다. 섬서 유림 관광객 백정정입니다. 이 도시는 정말 낭만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주변 경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유명한 인터넷 인기 간판벽도 가봤어요. 보문도 다녀왔는데 참 우리 전반 커피 업종에서 볼 때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우위는 광범한 커피 종사자들에게 우수하고 전문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참가 선수든 참가하러 온 업종 동료든 모두 이곳에서 기회를 겨루고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저녁 7시 30분 연결시 불화 통화 강반에서 무인기 편대가 펼친 빛의 쇼는 장관을 이뤘습니다. 5일 사랑스러운 사람, 소원병, 은하, 생명수 등 글자와 아름다운 화면이 하늘의 차례로 펼쳐지고 진달래꽃, 연변 축구팀 팀마크와 조선족 무형문화재인 부채춤이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과학기술과 민속, 체육, 따뜻한 감성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연길이라는 도시의 온도와 매력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련영 심양관광객 고가양 소희철입니다. 모인기 공연은 처음 보는데 정말 아름답네요. 그 안에 담긴 요소들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고 민족적 특색이 몰신 풍깁니다. 이를 도나시 제21회 5.18 문화관광체육계열 활동이 도나 북산 삼림공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도보 대호가 자연경치 속을 누비며 공원의 생태미와 도시 활력을 만끽했습니다. 수공체험과 사회교류구역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은 봄을 감상하고 시를 읊으며 봄날의 시적 정취를 음미했습니다. 도나 문화창의작품 전시구역에서는 사업일꾼들이 도나의 양질문화관광자원과 특색관광상품, 현지문화창의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선전하고 전시했습니다. 5.18 연휴 기간 혼춘 방천 풍경구는 독특한 자연 풍광과 유구한 문화적 저력으로 전국 각지 관광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변경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룡호각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중, 조, 로, 삼국 경관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관광객들은 경치를 감상하는 한편 역사를 되돌아보며 고요한 자연 생태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새 국문광장에서 국문국기 개양, 노동자 래찬 주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기관 사회구역, 일선노동자 대표, 관광객 500여 명이 수견이 서서 몽례를 올리며 조국의 번영과 노동계 영광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0: 2026년 봄철 소비 시즌 우리 주 상우 분해에서는 추... 수는 연변, 조류 소비를 주제로 보상 판매, 혜택 구매, 경기 소비, 다국 소비 4개 부분에 초점을 맞춰 다방면으로 힘을 기울이고 여러 분야를 연동시키며 다원적으로 융합시켜 온기 있고 특색 있으며 유력한 소비 전경을 전력 구축하고

0: 접어서 봄철 소비 시장을 전면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번 봄철 소비 시즌에는 분야 간 연동의 대중 소비품 교체 시즌을 구축합니다. 장식, 가정용 전기 제품, 자동차, 완제품류 등 중점 소비 품목에 초점을 맞추고 보상 판매를 줄선으로 각 측의 자원을 연동시켜 정책 혜택 플러스 기업 보조금 조합 조치를 내옵니다. 상무 부문에서는 연동해 대하 기업을 찾아 미니 모터쇼 활동을 개최하고 향촌 소비 시즌을 가동해 녹색 지능 가정용 전기 제품의 자동차 순회 전시, 가구 건자재 특별 혜택 등 향촌 대중 소비품 점유와 비유제품 혜택 쿠폰, 충전 봉사비 혜택 쿠폰을 증정합니다. 공청단 연변주의와 연합해 결혼 시즌 선물 꾸레미 활동을 펼쳐 신혼 소비를 촉진합니다. 우리 주에서는 또 주내 대형 상업 무역 기업을 중점적으로 조직해 50차 이상의 판매 촉진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다양한 소비 품목을 아우르며 할인, 금액별 할인, 사은품 증정 등 혜택을 내놓습니다. 백화점, 완제품류, 상가, 슈퍼마켓 3대 분회 1천만 원 이상 소비권을 도입해 진정으로 소비 열기를 이끌어냅니다. 각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동하고 주내외 공급사설과 협동해 다국 우수상품 혜택 향유, 산지 생방송 원활 구매, 본지 생활봉사 등 주제 활동을 펼쳐 온 오프라인 심층 융합과 다분야 협동의 소비 전경을 구축하게 됩니다. 주 상무국 부국장 최경파입니다. 상무무역 플러스가 융합된 봄여름 생활 시즌을 만듭니다. 축구 경기와 콘서트 등 10점에 초점을 맞춰 상업무역과 체육, 관광, 미식의 심층 융합을 주동합니다. 온라인 부번 연동 플랫폼을 혁신적으로 내놓고 쇼핑, 숙박, 출행, 오락, 미식 등 전반 사슬의 자원을 통합해 부번 연동으로 전액에서 소비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주에서는 또 연변 미식 특색을 깊이 발굴해 미식 시즌 판매 촉진 활동을 펼칩니다. 메이투안, 틱톡 등 온라인 플랫폼과 손잡고 맛, 여행 등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전통 브랜드, 풍경구 먹거리 추천, 인터넷 인기 식당 등 미식 대표와 커피 등 분야를 둘러싸고 특색 미식 소비 전경을 구축합니다. 동시에 출경 세금 환급 정책 선전을 강화하고 통상구, 공항, 면세점 건설을 다그치며 다국 상품 어투어 지험점을 구축하고 수입 상품 판매 촉진 활동을 펼칩니다. 연결 다국통 선별, 훈춘 e쇼핑 등 현지 플랫폼으로 MCN 기구 및 전자상거래 기업과 연동해 다국 생방송 판매를 하고 수출입 상품 온 오프라인 판매 경로를 혁신 확장해 다국 소비가 전주 소비 장성의 새 주목점으로 되게 합니다.
1: 5.1절을 앞두고 아련기계주식위원회사 설계실이 단연간 과학기술 혁신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지켜온 장인정신과 해외 독점 장벽을 돌파한 확고한 혁신실력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전국노동자 선봉호 영예 칭호를 획득했습니다. 지능제조 일선에 묵묵히 뿌리를 내린 이 기술 대우는 일터를 전장으로 혁신을 사명으로 삼고 실질적인 노력과 장인 정신으로 길림 첨단 장비 제조의 산업 명함을 빛냈습니다. 아련 기계주식위원회사 설계실은 2006년 1월에 설립됐습니다. 단연간 부문 전체 설계 일꾼들은 시종 중국 제조 우리 책임이라는 기업 정신을 받들고 설계 연구개발 일선에 뿌리 내려 밤낮으로 기술 난관 돌파에 매진해왔습니다. 일상사업에서 팀원들은 책상에 엎드려 도면을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산하며 매개 변수를 다듬었고 설비 구조, 핵심 공예, 에너지 절약 효율을 겨냥해 수없는 시험과 최적화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아련 기계주식위원회사 설계실 조장 진위랑입니다. 도면 설계 과정에서 고객의 생산 조건, 판재 생산 공예, 현장 사용 수요를 긴밀히 둘러싸고 설비 구조 설계와 세부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정밀하고 엄격한 설계로 고객의 개성화된 공예 요구를 만족시키고 설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실용적이고 튼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고객을 위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꾸준한 혁신에 힘입어 팀이 자체 연구 개발한 슬래브 예열 설비는 종합 성능 면에서 성공적으로 독일의 동종 설비를 뛰어넘었으며 단숨에 유럽 업체가 장기간 업계를 독점하던 국면을 타파해 국산 첨단 기계 설비가 기술 선두를 달리게 했습니다. 2024년 튼튼한 혁신 실력으로 아련 기계는 손으로 길림성 혁신형 과학

0: 과학기술기업, 고신기술기업, 고가급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강소기업으로 평이됐고 14호 국가중점 연구개발 계획 대상을 순조롭게 맡았습니다.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제품은 안정적인 성능과 선진적인 기술에 의탁해 러시아, 한국, 타이, 인도,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 판매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업계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아련기계는 성공적으로 심수증권거래소 메인보드에 상장하며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아련기계 주식위원회사 부총경리 양영신입니다. 효이 기여도 면에서 팀의 설계 성과는 지속적으로 기업 고품질 발전에 힘을 부여했고 제품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높였으며 시장 공간을 넓혔습니다. 이로써 회사를 위해 안정적인 영업 수익과 이윤을 창출하고 시장 우세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이번 노동자 선봉호 영예 획득은 설계실 전체 기술일꾼들이 일터를 지키고 예의 혁신하며 난관을 이겨낸 데 대한 높은 긍정입니다. 향후 팀은 계속해 선봉 모범 정신을 발행하고 첨단 장비의 자체 연구 개발에 매진하며 핵심 관건 기술을 지속적으로 돌파하고 장인 정신으로 산업 승격에 힘을 실어주며 과학기술 혁신으로 길림성 제조 고품질 발전에 조력할 계획입니다.
1: 전국 신사회계층 인사 신선중국 열견문명행동보치를 깊이 실시하고자 일전 주당의 동전부 주 신사회계층 인사연합회에서는 아름다운 연변찾기, 가장 아름다운 북카페, 걸어다니는 독서 계열 활동을 가동해 책향기로 신사회계층 인사들의 성장에 힘을 부여하고 전민 독서가 연변에 뿌리 내리도록 추동했습니다. 활동은 우리 주 첫 신사회계층 인사 도서 코너인 도문시 로띠번 커피 국문점에서 가동됐습니다. 이 도서 코너는 도문시 철도 국문 옆에 위치했습니다. 매장 한켠에는 커피와 즐거운 독서, 한마음 한뜻이라 쓰인 책장이 있는데 문학, 역사, 사회과학, 생활미학 등 류형의 도서들이 비치돼 신사회계층 인사와 주민, 관광객들에게 제공됩니다. 이 도서 코너는 커피 플러스 독서 새 모식으로 변경 소도시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심양 관광객 섭입니다. 커피숍에서 맞은쪽에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볼 수 있어 무척 여유롭고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고리띠의 동면인데 학창시절부터 좋아했던 책입니다. 여기서 커피를 마시며 제가 좋아하는 책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근날에 우리 주에서는 커피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 모식의 모를 받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커피 산업 발전에 융합시켰으며 커피 문화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처로 되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열 활동은 독서 진지 구축, 책향기 분위기 조성을 핵심으로 여러 조치를 내와 신사회계층 인사들의 독서 활동이 깊이 락착되도록 추동함으로써 책향기 극한 연변 건설에 조력했습니다. 주 신사회계층 인사 연합회 공회 주석 왕염양입니다. 주 신사회계층 인사연합회에서 아름다운 연변 찾기, 가장 아름다운 북카페, 걸어다니는 독서 주제 활동을 펼친 것은 주로 331 국도 연선을 따라 변경 문화와 문화관광 특색을 갖추고 커피향과 책향기가 어우러진 곳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연변의 관광 특색과 책향기 커피 문화를 결합시켜 신사회계층 인사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연변의 풍물을 보고 책향기와 문화적 정취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연변 용정 커시안 팀이 올 시즌 홈장 경기 3겜 경기 연속 무승부를 했습니다. 연변 팀은 2일 오후 홈장에서 펼쳐진 각급 리그 7라운드 경기에서 무석 5구 팀과 1대1로 비겼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연변 팀은 파상 공세를 퍼부었고 무석 5구 팀은 빠른 역습을 시도했습니다. 균형은 11분에 깨졌습니다. 무석 5구팀 공격수가 연변팀 금지구역 내에서 반칙에 의해 넘어졌고 심판원은 페널티킥으로 판정했습니다. 한 골 앞선 무속팀의 공세는 더 매서웠습니다. 상대방의 강한 압박에 연변팀 수비진은 애를 먹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 두 팀은 맞불을 놓았습니다. 공세를 주고받던 77분을 전후로 연변팀의 여러 번의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김태연의 송곳 패스를 받은 조반리가 상대팀 금지구역으로 파고들어 때린 슛이 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바로 몇 초 후에는 황진비가 날린 강력한 슛 역시 무속팀 수비수의 몸에 막혔습니다. 동점골은 경기 추가 시간인 93분에 터졌습니다. 후방에서 허문광이 무속팀 금지구역으로 길게 패스했고 황진비가 왼발 슛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경기는 결국 1대1로 끝났습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오는 10일 오후 3시 홈장에서 광서 항신팀과 8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춘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병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적,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1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싣는 제품으로 녹철정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강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

5.1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앗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그리고 시신이로 명서방 눈병치료 약품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세 가지 제품 천희 박사 시신이로 그리고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5.1절 맞이 특대 우대 활동 이제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특히 이번에 이 천희 박사 그리고 시신이로 여기에는 본 제품들을 적게 싸도 퍼센트를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우대활동은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천희 박사 같은 것도 많이 싸야 많이 20각을 싸야 20각을 주고 돈을 빼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15각을 싸면 15각을 줍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적죠. 거기에 따라가는 홍광치료이기 시신이로도 10각을 싸면 10각을 주고 홍광치료이기 이게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홍광치료이기는 노벨상까지 받은 루이디엔의 이학 박사가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거기에 이학 박사증까지 얻은 이분이 그 홍광치료이기를 이거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홍광치료이기는 주약에 콤파치료에 너무 좋습니다. 그 모든 그뿐만 그러니까 콤파치료에 좋으면서 남성들이 전열선염, 전열선 비대 소변이 작거나 소변이 급하거나 혹은 또 소변이 차수가 많고 한 번에 나가는 양이 작고 무력하고 소변이 똑똑 떨어지면서 밤에 같은 야뇨증이 더 심각한 분들한테는 이 제품을 홍광치료액이라는 건 콤파 그 부위를 딱 지웠습니다. 뭐 그거 자극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선 증식이 있거나 그리고 종양이 쉽게 자라거나 이런 분들한테 연조직 손상이 자꾸적 하면 생기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우수한 좋은 치료 그 의료기기에 속합니다. 의료 의료기기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아주 좋은 이런 의료기기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 우대활동 가운데 이거 한 것만 딱 선물로 받겠다면 평생 쓸 수 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면 어디에다 대고 딱 조이게 되면 기본으로 그 방면에 순환장애가 풀리면서 모든 세포의 정상대사를 유지해주는 차원에서 특히 우리 콤파치료에서는 우선으로 좋은 효과를 보는 이런 좋은 치료이기가 이번에 따라갑니다. 이 시장 가격으로는 뭐 시장에서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0: 내도 4,980원 좌우에 해당하는 그 5,000원에 상당하는 이런 1억이에 속합니다. 이거 이번에 한 건을 무료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이 전이발사를 환자입니다. 저는 전이발사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따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흐릿해보나고 경력도 상실됐던 게 그게 다 돌아오지. 소화가 안 되던 게 그게 그러고 정신하고 이 경력이 돌아올까 정신하고 혈압조절이 잘 되고 머리가 흐릿해보나던 게 맑아지고 아까 아이 맥이 나고 예. 활동 못하던 게 활동 잘하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새 생명 얻은 것 같습니다.
0: 아 그럼요.
2: 예. 그리고도 거기다가 최신 1호로 예, 소비 진행에 닫아서 밤이나 낮이나 그저 정말 실수할 때도 용만했습니다. 그래 최신 1호를 썼는데 한 대 같이 쓸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맥이 오고 예, 밤잠 잘 자고 할까나 정신하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래 좋을 때 활동 좋을 때도 드물니까
0: 그렇죠.
2: 그래 배달 이 두 가지를 다 배달 받자 그랬다.
0: 예 배합은
2: 건강 1억 2억에도 나왔다.
0: 그렇죠. 예예 예. 기회입니다. 예. 예 배합이 너무 잘 된 겁니다. 예예예 예, 예. 그렇게 하셔. 전희 박사 예. 최신이로 함께 쓰는 게 배합이 너무 잘 맞습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는 이 전이 봤어야 왜 요즘은 한 반년 거지 좋습니다. 네 이거.
0: 예.
3: 예. 야 이거 쓰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원래 예, 머리가 어떻게 되면 이제 자꾸 어지럽고 그리고 예, 정시야에 나고 어떻게 돼서 예, 귀에서 저기 소리 자꾸만 하고 그랬습니다.
0: 옛날에.
3: 예. 예. 그리고 예, 또 머리 또 그런 각이 되게 되면 가끔 가다가 예, 어떻게 돼서 허리에 이 심장부터 아래도 가서 허리 놀라고 있지 않게 예. 자꾸만 예 꿈이 밤에 자면 꿈이거든 어떻게 많은지 예. 잠도 그게 조금만 자도 예 꿈이거든 형편없이고 그랬습니다.
0: 그러니까 예, 예. 때리가 휴식하지 못하고 계속 그 내 많은 혈액이 올라가야 되니까 잠자기 힘들어지고 간주 장열도 잘 완성되지 못하는 거죠. 예.
3: 예, 그리고 이게 손 있지 않습니까? 손발이가 자꾸만 저리고 많이 저리는다. 두 번 전부터 손발 저리고 그리고 전화기에 넣어보다치긴 다리에서 자꾸만 쥐어 올라오는 거 진짜 있습니까? 다리가 단단히 뽀뽀대 나면 이럴 때 한참 일어나서 문다지고 이래야 이렇고 예. 그리고 특히 발끝하고 손끝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정성 찌르는 거 진짜 있습니까? 예.
0: 신경말초염입니다. 순환이 예. 제대로 잘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심각한 증상입니다. 예.
3: 예. 그래서 어떻게 저기 뭐 이렇게 되게 되면 그리고 조금씩 나가 걸어대게 되면 맥이 없어 꼼짝 못해요. 다리에 어떻게 되죠? 뭐 잘 저기 조금만 걸어도 이 발목이 하고 저 무릎 꼬다기가 탁 시끄러다면서 뭐 많이 걸지도 못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있는데 지금은 이거 쓴 다음에 예, 지금 맥이 참 이게 어떻게 돼서 예, 다른 약도 예, 많이 써봤는데 예, 그렇게 사야 돼. 이 약 쓴 다음에 예, 이 특히 다른 맥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예, 나 그러던 게도 숨사절도 모르고 그리고 정신하고 예, 모든 면에 지금 이거 쓴 다음에 확실히 예, 고루고루 좋아집니다. 모든 여러 면에 다 좋네.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생명과학이 최신 돌파성 제품에 속하니까 머리끝부터 발끝 때리까지 혈관을 포함해서 모든 세포의 정상 대사를 되찾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노인이 노인답지 않게 씩씩해지는 거죠.
3: 예, 손발이 안 돼. 어떻게 자그마 차갖고 냉각하도 그래도 이렇고 지금 몸도 많이 따가워나고 예. 그리고 특히 이거 쓴다면 지금 이 머리 원래는 참 혈압 조절도 완전히 다, 혈압이라는 게 가장 조절하는데 혈압 조절도 완전히 잘 된다.
0: 이게 특수한 심장과 뇌혈관의 특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3: 예, 예. 선생님들이 이번에 이렇게 활도 이렇게 좋고, 예, 이렇게 지금 오늘에 저기 뭐니까, 12각이죠, 예?
0: 저기. 예, 이번에 전희 박사는 15각 주고 홍강치료 이기를 한 대 무료로 줍니다. 예.
3: 예, 기계가 그 다른 사람들 기계 참 좋다고 그때다 그거 써보는 게
0: 기계는 너무 좋아서 이거 거의 5천원 돈에 해당하는 걸 이거 어디서 인터넷 찾아봐도 아는데 이거 무료로 준다는 게 기회입니다. 다른 예. 작은 기계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노벨상까지 받은 류덴의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나 이런 좋은 제품이 지금 전 이 세계 전 전 그 인류에게 전 복음

0: 저는 1억 2개입니다. 예.
1: 예, 선생님 기름, 오늘 기름에 15시간 대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런 제품 자체는 노년에는 후회 없는 선택으로 될 겁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0: 예.
3: 선생님이 선택해준 그, 저기, 손이 박사.
0: 예.
3: 우리 처음에는 신입 아이 했습니다.
0: 아, 예.
3: 선생님이 선택해 줬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3: 예, 그랬는데 우리 집에 아저씨는 이거 신입 아이하고 그거 투여 났단 말입니다.
0: 예.
3: 그래서 우리 다시 요번에 한 달 전에 이거 사다 갔으니, 예, 우리 두 분이 한 펄 한 펄씩 두 펄 샀댔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3: 예. 그리고 예, 두 펄 사서 우리 한 사람이 한 펄씩 지금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이제 먹은 지 한 달이 납니다.
0: 예.
3: 예. 그래, 이거 우리 집에 아저씨는 이거 잡수고, 잠이, 수면장애가 많던 게 잠이 잘 온답니다, 이거.
0: 아, 그렇죠. 이게 심장대 예, 혈관이 좋아지니까. 예.
3: 예, 예. 그리고 저기, 저기 팔도 시리고, 예, 그러던 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예.
0: 듣보선 신고 잔다는 사람, 듣보선을 벗었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면장애가 예, 풀리니까 신경말초까지
3: 듣보선은 예, 신고 삽니다.
0: 어, 예, 그렇죠.
3: 그런 게 예, 지금 벗고 사고
0: 예,
3: 아무튼 여름 해내서
0: 수면장애를 풀어주는 예, 데는 이런 제품을 초과할 제품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예.
3: 예, 예. 그래 처음에 선생님이 원래 선택했을 때 먹어야 되는데 우리 이거 투인 나가지고 정말 아하, 미안합니다.
0: 예. 예.
3: 그래서 이제 좀 여름인에서도 나사지면은 예, 이거 저기 방송의 무리를 많이 하겠습니다.
0: 예, 심장과 예, 뇌혈관에는 더 비할 데 없습니다. 완전히 쓰러졌던 예, 사람이 누에 앉았던 사람이 자리로 10년을 누에 앉아 손가락 발가락 깜짝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게 됐으니까 우리는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았지만 해도 이제처럼 발끝이 시리거나 손끝이 시리거나 짜게 바람이 자주 나오거나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게 잠자기 힘들거나 이런 종합으로 해결받는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 CAMP입니다.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다는 게 말은 간단하지만 해도 그 과정을 분석해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공유를 거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건강, 새로운 젊음을 찾아다 주겠습니까? 예.
3: 정말 대단합니다.
0: 그렇죠.
3: 예. 예. 그래서 저는 쥐가 섞어 올라와가지고 지금에 이거 먹고 나니까 쥐가 올라오기는 조금씩 올라오지만
0: 이제 한 달이 됐다니까 점차
3: 예,
0: 완전히 나아지게 돼 있습니다.
3: 예. 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3: 안녕히 계세요.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동신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우리 남편이 전년선 비대를 내서 시신이를 쓰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0: 예.
4: 이 전년선으로 소변이 자꾸 예, 때론 줄이고 아프고 예, 단점 쉬지 못했는데 이해하고 이전 여러 달 썼습니다.
0: 예.
4: 이러니까 지금 소변이 잦은 게 지금 해결되고 예, 그게 해결되니까 또 밤잠 편하게 잘 수 있어 좀 신나합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예,
4: 계속 소화가 안 돼, 연고생했는데 지금 소화가 잘 되니까 밥 잘 잡수니까 맥이 나고 예, 허리다리가 아파서 걷기 바쁘던 것도 지금 많이 났고 손발이 차던 것도 지금 많이 났단다.
0: 아, 그렇죠. 예예. 예. 예.
4: 그래, 약이 효과 좋으니까 얘 계속 쓰려고 하고 내 천희 박사 좀 문의합시다.
0: 예.
4: 우리 사촌 언니가 예, 중풍 맞아가지고 소리 병원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소리 이제 나온 지 한 달이 안 된다.
0: 예.
4: 그래, 나왔는데 저기 무슨 약을 썼으면 좋겠는지 자꾸 고민하더란 말입니다.
0: 예.
4: 그래서 내 지금 저기 그래 나온 게 이 두 맞은 게 지금 반신은 못 쓰고
0: 예,
4: 어느 장에 왔습니다.
0: 예.
4: 그리고 저기 혈압이 높고 예, 그리고 원래 또 소화도 잘 안 됐습니다.
0: 예.
4: 예. 그래서 내 지금 저기 이 약을 좀 추천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문의한다.
0: 이제 그분이 병원에서 금방 출원하셨을 때 빨리 천희 박사 이 제품을 접수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거 1년만 쭉 절대 변동하지 말고 1년 2년 견제하는 사이에 되면 벌써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병원에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고 이게 뇌 혈전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반복이 다발성 뇌혈전이라 이런 진단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한 번의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전희 박사 CAMP라 전희 박사를 하게

0: 네,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이제처럼 말씀하기 불편해지고 행동거지가 불편하고 제표에 오는 게 무섭고 이렇다게 되면 본 제품 천이 박사를 병원에 이제 금방 출원했을까 빨리 시작하는 게 빨리 효과를 보게 되고 제표에 오는 걸 막아주고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온 데는 이 제품 믿어도 됩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해도 지금 10년 동안 누에 앉아서 이학 박사가 누에 앉아서 손가락 발가락 꼼짝 못하던 게 정상으로 회복되어 왔거든요. 결국 우리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 방송을 듣고 본 제품을 복용하신 분이 심박수가 40차 건방 부서져서 늘 병원에 가 검사하게 되면 심장 치부치를 여치 않으면 안 된다는 분이 이 제품을 쓰시고 심률이 65차 잡으러 돌아왔으니까 병원에서는 무슨 약 써서 이 정도 됐는가 그러면 치부치를 여치 않아도 된다고 이 정도까지 우수한 제품이니까 이 제품 자체는 40여 가지 질병의 근원을 원인에서 해결해주고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모든 부정상적인 이런 세포 대사를 정상으로 이끌어주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선택이 아주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예, 알았습니다. 좀 저기 들어보니 보니 활동 등용 좋고 한데 저기 활동이 좀 장가해서 싸다롭네. 좀 해주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이 홍광치료 이것까지 함께 쓰는 게 제일 귀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3: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맹소강 농약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네. 네,
3: 어째서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자꾸만 눈이 가렵고 그 다음에 눈이 붓고 그 다음 부었고 텔레비전
0: 보고 부용 백내사.
3: 네, 네. 네. 그런 게 뭔가 이 백내사에 왔답니다.
0: 네.
3: 예. 그래서 나 그런 수술이라는 거 수술하지 않고 이 선생님이 이 강의한 이 맹서관 농약을 복용했단 말입니다.
0: 예.
3: 예, 우선 한 반년 거의 복용했습니다. 예,
0: 아 그래요?
3: 예. 예. 그런데 확실히 이게 효과 논의는 최고입니다.
0: 효과가 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이 네. 제품 자체 21가지를 분석해 보게 되면 잘 선택됐습니다. 예.
3: 네. 눈이 붓긴 것도 이렇고, 눈이 부은 것도 많이 났습니다.
0: 그게 낫다는 게 이 약으로 되지 네. 다른 약으로는 힘들 겁니다.
3: 예. 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활동에 좀 우리 활동 있을까요? 참가하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네. 이번 활동 잘 이용하세요.
3: 네, 그리고 한 가지 문의할 거니, 우리 고모가 지금 이 그런 뭔가 뭐, 맹감 건방이 맹감 그런 게 왔단 말입니다. 노금 그러니까 이 혈관이 막혔다
0: 네, 네 혈관이 막혔지.
3: 예. 머리 용실이 아프고 지금에 영 그런 이 그런 골이 세게 아파서 어지럼증이 막 난다
0: 예.
3: 네, 그래서 내 이 질문 우리 그 고모가 말한 게 그 천이 박사를 어떻게 복용하면 아이 되겠는가 질문해 달랍니다.
0: 그분이 지금 노금이 네. 이미 와서 머리까지 아프고 그렇다.

0: 쓰러지는 그 순간이 무조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에서 천이 박사를 시작하게 되면 노건으로 완전히 쓰러져서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후유증이 많이 생기는 거 이거 완전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천이 박사를 빨리 시작하라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고 인류에게 청춘 미마의 발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젊어지니까 혈관이 젊어지는 거죠. 이 제품 자체는 장숙이고 최신 생명과학이 돌파성 제품에 속하니까 빨리 이 제품 시작하면 혈관 관리에서는 뭐 이문남점이 없을 정도로 우수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1: 네, 지금 내 고모가 말했어요. 태어나 이제 선생님 말씀한 대로 내 고모가 알려줬어요. 이번에 이 활동이 우리 고모도 좋아할 겁니다.
0: 아, 이번에 기회입니다.
1: 네. 네, 소중하고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최신이를 쓰고 있습니다.
0: 좋은 제품은 잘 선택했는데 어떤 증상이 있어서 어떤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3: 허리가 시끈시끈하면 소리에 소변 장애가 있어서 소변이 급하고 빈번하고 저리고에 아 어디를 갈 때니 어디를 별로 못 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살피는 소리 명이 어디를 가기 불편했습니다. 그러던게 이거 이 약을 먹으니까 지금 예, 저리지 않고 차수가 줄어들어서 예, 맥이 나면서 예,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의 정상으로 됩니다.
0: 아 그렇죠. 예예.
3: 예, 그리고 소화가 되지 않아서 식사 후에 그냥 소화제를 한두 가지 먹어야 되는데 위를 도와주면서 지금 예, 소화제를 먹지 않고 예, 소화가 잘 됩니다.
0: 아, 예, 그렇죠.
3: 예, 예. 예. 그리고 예, 가슴이 침침하고 불안하고 항상 그거 두근두근거리고 허망허망하고 예, 이랬는데 이래서 숨이 찼는데 지금 가슴이 편안합니다.
0: 예.
3: 예.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이 있어서 예, 그것도 맥이 없어서
0: 그것도 이게 무슨 질병인데 예.
3: 그런 게 그것도 나올 때는 이 증상은 맥이 없는 게 증상입니다.
0: 아 그게 저혈공력이 떨어져서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는 겁니다. 큰 배입니다.
3: 예. 그래서 아 지내 맥이 없어서 배 넘어갈까 뭐 약을 비타민 B랑 C랑 먹으라 때다 그런 것부터 한턱 먹다가 이 최신 일어나올까나 백가닥 싸서 쓰니까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입은 게 그게 어떻습니까 지금?
3: 예, 염 좋습니다.
0: 네, 그렇죠. 그런 게 예, 완전히 제거될 겁니다. 예.
3: 예.
0: 특수 제품입니다.
3: 예. 예, 이 약은 갑을 두 가지 약이고 또 소름 두 가지 약제가 모두 좋은 값이 들어갔어요. 전신이 그것도 맥이 없고 무겁고 하던 게 지금 거뿐합니다.
0: 아, 너무 잘 지내라고 계세요.
3: 예. 열심히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최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이미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은 그 효과성에 널리 깊은 인식을 가져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최신이로는 이제 위에서 고객분이 말씀하시다시피 녹혈증 그리고 전도근 32가지 이런 중약제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기본으로서 그 공능 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콤파치 양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슴이 늘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허리다리가 시클고 양이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면서 혈소판 감소증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혈공능이 떨어지는 이것은 많은 노인성 질병으로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러한 분들한테는 이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타 중약제에는 여기에 들어간 녹혈증이라든지 그리고 전도권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제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맥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대사를 정상으로 이끌어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쉽게 추위를 타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혹은 폐에 그 공능이 많이 떨어져서 쉽게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성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이런 분들한테는 여기에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들이 기본으로 닦은백술이 들어갔다든지 폐경락을 도와주는 맥동이 들어갔다든지 그리고 여기에는 특히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2형 당뇨 증상 가운데서 혈당 수치가 오르락내리락

0: 하면서 완전히 당뇨병이라 하기는 어렵겠지만 해도 그 수치에 갈깡 말깡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여기 바로 혈당을 조절해주는 후루바라 성분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공능을 조절해주는 천샹이나 이런 희귀약재도 여기 건비 이런 역할을 하면서 기혈을 보충해주는 이런 성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 여기 복분자가 들어가서 콤파치 양을 돋아주며 눈을 밝게 해주는 이런 성분도 들어갔고 이 제품 자체는 세신이라는 지금 한 가게 가격이 698원이라 하는데요.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을 보충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용 방법에 있어서는 먼저는 좋게는 녹혈정을 먼저 황주나 따뜻한 물에 풀어서 먼저 드시고 그런 다음에 이쪽에 그 전로권 그걸 드시고 다 나흘이 지난 다음에 제 닷새 만에 다시 또 녹혈정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추위를 쉽게 타거나 여러모로서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저희들 설명드리고는 세신 1호가 아주 필요한 효과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을 다 알아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였으면 좋겠나요? 네, 먼저 김점순의 나를 아는 사람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 김점순. 모멘트의 글들을 보다가 어린아이가 올린 글에 눈길이 멈췄다. 친구들한테 질문한 내용들이었다. 나를 아는 사람이라는 질문이었는데 다 맞추면 소원 하나 들어주기라는 유혹적인 상을 내걸었다. 키, 혈액형, 성격, 좋아하는 연예인 이러로한 내용들을 맞추란 것이었다. 소원 들어주기, 아이들한테는 큰 유혹인 것 같다. 아이들이 연이어 답을 올렸지만 모두 맞춰내는 없다는 듯 어린아이는 슬픈 표정의 이모티콘만 동동 띄워놓고 있었다. 문득 중년의 내가 어린아이처럼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졌다.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를 아는 사람이라는 재미나는 퀴즈를 통해 내 주변 사람 중 누가 나와 가까운지 뭔지 진실한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질문 내용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나의 생일날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나의 핸드폰 번호는, 내가 즐겨 쓰는 아이디는, 나의 수필집 제목은, 내가 받은 제일 큰 문학상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질문 내용을 모멘트에 올렸다. 매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근무하는 조선어 문조방, 대학 동창들로 모어진 87년급 쉼터방, 중학교 동창들로 모인 개구리 합창단 방 등의

발송했다. 다섯 개 이상 맞춘 사람 큰 소원 하나 들어주기라는 상품까지 내걸었다. 괜히 가슴이 설레인다. 나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였으면 좋을까? 누구이기를 바라는 걸까? 나는 시험 점수가 발표되기를 기다리는 어린 학생처럼 잔뜩 긴장해 있었다. 첫 문자가 떴다. 8, 7년급 쉼터방의 대학 동창이었는데 한 침실에서 4년간 함께 밥 먹었던 친구이다. 생일이 겨울인 건 기억나는데 날짜가 생각 안 나네. 너의 생일날 사진 찍으러 나갔는데 눈이 펑펑 내렸잖아. 남방에 와서 산 후로 나는 다시 그런 눈을 못 봤어. 이어 몇 명이 생일 날짜를 맞추려고 했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 사실 나의 수필집이 출간됐을 때 동료, 친구, 동창 등 100여 명 지인들한테 사인까지 해서 선물했었다. 수필집 첫 페이지를 펼치면 나의 프로필에 생일 날짜가 똑똑히 밝혀져 있는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서운했다. 이 방, 저 방에서 딩딩 소리가 울린다. 참여율이 기대 이상이었다. 아이디가 희나리든가 개나리든가 하여튼 꽃 이름이잖아. 나는 희나리라는 아이디를 즐겨 사용한다. 희나리는 새 마르지 아니한 장작이란 뜻인데 사람들은 흔히 개나리로 혼돈하곤 한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녹색인데 알락달락 초록색 등 여러 가지 색깔들이 튀어나왔다. 그나마 고마웠다. 내 핸드폰 번호 마감 몇 자리 숫자를 맞춘 사람도 있었고 옹근 번호를 맞춘 사람도 있었지만 입력 번호를 뒤져봤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래도 좋았다. 나의 수필집 제목에 대한 대답도 가관이었다. 수필집 제목은 담장 안에서 담장 밖에 꽃을 훔치다이다. 그런데 울바자였던가 도망가고 싶다였던가 하면서 수필집을 선물 받은 100여 명의 사람들이 책 제목 하나 제대로 기억해 주지 않는 것이었다. 심심풀이로 낸 퀴즈 때문에 나는 괜히 실망하고 분노하고 야속해 나기까지 했다. 나는 다시는 그들한테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어쩌면 한 사무실 동료들이, 대학교 동창들이, 중학교 동창들이, 그리고 자조레왕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다지도 모르고 있단 말인가. 누구만큼은 꼭 알아야 한다고,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질문에 다섯 개 이상 정답을 맞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멘트에서 벌린 심심풀이 유희라지만 배신당한 느낌까지 들었다. 나를 아는 사람의 질문 내용 대부분이 수학교 수학문제 수준이었다. 최소 이런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을 어찌 내 인생의 벗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그들이 어찌 내가 원하는 어려운 마감 질문에 도전할 수가 있겠는가. 인생의 고민, 갈등, 방황, 꿈, 후회, 감동, 이해. 이런 것들을 그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단 말인가. 문득 얼마 전에 성격 테스트를 받았던 생각이 든다. 딱 친구와 함께 성격 테스트를 받았는데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서로에 대해 다 아는 것 같았지만 기실 아는 것이 너무나 적었다는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지어 내 자신도 그동안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구석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실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르는데 하물며 남들이 나를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나 또한 그들을 어느 만큼 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랬다. 20여 년 전에 헤어진 대학 동창들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른다. 요즘 자주 만나는 동창들도 같은 교육계통이 아니면 직장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매일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동료들이 시내의 어느 구역에서 살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그들의 기쁨, 갈등, 아픔, 고민, 소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알려고 한 적도 없었다. 타인의 성공에 나는 어느 만큼 기뻐했을까? 타인의 아픔에 어느 만큼

만큼 위로가 됐을까? 타인의 생일날에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던가?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성의와 관심과 사랑이 부족했다. 모멘트의 채팅방이 수두룩하지만 과연 우리는 한방 안에 식구일까? 정말로 구독했던 날 핸드폰에 입력된 수많은 방들을 들락거리며 하소연할 수 있는 진심어린 그 누군가가 딱히 없다는 서글픔을 느껴보지 않았던가? 어린 시절 엄마 세대는 동네 사람 제삿날까지 기억하고 술 사가던 일, 동네 누구는 만나기도 안 먹는다고 경조사 때 따로 음식을 만들어주던 일, 동네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까지 일일이 기억해주던 일, 온 동네가 같은 방에서 사는 한 집 식구 같지 않았던가. 나를 아는 사람 퀴즈에 정답을 맞춘 사람이 없어 서운하다고 말했더니 아직 행복한 소녀의 감성이 남아있어서 그렇단다. 나를 아는 사람이 정답을 맞추지 못한 것이 더 정상적인 일이라고 한다. 사는 게 피곤해서 남의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이 정상이란다. 자기만의 세상을 살아가는 세월이란다. 시대가 발달해서 남의 일에 관계 안 하는 게 멋지게 살아가는 표현이란다. 축하하고 위로하고 관심하고 배려하고 그리워하고 아파하고 안부를 묻고 그런 순진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조금도 고민하지 않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건 나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고 그만큼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은 진심 어린 순수한 마음의 표현이 아닌가. 모멘트 방보다 내 마음속 따뜻한 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내 주변 사람들을 알아가야겠다. 수학교 수학 문제 같은 것이 아닌 그들의 내면 세계와도 친해지련다. 그들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는 한계에서 간섭이 아닌 관심으로 함께 진정 따뜻한 방을 만들어 가련다.

네, 누군가에게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은요, 그만큼의 관심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 각자 바삐 살아가는 세상에서 남보다는요, 본인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나죠. 네, 하지만은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돌리고 알아가노라면은요, 그 사람의 또 다른 매력도 발견을 하게 되고 그 나름대로의 행복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네, 가끔 남들의 내면 세계에 똑똑 노크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다음으로 리려나의 떡갈나무 사랑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떡갈나무 사랑 리련화. 봄날씨 답지 않게 제법 후덥지근했던 주말 모아산 산행에 나섰다. 부쩍 좋아진 날씨에 적응이 안 된 탓인지 얼마를 걷지도 않았는데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숨이 헐떡헐떡 차면서 온몸이 땀벌창이 돼버렸다. 나는 잠깐 땀을 들이려고 길 옆에 꽤 굵직하게 자란 나무를 찾아 잔등을 편안하게 맡겼다. 눈을 지그시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 대자연의 신선한 공기를 한껏 들이키면서 휴식을 취하니 몸이 금방 겉분해 나는 것 같았다. 잔등의 거칠거칠한 나무 껍질의 감각이 전해왔지만은 어쩐지 싫지만은 않았다. 빗조롱빗조롱 귀마 쪽에 들려오는 산새들의 지저귐 소리에 나는 눈을 번쩍 뜨고 새 소리를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리었다. 이름 모를 산새 한 쌍이 맞은편 떡갈나무 가지 가지런히 앉아 꽁지를 달싹거리면서 신나게 제잘거리는 모양이 열애에 빠진 한 쌍의 연인을 방불케 했다. 전화기를 꺼내들어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아쉽게도 산새 한 쌍은 날아가버리고 괴상하게 자란 떡갈나무만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제서야 나는 떡갈나무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가운데 원대는 처참하리만치 밑둥이 뭉청 잘려나가는데도 그 옆구리로 부초병마냥 원대를 입어싸고 여러 갈래로 줄기를 뻗으면서 용케도 튼실하게 자란 떡갈나무가 내 눈에는 너무 신기하고 대견하게 보였다. 야들야들한 초록색 잎사귀들이 바야흐로 피어나는 나무 가지들의 청순한 모습이 내 눈과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찰나 내 시선을 강하게 자극하는 또 다른 풍경에 나는 그만 흠칫 놀라고 말았다. 파릇파릇한 물기를 한껏 머금고 아기 다툼으로 파랗게 피어나는 애어린 잎새들과 현전대조로 이루며 가래나래만치 어눌하게 디롱디롱 매달려 있는 꼬장꼬장 마르다 못해 구멍까지 숭숭 뚫려 만신창이 돼버린 갈색 가랑잎 몇 개가 내 시야에 안겨들어왔던 것이다. 저 가랑잎들은 무엇이 그렇게 아쉬워서 훌쩍 떠나지도 못하고 안간힘을 써가며 저렇게 매달려 있는 걸까? 문득 떡갈나무에 대한 궁금증이 일면서 전화기를 꺼내 떡갈나무를 검색을 해보니 이렇게 씌어져 있었다. 떡갈나무는 참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교목으로서 키는 대략 20m 좌우로 자라고 직경은 70cm이고 나무 껍질은 짙은 회색을 띠며 터실터실 깊게 갈라터지었고 가지는 굵고 잎은 두텁고 거꾸로 달려있는 달걀 모양이며 가장자리에는 물결 모양의 톱니가 나있고 잎 뒷면에는 하얀 솜털이 가득 나있다. 꽃은 5월에 피고 열매는 10월에 익는다. 떡갈나무는 생명력이 강해서 가뭄에 잘 견디고 양지 쪽이나 음달에서도 투정을 부리지 않고 잘 자라며 산불에 의한 피해를 적게 받으므로 산불이 난 뒤에도 다시 자랄 수 있는 나무라고 한다. 소나무는 잘라버리면은 다시 못 자라지만 떡갈나무는 생명력이 강해서 잘라버려도 밑둥으로 여러 갈래의 가지가 뻗으면서 자란다. 떡갈나무잎은 다른 낙엽 교목과 달리 가을에 단풍이 든 다음에도 떨어지지 않고 대부분은 나뭇가지에 달린 채로 겨울을 나며 이듬해 봄에 새잎들이 돋아날 때에야 완전히 떨어진다. 떡갈나무에 대한 자료 검색을 통해서 나의 궁금증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내가 나서 자란 고향산에도 떡갈나무가 참 많았었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가동나무라고 불렀었다. 산마다 흔하디 흔하게 자라는 떡갈나무를 아궁이에 들어가기 좋을 만큼 도끼로 토막을 내고 쪼개서 집집마다 높다랗게 쌓아두고 방구두를 덮여주는 장작으로 써왔다.
그대는 떡갈나무에 달리는 열매인 도토리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산짐승이나 돼지 먹거리로만 생각했었다. 한때는 우리 동네에서도 굵직굵직한 떡갈나무를 배우다가 마당에 줄리러오니 눕혀놓고 버섯균을 박아놓고 검정버섯을 재배했었다. 그런데 후에는 림업관리소에서 굵은 떡갈나무를 체벌하지 못하게 엄격히 제지하는 바람에 지금은 톱밥 주머니에 검정버섯을 재배한다고 들었다. 떡갈나무는 우리 대자연과 인류에게 아무런 바람도 없이 묵묵히 헌신해온 나무이고 사랑을 베푸는 나뭇잎에 틀림이 없다. 목질이 단단해서 목재로 써도 좋고 잎줄기 열매까지 버릴 게 하나 없는 보배나무로 손색이 없다. 떡갈나뭇잎은 독성이 없는 천연 방부제로서 병균을 억제하는 작용이 탁월하고 물속에서도 잘 썩지 않아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참나뭇잎을 어항에 관상용으로 넣어두기도 했고 냉장고가 없는 옛날의 할머니는 음식이 잘 변질한 후 무더운 날이면 밥이나 떡을 떡갈나뭇잎에 싸서 보관을 했었다. 떡갈나무는 며칠 동안 뜨거운 가마에서 구워지면서 불평 없이 인내를 하고 드디어 까만 참소추로 태어나서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꼬치집이나 바비큐집에서 고기를 굽는 데 쓰이고 나쁜 냄새를 빨아들이는 공기 정화의 효과가 뚜렷하여 집집마다 화장실이나 냉장고에 넣어두기도 하고 관상용 참숯 공예품들도 엄청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거실이나 침실 벽에 걸어두기도 한다. 부엽기 색이 반해서 구멍이 송송 뚫린 바삭하게 말라버린 카랑잎 사이로 외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비추어온다. 외할머니는 슬하의 오남 용녀를 낳아 키우시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셨지만 늘 동생들의 마음에 걸려 눈물을 흘리시었다. 효력을 그리워하며 내내 가슴 아파 눈물 지으시던 외할머니 모습이랑 너무 많이 닮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알싸해놨다. 가랑잎에 천신만고를 겪고 용하게 버텨온 그 마음 이제 알 것 같다. 이듬해 봄에 태어날 애 어린 동생 싹들을 지켜주기 위함이었고 그 악인 잎새들이 푸름을 자랑할 때야 비로소 시름을 푹 놓고 아무 미련 없이 떠나가는 그 갸륵한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다. 짙은 회색의 터실터실 갈라터진 참나무 껍질의 느낌을 잔등으로 감지를 하면서 어머니의 손을 떠올려 본다. 잔등이

0: 이 근질거릴 때마다 우통을 훌떡 제껴 올리고 잔등을 어머님 앞에 쑥 들이밀면 한평생 농산일에 터실터실 갈라터진 거실거실한 손바닥으로 시원하게 쓱쓱 긁어주시던 어머니의 떡갈나무 껍질 같은 손이 가끔 그리워진다. 귀부인의 손처럼 상찬 없이 하얗고 매끈한 손은 예쁘기는 하지만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가슴에 울컥거리는 감동은 없다. 나누고 베풀고 그러다가 구멍도 나고 찢기기도 하고 손에도 보면서 공생하고 공존하는 삶도 아름다운 것이리라. 소나무를 틈틈이 없는 아버지 사랑에 비긴다면 한평생 비품으로 살아가는 떡갈나무를 어머니 사랑에 비하고 싶다. 자식한테 주어도 주어도 더 주고 싶어하고 자식이 어른으로 성장하고 같이 늙어가면서도 자나깨나 그 자식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들의 근성을 닮아서인지 오늘따라 떡갈나무가 한결 더 친근하고 살갑게 안겨온다. 사계절 변함 없이 짙푸른 소나무의 위세당당한 기풍에도 기죽지 않고 소나무 숲에 가담가담 기워 또 다른 소박한 색채를 그려냈을 저 떡갈나무들. 살을 파고드는 추위에 파르르 떨면서도 나무가재가 추워할세라 포근히 감싸줬을 저 가랑잎들. 그러면서도 뭐가 그렇게 신명나는지 바람의 부름이 화답을 하듯 자르릉 다르릉 형제들과 얼굴을 맞부비면서 사이좋게 쏙닥거렸을 참나무의 갈색 잎새들의 속삭임 소리가 방불이 들려오는 듯 싶다. 떡갈나무야.
1: 짜구려를 부르는 장사꾼들 때문에 귀가 먹먹했다. 모두 입에 확성기라도 달았는지 소리가 저렁저렁했다. 여러 가지 해산물들이 펄떡펄떡 몸부림치는 수산물 시장에서 유난히 꽃게에 시선이 꽂혔다. 오늘 들어온 꽃게요. 싱싱하오. 값을 물어보니 꽃게 한 마리 값이 만만치 않았다. 한두 마리로는 부족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잠시 살까 말까 망설였는데 내 마음을 읽었는지 노련한 장사꾼이 상자 채로 사면 싸게 주겠다고 바람을 넣었다. 그 소리에 혹해서 덜컥 한 상자를 사버렸다. 집에 오자마자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꽃게가 된 박스를 열어봤다. 순간 아 이게 아닌데 싶었다. 꽃게들이 아직 살아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런 걸 가리켜 진퇴량난이라고 할까? 글쎄 팔팔하게 살아있는 꽃게 8마리가 눈을 펀히 뜨고 있었다. 꽃게들이 다리를 파닥거리는 것을 보니 손으로 집을 엄두가 안 나서 집게로 조심히 집었다. 그러자 바로 밑에 깔려있던 다른 놈이 집게발로 내가 집어든 꽃게를 꼭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마치 가지마오 가지마오 나를 두고 가지마오 하며 생이별하는 장면 같았다. 이 살아있는 것들을 직접 내 손으로 손질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시련이 닥쳤지? 잠시 뚜껑을 열고 숨쉴 틈을 줬더니 꽃게들이 거름아 날 살려라 하며 도망을 가려고 야단이었다. 나는 황급히 뚜껑을 닫아버렸다. 저 시퍼렇게 살아있는 녀석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살아있는 생물을 마주하기는 처음이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싸게 주겠다는 말에 홀랑 넘어가 덜컥 사들고 온 자신이 원망스럽기 그지없었다. 한참 멍하고 있어도 뾰족한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꽃게 상자를 내버려 둔 채 한숨 돌리려고 소파에 가서 앉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무슨 소리지? 주방 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다그락 다그락. 다가가 보니 글쎄 한 녀석이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고 발발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 녀석을 겨우 꾹 눌러서 넣으니 저쪽에서 또 다른 녀석이 집게발을 쳐든다. 이 집 안주인이 만만해 보였는지 너도 나도 기어 나오려고 보둥거리는데 이런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다급한 나머지 발악하는 놈들을 꾹꾹 박아 넣었다. 짜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메뉴에 있던 놈이 늘어뜨린 내 왼손 새끼손가락을 꽉 잡은 것이었다. 너무 아파서 오른손으로 떼어내려 하자 남은 집게발이 이번엔 내 오른쪽 손가락을 향해 돌진했다. 겁이 나서 오른손을 움츠렸다. 꽃게에게 왼손 새끼 손가락이 여전히 집힌 채로 발을 동동거리던 나는 끝내 옆에 놓여있는 가위로 내 손가락을 놓아주지 않는 집게발을 쏙쏙 잘라버렸다. 이거야말로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살벌한 전쟁이었다. 너희들 오늘 두고 봐. 먼저 가장 우악스럽고 드센 놈부터 제압해야 할 것 같았다. 집게발을 하늘로 벌린 채 눈을 잔뜩 치뜨고 공격 자세를 취하는 놈을 확 낚아채 비닐봉지에 넣고 서리가 하얗게 낀 냉동고에 쳐놓았다. 그 다음으로 생생해 보이는 놈도 같은 신세를 면치 못했다. 감히 나한테 집게발을 휘두르며 공격한 죄에 대한 내 나름의 응징이었다. 저렇게 촌 냉동고 안에서 더는 발악을 못하겠지. 그런데 나머지 저 녀석들은 또 어떡하지? 살아있는 개는 쪄먹으면 맛있다던 말이 떠올라 커 보이는 두 놈을 뽑아서 개수대에 넣고 수돗물을 확 틀었다. 대충이나마 씻어서 쪄야 할 것 같았다. 살려고 개수대를 발발 기어오르는 걸 탁 쳐서 도로 밀어넣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나와? 한참 물을 틀어놓았더니 잠잠해졌다. 그래도 또 물릴까봐 겁이 나서 대충 씻어서 찜가마에 넣고 가스불을 켰다. 비실거리던 녀석들은 상자 안에서 파닥파닥 마지막 발악을 했다. 질긴 녀석들, 이미 잡아왔으면 운명에 순종하고 식탁에 오를 것이지 끝까지 발악을 하다니. 희뿌연김이 찜통 뚜껑 틈새로 흩날리기 시작하면서 녀석들이 빨갛게 익어갔다. 정청한 바다에서 살던 이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뜨겁게 죽어 갈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 아직 네 마리나 남았다. 남은 네 마리는 좀 작은 편이었다. 얼리는 게 제일 쉬운데 냉동고에는 더는 넣을 자리가 없었다. 남은 녀석들로 간장게장을 담가야지. 주부 경력이 30년이 넘지만 간장게장을 담가본 적은 없다. 핸드폰을 켜고 레시피를 검색하면서 간장게장을 담글 판이다. 먼저 꽃게 다리 부분과 등딱지를 양손으로 잡고 힘있게 벌려 등딱지를 분리하라고 한다. 그리고 분리한 몸통 부분에서 아가미를 떼어내고 몸통의 알갱이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기생충을 제거한 다음 꽃게의 눈과 입을 가위로 자르라고 한다. 그야말로 참혹한 현장이었다. 꽃게의 입장에서는 산채로 저런 일을 당하는 게 더없이 억울할 것이다. 가위를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성냥개비 같은 꽃게의 눈과 딱 마주쳤다. 다시 용기를 내서 손질을 시작하자 꽃게가 있는 힘껏 버둥거렸다. 살기 위한 몸짓이 내 손끝에 그대로 전달돼 무겁고 경악스러웠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싶으면서도 다 팽개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레시피에 적힌 대로 꽃게를 토막내려고 도마에 올려놨다. 칼을 들고 물끄러미 개의 등짝을 바라봤다. 꽃게가 성냥개비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본다. 소름이 오싹 끼쳤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짓이람? 먹고 살겠다고 내가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상황이다. 벌써 두 녀석은 하얀 서리를 덮어쓰고 파랗게 얼어 죽었고 또 두 녀석은 뜨거운 찜통에서 버둥거리던 다리를 얌전히 내린 채 빨갛게 죽어갔다. 지금으로서는 이들의 삶을 한순간이라도 빨리 끝내주는 것이 이들을 위한 길이다. 그들은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없이 원망스럽고 억울했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어쩌다 이런 어이없는 최후를 맞게 됐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무슨 못할 짓을 했다고 기어코 나를 란도질하는데? 꼭 이렇게 먹어야만 했을까? 산 놈을 골라야만 했을까? 그냥 죽어있는 놈을 사왔으면

0: 면 좋았을 텐데. 수없이 사과를 하는 입과 쉼없이 가위를 놀리는 손. 그 끔찍했던 꽃게와의 전쟁 이후로 나는 다시는 살아있는 식재료를 사지 않았다. 미안하다를 반복하면서도 그 못할 짓을 해야만 했던 나 자신이 무섭고 싫어서였다. 요즘도 살아있는 꽃게를 손질하려고 한 손에 가위를, 한 손에 식칼을 들고 있던 내 모습이 가끔씩 떠오른다. 꽃게들이 내던 사르락 사르락 소리가 나를 빤히 쳐다보던 성냥개비 같은 눈이 잊혀지지 않는다. 위인들처럼 고상하거나 위대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살면서 간고히 고상한 신용이라도 하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고 한다. 내가 누군가의, 설령 그것이 꽃게일지라도 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그건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꽃게 백정이 되었던 그날 꽃게만 슬프고 아팠을까?
1: 네, 싱싱함을 위해서 살아있는 꽃게를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지만은요, 우리는 꽃게를 손질하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느라 꽃게의 고통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네, 꽃게의 시각으로 보니까 참으로 새롭네요. 네, 오늘 문학살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강연요,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산들산들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5월,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대자연의 정취를 느끼며 따뜻한 추억을 쌓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5.1절 연휴일 즐겁게 보내세요.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액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궁금하신 점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상강중이진찰부 성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진행하는 장약 심리방 특별감사 이벤트 우대 활동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은 330원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17과를 사시는 분들 이번 10주년을 맞이하면서 330원짜리 본약 2과를 더 증송해드리는데 가격은 4,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7달 드실 수 있는데 이렇게 드린다 할 때 한 과기 가격이 210원이 됩니다. 2,270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죠. 36곽을 사시면 이번 이벤트 우대 활동 기간에만 330원짜리 번약 4곽을 더 증송해 드리는데 가격은 7,1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15개월 드실 수 있는데 이때는 한 과기 가격이 178원이 되고 6,072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죠. 이번 특별감사 이벤트 우대 활동 기간 생방송실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치가 500원에 달하는 건강선물 시트를 더 드립니다.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약에 대해 상세히 료해하시거나 본인이 증상에 대해 잘 상담하시고 약을 선택하실 분들은 상강중리진찰부 이 활은 동맥의 지방

0: 하고 콜레스테롤 물질이 혈관 내벽에 쌓여가지고 형성된 딱딱한 이런 덩어리입니다. 예. 이 플라크는 혈관을 점점 좁아지게 만들죠. 예. 이미 형성된 이런 혈전하고 딱딱한 이 덩어리들을 혈액순환이 빨리 되게 한다 해서 내보낼 수 절대 없습니다. 예. 이런 생각은 실제로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예. 이미 형성된 이런 혈전하고 딱딱한 덩어리들을 내보내려면 먼저 혈액 중에 혈질을 낮춰줘서 노폐물하고 독소를 배출시켜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줘야 되죠. 예.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9가지 약재가 들어가서 혈질을 내려주는 내려준다. 예. 그 가운데서 서상이 야생약재 서홍화, 장홍화라기도 하는데 이 성분은 혈질을 내려주는 데서 제일 좋은 성분인데 혈질을 내려주는 데 왕입니다. 예. 그다음 혈전을 녹여주는 성분인 지룡하고 우슬 서홍화가 들어갔고 또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성분인 소목하고 당귀 서홍화하고 청궁 우슬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치료 방법인 특효 성분인 파핵 용지 효소를 추출해서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혈관 속에 침투되어 있는 미시혈전까지 녹여주면서 치료해주고 있고 이 장 약 심리방 약 자체가 소분자 중약으로 된 약이기 때문에 이미 형성된 혈전이랑 빵과를 소분자로 만들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시킨 다음 호흡을 통하고 또 排변을 통해서 체외로 이렇게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형성된 아주 안전하게 이미 형성된 혈전하고 빵과를 내보낼 수 있는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 한 가지 자문합시다.
0: 예, 말씀하십시오.
2: 예, 이 쌍홍호제 전황 내 친구에서 듣고서 살려고 하는데.
0: 예.
2: 이게 내 통화 놓고 본다 지 내가 이거 조보하고 저 빵 차이가 몇십 년 된다. 도전은 약을 많이 먹고 이랬는데.
0: 예.
2: 그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0: 예.
2: 그래, 이야기 좋다니까. 약을 먹어서 어떻게 했는가 해서 자문합니다.
0: 우리 약은 이 심장병 중에서 제일 띵지약입니다. 어찌 그런가 이게 심근경색까지 치료된다고 약과기 치료범위에 씌어있는 약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쪼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이게 다 심장병에서 나타나는 이런 전형적인 증상인데 이런 그 쪼보나 방산을 치료하는 데서는 치료작용이 아주 좋은 이런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손님한테 예, 권장드립니다. 예.
2: 예, 예.
0: 예.
2: 그리고 저, 한 가지네. 제가 손발이 차단 말은, 내 겨울에는 장갑을 안만 두꺼운 것 깨도 손 찬 거 해결을 아이 되니까.
0: 손발이 차고 이런 거는 온몸에 피가 적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아이 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찰 수도 있고, 음양평형이 안 잡아지기 때문에 또 이를 찰 수도 있는데, 예, 이 우리 약은 이런 병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 추천드립니다. 예. 이제 피를 많이 보충해주고 기와혈도 보충해주면서 치료하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예, 딱 그 약과기 치료범이 씌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예. 약이기 때문에 딱 소리 나는 약입니다. 예.
2: 예,
0: 예 추천드립니다.
2: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1: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죄송합니까?
0: 예, 맞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예,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예, 몹시 아파서, 나 여러 가지 병원 댕기면서 많이 그런 이약도 써보고, 어떤 사람은 신경쓰물 나라고, 어떤 사람은 그런 뭐니까, 까위 하다면서, 그래, 어떤 사람 파킨슨 병 이걸로도 또 말하고 이랬습니다. 그래도 약을 많이 썼는데, 지금도, 난 주로 뭐 그런가 하면 예, 걸음걸이가 막가지 않단 말입니다. 어디 뭐 비틀거리거나 이럴 텐데 예, 먼 데를 못 가고 조금 내 걸음하고 다음에 허리 아프고 발이 나아요 또 걸김에 나아요 이렇게 거세 그런데 내가 먼저 이 약을 선전하는 거 들어보니까 별로 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체 막힌 것을 녹여주고
0: 예, 신체 끊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예, 이런 방법으로 치료해
3: 예,
0: 줍니다.
3: 녹여주고 통화주고 예.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킨다니까
0: 예, 맞습니다.

0: 딱 들어서 사사인데 연말에 그때 활동하면서 한 달 치료 먼저 활동하면 늦게 해서 좀 파는 게 있을 때래. 아. 치료했는데 한 달 이제 딱 한 달 치료 먹었습니다.
1: 예.
0: 한 달이 좀 지났는데 어떤 날엔 좀 별로 어떨 때는 예절로 좀 조절했어요.
1: 예.
0: 이제 딱 한 달 치료 먹었는데 무슨 효과 있는가 뭐 이 고름이 잘 된다.
1: 아 예. 예. 고름이 잘.
0: 나이 가서 예 뭔데 뭐 어디 무슨 아파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아프진 않은데 잘 나이 간단 말입니다. 그래 어. 그러다 보니까 허리 아프고 좀 허리 구부리고 이래. 이랬는데 이하고 이제 좀 먹었는데 감각이 알긴단 말입니다.
1: 아 예. 한 달 잡쌌는데.
0: 예. 다리가 말을 잘 듣고 다리에 힘이 오고.
1: 예.
0: 그래요. 먼저도 우리 동미 이랬대다. 운이 많이 나서졌다. 발을 걸른 거 보니까 낫구나. 이래면 운이 많이 났다. 그래. 무슨 약 먹은 게 이래 났다. 이렇게 말했어. 활동 지금 좋다는데 아무래도 내 이거 좀 더 먹어보자고 소리.
1: 아, 예. 이제 예. 한 달 딱 쓰고 그게 되는 게 아니지입니까? 예, 딱 예.
0: 예,
1: 예. 예 계속.
0: 시간이.
1: 맞습니다.
0: 더 먹어야 오래. 그래. 앞으로는 예. 어떻게 돼? 더 무슨 어떻게 좋게 되든지. 어쨌든 이야기 내게는 신심이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예. 241-7979번으로 지금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이야기 정말이 좋습니다. 우리 남편 중풍이 걸려가지고 저리 수상 고상했습니다.
1: 예.
3: 의자가 좀 입소 있고 그다음에 몸을 바로 쓰지 못해서 걸음걸이 이층거리고 밤은 못 자고 밥은 못 먹고 이랬댔습니다.
1: 아 예.
3: 병원에 몇 번씩 1년에 몇 번씩 주문했다 나갔다고 이래다가 저리에 그래서 어제는 그저 병신데 그렇게 살겠다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다고 이래다가 어느 날에 갑자기 우리 영감이 그 방송한 것 듣던 게 이야기 속했다고 이거 먹어보겠다 해서 딱 그랬는데 아 이야기 쓰니까 나 정말 지금 많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겠던 게 석달 넉달 다섯 여섯 일곱 아직 다 했으니까 내 혈압이 아무 것도 있습니다.
1: 아 이 그만한 정도 되면 원래 띠임
3: 약이 어디 있습니까?
1: 맞습니다. 예.
3: 그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근데 혈압이 약 평생 먹던 게 한 20, 30년 먹었습니다. 그래던 게 혈압이 약 안 먹고 얼마나 속했습니까?
1: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전세 반에 섭외는 따라서 밤은 못 자고 뒤리팔랑 내팔랑 하던 게 그것도 좋아지고 밥은 못 먹어서 그것도 싹 말라서 휘쭉휘쭉 거리던 게 지금 많이 좋아져서 활동 그릇나 땡기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놀러다닙니다.
1: 예.
3: 예,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나도 또, 예, 그런 저기나 심장이 나빠가지고서 신경질이나 많고 밥 못 자고 밥은 못 먹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 다음에 얼음 지나고 이래 된 게 지금 똘똘해져서 오늘도 지금도 거기 갔다 오는 길입니다. 예.
1: 아, 좋은 일이죠. 예.
3: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야기. 그 앉아 이야기 원래 사람이 안, 여기 사람이 앉아게 약 먹고 앉아게 사람이 여기 연변에 약 먹으면 그렇게 좋답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1: 이거의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그런 높

0: 그지 남편이 이렇게 신경 좀 고해라 그랍니다. 자꾸 해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소해질 한다며 이럽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 얼빠나 후에 좀 멍해지고 얘 밥도 잘 해먹고 자꾸 신경 질 수 이런답니다. 이런 사람 써도 됩니까? 그런 달랍니다.
1: 그런 사람들이 써서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일단 그 이게 신경성 고혈압이라는데 신경성이라는 게 앞에 붙으면은 예,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원래 예. 특히는 이게 신경성 고혈압이라든가 신경성 심장병이라든가 또 신경성 위병이라든가 신경성으로 또 귀에서 소리 난다거나 이런 병들이 잘 치료 안 됩니다. 원래 예. 그러나 이 장약 심리방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활성화시켜주죠. 예. 그리고 수복이 신경세포를 수복해서가지고 또 신경전달을 또 제대로 해주고 예. 또 신경을 따라서 신호전달 요거 제대로 해주기 때문에 예. 우리 이 이야기 아주 독특합니다. 예. 그리고 이 약은 세계 이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우리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또 그 신경을 또 강하게 해주는 이런 좋은 약재들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 홍경천이랑 청궁이랑 담남성이라든가 지룡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경성 치료에 아주 치료작용이 좋죠. 예, 예, 이 중이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장약 심리방은 이 다섯 가지 원인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치료해주는 이런 약이고요. 예, 그리고 이 우리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혈압이 낮다 높다를 조절해주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치료작용이 좋고 신경질도 많고 그렇다 제꿈입니까? 예, 이런 분들이 신경성으로도 그렇지만 또 심장이 안 좋은 이런 분들이 예, 또 그 예, 신경질도 많이 나옵니다. 예, 조급증도 많이 나고 그래글래 결부해서 이렇게 쓰면은 아주 치료작용이 좋습니다. 장약심리방 추천드립니다. 예.
0: 예, 예. 그 사람이 예, 된다 선생님 된다니까 대답 받겠답니다.
1: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예, 이 장약을 예, 어서는 순지에 2년이 넘어 되는데 예, 20년 동안 먹던 혈압약을 예, 끊어버리고 이 약만 먹고 있는데 예, 혈압 조절이 영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3: 여덟 달 만에 예, 서약인 고혈압약을 예, 안 먹고 이 약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예, 내 경색이 이렇게 와가지고 예, 머리 항상 어지럼증이 나고 머리 소리 나고 말하거나 또 웃을 때도 얼굴이 당겨서 예, 견디기 어려웠댔는데 예,
1: 예.
3: 이 약을 예, 두 달 먹은 후부터 예, 좋아지는 게 알리더라 말입니다.
1: 아, 예.
3: 머리 예, 어지럼증이도 예, 아이 나고 예, 그래 어지럼증이도 아이 나고 예, 많이 이게 예소화됐다 말입니다.
1: 예.
3: 근데 예, 단에서 신체검사에서 신체검사 한 게 예, 혈제 혈당 혈압이 예, 다 정상으로 나왔다니까.
1: 아, 예, 좋은 일이죠.
3: 예, 그래가지고 예, 이번에 예, 우리 활동이 너무 좋으니까는 예, 우리는 둘이 먹으니까 36가지 예, 배달받아 왔습니다.
1: 아, 잘하셨습니다. 예.
3: 예, 우리 우집 할머니 내가 예. 이렇게 예소화된 것을 보고 예, 물어보자니까 무슨 약을 먹었는가고.
1: 예.
3: 그러니까 나는 예, 4,500m의 이런 이상되는 서장약 이게 장약을 먹고 이렇게 예, 엄청 좋아졌다고 소리에 말했습니다.
1: 예.
3: 난 약이 없다고 소리.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예, 병원약이 심근경색약을 예, 먹고 있는데 예, 효과 하나도 없답니다.
1: 아.
3: 예, 그래서 예, 아재 먹는 약을 예, 내가 먹어도 되겠는가 예, 물어봐 달라니까.
1: 아, 이게 심근경색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예. 예, 심장이 산소하고 영양을 날라다 주는 예, 관상동맥 폐쇄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 심근허혈기사입니다. 예. 혈류가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 혈류가 중단되고 그 예. 부분이 심근이 썩는 이런 병이죠. 예. 예. 이 심근경색은 다 관심병으로 먼저 옵니다. 예. 예, 심장병 중에서 제일 난제이고 치료하기 어려운 이런 병 인데 사실 약과기 치료 범위에 심근경색까지 치료된다고 밝혀놓은 네. 이야기 많지 않습니다. 예. 아주 네. 희소하죠. 예. 예, 이 심근경색 진단을 이런 받은 분들 이 장약심리방 같은 이런 약을 써준다 할 때 급성으로 심근경색이 발작하는 것을 미연에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예. 사망에 이르지 않게끔 그 위험도를 줄여줄 수 있죠. 예. 예, 네. 저희가 지금 장약심리방을 설명드리면서 이 약은

0: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을 치료해 주는 데서 제일 띵지학이라고 자수 강의 드리고 있지 않까요? 정말 이게 지지하를 몇 개씩 넣은 분들이거나 또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분들을 비롯해서 이 관상동맥이 70% 내지 75% 이상이 막힌 분들 여러 가지 심장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한테는 이 장약 심리방이 둘도 없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지금 주위에서 급성 심근경색이 발작해서 돌아가는 이런 환자분들을 우리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정말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 보면은 뭐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 하는 이런 분들이 이 급성 심근경색이 지금 발작했을 때 응급치료 이런 성공률이 제일 높은 나라는 아직까지 미국입니다. 예. 그런데 예, 우리 중국 지금 이 미국에서는 100명이 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으로 들어왔다면 20명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발전 중에 있는 우리나라는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이 만 명이 들어와서의 한 명이 딱 산다 말입니다. 예. 이렇게 예, 이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게 중한 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급성 심근경색이 오기를 우리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 이 관심병 진단을 받았고 받았는데 아주 그 심하게 아프다거나 또 본인이 급성 어디 심근경색이 온 걸 모르고 또 지내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관심병으로 오는 이런 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관심병 이 급성 우리 이 학을 보면은 약과기 치료 범위에 급성 심근경색을 치료한다고는 쓰여 있습니다. 이 심근경색을 치료를 한다고 쓰여 있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약을 써준다 할 때 급성으로 이 심근경색이 발작하는 것을 미연에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심근경색이 왔다면은 이런 약을 선택해서 써야 됩니다.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예. 장약 심리방을 먹은 지 어느 한 2년 거의 됩니다.
0: 예.
1: 저는 먹기 전에는 난 그때 고혈압 환자입니다. 한 3, 40년 동안 그 혈압약 먹으면서 해먹고 정말 신경쓰면서 혈압약을 깨달아 해서 알게 된 게 이 약을 먹고 소리에 선생님이 방송을 들어가서 정말 이게 혈압약을 알겠네요. 좋은 약이 됐어요. 먹었는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예, 이 약만 먹고 있는데 야도 따뜻하면 혈압약을 깨도 되니까 이 약만 먹고
0: 예, 뗄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정도면
1: 지금 시면에 정말 이 혈압약 깨는 약이 어디 있을까 이 약만
0: 맞습니다. 예.
1: 혈압약 아예 못 가지 지금 왜 어떻게 신경 안 쓰니까 얼마나 전전하고 길에
0: 그렇죠.
1: 예. 다른데 자꾸 반복 이 약은 반복이 없습니다.
0: 예 맞습니다. 개발이 그렇게 높은 곳이 야생약지고 야생약제고 또 오염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해발이 그렇게 4,500m 이상 되는 그런 높은 곳이 야생약제라서 예, 오염이 안 된 이런 약이고
1: 해발이 높은 데서 숙성대 야생약제라도
0: 예 그렇죠.
1: 그리고 난 또 심근경색하고 뇌경색이 있어서 입병이 발작한다면 그래서 앞뒤 가슴 절절히 아프고 그래서 발 떨어지면 또 가슴을 꽉 눌러놓고 그래서 땀 빨빨 흘리면 그래서 그래서 바빠서 그래서 고사에 불려서 그 일 그래서 병원에 가서 1년에 몇 번씩 입원하던 게 이 약 먹은 다음에 병원을 모르고 삽니다.
0: 예.
1: 그래서 그냥 이 약이 정말 야생약에 다르긴 다른 서상약이지.
0: 서상약이 다르긴 다르지요. 개발이 얼마나 없습니까? 이 약은
1: 정말 확실하단 말입니다.
0: 예.
1: 예. 그렇죠. 그래 나는 이 약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둘이 먹길래 이 약을 끊지 못한 거지. 우리 분도 이병 저병 여러 가지 생각도 있어요. 심근경색도 약간 있고 그래서 이어먹기 하고 나서 다음에 많이 살아왔으면 장려식을 바다를 받아왔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예.
1: 예, 계속 먹자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예, 한 가지 문의할 건 우리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 우리 집에 그냥 장기 놀러 옵니다.
0: 아.
1: 장기 놀러 오는데 그냥 위에 위협이 있고 위에 양이 있고 일어나서 그냥 위에 배가 붓고 이렇게 어지간히 한시 흐물이 올라오고 그냥 위가 아프단다. 그래서 위도 쓰리게 위에 양 위 쓰린다. 위도 쓰리게
0: 맞습니다.
1: 이 약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자꾸 문의해 달랍니다.
0: 예, 위에 염증이 있고 위에 배도 또 붓기고 식후물도 올라오고 위에 양도 있다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 약에 보면은 홍경천하고 천궁이 아주 교묘하게 이거 배합됐습니다. 예. 그래서 위에 염증이

0: 있고 또 위에 뼈가 붓긴다거나 또 이 그 또 소홍화하고 또 당귀 이렇게 이런 배합으로 인해 가지고 미세 순환이 또 아주 잘 되게 만듭니다에 그러면서 위 상처가 생긴 이런 주변의 위점막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줘서 위가 궤양이 생긴 부분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그분한테 맞는 이야기입니다. 쓰십시오, 이 약을.
1: 예, 무슨 지금 붓습니다.
0: 예. 예, 아버지.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2417979번이.
0: 예, 맞습니다.
1: 예, 알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
0: 이 장약 심리방을, 아, 장기적으로 써도 좋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을, 아, 지금 생산해가지고 3만여 명이 환자분들한테 산자위원회에서 림상실험하고 독성실험을 거쳤는데 이 장약 심리방이 독과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중국민족의학학회에서 추천하는 아주 믿음직한 이야기입니다. 예. 예, 환자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둘 것은 중약으로 된 약이고 또 약과기 치료범위에 기를 조절해주면서 혀를 보충해주는 약이고 중풍을 치료해줄 수 있는 약이라고 똑똑히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은 기가 넘쳐나서 역작용을 할까봐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혈관이 터져가지고 뇌출혈이 올까봐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예. 중이는 약을 배합할 때 음양평형을 시켜주면서 과학적으로 약성분들을 배합하고 중이 군천좌실이 조세원칙에 따라 약을 배합하기 때문에 출혈이 생기게 해서 심장혈관도 터지게 만들고 뇌혈관도 터지게 약을 조세하지 않습니다. 예. 예, 이 약과기 치료 범위를 보면은 아, 어떤 병을 치료를 한다는 게 딱 적혀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 치료 범위를 존중하면서 약을 써야 됩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 이 심리방을 보면은 예, 서상이 설상고원지구이 해발이 아주 높은 곳에서 자라는 아, 그런 아, 약재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이런 약재들은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예. 예,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예, 또 아, 생명력도 이렇게 강할 뿐만 아니라 산소 저장량이가 또 아주 대단한 이런 약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약을 쓴다 할 때 아주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예. 이 지역은 해발이 하도 높기 때문에 오염지대가 아닙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아, 안전한 이런 약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5년 동안 이 약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안전하지 않는 약이라면은 우리 지금까지 5년 동안 이 약을 소개해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우리 지금 아, 이 뇌위축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이 지금 아주 많습니다. 예. 이 뇌위축이라 할 때 일종 신경계통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뇌위축은 노화 과정 중에서 그 누구나 아주 근심하는 질병 중에 하나이죠. 예. 이 뇌위축을 일반 로백성들은 치매라고 하는데 이학적으로는 그 뇌위축 혹은 알츠하이머라고도 말합니다. 예. 예, 중이는 아, 그 노년 스다이성이라고 하죠. 예. 노년이 들어서면서 멍청해지는 병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 뇌위축이라 할 때 대뇌 가운데서 뇌조직이 축소되고 신경세포가 감소되면서 진행되는 이런 질병이죠. 예. 일반적으로 1년이 신경인지 기능장애와도 관련됩니다. 예. 주요하게는 기억력 감퇴라든가 사유능력 감퇴 또 아, 1년이 대뇌 공능 상실 등이 포함되죠. 예. 뇌위축은 일반적으로 대뇌의 해마취하고 대뇌 피질 기타 인지 기능하고 유관되는 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초기의 치매 환자는 예전의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 어제 한 일, 금방 한 일을 대뇌의 해마취가 기억하는데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시다.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 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다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비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4: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올해는 15 시작의 해입니다. 전주 상하는 습금형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상급 결체 보치를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총체적 기조를 견지하고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도약 추월 목표를 조정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좋게 발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경제는 총체적으로 평온하게 운행돼 좋은 출발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했습니다. 1.4분기 전주 지역생산 총액은 259억 3,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9% 상승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5억 8,9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3.9% 상승하고 2차 산업 증가치가 89억 9,600만 원으로 9.2% 상승했으며 3차 산업 증가치가 163억 5천만 원으로 2.7% 상승했습니다. 견인 상황으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지역 생산 총액 상승을 0.1%포인트 견인했고 2차 산업이 3.1%포인트, 3차 산업이 1.7%포인트 견인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3.3% 상승해 전성 9개의 시주 가운데서 2위를 차지했는데 그중 대상 투자가 35.5% 증가했습니다. 전주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2.1% 상승했습니다. 전주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80억 4천만 원을 완수해 동기 대비 4.8% 상승했고 전성 9개의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한도액 이상 사회 소비품 소매액은 35억 4,6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0.3% 상승해 9개의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농림 목축어업 생산 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상승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전주 규모 이상 봉사업 중점 업종은 영업수입 10억 4,300만 원을 올려 동기 대비 11.8% 상승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경제는 평온하게 운행됐으며 주요 경제지표 장성 속도는 전성 평균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산업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장성 동력이 끊임없이 응집됐습니다. 이제 우리 주에서는 중점 산업, 중대 대상, 중요 분야의 모를 받고 요소 보장을 강화하며 정밀 시책하면서 발전 난제 해결에 주력해 경제가 질적 향상과 량의 합리적 장성을 이루도록 전력 추진함으로써 전주 고품질 발전에 튼실한 토대를 닦을 방침입니다.
3: 5.1절 연휴 기간 우리 소 각지에서 다채로운 문화체육 활동이 펼쳐져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조직한 춘원 연변 꽃길 여행 연변 봄철 계열 활동 중 하나인 다채로운

0: 연변 예술로 하나 되다 5.1절 문화쇼 활동이 연변대학 정문 주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조군중예술관에서 준비한 중국 조선족 장고춤은 현장 관중들을 짙은 조선족 예술의 향연 속으로 이끌었고 스트릿 댄스팀은 청춘 활력을 불태웠으며 전자음악 공연은 현장을 광란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현장 관중들이 함께 부른 나와 나의 조국은 활동 분위기를 고조해로 이끌었습니다. 섬서 유림 관광객 백정정입니다. 이 도시는 정말 낭만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주변 경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유명한 인터넷 인기 간판벽도 가봤어요. 보문도 다녀왔는데 참 예뻤습니다. 마음이 무척 설레이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니 정말 흥분됩니다. 여러분 연길로 오세요. 다채로운 연변 예술로 하나 되다 5.1절 문화쇼 활동 가운데 하나인 2026 중국 커피 컵 테스팅 대회 연변 경기구 경연이 2일 연길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30명의 우수한 청년 커피 종사자들이 참가해 예리한 감각과 탄탄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심양 선수 장형심입니다. 저는 커피 로스팅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 전문 수준을 높이고 싶어 참가하게 됐습니다. 연변에 와서 이곳의 풍정도 느끼고 이 대회도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커피문화교류발전협회 상무부회장 김홍입니다. 우리 전반 커피 업종에서 볼 때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우위는 광범한 커피 종사자들에게 우수하고 전문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참가 선수든 참가하러 온 업종 동료든 모두 이곳에서 기회를 겨루고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저녁 7시 30분 연길시 불화 통합 강반에서 무인기 편대가 펼친 빛의 쇼는 장관을 이뤘습니다. 5일 사랑스러운 사람, 소원병, 은하, 생명수 등 글자와 아름다운 화면이 하늘의 차례로 펼쳐지고 진달래꽃, 연변 축구팀 팀마크와 조선족 무형문화재인 부채춤이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과학기술과 민속, 체육, 따뜻한 감성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연길이라는 도시의 온도와 매력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련영 심양 관광객 고가양 소희철입니다. 무인기 공연은 처음 보는데 정말 아름답네요. 그 안에 담긴 요소들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고 민족적 특색이 물씬 풍깁니다. 이를 도나시 제21회 5.1 문화관광체육계열 활동이 도나 북산 삼림공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도보 대호가 자연경치 속을 누비며 공원의 생태미와 도시 활력을 만끽했습니다. 수공체험과 사회교류구역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은 봄을 감상하고 시를 읊으며 봄날의 시적 정취를 음미했습니다. 도나 문화창의작품 전시구역에서는 사업일꾼들이 도나의 양질문화관광자원과 특색관광상품, 현지문화창의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선전하고 전시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혼춘 방천 풍경구는 독특한 자연풍광과 유구한 문화적 저력으로 전국 각지 관광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변경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룡호각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중, 조, 로, 삼국 경관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관광객들은 경치를 감상하는 한편 역사를 되돌아보며 고요한 자연 생태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새 국문 광장에서 국문 국기 개양, 노동자 래찬 주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기관 사회구역, 일선 노동자 대표, 관광객 500여 명이 수견이 서서 몽드를 올리며 조국의 번영과 노동계 영광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1: 2026년 봄철 소비 시즌 우리 주 상무분에서는 추는 연변 조류 소비를 주제로 보상 판매, 혜택 구매, 경기 소비, 다국 소비 4개 부분에 초점을 맞춰 다방면으로 힘을 기울이고 여러 분야를 연동시키며 다원적으로 융합시켜 온기 있고 특색 있으며 유력한 소비 전경을 전력 구축함으로써 봄철 소비 시장을 전면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번 봄철 소비 시즌에는 분야 간 연동의 대중 소비품 교체

0: 시즌을 구축합니다. 장식, 가정용 전기 제품, 자동차, 완제품류 등 중점 소비 품목에 초점을 맞추고 보상 판매를 줄선으로 각 지의 자원을 연동시켜 정책 혜택 플러스 기업 보조금 조합 조치를 내옵니다. 상무 부문에서는 연동해 대하 기업을 찾아 미니 모터쇼 활동을 개최하고 향촌 소비 시즌을 가동해 녹색지능 가정용 전기 제품의 자동차 순회 전시, 가구 건자재 특별 혜택 등 향촌 대중소비품 전문 전시 판매 활동을 개최합니다. 중국 석유, 중국 석유화학과 한도액 이상 자동차 판매 기업을 조직해 연동 판매를 하고 자동차 구매자에게 휘발유와 비유제품 혜택 쿠폰, 충전 봉사비 혜택 쿠폰을 증정합니다. 공청단 연변주의와 연합해 결혼 시즌 선물 꾸레미 활동을 펼쳐 신혼 소비를 촉진합니다. 우리 주에서는 또 주내에 대형 상업 무역 기업을 중점적으로 조직해 50차 이상의 판매 촉진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다양한 소비 품목을 아우르며 할인, 금액별 할인, 사은품 증정 등 혜택을 내놓습니다. 백화점, 완제품류, 상가, 슈퍼마켓 3대 분회 1,000만 원 이상 소비권을 도입해 진정으로 소비 열기를 이끌어냅니다. 각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동하고 주내외 공급사설과 협동해 다국 우수상품 혜택 향유, 산지 생방송 원활 구매, 본지 생활봉사 등 주제 활동을 펼쳐 온 오프라인 심층융합과 다분야 협동의 소비 전경을 구축하게 됩니다. 주 상무국 부국장 최경파입니다. 상무무역 플러스가 융합된 봄여름 생활 시즌을 만듭니다. 축구 경기와 콘서트 등 열점에 초점을 맞춰 상업무역과 체육, 관광, 미식의 심층 융합을 주동합니다. 온라인 부번 연동 플랫폼을 혁신적으로 내놓고 쇼핑, 숙박, 출행, 오락, 미식 등 전반 사슬의 자원을 통합해 부번 연동으로 전액에서 소비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주에서는 또 연변 미식 특색을 깊이 발굴해 미식 시즌 판매 촉진 활동을 펼칩니다. 메이투안, 틱톡 등 온라인 플랫폼과 손잡고 맛, 여행 등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전통 브랜드, 풍경구 먹거리 추천, 인터넷 인기 식당 등 미식 대표와 커피 등 분야를 둘러싸고 특색 미식 소비 전경을 구축합니다. 동시에 출경 세금 환급 정책 선전을 강화하고 통상구, 공항, 면세점 건설을 다그치며 다국 상품 어투어 체험점을 구축하고 수입 상품 판매 촉진 활동을 펼칩니다. 연결 다국통 선별, 훈춘 e쇼핑 등 현지 플랫폼으로 MCN 기구 및 전자상거래 기업과 연동해 다국 생방송 판매를 하고 수출입 상품 온 오프라인 판매 경로를 혁신 확장해 다국 소비가 전주 소비 장성의 새 주목점으로 되게 합니다.
1: 5.1절을 앞두고 아련기계주식위원 회사 설계실이 다년간 과학기술 혁신의 심혈을 기울이면서 지켜온 장인정신과 해외 독점 장벽을 돌파한 확고한 혁신 실력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전국노동자 선봉호 영예 칭호를 획득했습니다. 지능제조 일선에 묵묵히 뿌리를 내린 이 기술 대우는 일터를 전장으로 혁신을 사명으로 삼고 실질적인 노력과 장인정신으로 길림 첨단 장비 제조의 산업명함을 빛냈습니다. 아련 기계주식위원 회사 설계실은 2006년 1월에 설립됐습니다. 다년간 부문 전체 설계 일꾼들은 시종 중국 제조 우리 책임이라는 기업 정신을 받들고 설계 연구개발 일선에 뿌리내려 밤낮으로 기술 난관 돌파에 매진해왔습니다. 일상 사업에서 팀원들은 책상에 엎드려 도면을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산하며 매개 변수를 다듬었고 설비 구조, 핵심 공예, 에너지 절약 효율을 겨냥해 수없는 시험과 최적화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아련 기계주식위원 회사 설계실 조장 진위량입니다. 도면 설계 과정에서 고객의 생산 조건, 판재 생산 공예, 현장 사용 수요를 긴밀히 둘러싸고 설비 구조 설계와 세부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정밀하고 엄격한 설계로 고객의 개성화된 공예 요구를 만족시키고 설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실용적이고 튼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고객을 위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꾸준한 혁신에 힘입어 팀이 자체 연구 개발한 슬래브 예열 설비는 종합 성능 면에서 성공적으로 독일의 동종 설비를 뛰어넘었으며 단숨에 유럽 업체가 장기간 업계를 독점하던 국면을 타파해 국산 첨단 기계 설비가 기술 선두를 달리게 했습니다. 2024년 튼튼한 혁신 실력으로 아련 기계는 손으로 길림성 혁신형 과학기술기업, 고신기술기업,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강소기업으로 평이됐고 14호 국가중점 연구개발 계획 대상을 순조롭게 맡았습니다.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제품은 안정적인 성능과 선진적인 기술에 의탁해 러시아, 한국, 타이, 인도,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 판매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업계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아련기계는 성공적으로 심수증권거래소 메인보드에 상장하며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아련기계 주식위원회사 부총경리 양영신입니다. 효이 기여도 면에서 팀의 설계 성과는 지속적으로 기업 고품질 발전에 힘을 부여했고 제품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높였으며 시장 공간을 넓혔습니다. 이로써 회사를 위해 안정적인 영업 수익과 이윤을 창출하고 시장 우세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이번 노동자 선봉호 영예 획득은 설계실 전체 기술일꾼들이 일터를 지키고 예의 혁신하며 난관을 이겨낸 데 대한 높은 긍정입니다. 향후 팀은 계속해 선봉 모범 정신을 발행하고 첨단 장비의 자체 연구 개발에 매진하며 핵심 관건 기술을 지속적으로 돌파하고 장인 정신으로 산업 승격에 힘을 실어주며 과학기술 혁신으로 길림성 제조 고품질 발전에 조력할 계획입니다.
0: 전국 신사회계층 인사 신선중국 열견문명행동보치를 깊이 실시하고자 일전 주당의 동전부 주 신사회계층 인사연합회에서는 아름다운 연변찾기 가장 아름다운 북카페 걸어다니는 독서 계열 활동을 가동해 책향기로 신사회계층 인사들의 성장에 힘을 부여하고 전민 독서가 연변에 물이 내리도록 추동했습니다. 활동은 우리 주 첫 신사회계층 인사 도서 코너인 도문시 롯디번 커피 국문점에서 가동됐습니다. 이 도서 코너는 도문시 철도 국문 옆에 위치했습니다. 매장 한켠에는 커피와 즐거운 독서, 한마음 한뜻이라 쓰인 책장이 있는데 문학, 역사, 사회과학, 생활미학 등 류형의 도서들이 비치돼 신사회계층 인사와 주민, 관광객들에게 제공됩니다. 이 도서 코너는 커피 플러스 독서 새 모식으로 변경 소도시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심양 관광객 섭입니다. 커피숍에서 맞은쪽에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볼 수 있어 무척 여유롭고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고리끼의 동년인데 학창시절부터 좋아했던 책입니다. 여기서 커피를 마시며 제가 좋아하는 책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근래 우리 주에서는 커피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 모식의 모를 받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커피 산업 발전에 융합시켰으며 커피 문화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처로 되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열 활동은 독서 진지 구축, 책향기 분위기 조성을 핵심으로 여러 조치를 내와 신사회계층 인사들의 독서 활동이 깊이 락착되도록 추동함으로써 책향기 극한 연변 건설에 조력했습니다. 주 신사회계층 인사 연합회 공회 주석 왕염양입니다. 주 신사회계층 인사연합회에서 아름다운 연변찾기, 가장 아름다운 북카페, 걸어다니는 독서 주제 활동을 펼친 것은 주로 331 국도 연선을 따라 변경 문화와 문화관광 특색을 갖추고 커피향과 책향기가 어우러진 곳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연변의 관광 특색과 책향기 커피 문화를 결합시켜 신사회계층 인사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연변의 풍물을 보고 책향기와 문화적 정취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연변 영정 커시안 팀이 올 시즌 홈장 경기 3겜 경기 연속 무승부를 했습니다. 연변 팀은 2일 오후 홈장에서 펼쳐진 각급 리그 7라운드 경기에서 무석 5구 팀과 1대1로 비겼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연변 팀은 파상 공세를 퍼부었고 무석 5구 팀은 빠른 역습을 시도했습니다. 균형은 11분에 깨졌습니다. 무석 5구팀 공격수가 연변팀 금지구역 내에서 반칙에 의해 넘어졌고 심판으로는 페널티킥으로 판정했습니다. 한 골 앞선 무석팀의 공세는 더 매서웠습니다. 상대방의 강한 압박에 연변팀 수비진은 애를 먹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 두 팀은 맞불을 놓았습니다. 공세를 주고받던 77분을 전후로 연변팀의 여러 번의 조로의 기회

0: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김태연의 송곳 패스를 받은 조반리가 상대팀 금지구역으로 파고들어 때린 슛이 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바로 몇 초 후에는 황진비가 날린 강력한 슛 역시 무석팀 수비수의 몸에 막혔습니다. 동점골은 경기 추가 시간인 93분에 터졌습니다. 후방에서 허문광이 무석팀 금지구역으로 길게 패스했고 황진비가 왼발 슛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경기는 결국 1대1로 끝났습니다.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오는 11일 오후 3시 홈장에서 광서 항신팀과 8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춘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봄은 여기에를 준비했습니다. 푸른 산골, 꽃과 꽃꼬리 노래가 가득한 따스한 봄. 아이들 눈 속에 빛나는 아름다운 연변의 봄을 상큼한 멜로디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은 저 푸른 산골 마을에 있네. 여기엔 빨간 꽃 피고 푸른 풀 자라며 노래하는 꾀꼬리도 있다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은 아이들 눈망울에 있네. 빨간 꽃을 보고 푸른 풀도 보고 노래하는 꾀꼬리도 보았네.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봄은 아이들 눈망울에 있네. 꾀꼬리도 봄 소식을 알리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종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종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종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곡은 님의 작사 김모호 작곡의 보금자리 자서서를 준비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마음 붙일 따뜻한 곳을 갈망하죠. 이 노래는 그러한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는 교정을 아름다운 소문으로 담아냈습니다. 유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서 신기옥 작사 류현금 작곡의 조곡가나를 준비했습니다. 조곡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모습 노래한 가요인데요. 박경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김민덕 작사, 백희남 작곡의 형제민족 우리 함께입니다. 같은 뿌리를 가진 형제민족으로서 함께 어깨동무하며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화합과 단결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노래, 미상규 인양자 가수의 노래로 함께 들어보시죠.

이어서 보내드릴 곡은 박은일 작사, 송열 작곡의 형제민족 화목한 지상낙원입니다. 형제민족이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지상낙원에 비유한 곡으로서 평화롭고 따뜻한 세상에 대한 명언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명성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설아 작사, 김미란 작곡의 동지를 준비했습니다. 동지는 집으로 돌아와 쉬는 공간, 그 자체의 의미를 노래합니다. 버거나고 아늑한 느낌의 이 곡을 김순희 가수 노래로 들려드립니다.

아래 석과닥사 박명걸 작곡의 고향 그 이름 보내드립니다. 고향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각인된 그리움의 이름입니다. 최경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민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멈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한철, 제작의 박민희였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저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의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1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상강중의관 개업 10주년 감사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상강중의관에서는 개업 10주년을 기념하며 고객분들께 보답하고자 서장의 동충하초 제약공장과 함께 대규모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혜택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6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9곽 사시면 12곽을 드리고요. 18곽 사시면 24곽을 드립니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398원 가격의 건강 선물 세트가 추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드리고요. 방송 외 문의전화 혹은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우리 발효된 동충하초 균분이 가장 핵심적이고 전통적인 기능은 우리 인체에서 예, 신장이 전기를 도와서 인체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을 유지시키면서 건강 수명을 늘려줍니다. 예, 즉 우리 몸의 기본 상태를 조절해서 스스로 회복하고 질병에 대항하는 이런 능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예, 때문에 발효시킨 동충하초를 보면은 예, 지금 많은 연구에서 항암작용

0: 것도 있고 항종양 작용도 있고 신장을 보호하고 신정을 강화시켜서 폐기능도 개선하고 천식을 완화시켜줍니다. 예, 천식으로 앓고 있는 분들은 많은 약을 쓰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예, 악화가 되죠. 이런 분들은 발효된 동충하초균분을 쓰신다 할 때는 천식도 완화시키면서 면역력을 많이 또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수명도 연장하는 효과가 있고 폐기능 강화라든가 신체를 또 보강시키면서 간도 보호하고 혈당하고 혈압 저하, 콜레스테롤 감소, 기혈 보충하고 생리 불규칙하거나 혹은 피로감이 있거나 불면증,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욕 부진이 있거나 혹은 하지에 부종이 생기거나 만성 기침,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 소변이 많거나 심부전이 있거나 혹은 위장 질환 등 다양한 급성 만성 질환 치료에서 모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에서 보면은 폐하고 신장을 보강해서 우리 인체의 근본인 정기 신혈을 공고히 하고 원기를 키워줍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입니까?
0: 맞습니다.
2: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0: 예.
2: 나는 선생님 동충하초 쓴 게 예, 영 좋습니다. 얻은 1년 너무 조금 넘었었습니다. 그게 예. 우선 먼저 혈압이 정차되지 잠이 용 잘 옵니다. 이게.
0: 예.
2: 예, 잠이 용 잘 오지. 밥맛이 없어서 어떻게든 깨죽깨죽거리고 빌라야 했습니다. 가마치라 싸듬는. 근데 식으면 그것도 무식이나 다 마시잽니까?
0: 네.
2: 예. 그리고 그다음에 선생님 내일 어쨌든 이 날이 굳은 날이면 몸이 막 이게 따에 깔았는 것처럼이
0: 네.
2: 막 별난 이런 감이 납니다. 그래도 이 식음 동충하초 먹은 다음에는 그저 몸이 그저 거뿐합니다.
0: 네.
2: 그래 나가면 싱싱싱싱 이렇게 걸어댕기드려요. 날이 굳혀도 얘 일부러 피도 아이싸고 얘 몸이 까단서 이런 등체랑 하나 돕니다.
0: 네.
2: 이전에 이게 얘 강제들 쓰던 약이래 그런데 정말 효과도 빠르고 영 좋습니다.
0: 네.
2: 고라에 이전에는 소리 났습니다.
0: 네.
2: 그래 이래 고를 두드리면 얘 좀 당신 이랬더니 지금 그런 거는 아무 없이 사라졌답니까?
0: 네.
2: 혈압이 정사되니까 선생님 심장도 도와줄게다.
0: 맞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선생님 나는 이런 활동함이 마이너스 하지 못한다. 경기가 좀 자꾸 활동마다 쌓거나 여섯 털이라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0: 예. 예, 예.
2: 그래, 내 시금이 이번에도 활동에 참가하자고.
0: 예. 지금 6과학에는 5과학, 9과학에는 12과학, 18과학에는 24과학. 예, 그리고 예, 이 우리 이번에는 명액이 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시는 분에게는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도 드립니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예, 선생님 예, 수고하십시오.
0: 건강하십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 많습니다.
0: 예.
3: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선택해서 예, 3년 넘어 먹고 있습니다.
0: 네.
3: 바로 해서 한 약이라 효과가 더욱더 좋습니다.
0: 예.
3: 이 약을 먹으면 예, 먹을수록 맥이 나고 예, 정신이 납니다.
0: 네.
3: 우리 내외는 이 약을 먹고 예, 건강을 찾았습니다.
0: 네.
3: 이것은 예, 선생님이 좋은 약을 알선해 준 덕분입니다.
0: 예.
3: 오늘 예, 얘기할 거는 예, 둘째 동서가 예, 몸이 약해서 예, 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0: 예.
3: 면역력이 약해서 예, 안 주면 맥이 없고 피곤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했는데 동충하초 발효분 후에 한 달 먹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0: 네.
3: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면서 예, 저 혈압이었던 게 예, 지금은 혈압이 정상으로 됐답니다.
0: 네, 맞습니다.
3: 예, 예 그리고 음량 조절이 잘 되면서 예, 저 원래 심장이 나쁘고 폐가 나쁘고 예, 그다음에 예, 콩팥이 나빠서 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0: 네.
3: 그런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먹으니까 예, 심장이 좋아지면서 예, 기타 병도 예, 같이 좋아지더랍니다.
0: 네.
3: 예, 그리고 위축성 위험이

0: 있어서 예, 밥을 먹지 못했는데 예. 예, 이것을 예, 먹으니까 예, 단맛이 오면서 예, 밥을 잘 먹으니까 힘이 난답니다.
1: 예.
0: 그리고 귀에서 전부 떼소리가 나는 게 이것도 해결하고 예, 허리 다리가 아프던 것도 해결됐답니다.
1: 네.
0: 예, 참 좋은 약이라고. 네. 이번 축제 활동이 있다 하는데 요래도 가게 싸서 부부간이 다 먹겠답니다.
1: 예, 요래도 네. 가게 등이 24가구 드립니다.
0: 어,
1: 예, 그리고 예, 먼저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예, 398원에 달하는 네. 이 건강 선물 세트도 있습니다.
0: 예예 그럼 예. 인사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알선해줘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전 동승하도는 꽤 오래 썼습니다.
1: 예.
3: 예 저는 이전에 동승하도 쓰기 전에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숨이 차고 잠도 잘 오랫동안 못 자고 그 다음에 특히 우머리는 허열이 나고 그 다음에 피부가 많이 마르고
1: 네.
3: 그 다음에 너무 가슴이 불편해서 병원가 검사하니까 심장하고 폐가 아이도 와가지고 폐를 수술해야 된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1: 네.
3: 그래서 수술해야 되는가 생각하다가 제가 뭐 나이도 많지 또 뭐 신체가 많이 허약한 이런 상태에서 수술까지는 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1: 네.
3: 그냥 약으로만 치료하다 뭐 되면 좋고 아이템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처음에는 병원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다 또 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중요원에 좀 오랫동안 쓰고 그래도 또 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지금 광고에서 나오는 이 좋은 약들도 여러 가지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네. 치료는 못했습니다. 계속 점수 더 하더란 말입니다. 이래다 서리 선생님들이 그 동승하초 강의를 듣고서 동승하초 쓰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쓰니까 낫기 시작해가지고 어두는 한 매 많이 넘었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상에서 어디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숨이 차거나 가슴이 영 편한다.
1: 네.
3: 한숨이 없습니다.
1: 네. 네.
3: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약을 많이 썼지만 효과를 못 보고 치료 못 하다가 이 동승하초를 써서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본 거는 동승하초는 다른 약보다 특별하지 않을까?
1: 네, 맞습니다.
3: 예, 동승하초는 4,500m 이런 고산 지구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여름엔 풀로 겨울에는 벌레로 자라고 특히 동승하초는 보통 이 나도 광고를 많이 듣는데 다른 약은 발효했단 말은 못 들었습니다.
1: 근데
3: 네. 이 동승하초는 발효한 약물로서 30배 효과를 보는 정말 아주 진지한 약물이고 또 다른 약물이 없는 이런 성분이기 때문에 정말 병을 이렇게 치료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3: 그리고 예, 그리고 저는 기본상에서 아픈 점도 불편한 점도 없거니와 이 동승하초 쓴 후에 어제 뭐 한 3년 잘 된 뒤 이때까지 감기도 아이 걸립니다.
1: 네.
3: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어제 노년이고 또 많은 약을 써봤지만 치료를 못하다가 이 동승하초를 써가지고 치료됐는데
1: 네.
3: 정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치료가 되는 알맞은 약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 예, 예.
3: 그래서 예, 저는 이 동승하초는 저한테 최고 약이라고 생각하면서
1: 예.
3: 저는 활동 때마다 쌉니다.
1: 예.
3: 그러니까 나 경제상에서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1: 예.
3: 특히 이전에 여러 가지 약 많이 쓰다 보니까 치료도 못하면서 많이 약 여러 가지 먹다 나니까 불편했는데 지금은 동승하초 한 가지만 먹으니까 먹기도 편하고
1: 네.
3: 영 좋습니다.
1: 네, 예.
3: 그래가지고 예, 저는 지금 노년인데 어떤 동승하초를 떼놓을 수 없는 약으로 되었는데 저는 계속 예, 열심히 쓰려고 생각합니다.
1: 예. 오래 쓸수록 예. 효과를 더 잘 봅니다.
3: 맞습니다.
1: 그래서 예, 지금 활동이 예. 영 좋습니다. 예,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예.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고운 목민들에게 고운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조중 으뜸으로 인삼 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3: 나도 동충하초 바라던 물 쓰고 있습니다. 나는 혈압이가 꽤 높았다 높았다 하면서 조절이 안 돼갖고 머리가 어지럽고 그래서 머리 아프지 머리에서 소리 나지 그러니 담기는 꿈이 많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잠을 못 잤습니다. 네. 그래서 약은 많이 써봤는데 필요 효과를 크게 못 보다가 이 동충하초 바라던 물을 썼는데 우선 먼저 혈압 조절이가 딸리더란 말입니다.
4: 네.
3: 혈압 조절이 딸리는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그렇게 어지럽고 아프고 그런 증상이 지금 나아졌습니다. 지금 요만은 그래놓고 정신이 납니다.
4: 밤도
3: 달다고 하니까 예.
4: 네.
3: 그래서 예, 위가 또 나빠갖고 난 예, 밥을 잘못 먹어서 남이나 소화가 되지 않아갖고 그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약 쓴다 했더니 지금 소화가 잘 됩니다.
4: 네.
3: 아무런 거 먹어도 소화가 영잘돼 밥을 잘 먹어야 맵이 납니다.
4: 네. 예.
3: 그렇지 심장도 나빠서 그다음 맨날 숨이 차지 두근거리지 놀라지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지 그리고 자꾸 신경질도 나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심장도 좋아졌습니다.
4: 네.
3: 그리고 혈진 없던 것도 혈질이 정상이 되지 또 그러니까 호흡도가 나빴고 나니 기침 계속 기쳤습니다. 제가 나빠갖고 많이 기침 얼마나 기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침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좋다는 건 그래서 기침 안 떨어지지가 그래서 예, 이 동치파트 바라도 모르겠는데 지금 기침 안 지지입니까?
4: 네.
3: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난 이 약은 정말 진짜 좋은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4천 원에 주기는 이상이 됐고 그래서 다른 약들에 그런지 정말 효과도 빠르고 예, 먹기도 좋고 예, 여러 가지 약 넣고 먹는데 지금 한 가지만 먹어도 이렇게 병이 빨리 회복되고 예. 그리고 우리 활동도 좋고 예.
4: 네.
3: 이렇게 상당히 좋으니까 난 뭔가 이렇게 활동이 좋을 때
4: 지금 활동이 제일 큰 5대 활동입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283-0666번에
2: 연계하십시오.
4: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수고하십니다.
4: 예.
5: 예, 저도 예, 동충하초 발효균을 먹습니다. 동충하초는 예, 발효가, 해발이가 4,500m 고산지대에 제출한, 약재대 나서 용약재가 예, 특이합니다. 겨울에는 벌레를 어지럽고 예, 골이 아프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까지 있어서 예, 줄데 없이 고도 자꾸만, 궁금함에 앉으나서나 궁금한 하면서 이래다 나의 기억력이 없어서 예, 물건을 어디다 두고서 예, 만날 찾는 역시 밖에 없댔다. 됐습니다.
4: 네.
5: 그러니까 지금 기억력이 회복돼가지고 예, 그런 증상이 이제는 많이 나서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4: 네.
5: 예, 확실히 약은 예, 신기한 약이고 발효된 약이 돼 그런지 특별히 약이 좋습니다. 이렇게 약 선생님의 발전해줘서 고맙고 감사한데 지금 얼굴 활동이 좋습니다. 예.
4: 네.
5: 그래 그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예, 계속 쓰려고 합니다.
4: 예, 활동이 제일 큰 5대 활동입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5: 예, 알겠습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예, 저도 동치나 소발효 겐부먹나 한다는데 엄청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0: 예.
2: 예, 이거 먹기 전에 이제 수선 전신전 단계에 이 심장을 많이 고상했습니다.
0: 네.
2: 계속 이 가슴이 후둥후둥거리며 혈압이 파도 심하지, 조절이 달라야 되지, 그다음에 이 후둥후둥거리며 잠 못 자고, 이 식은땀 잘 때는 또 식은땀 자꾸 흘리고, 꿈도 많고, 이 자고 이게 제일 힘들었단 말입니다. 여러 해를 이리 자지 못하니까, 사람 무슨 진짜 이, 뭐, 우울증 정도 꼬지 말이 아니 됐습니다, 진짜. 이 기억력도 없지, 이게 녹공시에 부수도 있지. 한 20분에 쫄았습니다. 이렇게 한 4, 5년 고상했습니다.
0: 예.
2: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근이 팍팍 좁더라.
0: 예.
2: 예, 그래도 다행히 동치만 저 발효견분호 우연하게 이 방송 들어봤는데 이게 어쨌든 이래 방송에서 이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일용 투기하더라 말입니다.
0: 네.
2: 4,500m 되는 이래 악랄한 지역에서 자랐다지.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불로 하고. 어쨌든 들어볼까 이런 약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0: 네.
2: 수근에 나오는 게 이렇게 이런 정말 약이 없어서 내 이거 별로 신기하다 하면서 접해 먹어봤는데 진짜 이거 먹고 이 한 반년 먹으니까 이 가슴이 대단히 편안하고 잠이 잘 없대다.
0: 네.
2: 예. 그리고 밥맛이 없던 게 밥이 맛있지. 꿈이 그리 많던 게 꿈도 없어졌지. 그 다음에 이 머리 기억력이란 대단히 도와줬습니다, 지금.
0: 네.
2: 이 녹공시 부들리 머리 계속 아파서 그랬던데 구중상도 없어졌지. 소변에 거품도 나가고 대변도 형태 없는 거 보고 이 골관절도 안 좋고 자관이 몸이 언제는 나 있어놓고 진짜 무식이 맞다나 종합병원이처럼 그래서 여기저기 성한데 없이 그래서 불편했단 말입니다.
0: 네.
2: 이 인후염이 심하지 이게 진짜 그랬는데 이 인후염이 너무 얼마 안 먹을까 어느 까리 이게 목이 확 트임이 시원하더라 말입니다 목이.
0: 네.
2: 예, 그래 이 약이 이렇게 좋으니까 이 약이 좀 있긴 있습니다.
0: 네.
2: 근데 이 얼굴 활동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먹으려고 좀 더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0: 네. 지금 활동이 또 제일 큰 활동입니다. 예.
2: 예.
0: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2830666번에. 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동충하초는 이 해발이가 4,000m 정도의 고산, 서장의 고산지대에서 채취되는 희귀한 이런 고가의 약재라는 건 모두 아시죠? 예,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금 또 발효시켜서 원약재 효능보다 30배나 더 높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일반 약재와는 다르게 예, 이 다른 점이라 할 때는 곤충이 영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1: 네.
0: 예, 우리 일반적인 약재는, 이 자연이 영양분을 먹죠. 근데 이 동충하초는 곤충이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아주 귀하고도 특별한 이런 효능을 갖고 있는 이런 약재이기 때문에 인삼하고 로경 3대 명약 중에 하나이고 인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아주 귀중한 명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포함된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 요효 성분의 추출률이가 100분의 99%에 도달합니다.
1: 네.
0: 예, 지금 발효시킨다 할 때는 이 요효 성분이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빨리 인체에 흡수되기 때문에 지금 약효도 빠르고 흡수률도 높고 부작용도 없고 전통약제에 비한다 할 때에는 약효가 이렇게 30배나 더 강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약을 써도 안 되거나 혹은 몸이 특별히 허약하거나 이런 분들 내세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꾸준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런 만성질환 치료에서도 효과 볼 뿐만 아니라 양생복원도 또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모병장수 효과를 동시에 발휘해서 인체 생체 기능도 조절하고 체내 생체 환경을 균형시켜서 인체가 무병장수할 수 있게 하는 약이가 바로 발효 동충하초 균분입니다.
1: 네.
0: 예,

0: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쓰시고 아 실제로 이런 좋은 효과를 보면서 특별히 이 동충하초는 예, 이런 특수한 약재이기 때문에 1년 4계절 어느 때든 복용하면은 건강에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이런 명약이고 동물성하고 식물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일반적으로 동물성 약재하고 식물성 약재는 가리는데 이 동물 곤충이 영양분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식물성하고 동물성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체질이든지 관계없이 누구나 복용할 수 있는 이런 땅에서 자라는 보물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경분은 예, 40, 50세부터 우리 인체라 할 때는 이 노화가 시작되고 변화가 발생합니다.
1: 네.
0: 예,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80, 90세까지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이런 약품입니다.
1: 네.
0: 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아, 쓰면서 확실히 좋은 이런 효과를 본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양기하고 정기를 보충해서 몸속에 오래된 이런 풍한 습까지 몰아냅니다. 나쁜 사기를 제거해서 인체 체질을 개선시키면서 이런 이 풍한 습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서도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자연의 지혜가 모아진 이런 중의학설에 맞는 귀중한 약재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면역 강장제입니다.
1: 네.
0: 예, 우리 인체라 할 때는 면역력이 우선입니다.
1: 그렇죠.
0: 예, 면역력이 높아야만이 병을 자기 몸으로 스스로 이겨내야 됩니다.
1: 네.
0: 예, 이런 이겨낼 수 있는 효능을 갖고 있는 약이가 바로 발효 동충하초 균분입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불로장생이 명약으로서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왔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본초 강목에는 허약 체질을 든든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천년 약물 대사전에는 동충하초는 성질이 오다하고 신장 기능을 돕고 폐를 든든하게 하는 이런 약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네.
0: 예, 때문에 90세를 넘긴 명인들도 동충하초를 복용해서 무병장수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1: 네.
0: 예, 우리 옛날엔 90세까지 살기 바쁘죠. 예, 근데 이 동충하초를 드신 분들은 이렇게 오래 장수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단순히 오래 살기만 하는 이런 100세 세대가 아니라 젊고 건강한 삶을 선물하는 이런 장수 명약입니다.
1: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전화 혹은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곡과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는 가요입니다. 김영남 작사, 김범더 작곡의 사랑스런 저곡 변각 준비했는데요. 최홍란 리순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경련 작사, 박항림 작곡의 제비가 돌아왔네 보내드립니다. 김인숙 할머니가 그때 당시 많은 인기 노래를 했던 가요죠.

네, 먼해 기철에 어울리는 가요. 남두현 작사 김덕범 작곡의 시원 컬컬 감주러다 보내드립니다. 최성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요,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마사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첫 번째 곡은 문초산 작사 서면을 작곡의 도망강 수영버들입니다. 도망강가에 늘어선 수영버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곳에 담긴 향수와 추억을 노래한 가요인데요. 양민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노래와 작사 윤근암 작곡의 연변의 어맨입니다. 연변의 매력적인 풍경과 따뜻한 사람들, 이곳에서 느껴지는 행복한 순간을 노래한 노래로서 연변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허복순 작사 리경드 작곡의 범에게가 찾아옵니다. 범의 희망을 전하며 범에게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은 이 곡으로 따뜻한 범의 기운을 느끼고 삶의 행복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황매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백진숙 작사, 최동경 작곡의 생활아 웃어다오입니다.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유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다면 작사 류영근 작곡의 고향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고향이 익숙한 향기와 추억, 그곳에서의 소중한 순간들 담은 이 곡으로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겁니다. 최양량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0: 10곽 구매하시면 12곽을 증정하는 외에도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10뇌첩 도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우대 활동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올절 쉬고는 후에는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는 마지막 우대 활동입니다. 사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광고 보객을 천년 어색용지가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가격이 더 좀 오른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적지 같은 우리 시중에서 보는 이런 용지는 얼마든지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지라든가 우리 백지라든가 흑지라든가 이런 천년 용지들은 그 재배가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자연에서 나오는 천연용지구야 우리 그 오색용지에 속한단 말입니다. 적지는 재배가 되나 이런 흑지, 황지, 백지, 이런 청지, 이런 오색용지가 재배가 아직 되는 기술이 없습니다. 이래서 아주 이 천연 오색용지가 들어간 약으로서 좀 귀한 약이다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이걸 신선초라고 불렀습니다. 불로초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우리 귀하디 귀한 약인데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발달한 제약 기술을 이용해서 용지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내는 이런 고도로 발달한 제약 기술이 도입된 약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액체나 물약이라 해서 다 똑같은 물약이 아닙니다. 700돌톤이라는 제일 작은 원자로 만들어졌고 또 국가에서부터 이 기준 번호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용지는 그 중약제입니다. 중약제라 할 때는 국약 비준번호 하면은 그 뒤에 반드시 Z가 붙어야 되는데 우리 연기광고복액은 B가 붙었습니다. B가 붙고 또 국약 비준번호 있고 OTC약이고 이러다 할 때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또 병을 예방 오래 쓰면은 예방할 수 있는 약을 국약 비준번호 B로 줍니다. 그 다음 B20이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20이라는 거는 우리 아랍어야 숫자가 약이라 할 때는 고여 준조할 그 다음에 영어 자문 하나 있고 뒤에 8자리 아랍어야 숫자가 있습니다. 그 앞에 두 자리가 아주 중요한데 19하고 20만이 우리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이다 하면은 19하고 20을 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수고하신다.
1: 네.
2: 저는 연지 광고복에 먹는 사람입니다. 어제.
0: 네.
1: 네. 여보세요.
0: 네, 그래요.
2: 네. 예, 대선아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네.
2: 예, 어제 먹는 가뭄이 만성간염에다가 간경화까지 있습니다. 그래 놓을까드나에 항상 오른쪽 옆구리 아프고 뒷산도 지켜오고에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기 싫고 음식을 먹으면 하와이 되고 속이 더부르가 며스레에 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밥 먹기 싫고에 입에서 자꾸 냄새도 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저기 냄비가 심해가지고에 하루 사흘에 나흘에 한 번씩 드는보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잠도 못자고 이래 할 날이 뭐 두세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이랬는데 영지광고박에 우선 한 반년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은 게 용서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저기 속이 더부룩하고 밥 먹기 싫어 밥 못 먹던 게 인전에 밥을 좀 먹을 수 있습니다.
1: 네.
2: 예, 밥 먹으니까 나이 맥도 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냄비가 심해서 변을 이렇게 보지 못하고

0: 라든지 지금은 이 매일 변호 보니까 되나이 속이 개운하고 이 어떻게 저기 속이 수고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 밤에도 속이 편안하니까 되나이 잘 잡니다. 그래 이름 뒤 광고보 얘기가 이 B20으로 된 약이고 국악 빛 기준번호가 있는 약이고 후보에 대고든지 영이 효과가 빠르잼까.
1: 네.
0: 이 효과가 좋고 그리고 이 관절이 아파가지고 소리 무릎 관절이 아파서 무릎에서 딱딱 소리 나면 소리 등기를 오르내리기도 바빴댔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1: 관절 연골이 좀 재생되고 유연해지면 그 딱딱 소리가 나고 아프던 게 없어집니다.
0: 글쎄 말입니다.
1: 치료 가능합니다.
0: 예, 글쎄 말입니다. 이렇게 이래일까드나 효과가 어떻게 좋고 빠르고 효과가 좋은지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른다일까드나 약은 좀 있지만 오늘이 배달 받으려고 합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2797, 예?
2: 네.
0: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약을 선택할 때 어떻게, 우리 고요 준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숫자, 영어 자모를 볼 것인가에 대해 설명드린데, B20이란 말, 20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비준한,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만이 20을 붙입니다.
2: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좋은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2: 네.
1: 네.
3: 예, 선생님, 우리 남편도 이 용기 광고보게 그 용어를 동안 봤었는데, 약이 정말 참 좋습니다. 선택도 다 안 갔습니다. 우리 남편 항상 지세랍니다. 많은 약을 쓰는 소리, 이렇게 자꾸 반복이 와서 고생하고 병원 가고 하던 게, 이 약도 쓰는 소리, 지금 병원 모르고 삽니다. 이거 쓰기 전에는 소화진이 안 돼가지고, 우는 덥고, 아래는 타고 해서, 몸이 수위도 타고, 이래미, 고생했는데 이거 잡으니 고증상도 없어지고 돈을 쓰니 용심해가지고 반 이렇게 위생지도 가기 때문에 소변 통하지 않아가지고 따뜻내면서 반반 모시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던 게 지금은 이 소변 순통하게 잘 나가고 수량이 많고 할까 용시고 배출 잘 돼가지고 용도 하되 그만까 그리고 이 간도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용 고생했는데 이 지난 가슬이 이 약을 잡으니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아니 지방간도 없어졌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눈도 예, 홍깔깔해하면서 형 불편해했는데 이 약 쓰면서 옛날에는 붙이는 거에 떨고요 놓은 거에 무슨 아예 그 바르는 약이 별난 거 다 써봐도 안 되던 게 지금은 이 약 쓰면서 고증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많이 어두는 눈이 편안해져가지고 네. 어두는 옛날에 눈은 못 뜨고 있던 게 어두는 무슨 안질 뜨고 있고 이러면 용도가 합니다. 그리고 이 가병도에 무릎이 텐성 관절이 있어서 계단이 내리거나 길을 걸다도 어쩌면 막 이 아래 위에 막 비틀어지면서 그래서 흩어지는 것 같아. 다음에 길을 걸다도 막 조질이 매우 주물고 이랬는데 지금은 까딱 이 약 쓰니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약을 써보니까 이게 어찌 그런 비료된 약이고 안정성 있고 그거 해결해서 용 흡수가 빠르고 효과도 다 나린다.
1: 예.
3: 지금은 한두 달 치고 모든 것이 도와줘서 이제 방송 들으니까 이 가격이 인상 안 납니다. 예.
1: 예.
3: 그래가지고 이 올라갈 때 한 10통도 싸서 장기를 계속 쓰려고 합니다. 본인도 지금 모두 그것이 다 도와주고 하니까 나 기뻐하니까 계속 쓰겠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 예. 10통이 12통입니다. 예.
3: 예. 오, 예. 좋구나.
1: 지금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 신호 태도 드립니다. 예. 2통.
3: 예. 어, 그러니까. 그 친구 얼마 뒀습니까?
1: 예, 예. 예 알았습니다.
3: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22 고여준주 20이 아니고 20이라 할 때는 우리 길림성 위생부에서 비준한 약이고 흥정광성은 23, 뭐 상례는 31, 북경은 11 이런 우리 그 암호가 다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우리 OTC 약인가 아닌가 이걸 우리 보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소개드리고 있는 연기입간구복액은 불로초라고 진선초라고 옛날부터 부르고 있는 이런 오색 천연용지에서 현대제약기술을 결합시켜 만든 국약 규준번호 B20으로

0: 이건 어치시약이란 말을 날마다 드립니다.
1: 네,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분 수월하신다.
0: 네.
2: 예. 이 연기 강 보고약을 지금 우리가 쓰는 여든 내세는 많습니다. 예, 이 간에 검사할까 강경화를 또 넘었다만 합니다.
0: 예.
2: 그래서 약을 계속 타고 있는데 잘 말 안 한다만.
0: 네.
2: 이래면 그 이래서 방송을 통해서 연기관 고백을 썼었는지 확실히 저기 그렇게까지 벌써 이거 그 들이대는 밥맛이 없고요. 팽이 똑 떨어지다 하는 게 이거 쓰면서 차츰차츰 쓰면서 밥맛이 돌아서라면 안 돼.
0: 네.
2: 그래 이 꾸준히 쓰면서 나서니까 꾸준히 썼는지 반년 넘었었다면 안 돼. 그리고 병원에 가 검사했다면 검사하는 게 아내가 많이 좋아졌다.
0: 예.
2: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는 좀 이러면 눈이가 하여튼 게 지금 이게 벗어진다고 합니다.
0: 예.
2: 이번에 활동기 또 보니까 이게 또 이게 또 좀 가시가 올 추세 같은데 이번에 또 저 약 약간 그냥 좀 더 준비해 놓자고
0: 예, 예, 이 오색 용지가 좀 귀해지면서 예. 어쩔 수 없는 제약 공급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대 이 가격 오르기 전에 우대 활동이 있으니까 이거 다 이용하십시오.
2: 예, 빨리.
0: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에, 연기 가운 구복에 그는 이렇게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간 외에도 격오람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또 구기자라고 격오람 좋단 건 대부분 사람들이 알지만 그 약이 그냥 그대로 가루낸다 달에 먹는다 캡슐에 먹는다 소용없습니다. 흡수가 아예 되는데 어떻게 그 효과를 냅니까? 예?
1: 네, 다음 분 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저기 저는 선생님 지도를 받고 그람약의 간지사천 3일이 하고 메톨로을 95달이

0: 사람들이 신동과 속으로 자꾸 나오고 그다음에 눈이 덮인 것처럼 항상 글씨 꼬리가 있고 불안하고 이게 다 한열이 올리고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인간의 약 갖고 치료해야 됩니다. 이 용지로 만든 이 약을 써보시오. 이 간열이 내리고 간이 경락이 소통되고 간세포가 재생되고 간에 충분한 혈액이 들어가면은 그게 차차차차 나사집니다.
1: 아, 그러니까
0: 네, 이 용지 입 감고 애기 딱 맞습니다.
1: 예. 아, 다른 임시 그런 약은 없습니까?
0: 임시 약은 혈압이 온종된다 할 때는 메토롤 대신에 신도안을 쓰십시오.
1: 아, 신도안이란 약이죠?
0: 네. 혈압이 계속 또 오르면 신도안을 더 보태고 혈압은 잘 온종된다 할 때는 메토롤 대신에 빼고 신도안을 잡수고 근데 이게 다 서약이 돼 임시구급입니다. 치료는 아닙니다. 예. 예. 우리 병원 가도 그래도 이렇게 처방할 겁니다. 그래서 좋기는 이렇게 가격이 제일 누워질 때 이런 치료약으로 해서 연기 깡구복에게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그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한 질병. 이거 어느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을 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시료가 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하다 할 때에는 이제 분처럼 요리 우 올리 솟는 거 말합니다. 대신 이런 사람들이 콩팥이 음기가 허하면서 아래 배꼽 아래부터 하지 발 이거는 계속 찹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네
3: 수고하셨습니다. 이준규 깜고보게 그게 야 방송을 듣고 여러 가지 병이 치료한대서 우리 언니께서는 장려한답니다. 네. 이 강경화 복수까지 왔다 간 사람이지. 그리고 간이 나빠지면 필요 없으면 그냥 자꾸 아프답니다. 강경화 복수 있으면.
0: 네.
3: 그리고 또 손도 나빴어요. 저녁에 위생실을 몇 번씩 하는지 모른다고 집에 와서 쉬는 게 한 대여섯 번씩 나가지. 그리고 또 혈압조절이 아주 딱 장기간으로 혈압약을 다 알고 있습니다.
0: 네.
3: 그래서 내 방송을 들어볼까 이 능기관 구복에 이런 여러 가지 병이 자태에서 오든지 대답했는데 벌써 얼마 안 했을까 벌써 이 칼이 좋았던데 칼이 깨끗하고 아프던 그 선생님이 없어서 봤던가
0: 네.
3: 그리고 이 손이 나빠서 그런지 그냥 그런 사업 자수가 할라주다 일하게 벌써 대학수까지 나갔는데 요즘에는 벌써 두 번 세 번밖에 안 나가고 그래 용 그런 숨이 그리고 신장 아파서 숨이 그렇게 차가진 게 숨을 요즘에 차가야 하고 용 좋다 하면서 우리 언니 이랬는데 이렇게 좋은 약을 내 언니 먹고 깬 거 그랬다면서 이 약이 원래 이름 있는 약이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
0: 이름 있는 약이 맞습니다.
3: 예, 이름 있는 약인데 이 약을 기도사시다 그러는 게 돼. 그래서 다른 약을 들어 아무것도 여하만 내 싸우라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사겠죠.
0: 네, 시간이
3: 됐어요. 계속 받아주셨다
2: 그래. 네,
0: 예, 그렇게
2: 그래요.
0: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손백세화는 30종이나 되는 진귀한 약재로 조합된 약으로서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일체 다병약입니다. 손백세화는 중이 음양 오행학의 기본 이론에 근거하여 건비 익기 작용에 제일 효과적이면서 중초에 뭉쳐있는 한기를 몰아내는 당삼, 백졸, 황계, 백작, 복령이 들어갔고 몸의 진액을 보충할 수가 있고 양혈 보혈하는 데 좋은 숙지황, 구기자, 산약, 맥동, 당귀, 택사, 산수위가 들어갔으며 또 콩팥의 양기를 보충하고 손발이 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약재 육총농, 보글지, 두중, 소양, 소회향 등 약재로 조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피반하, 관동화, 천폐모, 진해금, 견우자, 사금자 등 약재들은 뭉쳐있는 나쁜 기를 통하게 하고 항상 명치 끝밑이 트직하고 소화가 안 되고 밥맛이 없을 때 좋은 치료 효과가 있는 울금, 천국, 우슬, 토별충, 상포, 감초 등 약재가 들어감으로써 소염, 진통, 해독 작용이 뚜렷하고 간과 콩팥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병을 치료하는 OTC 치료약품입니다. 판매지점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0: 방송의 문의 전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순백세환우는 빛을 량주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양명으로는. 그러면 순백세환이란 무슨 이름인가? 우리 제약공장마다 자기가 생산하는 빛을 량주환이 단독적인 이름을 달아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순백세환이라고 하는데 순자는 아주 순지럽다는 순할 순자입니다. 순취질환하는 순지럽게 백색거정 살자 하는 약이 이름을 붙인 건데 그 뜻인즉 우리 백색거정 살아도 아프거나 또 힘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만성 질병이 종합적으로 있다 할 때에는 백색거정 살 수도 없거니와 산다 해도 사람이 고통받죠. 그래서 순지러울 수 없습니다. 순백세환우는 바로 우리 백세시대에 무병장수하면서 백세거정 살자 하는 이름인데 그 뜻인즉 우리 여러가지 만성병 치료에서 확실하게 효과 보면서 또 작은 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병이나 작은 병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병을 치료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작은 고질병 꼭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무슨 여러 가지 이런 치료를 받는 것보다 미리미리 우리 자기 몸을 양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땅본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도시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순백상순 환자입니다.
1: 예.
3: 예, 저는 여러 가지 병이 많았습니다. 혈압도 안 좋아 안 되고 사도 안 되고 사근도 불편하고 이래서 저기 생강을 듣고 순백시하나 이전에 여러 달 먹었습니다.
1: 네.
3: 아, 확실히 좋습니다요.
1: 네.
3: 저는 이 순백시하나 먹고 예, 혈압도 소리 영달됩니다.
1: 네.
3: 그 심장도 안 좋아 되고 예, 결국 위 나빠서 소화 안 되던 게 소화가 좀 잘 되었거나 지금 밥 잘 먹고 맥도 나고 정신도 나고 예. 소변이 불편해서 영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소변 자수가 줄어들고 예. 자꾸 급하고 이래던 게 이게 지금 해결되는 건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다 막 골이 원래 아프던 것도 이렇고 예. 어지럼증도 이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효과가 봐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쓰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좀 약이 좀 매달이 없으니까 좀 대달 받고 전화드렸습니다.
1: 네. 우리 우대로 계속 드립니다. 예. 배달 받으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순백세 하루 먹은 지 좀 꽤나 오래됩니다. 제가 저는 먹기 전에 어제 이 다리 허리가 관절이 병이 많습니다. 관절 토에 나서 오서야 나이 있으면서 이전에 그냥 아픈 것도 그렇든가 시에서 먹었거든 양방에 약이나 먹고 그랬든지 어제 점점 나이 들면 점점 더 아파서 밖에 나가서 하기 영 바빴습니다. 야, 한번 나가서 한번 그저 정통편을 먹어야 되지 무슨 발바닥이고 어디가 사태에 고약을 붙여야 나가지 그래 나가도 고르기 아빠가 네 이 약 먹고 슬퍼서 한 달 되니까 다리 허리 그래 아픈다 저리겠니 또 허리나 아팠다라는 끝이 바빴습니다. 네.
1: 이 약의 원인이 그 허리 아프거나 무릎 관절염이 있거나 이런 골가병에 쓰라고 똑똑히 밝힌 약이고 그다음에 우리 그 우술이라든가의 두중이라든가 소양이라든가의 보골지라든가 골가병 치료약하고 뼈를 든든하게 하는 골다공증 뼈세포를 재생하는 이런 약들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약 쓰면은 골가병은 한 반년부터는 골가병이 금방 알기면 좋은 약이 아닙니다. 그게 꼭 격소나 진통제 들어가는 겁니다. 한 반년씩 쓰고 보면은 네, 그렇게 허리 아파서 조금만 걸어도 못 걸던 게, 이게 어느 때부터는 싱싱 걸을 수 있는가? 이런 거 느끼게끔 만드는 약입니다.
4: 선우 선생님 말 맞으면서 약대가 영 좋은 게 들었구나.
1: 예.
4: 그래, 효과 좋고. 다른 거 그리 먹어도 효과를 말해도 이 약, 내가 그냥 무릎 관절이 아파서 그냥 그 벌리 쌓나 주사를 몇 번 맞았어. 그래서.
1: 그 연골재생 주사인데 그것도 좋지만, 이 우술이라는 예. 게 우리 천년

0: 콜라겐 단백입니다. 우수이. 아, 예, 이래서 두숭도 들어가고 해서 이 약 쓰게 되면은 골파병은 예. 차차 나사지는 그 느낌입니다.
1: 그래. 이 골파병 때문에 먹었는데 위도 영 좋아진다, 요즘에.
0: 원래 비위에 좋은 약이지 않습니까?
1: 예. 위도 영 나쁜데, 이거 먹고 요즘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예.
1: 관절 좋아지니까 저 요즘에 봐도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일단 저희들 순백세환 우리 여러 가지 약종이 들어갔으면서 특히 우리 이 비슬량소환이라고 부르는 순백세환이다 이 말을 드립니다. 일단 비슬량소환이라는 거는 비장하고 콩팥이 기능을 높이고 비장이나 콩팥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을 치료함으로 해서 따라서 다른 장기들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과 오장육부의 기능을 높여주는 이런 치료법이다 이 말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총대샷 말하시오.
0: 네.
4: 나는 미소아이되고, 심장이 나쁘고, 그 다음에 가시랑 뻗어서 잘 아이되고, 그 다음에 담 소변이 작고, 그 다음에 허리 다리 아파서 잘 걷지 못한다.
0: 네.
4: 그래서, 총대학생은 먹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싸먹을까 하려 전화했습니다.
0: 몇 달 썼습니까?
4: 6달 썼습니다.
0: 예, 그럼 효과 잘 봅니다. 요즘 또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뇌에서 치료기계 두드리는 우대 활동도 있고 해서 501-2797에 지금 전화하십시오.
4: 예,
0: 501-2797.
4: 예, 알았습니다.
0: 네, 예.
2: 건강하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이래서 순백세환이 약이 조합이 잘 됐다는 게 이 말이죠. 이 힘을 길러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기능기, 혈임이 혈, 이걸 다 우리 몸이 부족한 기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약제, 숙지황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당산, 백출, 황기리, 그 다음에 또 이 로충동이란 아주 귀한 보혈하는 약입니다. 로충동, 소야, 이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런 우대활동을 이용하신다 할 때 오래된 고질병도 치료되는 약입니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위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1절 맞이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가격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경 호가복이 2일 안도에서 중대대상 건설과 문화관광산업 발전 등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과 그늘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대상 관건 제조업 주도를 견제하고 자체 자원 천품과 비교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문화관광 산업이 인기 몰이를 하고 실물 경제가 크고 강해지도록 다그쳐 추동함으로써 현역 경제의 가속 발전과 순위 제고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고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백산 산지약재 심층가공 대상은 인삼, 룡지, 블루베리 등 특색 자원을 주로 이용해 정밀 심층가공을 합니다. 호가복은 이미 여러 차례 이 대상을 답사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생산 작업장에 들어가 진척 상황을 알아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공예 기술, 제품 종류, 판매 경로,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안도는 세계 생물 자원 보물고인 장백산을 등겨업고 있어 산지 약재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천혜의 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업 대상부터 착수해 시간대에 맞춰 내부 장식과 설비 설치, 시험 조정 등 작업을 다그쳐 완성하고 하루빨리 생산에 투입해 조속히 규모적인 산출을 형성해야 합니다. 정밀 심층 가공을 통해 효익을 창출하고 고급 시장을 향도로 가치를 높이는 것을 견제하면서 공예 기술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시장에 적합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주력 제품을 더 많이 내놓아 좋은 자원을 좋은 제품으로 좋은 제품을 큰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연산 60만 톤 천연 광천수 생산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공사 기일 배치,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료의하면서 기업에서 시공 조직을 강화하고 건설 능률을 높여 대상이 조속히 준공되고 조업해 효익을 내도록 다그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판로를 적극 넓혀 반동대, 샘즈 클럽 등 선두 소매 기업과의 생산 판매 연계를 강화해 기업 효익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장성하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보 음료 대상은 주로 탄산 음료, 식용 얼음 등 제품을 생산하며 현재 토지 정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건설 진척을 참답게 살펴보면서 기업에서 대상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세분화된 시장을 깊이 있게 공략하고 고급체인 음식점, 레저, 차 음료 기업 등 목표 고객층과 적극적으로 연결시키며 다양한 계층과 경영 방식의 개성화된 수요에 정밀하게 대응해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영 효익을 제고함으로써 더 좋고 빠르게 발전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도현에서 봉사 조치를 최적화하고 정확하게 어려움을 해결해주며 기업이 판매 경로를 확장하고 더 많은 주문을 확보하도록 도움으로써 기업이 판매 중심, 결제 중심 등을 연변에 유치하도록 주동해 상호 발전과 상생 협력을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사력 장백산 광천 음료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대상 전반 계획을 자세히 알아보고 백방으로 건설 자금을 마련해 대상을 조속히 가동시켜 하루빨리 실물 사업량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래 안도현은 지역, 생태, 인문 등 우세에 입각해 문화관광산업 발전 장대를 둘러싸고 1년에 특색 문화관광 대상을 기획 건설했습니다. 호가복은 장백산 록각촌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선으로 록각 식탁, 록각 설장, 록방 중심 등 기능 구역에 들어가 기능 분포, 시설 개조 등 정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갈수록 많은 청년층이 여가 시간에 자연에서 휴식하고 산수를 즐기는 것을 동경하는데 록각촌은 바로 사람들이 자연을 가까이하고 여유롭게 삶을 즐기려는 기대에 부합됩니다. 기업에서는 심미적 안목을 높이고 시각적 표현을 강화해 건축물 외관 조형을 정교하게 다듬어 시각적 충격력을 강화하고 실내 공간 설계를 세심하게 하는 것으로 예술적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경관 녹화와 부대 시설의 미화 승객을 함께 추진해 록각촌을 시각적 아름다움과 독특한 기질을 겸비한 문화관광 새 지표로 건설해야 합니다. 산수운 건강양생중심 대상은 주로 온천호텔 등 대상을 건설하며 현재 부지 정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부는 조형 설계, 운영 모시, 공사 기일 배치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면서 외부 두뇌의 지혜를 빌려 고수준팀을 조빙해 조형 설계를 맡게 함으로써 조형이 독특하고 장인 정신에 깃든 정품 호텔로 건설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운영 관리를 미리 기획해 전문 관리팀과 성숙된 운영 모식을 도입하고 중고급 고계층 수요를 겨냥해 계절성 개거, 건강양생 휴가 등 새 경영 방식을 힘써 발전시켜 고품질의 개거 건강양생 목적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외 청천 삼림 원생태 풍경구는 천연 생태 경관과 독특한 자연 풍광으로 이미 문화관광 시장에서 새로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호가북은 풍경구 운영 정황을 살펴보고 투자 계획, 접대 능력, 공사 일정 배치 등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풍경구에서 올해 새로 온천 호텔을 건설한다는 것을 료해한 호가북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온천 호텔 건설은 풍경구 기능을 완산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관광객들을 머무게 할 수 있어 관광객 체류 시간을 연장하고 2차 소비를 이끄는 데 중요한 견인 역할을 합니다. 기업에서 투자 강도를 높이고 시공 조직을 최적화해 대상이 조속히 건설돼 운행에 투입되도록 추동하기를 바랍니다. 장백산 몽환 빙설세계 대상은 실내 전천후 빙설오라 복합체를 힘써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가북은 대상 계획, 경영 방식 배치, 공사 일정 배치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상이 우리 주 여름철 빙설 문화 관광 제품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전혀 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할 것입니다. 기업에서 시간대를 주시하고 건설 효율을 높여 대상이 조속히 준공되고 대외 운영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변의 기존 상업 분포와 관광객 흐름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 풍경구 경영 방식을 끊임없이 풍부하게 하고 온라인 선전을 잘해 류입을 유도하고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체험하도록 유치해야 합니다. 장백산 은돌이 소지는 이미 20여 개 브랜드 기업을 성공적으로 입주시켰고 접대 관광객이 루계로 연 130만 명을 넘었습니다. 호가복은 소진에 들어가 산리의 문화창이, 옆지의 동방, 견산 무형문화재 문화창의 생활관 등 점포를 흥미롭게 둘러보고 상인들과 교류하면서 제품 종류, 경영 수입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면 소비 감소의 관건은 고품질, 개성화된 공급이 부족한 데 있습니다. 장백산 은돌이 소진의 성공적인 운영은 길을 제대로 선택하고 경영 방식을 최적화하기만 하면 흐름을 머무름으로 인기를 재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전주 각 현시에서는 문화관광 새 전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그 성공적인 경험을 충분히 배우고 참고하면서 사로를 열고 시야를 넓히며 시장 수요에 부합되는 량질 대상을 정확히 유치하고 경영관리 봉사를 착실히 잘하며 소비 체험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고품질 공급으로 문화관광 소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 과정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안도현은 장백산 중심 지역에 위치해 생태가 좋고 자원이 풍부하며 독특한 자원 우세를 갖고 있어 거대한 발전 잠재력이 있습니다. 문화관광 산업과 함께 실물 경제를 다잡아 번영하고 활기찬 문화관광 시장으로 인기를 모으고 상업 분위기를 조성하며 제조업의 장성 동력을 강화해 현역 경제의 빠른 발전을 추동하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 큰 힘으로 문화관광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고 힘을 모아 건설 중인 문화관광 대상 건설을 잘 들어주며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투영 등 전현 기술을 이용해 장백산 대관동 문화원, 장백산 조공부, 따시 타이어 등 인기 풍경구의 에너지를 부여하고 주제가 선명하고 볼거리가 풍부한 사계절 문화관광 계렬 활동을 정성껏 기획해 안도 문화관광의 지명도, 호감도와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문화관광이 뜨거워지고 인기가 왕성해지며 소비가 끌어오르게 해야 합니다. 더 실속 있는 조치로 실물 경제 규모를 장대시키고 제조 확장 및 강화를 긴밀히 둘러싸고 발달 지역의 산업 이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력이 막강하고 기술이 선진적인 본보기 기업을 다같이 유치하며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효과가 강한 고품질 대상을 전망성 있게 기획해야 합니다. 광천수, 일라이트, 중리약, 농특산물 가공 등 특색 우세 산업을 육성 장대시켜 더 많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을 형성해야 합니다. 보다 높은 기준으로 대상 건설의 질과 효익을 제고하고 하나의 대상에 하나의 전담 반대라는 사업 기제를 엄격히 실시하며 대상의 최신 진척

0: 정황을 밀접히 추적해 미 착공 대상에 대해서는 원인을 일일이 정리하고 수속을 다그치며 건설 중인 대상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배치를 강화하고 공사 기일을 역배치해 추진하며 진도가 느린 대상에 대해서는 문제를 정확히 찾아내고 역량을 집중해 난관을 공략함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준공 조업되고 하루빨리 효익을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장백산 보호개발구 당사위원회 서기이며 관리위원회 주임인 양문희,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안도현 당위 서기인 진공대, 주직소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올해는 15 시작의 해입니다. 전주 상하는 습금형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상급 결체 보체를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총체적 기조를 견지하고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도약 추월 목표를 조선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좋게 발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경제는 총체적으로 평온하게 운행돼 좋은 출발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했습니다. 1.4분기 전주 지역 생산 총액은 259억 3,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9% 상승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5억 8,9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3.9% 상승하고 2차 산업 증가치가 89억 9,600만 원으로 9.2% 상승했으며 3차 산업 증가치가 163억 5천만 원으로 2.7% 상승했습니다. 견인 상황으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지역 생산 총액 상승을 0.1%포인트 견인했고 2차 산업이 3.1%포인트, 3차 산업이 1.7%포인트 견인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3.3% 상승해 전성 9개의 시주 가운데서 2위를 차지하는데 그중 대성 투자가 35.5% 증가했습니다. 전주 규모이상 공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2.1% 상승했습니다. 전주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80억 4천만 원을 완수해 동기 대비 4.8% 상승했고 전성 9개의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한도액 이상 사회 소비품 소매액은 35억 4,6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0.3% 상승해 9개의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농림 목축어업 생산 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상승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전주 규모이상 봉사업 중점업종은 영업수입 10억 4,300만 원을 올려 동기 대비 11.8% 상승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경제는 평온하게 운행됐으며 주요 경제지표 장성 속도는 전성 평균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산업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장성 동력이 끊임없이 응집됐습니다. 이제 우리 주에서는 중점 산업, 중대대상, 중요 분야의 몰을 받고 요소 보장을 강화하며 정밀시책하면서 발전 난제 해결에 주력해 경제가 질적 향상과 량의 합리적 장성을 이루도록 전력 추진함으로써 전주 고품질 발전에 튼실한 토대를 닦을 방침입니다.
1: 5.1절 연휴 기간 우리 소 각지에서 다채로운 문화체육 활동이 펼쳐져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조직한 추운 연변 꽃길 여행 연변 봄철 계열 활동 중 하나인 다채로운 연변 예술로 하나 되다 5.1절 문화쇼 활동이 연변대학 정문 주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주 군중예술관에서 준비한 중국 조선족 장고춤은 현장 관중들을 짙은 조선족 예술의 향연 속으로 이끌었고 스트릿 댄스팀은 청춘 활력을 불태웠으며 전자음악 공연은 현장을 광란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현장 관중들이 함께 부른 나와 나의 조국은 활동 분위기를 고조로 이끌었습니다. 섬서 유림 관광객 백정정입니다. 이 도시는 정말 낭만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주변 경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유명한 인터넷 인기 간판벽도 가봤어요. 보문도 다녀왔는데 참 예뻤습니다. 마음이 무척 설레이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니 정말 흥분됩니다. 여러분 연길로 오세요. 다채로운 연변 예술로 하나 되다 5.1절 문화쇼 활동 가운데 하나인 2026 중국 커피 컵 테스팅 대회 연변 경기구 경연이 2일 연길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30명의 우수한 청년 커피 종사자들이 참가해 예리한 감각과 탄탄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심양 선수 장형심입니다.
2: 做咖啡。
1: 저는 커피 로스팅 분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 전문 수준을 높이고 싶어 참가하게 됐습니다. 연변에 와서 이곳의 풍정도 느끼고 이 대회도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커피문화교류발전협회 상무부회장 김홍입니다. 우리 전반 커피 업종에서 볼 때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우위는 광범한 커피 종사자들에게 우수하고 전문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참가 선수든 참가하러 온 업종 동료든 모두 이곳에서 기회를 겨루고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7시 30분 연길시 불화 통학 강반에서 무인기 편대가 펼친 빛의 쇼는 장관을 이뤘습니다. 5일 사랑스러운 사람, 소원병, 은하, 생명수 등 글자와 아름다운 화면이 하늘의 차례로 펼쳐지고 진달래꽃, 연변 축구팀 팀마크와 조선족 무형문화재인 부채춤이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과학기술과 민속, 체육, 따뜻한 감성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연길이라는 도시의 온도와 매력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련영 심양관광객 고가양 소희철입니다. 무인기 공연은 처음 보는데 정말 아름답네요. 그 안에 담긴 요소들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고 민족적 특색이 물씬 풍깁니다. 이를 도나시 제21회 5.1 문화관광체육계열 활동이 도나 북산 삼림공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도보대호가 자연경치 속을 누비며 공원의 생태미와 도시 활력을 만끽했습니다. 수공체험과 사회교류구역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은 봄을 감상하고 시를 읊으며 봄날의 시적 정취를 음미했습니다. 도나 문화창의작품 전시구역에서는 사업일꾼들이 도나의 양질문화관광자원과 특색관광상품, 현지문화창의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선전하고 전시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혼춘 방천 풍경구는 독특한 자연풍광과 유구한 문화적 저력으로 전국 각지 관광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변경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룡호각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중조로 삼국경관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관광객들은 경치를 감상하는 한편 역사를 뒤돌아보며 고요한 자연 생태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새 국문광장에서 국문국기 개양, 노동자 래찬 주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기관 사회구역 일선 노동자 대표 관광객 500여 명이 수견이 서서 몽례를 올리며 조국의 번영과 노동의 영광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춘이었습니다.
1: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상.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산들산들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5월,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대자연의 정취를 느끼며 따뜻한 추억을 쌓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5.1절 연휴일 즐겁게 보내세요.

0: 연변일중 동쪽현에 위치한 어주 서구역의 3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이 있습니다.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구전하고요. 연락번호 1384339-5613번 1384339-5613번입니다. 네, 수입제 어린이용 바이올린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84436-3398번 1884436-3398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현에 있는 집을 세줍니다. 단층 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이고요. 네, 길 옆이라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5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5,60평방미터이고요. 이외 연결시 서영시장 동쪽현에 있는 10층 엘리베이터 집을 팝니다. 면적은 100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전신 아파트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0059121번 1560059121번입니다. 더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네, 줄집인데 중간집이라고 합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습니다. 벽돌 창고도 있고요. 여름에 남새가 꿀터밭이 넉넉합니다. 네, 주변에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가야하 강도 가까워서 물고기를 잡기에도 편리하고요. 국유 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재봉틀 한 대를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하고요. 네, 전통 재봉틀과 달리 전기를 사용합니다. 네, 두터운 재질도 가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51443-7639번 1351443-7639번입니다.
1: 넉넉히 있습니다. 네.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네. 수돗물이 참 진물이고 깨끗하고 네. 공기도 좋은 곳입니다. 그래요.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네. 구유 터지어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0: 1389433-3616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1: 수고하세요.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0: 감사합니다. 어떤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2: 예, 지구판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0: 그래요. 말씀 주세요.
2: 예, 위치는 전남 텐시쇼치이고요.
0: 네.
2: 3층입니다.
0: 네.
2: 면적은 62평이고요.
0: 네.
2: 구조는 량스 1층이고, 네. 남북집입니다.
0: 네.
2: 전기전화는 1560-9121번입니다.
0: 네, 연락번호 다시 말씀 주세요.

0: 1560-9121번입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1: 네,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들을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에 화장실에 물 새는 곳, 전기, 수도 등 네, 손대기 어려운 곳을 일체 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드리고요.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조나고요. 깔끔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연길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 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수입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습니다. 장식도 깔끔하게 잘 돼 있고요.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연길시 기아자동차 운전학교 부근에 위치한 6층 집에 5층 집을 팔거나 세수입니다. 면적은 125평방미터이고 침실 3칸, 거실 1칸, 위생실 2칸에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438-9279번 1384433

0: 9279번입니다.
1: 바쁜 일상 속에서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휴일. 휴일의 즐거움 뒤에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이 안받침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화재안전, 음식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덜려 건강하고 안전한 휴일을 담보합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그 우리 양로원에서 네. 술을 좀 여러모로 조금 더 음식을 잘하는 분.
0: 네. 예,
2: 그런 60세 타우로 예 그런 분 하나 모시고 그다음에 허리원도에 60세 타우로 좀 잘하는 분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주방 예. 일꾼과 간병인은 60세 예. 좌우로요.
2: 아, 네.
0: 네. 네. 알겠습니다.
2: 전화번호는 139.
0: 네.
2: 4336.
0: 네. 1386입니다. 1386번.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2: 네.
0: 네.
3: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4: 덕분에 행복합니다.
3: 덕분에 잘 됐습니다.
4: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3: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4: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 실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름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사실 어떤 고기를 먹으면 더 건강한가 하는 것은 선택한 부위, 조리 및 가공 방법, 곁들이는 음식 등에 의해 좌우지 되는 바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검찰 첩인 시장에서 인공지능, 공정기술일꾼 등 인공지능 산업 사슬의 기술일꾼 수요가 왕성하고 장기 간호 보험 제도의 건립이 가속화되면서 장기 간호 일꾼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수많은 새로운 직업들이 대중들의 시야에 들어오면서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져옴과 동시에 서로 다른 취미와 재능을 가진 인원들을 위해 더 다원화된 직업 선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혁신 구동과 신흥 분야의 풍향계로서 새로운 직업의 빈번한 출현은 경제와 사회 발전이 뿜어내는 새로운 활력을 반영합니다. 인공지능 등 기술 진보의 새로운 추세로부터 디지털화, 친환경화 등 산업구조의 새로운 변화, 더 나아가 즉시 소매, 몰입형 체험 등 소비활동의 새로운 업태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환과 발전의 가속도는 인재 수요의 다양화와 각종 일자리, 직업의 빠른 성격 교체를 이끌었습니다. 직업은 취업과 연결됩니다. 부단히 나타나는 기술의 새로운 응용, 소비의 새로운 수요, 시장의 새로운 변화는 직업 두 글자의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새로운 직업은 기술 문턱이 비교적 높고 공급 수요의 구조성 모순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일부 새로운 직업은 노동 보장, 직업 발전 등 면에서 여전히 부족점이 존재합니다. 인력자원 공급 수요 연결 기제를 가일층 보완하고 평생 직업 기능 강습 제도를 건전히 하며 직업 분류, 직업 표준과 기능 인재 평가 제도를 계속해 보완해야만 새로운 직업이 더 발전해 인재 성장을 촉진하고 취업 경로를 확장하며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는 장기적인 동력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있어서 주동적으로 기능을 제고하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새로운 직업에 뛰어드는 것은 취업 압력하에서의 다원화 경로, 개성화 직업 선택 리념 때문뿐만 아니라 자신의 우세를 발휘하고 발전의 새로운 공간을 여는 적극적인 탐색입니다. 오늘날 취업시장은 전례 없는 변혁을 겪고 있습니다. 탄성과 열정을 유지하고 용감하게 새로운 분야를 탐색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새로운 시장 변화를 적극적으로 포착한다면 취업, 창업의 공간은 더 광활해질 것입니다.

노동은 평범하지만 모든 행복의 원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싱그란 노동으로 행복의 꽃을 활짝 피워갑시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의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5.1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며칠 뒤부터 싸지 원액은 원 가격인 124원으로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싸지은액과 더불어 명사방 눈병 치료 약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5.1절 맞이 특대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은 예를 들어서 싸지은액이라면 지금 한 가게 99원인데 60가게 70가게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80가게 100가게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적게 써도 많이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접수하는 데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0: 안부 치료 얘기가 따라가는데,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40대 중후반부터 안과 질병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쓰게 되어있고 거기에 대항하는 그런 조치도 많이 하게 되어있지만도 그 중에서 제일 유효적인 그 안부 치료이기 가운데서는 이분이 드리는 이 제품에 속합니다. 일단 우리가 손으로 눈을 안마하고 눈을 부비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국한성이 있지만 해도 이것은 현대 안부 치료이기입니다. 이거 딱 그 코드만 누르게 되면 안경처럼 딱 눈에다 끼게 있으면 그 해면방이 나와서 탁탁탁탁탁 안마를 해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원한 그 절주를 딱 자기 절로 맞춰주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료기기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차려진다는 것은 이번의 기회지 늘 있는 기회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60각을 싸면 70각을 드리고 이런 제품 사지 원액 제품 같은 것은 5년, 10년, 그보다 더 긴 시간 복용하셔도 여러분들한테는 늘 기회일 뿐 다른 부작용 같은 것이 없고 길게 복용하면 길게 더 좋을 수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요. 뭐 반년, 1년 견제하시고 가서 혈액검사 딱 받아보시라고. 그러게 되면 모든 화살이 오르고 내리고 그것이 거의 제거될 정도로서 우수한 효과를 거두는 제품이 바로 사지원액에 속하니까 이번 기회를 60각에 이왕에 그 우대활동은 80각에 100각 드리는 우대활동 했는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60각에 70각을 드리는 우대활동하고 안부치료기가 따라가는가 하면 30각 사시는 분들한테는 또 20각이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이만한 건 쉽게 접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사방 자체도 12각에 안부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이왕의 우대활동 가운데서는 뭐 15각이었지만 이번에는 많이 곽수를 작게 쏴도 퍼센트를 많이 높게 주게 되어있으니까 이번 우대활동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사지원액을 어제 1년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증으로 예, 머리가 흐릿허근하고 이래 도돌이 발아야 되고 맥이 없고 예, 밤잠 자지 못하고 그리고 낮섭에나 밭섭에 자신에 찾아서 예, 꼼짝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지원액을 썼는데 지금 효과가 영 빠릅니다. 다른 약을 쓰기마다 더 빠르고 예, 영 좋습니다. 그리고 예, 명소방 눈물이 나, 집에 있으나 나가나 그냥 눈물이 나가지고 영 그려던 게 영 그저 뭐 그런 명소방 쓰고 하니까 나의 눈이 그저 깔깔하던 것도 많이 없어지고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약은 그렇게 써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 명소방은 효과를 영 받습니다.
0: 눈병 치료에 있어서는 명사방입니다. 예. 이렇게 인정해도 그래. 됩니다. 예.
2: 예, 그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좋아질 적에 또, 그런, 60가게, 70가게 준다지, 명사방도 또 그래, 좋다지.
0: 12가게, 12가게 줘.
2: 예. 예, 예. 그래, 그, 두 가지를 다 배달받다, 그래.
0: 이런 좋은 제품 자체는 우리가 실속 있게 이야기 드려도, 일단, 이번에 우대활동 대응하는데, 먼저번에 비해서 부담이 많이 줄고, 그리고 안부 치료이기가 이게 좋은 기계가 아, 따라가니까.
2: 그게 정말 좋답니다.
0: 예, 그래서 딱 안경처럼 걸고 있고, 그거 코드만 딱 누르게 되면, 자기들로 쿡쿡쿡쿡쿡 안마를 해주게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시원할 수 없습니다. 예.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오게끔 그 안부 주위의 신경을 자극해주게 되어있고 혈관을 자극하게 되어있으니까 너무 우수한 의료기기가 이번에 따라갑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 넣으세요.
2: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는 이 사지원액을 좀 반년 넘게 견지해 먹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3: 예, 이거 먹으면서 예, 난 이 심장이가 원래 이 심조통관심병이 좀 심해졌습니다. 근데 이런 병은 크게 뭐 낫는 게 잘 알리지 않고 다소 또 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이 내진 사지원액을 먹으면서 예, 이 심장이가 예, 영 편합니다. 지금 이 무슨 몇 달부터 시작해서 이거 먹으니까 나 이 심장이 편한 게 알긴다.
0: 관상동맥이 좋아지게 되어 있다는 걸 말하죠. 혈지나 네.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절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반년, 1년 견제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견지만 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내가 노인성 혈, 심장 내혈관의 질병은 도망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3: 예. 예, 조금만 움직여도 그것도 숨이 차고, 예. 그것도 막 또 이 신주리가 등상하여가지고 떠들 땐 또 이 막 그게 아이들 땐 막 맥이 떨어지고, 막 부들부들 떨리고, 예. 이 손이랑도 막 떨리고 이랬댔습니다. 이런 게 지금 이 증상은 기파상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그냥 이 또 목이 칼에 달라붙는 것처럼 이 많은 게 침이 나면서 또 입안에 냄새도 나서 항상 사탕 꼽는 그 한 주머니에 엮고 다니고.
0: 아, 그렇죠. 예, 예. 예.
3: 근데 지금 아인 그렇게 뭐 사탕 꼽도 안 하고 다녀도 입안에서 자기들을 벌써 알긴다. 이 냄새가 아예 나는 게.
0: 예, 그렇죠.
3: 정말 예. 예, 이게 효과가 정말 좋은 효과를 주는구나 이랬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또 언젠가 안 돼서 예, 혈압약을 두 알씩 먹다가 하나씩 먹었댔습니다. 근데 지금 예, 이 군대는 예, 하나씩도 지금 아예 먹는데 혈압이 영 온정되고 있습니다.
0: 심장이 좋아졌다는 걸 말합니다. 심장 때문에 혈압, 심장 때문에 입에서 냄새. 그렇던 게 이걸 복용하시고 나는가 심장 功능이 좋아지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3: 예,
0: 맞습니다.
3: 그러니까 예, 모든 게 다 형편한다. 예, 혈압이 어떨 땐 막 정상화에 대해서 올라가고 이럴 때면 머리가 어지럽고 막 머리 아프고 정신아이 나고 이랬는데 예, 지금 이 증상은 다 없을 거나 영 곧분하고 예, 정신아이 같고 어디 다녀도 예, 뭐 그전에 막 쉬잉하고 이런 증상도 없고 영 좋습니다. 변하고 예.
0: 그렇죠.
3: 그래서 이 지금 활동이 좋을 때 오늘 60가을 배달받다고 전화했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번 활동 잘 이용하시겠다면 기회입니다. 확실한 기회가 이번입니다. 이 안부 치료기까지 따라가고 많이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70강 주게 되어 있으니까 값이 오르기 전에 원값으로 돌아간다니까 그 전에 이번에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제 지금 사진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4: 이 이야기 내 정말 잘 선택했습니다.
0: 네.
4: 나니 혈압 조절이 아이들까지 날마다 오르고 내리까지 날마다 혈압되어 있습니다.
0: 예.
4: 그랬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나 한 3알에 한 번째입니다. 그래도 그냥에 정사를 된단 말입니다.
0: 그럼요.
4: 예, 그러니까 또 골도 시원하고 예. 정신하고 예. 그리고 또 나는 제일 좋은 게 예. 이게 밥이 어째 그리 맛있습니까?
0: 소화가 잘 되니까 그런 거죠.
4: 예,
0: 심장 건강이 좋아지니까. 심장 건강이
4: 예,
0: 좋아지니까 소화가 잘 되고 위가 동맥에 많은 피가 전달되게 돼 있으니까 위가 수축이 한 충분하게 위가 힘 있게 우리가 들여보낸 음식을 그 소화해내죠. 예.
4: 나는 그저 예, 이야기 어쨌든 그저 사막에서 자라나는 게 그 선생님이 그저 인삼노경이 다섯 대랄까 호기심에 먹었는데 위 이렇게 좋아지려는 꿈이다 이
0: 참.
4: 원래 위 영 나쁜다.
0: 그래요?
4: 근데 예. 밥이 맛있으니까 예, 오고 가는 감기를 아이 빼놓고 다 하던 게 아이 오더는 감기를 아예 얼마 더운지 모르겠어. 아,
0: 그렇죠. 예, 예.
4: 예. 그래 밥이 맛있으니까 정신하고 맥이 나고 다리 맥이 오르고 영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할 때 영 좋습니다. 예. 내 지금 약이 집에 계산해 거의 두 달치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할 때 좋고 값이 또 오른다 하니까 우리 아저씨도 또 오더니 이렇게 피도 걸고 노신 사이도 오래 또 불쇠로 왔다 갔습니다.
0: 아, 그렇죠.
4: 그래서 같이 먹길래 해서 예설에 60가구 배달받다고 전화한 게
0: 그렇게 하세요. 이게 기회입니다. 우리가 약물요법에 있어서는 싸지 원액을 멀리 한다면은 내가 너무 자게 돼서 건강 거기에서는 멀리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싸지 원액은 국제 싸지 대회에서 이 제품 자체는 쟁탈전이 날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이니까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제 왜 많은 효과를 보셨지 않습니까? 내간이 나이가 비슷하게 올라가니까 함께 쓰는 게 길입니다.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나도 싸지 원액을 싸서 먹고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내 한 가지 물어볼 거니 내 아는 친구가 쌌는데 그 사람은 어째 이게 인삼이 다 10배고 녹임이 10배라니까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야 갑니까?
0: 혈압이 조절받습니다. 높은 혈압이 오히려 조절받아 정상으로 합니다. 인삼 녹경이 녹경은 혈압이 오를까봐 인삼은 다른 부사경이 무서운데 이건 그런 결함을 극복 없는 조가 나에서 인삼 녹경이 우점만 그러니까 로갱이라 하게 되면 콤파츠 좋아지고 인삼이라 하게 되면 면역계통이 개선받고 이런 우점만 발휘하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0: 혈압이 오를까봐 혈압이 높던 분들이 혈압이 오히려 정상으로 조절받습니다. 완전히 시름 나도 되는 제품이 바로 본 제품입니다.
1: 네. 열이라 아이 납니까?
0: 열이 아이 납니다. 열이 아이 납니다. 열이 아이 나게 하고 그리고 혈압이 안 오르고 혈당, 혈압, 혈지 다 조절받습니다.
1: 네, 그래서 계속 먹겠단다. 나도 계속 싸먹겠습니다. 네.
0: 그분한테도 이야기해요. 5년, 10년도 문제없습니다. 이 제품은 네. 제가 시름 넣고 네.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1: 예, 네, 수고하십시오.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 들고 있는 사지원 얘기를 하게 되면 2억 3천만 전에 제일 고로한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그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오해서 무리하셨지만 해도 완전히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인삼 부작용 그리고 녹용 혈압이 오를까봐 이런 걸 극복하는 전제하에 이런 걸 완전히 제거하는 조건하에서 인삼 녹용이 우점만 발휘하는 이런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양천공 8년 4월에 국제사지대회가 미국 뉴욕에서 열렸는데 여기에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그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우수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뭐 흠을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은행 잎이 20배의 효과, 이자처럼 인삼 녹용이 5~10배의 효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428가지 영양활성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서 흡수할 수 없는 이런 영양활성소가 여기 포함됐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영양활성소가 많이 포함됐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장수식물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제 말했죠. 2억 3천만 전에 장수식물에 속하는데 모세근이 완전히 인삼이 모세근보다 더 많게 자랐기 때문에 수터류실에서는 이런 그 식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세근이 많을수록 영양을 충분하게 흡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삼고증이 해결받고 호흡계통이 좋아지고 기억이 잘 되고 그뿐만 소화가 잘 되고 맥이 나고 눈이 잘 보이고 그 외에 지금 종양 가족사에 뭐 암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나이 들면서 암세포가 자라는 게 무서워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세포의 정상 대사를 유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세포 분열이 진행돼서 암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이런 효과까지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콤파체 좋으니까 골격이 좋고 그리고 심장과 뇌혈관에 좋으니까 여러분들 혈압도 조절받고 혈당도 조절받고 소화도 잘 되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제품 황차 여기에는 엽산 임신부들이 쓰는 엽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미량원소가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고 단백질이 분해 산물 아미노산이 여기에 분배 완전히 포함되어 있으니까 시름 넣고 쓸 수 있으면서 눈병 치료 약품은 식후에 그리고 사지원액은 식전에 이렇게 배합해 쓰시게 되면 눈도 좋아지고 그리고 심장과 뇌혈관부터 사이에서 모든 기관이 정상으로서 돌아오는 데는 우수한 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는 사지원액입니다. 그리고 눈병 치료 약품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40대 중후반부터 사이에서는 눈병 때문에 많은 여러모로서 불편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지만 해도 여기에 포함된 21가지 중약제 자체는 기본으로서 우리가 뭐 꼭 수술까지 가지 않고도 밝은 눈을 찾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게 잔토이라는 이런 성분 자체는 매미 껍질이라 이렇게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이 명목퇴위 역할을 하는데 명목퇴위란 걸 뭘 말하게 되는가 하면 눈을 밝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과 안과 질병을 치료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아이고 이 분수야. 이 분수는 보통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을 놀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분수는 분수에서 온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분수는 결국 분수를 모르는 사람, 시도 때도 없이 정도를 모르고 넘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긴 하지만 가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분수들의 해맑은 에너지는 때때로 새로운 잠재력을 이끌어내기도 하니까요. 살다 보면 나의 분수에 얽매이지 않고 욕심내고 도전해봐야 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기꺼이 티 없이 밝은 분수가 되어 귀여운 주책을 부려보고도 싶은데 그게 참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주부클럽이고 저는 신금철입니다.

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만의 평화로운 영역이라고 믿었던 공간이 타인의 무리한 친절로 인해 조금씩 잠식당하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분명 상대는 웃으며 다가오는데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뾰족한 의도가 내 일상을 토요일 오전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평소라면 반가웠을 텐데 요새는 이 빗줄기가 꼭 쥐조실의 조명처럼 느껴집니다.

후반 소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워킹맘인 저에게 주말은 밀린 점을 보충하거나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소중한 휴식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제 주말은 축구 학원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즘 교육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하나라도 더 경험하게 나오는 그 소리만 들으면서 가만히 있는 게 저에게는 힐링입니다. 그런데 그 힐링이 갑자기 깨져버렸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몇 주 전이었습니다. 수업시간이 1시간 반 정도라 저는 보통 벤치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혼자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하며 조용히 기다리는 걸 즐깁니다. 일주일 내내 사람들에게 지며 일을 했으니 주말만큼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침묵의 진공 상태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얼굴만 몇 번 스쳐 지나갔던 한 여성분이 대뜸 제 옆에 앉더니 말을 걸어왔습니다. 눈 인사조차 나눈 적 없는 사이였는데 그녀는 마치 어제 본 절친을 만난 듯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누구 엄마 맞으시죠? 애가 축구를 참 잘하더라고요. 축구는 주말에만 보내시나? 평일에도 보내야 애 실력이 확확 늘던데. 그런데 승우, 영어나 수학은 어디 보내요? 거기 선생님은 어때요? 아, 공부는 좀 잘하는 편인가요? 네, 이렇게 수다를 걸러왔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읽어드립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제 아들 이름을 알고 있는지부터 소름이 돋았지만 학부모들 사이의 정보력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리를 갖추되 선을 긋고 싶어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냥 평범해요 라는 단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나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를 충분히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 똑같은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마치 기억력에 문제라도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영어 어디 다녀요? 공부는 잘해요? 매번 똑같은 질문에 매번 똑같은 단답. 이 무의미한 주고받기가 한 달째 이어지자 저는 축구학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해옵니다. 글쎄 뭐 처음에는 정말 기억력이 안 좋나 보다 생각하고 대충 대답은 해주자 싶었어요.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불쾌함이 저는 그저 제가 조금 예민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 성실히 단답을 해주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안 나는 겁니다. 마치 뭔가 하나라도 얻어내야 또 하나라도 자신의 아들이 제 아들보다 뛰어나다는 게 증명이 돼야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제 아들이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에 대해 꼬치꼬치 캐무는 과정은 결국 자신의 아들의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빌드업에 불과했으니까요. 주산학원을 다녀요? 어우, 요즘 핸드폰에 계산기가 다 있는데 필요 없지 않나요? 저희 아들은 태권도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띠 색깔이 바뀐 거 있죠? 이런 식입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캐내어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비뚤어진 태도. 저는 그 여성이 제 아이의 사소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자기 자랑의 밑거름으로 쓰는 게 너무나 불편합니다. 불쾌하니 말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쏘아 붙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입술은 달싹이기만 할 뿐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서른 중반을 훌쩍 넘긴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상황 하나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할 듯 참아야 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사회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고작 이런 아줌마 하나를 못 이겨서 아들 학원 데려다 주기 싫다는 생각을 하다니 자책감은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읽어드립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은 축구장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마주치는 옆 사무실의 동료가 굳이 제 테이블로 찾아와 오늘 점심은 뭐 먹었냐, 결혼 생활은 원만하냐며 사적인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넘겼습니다. 굳이 그 억지스러운 분위기의 대화에 끼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참기가 힘들면 확

말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말들을 하는 순간 저는 분위기를 망친 사람이 되고 상대가 성격이 있으면 말싸움으로 번지게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감정 노동에 낭비하는 제 에너지가 너무 아까워서 그냥 조용히 혼자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조용히 입을 담은 결과는 늘 똑같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제가 참아주는 만큼 더 깊숙이 제 영역을 침범해 옵니다. 제가 허용한 적이 없는 친밀감을 무기로 제 사생활을 헤집어 놓고 결국 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저는 왜 그건 대답하고 싶지 않네요 라는 한마디를 하지 못할까요? 상대방의 무례함에는 침묵하면서 왜 나 자신과 내 아이의 불편함에는 그토록 관대하지 못한 걸까요? 아이가 즐겁게 공을 차는 모습을 뒤로하고 저는 차 안으로 숨어버릴까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하지만 엄마로서 아이에게 도망치는 법만 가르쳐주는 것 같아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을 아들에게 보이면 아들도 언젠가 영향을 받아 저 같은 성격이 될까 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30대 후반, 이제는 인생의 정답을 어느 정도 알 법한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인간관계의 기본조차 어렵기만 합니다. 불쾌하니 그만해달라는 말이 상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가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뱉은 최소한의 방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회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상대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저

일과 꼬치 꼬치 캐무는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속 시원히 선을 긋고 계시나요? 자, 오늘의 사연이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자가 느끼는 불쾌함은 이 예민함이 아니라 저를 지키라는 마음의 신호라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조금 더 당당하게 이 본인의 평화를 우선순위에 두어도 괜찮습니다. 이 상대의 질문에 억지로 답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은 조용히 혼자 생각하고 싶어서요 라고 웃음기 없이 정중하게 한 번만 명확히 말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확실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이어폰을 끼거나 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상대가 다가올 때 가벼운 몽뢰 후 바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아이가 본인처럼 될까봐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예, 상대방의 기분보다 내 마음의 소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엄마가 선을 긋는 행동을 통해서 직접 보여줘야 합니다. 엄마의 작은 용기가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공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딱 한 번씩만 용기를 내면 됩니다. 아이를

네. 앞으로도 가정 문제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 고민으로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남기시면은 저희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칠 시간이 다 되는데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네, 오늘도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5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두 대 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5.1절 우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은 10곽 사시면 9곽 드리고 20곽 사시면 25곽을 드립니다.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은 8곽 사시면 7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더 드린다고 합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전화 혹은 배달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구박약과 더불어 투골테이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오에서 5.1절 맞이 특대 우대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분의 특대 우대활동의 특점을 놓고 말하면 본 제품을 퍼센트를 많이 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백자방구박액은 20각에 25각을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전에는 20각에 20각이면 많았는데 이 정도 하게 되면 뭐 한 2천원 분하게끔 본 문제번의 우대활동을 비해서 더 많이 드리는 걸로 물어러 드리는 걸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골대도 역시 15각에 20각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먼저 우대 정책 가운데서는 15각에 15각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20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모두 이번에 우대 활동은 먼저 번에 비해서 5.1절 특대 우대 활동이라 할 때는 그만큼 도리가 통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이번 기회

0: 를 소중하게 잡으시고, 아무튼 노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병은 우리를 괴롭히면서 장수의 큰 걸림돌로 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그 원인을 수긍해서 해결해 주는 제품 자체가 백자방 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100근을 줄여서 농축에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고농축액 자체에 속하면서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되 그것도 편리하게끔 구복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빨리 되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 직전 30, 40분 전에 한 대만 딱 빨아들이게 되면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으면서 깊은 잠을 주무시는 사이에 간에서 담즙을 만들고 간에서 피를 멍땅 간에 피장 간주장열로 되어 있으면서 피를 해독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대사는 깊은 잠을 주무시는 이 과정에서 순조롭게 혈액 가운데 독성물질이 충분하게 해독되고 그리고 여러모로서 우리 낮에 온 하루 동안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이동한 이 혈액을 완전히 간에서 충분하게 대사 활동을 완성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골테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바르고 마사지해주고 하시는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인정하시다시피 두골테는 약각의 큰 글씨로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흑개미를 위주로 한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그러니까 캡슐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단순 흑개미만 된 것이 아니라 복방개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통 해결에 있어서는 국가 발명 특허까지 받은 우수한 제품이니까 한각 구방약에 한각 바르는 약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귀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 지금 백자방 구복액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야,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예, 백근에서 한 근의 약을 이렇게 제거했길래 해서 예, 하루에 그래서 밤에 잘못해 한 번만 먹으면 예, 다른 약을 이렇게 아침 저녁 두 번 먹기만 효과 얼마 좋습니다.
0: 그렇죠. 이게 약이 약 농축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약 힘이 셉니다. 예.
2: 예. 그래서 예, 이거 먹으면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예, 첫째로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0: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
2: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나 이게 골이 항상 뒤에 하던 게 이게 골이 정신이 나고 예. 그다음에 밤에 꿈이 많던 게 꿈이 없어진다.
0: 아, 깊은 잠 자니까.
2: 할까? 예. 아,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다.
0: 그렇죠.
2: 그리고 이게 맥이 나고 그다음에 밥이 맛있습니다. 이게 또 위도 돌아준다.
0: 그렇죠.
2: 어쨌든 예, 늙음하게는 오장육부 다 이게 어디나 다 좀 제약해지지.
0: 그렇죠. 고장이 나게 되어 있죠.
2: 예, 고장이 나. 오장육부를 어디나 다 요거 예,
0: 골고루 도와주는 역할 맞습니다.
2: 예, 밥도 맛있게 해주고 잠도 잘 자고 또 기억도 돌아오게 하고 맥도 나고 혈압도 좋더라고 예. 그리고 피도 맑게 해주고 예. 그리고 밤에 소변이랑 잡던 이것도 또 예. 다 이렇게 할랄 밤에 한 번만 딱 일어나니까 살 것 같습니다.
0: 컴파스를 든든하게 해주니까 자연스러운 그런 예. 거죠. 예.
2: 그래서 예. 오장육부의 전신의 원기를 돌봐주는 게 이
0: 백자방 구복액 맞습니다.
2: 예, 영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 두골패를 쓰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내가 한 15년 전에 이렇게 차사골로 다리를 상했습니다. 그랬는데 그전에는 그래도 그 치료해서 괜찮았는데 아 우선 70년 먹고 나니까 얘 너무 먹고 나니까 아 그게 예, 그분이
0: 다시 뛰어나죠.
2: 예. 예, 다 뛰어납니다. 허리로부터 그렇죠. 그 상했던 다리 자꾸 저래서 예, 가다는 또 한참 가다는 두드리고 자골신경 터이돼서 예, 그러면 또 괜찮고 했는데 예, 그거에 바르는 고약을 바르고 안마하고 먹고 할까에 예, 나도 고약을 뭐 아, 여러 가지 있고 많이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효과 그다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두골패 정말 좋습니다. 이게 우선은 내가 아픈 증상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0: 아, 그게 큰

0: 해결이 아니겠습니까?
1: 예, 예, 그래서 예. 얼마 전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예, 예. 그래서 이 이야기, 어쨌든 이 두 골패에 늙은 다음에는 이 무릎간 떨이니 가만히 볼까, 이 100%를 다 아픈다. 예.
0: 그래, 예.
1: 근데 이게 정말 나 먹은 사람들의 경험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두 골패, 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 5.1절 우리 할도에 얼마 썼습니까? 경제상에서도 많은 부담을 덜어준다.
0: 그렇죠.
1: 그래서 어찌는 가면 우리 아주 시드도움으로 간절이랑 다 있었습니다. 나 답수문에.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먹길래 해서 오늘이 다 이 백사방과 그걸 패를 오늘 배달 받으려고 전화한 겐다.
0: 아, 그렇게 하셔.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이 제품 자체 두 가지는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있지만 해도 노인성 질병 백자방 구멍액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뭐 세 가지 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약물요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어딘가는 툭 들고 일어나게 되면 굴쩍거리가다 어둠에 아프다가도 지설로 아물어붙지만 해도 나이가 들면서는 대사활동이 많이 뒤처지게 되어 있으니까 약품으로서 적당하게 보충하지 않으면 병이 작은 병이 큰 병으로 마지막에는 더 힘들 정도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사분의 선택이 너무 현명한 선택이 아니겠는가 인정합니다.
1: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2: 아, 예. 안녕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노수진 백자방 구약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0: 예.
3: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림 진하고 경력도 없고 해서 이 약 있다가서 지금 금방 들어왔는데 예, 여수간판 탈출도 있고 뭐 태양성 무슨 무릎 관절도 있고 경추도 아프다지 경주염이도 있다지 온몸에 빼고도 다 아프답니다 지금.
0: 아 그럴 겁니다.
3: 예, 예. 이런 지금 두월팬은 좀 써보기 싶은데 선생님과 문의해달라 그럽니다.
0: 이제
2: 여보세요.
0: 예, 속으로부터 겉으로 겉으로부터 속으로 병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치료해주게 되어 있는 거죠. 예.
4: 네. 아, 현미기 효과도 그에 오늘 배달받아서 쓰다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두골태 관절 치료 제품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열렬한 호응을 받는지 모릅니다. 효과성에 감동을 받을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백자방 구복에 그 자문하자 그립니다.
0: 아, 말씀해 보세요.
5: 예, 이 백자방 구복에 그 내 어순이에 댄스관과 할 때부터 썼는데 어순이 용, 야, 어순이 다 떨어져 여시에서 아자 그 이야기 특지에 잠 용자 자기 합니다, 선생님.
0: 어, 그렇죠. 예, 예.
5: 예, 저는 이게 나는 이 9시 반에 이렇게 똥 누워 자자고 생각하는데 9시 먹는다 말이다.
0: 예.
5: 그래, 그거 매일 한 대씩 딱딱 먹어. 야, 부담도 없고 값이도 없고 비싸지도 않지. 정말 약은 이게 이야기는 이게 이야기 치고 이야기는 그런가 하면 예. 이야기 그러니까 잠을 자자게 할까 온 어상유부가 안정이 처하면서 그때 치료된다 됐구만.
0: 그렇죠. 예. 대사활동이 예. 그때 나 평형 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에 속하죠. 예.
5: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보면 이게 그러니까 백근 내리하고 또 한 근대기 했으니까 이 약 용도가 세다만
0: 아, 그렇죠.
5: 효과졌습니다.
0: 너무 잘 이해하고 계세요. 바로 예. 그렇습니다.
5: 어중간에 이 신경 영역을 찾지 못한 사람들과도 수면제를 계속 잡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0: 예, 수면제를 그러니까, 오래 쓰게 되면 마지막에 그 후유증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치매를 불러오는데 오히려 수면제가 그 역할에서 주요한 역할로 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생기면서 오늘 한 알이 내일 가서는 한 알 반, 두 알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그 신경 억제제로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노인 치매를 부른 데는 수면제가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5: 맞습니다.
0: 수면제 일하는 것은 방법이 아닌 당분간의 억지로 하는 방법에 속합니다. 예.
5: 어, 나는 예, 잠, 그래도 무시무시해도 예, 잠을 자자야 아침에 고, 몸도 거품하고 정신하고, 예, 하여튼 이야기는 전화 주시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선생님, 이번 우리 활동 내 참가하자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 우리 할 때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예,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5: 예.
2: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6: 저는 예, 예, 저 뭡니까? 의형관염 있고, 그 다음에 지방간이 있습니다.
0: 예.
6: 그래서 이 백사방 구복에 쓰고 있는데 아이 이걸 그런 데서 뭐 짬에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땀이 검사한 게 두 번 검사도 계속 없던 거 잘 봐.
0: 아, 그게 보통 약으로 해결하기 바쁩니다. 처음에 높던 게

0: 약을 썼는데 좌뇌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많은 약은 간에서 기본으로서 모든 대사를 완성하게 되어 있는데 깡구이 올라갈까봐 걱정인데 오히려 깡구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 백자반 구복액이 바로 그런 부간선 해수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작용이 충분할 겁니다.
1: 예. 이 땅에서 알겠지라 근데 약을 섞어봤습니다.
0: 그렇죠.
1: 예, 그리고 예, 콩밭이 나빠서 또 예, 양눈덩이 다 붓기고 양 옆구리 아프고 그것도 어떤 데 서변 자주 보고 서변 아이나 이런데 아이 전 눈덩이 붓긴 것도 싹 내리고 양 옆구리 아프고 예, 서변 영 시원하게 잘 나가고 다소 아이 봅니다.
0: 콩밭이 든든해야 그만한 점에서 충분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1: 예. 예, 지금 혈압이 높은 것도 정사되고 또 이게 잠을 잘 자 다음부터 하는데 특별히 썼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1: 10년 넘게 안티하고 아프도록 먹었습니다. 근데 안티에서 선생님도 말씀을 한 것처럼, 마감에는 막 시야하시 먹었습니다.
0: 그렇죠. 예. 그 이래서 생깁니다. 절대 그 예. 방법이 아닌 임시적인 방법이지만, 그걸 꼭, 극복하는 방법을 하자면, 이 백자반 구복액 같은 게 아주 잘 어울릴 겁니다.
1: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아도 용서할답니다.
0: 아, 맞습니다. 예.
1: 예, 한 번만 먹어도 지 여러 번 먹는 건 자꾸 잊어버리지 않고 그럽니까?
0: 그렇죠.
1: 예. 한 번만 먹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 귀에 잘 알던 게 잘 들리고 예, 혈당 조절이 잘 알던 게 혈탈 정상입니다.
0: 아, 그게 큰 해결입니다. 예, 예.
1: 예, 그대로 혈탈 조절 알겠습니다.
0: 그렇죠. 중약으로 해결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특히 백자반 구복액은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강 콩팥을 도와주게 돼 있고 윤페이 역할을 하게 돼 있고 소화 흡수를 촉진시켜 주게 돼 있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주 우리 몸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분하게 모두 정상 대사로 돌아가게 하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 예, 눈도 예, 밝아지는 감이 납니다.
0: 그렇죠. 눈이 밝아지죠. 예.
1: 예, 그러니까, 예, 선생님은 오랫동안 쓰자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이거는 뭐, 길게 보게 하면 길게 더 효과를 보게 되어 있을까.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안전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예. 열심히 예, 쓰시기 예. 바랍니다.
1: 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예, 백자방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당뇨 종합을 인해서 그런 당나이 입이 쓰겁고 맥없고 매난이 맥없고 해 머리가 흐릿흐분하고 혈압 조절이 맥압차가 많고 맥없어 계속 자지 못하고 그리고 밤섭에 낮섭에 지내 잦아서요 꼼짝 못했습니다. 그러던 게 차에 이 백자방 쓰고서리 하루에 한 번씩 먹고 먹기도 헐고 그리고 한 단시간 놓고 잠 후에 어느 까리 잠 들었는지 모른다. 그래 아침에 일어나고 정신이 나고 웃긴 것도 싹 내리고 그리고 두골 펴는 애 당뇨 종합을 이 신다리 아래 계속 묶겠습니다. 눈도 묶이고 근데 이 백 그런 저 두골 펴는 이래 바를까 아 생각 밖으로 잠단지 다 내리고 발목이나 다 내렸지 않까.
0: 어 그렇죠. 소변이 잘 통하게 하고 부수를 아니, 빼주는
3: 그,
0: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
3: 그저 자골 통을 그저 부습을 그린 거 그래 뭐 이렇게 하는 게 시험삼아 지내볼까 유리처럼 바짝바짝 할까나 시험삼아 발라봤는데 예, 이튿날에 볼까 싹 내리지 않을까.
0: 어, 그렇죠. 예, 예.
3: 예,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3: 야, 밖에서 발을 걸지도 못하고, 그래서 옷도 입지 못했습니다. 가셀렛 바지까지 다.
0: 어, 그 정도였어요? 와, 그러면 예. 안 되는데. 예, 예.
3: 그래던 게, 그래도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할까? 어떤 정신 난다. 새 생명 얻은 것 같으란다.
0: 아, 바로 그럴 그래, 겁니다. 예.
3: 예. 그래, 이 활동에 참석해서 좀 장기적으로 쓰자, 그래.
0: 예,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3: 감사합니다.
2: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 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

0: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투골패 이 제품 자체는 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골격에 빨리 침투되는 우수한 골격 치료 제품에 속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기본으로서 골격통 때문에 힘드지 않은 분들은 거의 적거나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무릎이, 내일은 경추, 그 다음에는 어깨, 그러지 않고 또 허리, 발 뒤쪽의 골가시,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여성들 가운데서는 산후풍 그 후부터 시작해서는 아프 골격통이 젊어서는 괜찮게 해결된 걸로 인정했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여기저기 뛰어나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치료 제품인데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은 전혀 화학적인 성분이 포함되지 않고 완전히 대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그 흑개미, 징펑텅, 진주, 방귀 이런 100% 중약재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간에 콩팥의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여기 명확하게 제기했습니다. 부선종양 해주고 진간 이런 간을 도와주면서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근본에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관절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관절 마디로 놓고 말하기라면 어느 마디든지 뭐 나이가 들면서 편하게 움직이기 많이 힘들어지는 이런 폐단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은 누구든지 내 마음으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늘로 구셀라란 말을 제가 늘 하게 되었는데요. 사람의 노화는 골격이 노화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골격이 노화로 인해서 지금 직접적인 문제는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움직일 때면 쫙 숨을 아사가는 같은 동통을 동반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용하게 누워있자 앉아있자 집에 있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건강장소 당전을 유지하는데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소화가 잘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면 모든 머리끝 부터 발끝 대리까지 순환장애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움직이지 않고 있는다면 모든 정상대사 영양물질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이런 그 정상대사가 유지될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움직여야 우리 모든 영양대사가 정상으로 진행되고 노폐물 대사가 정상으로 진행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아파서 관절 통통으로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분들이 기본으로서 지금 나이 들면서 이런 문제가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특수성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우리 지금 뭐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보통 국가 특허를 받은 제품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절 치료 제품에 있어서는 장수 100세 시대로 가는 데서는 골격통이 해결받으셔서 충분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만이 모든 정상대 소화가 잘 되고 모든 정상대사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가 바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관절 통통을 속으로부터 겉으로 구멍약이 있으니까 겉으로부터 속으로 바르는 약이 있으니까 마사지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은 이 제품을 드시고 정말 활기침해서 뭐 집안에만 앉아 계시던 분이 바깥 출입을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여러 가지 행사에 참가할 수 있고 사회가 큰 무대로 될 수 있는데 골격통으로서 사회가 무대인 것이 아니라 내 집안의 침대나 소파나 이것밖에 무대로 되지 못하게 되면 당신은 사는 게 더 점점 임신은 움직이지 않을까 편할 수 있지만 해도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갈 수밖에 없고 장수는 나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0: 가장 우수한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내가 장수의 비결을 골결통을 해결해야만이 장수의 비결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자반 구박약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고 여기에 포함된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황정이라 성분 자체 상초에서는 윤폐의 역할을 하고 중초에서는 소화, 건비, 이위의 역할을 하고 하초는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장수의 비결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5월 1일은 5일 국제 노동절이죠. 오늘은 우리 함께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많은 어린이들이 노동에 대해 생각할 때에는 어렵고 힘든 일만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은 우리의 생활과 아주 가까이에 있고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기도 하답니다. 오늘에는 노동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우고 노동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복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장세준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냇물이 졸졸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노동은 일반적으로 외부의 노동량이나 노동가치를 제공하는 인류의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음식을 마련하고 옷을 만들며 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 사람들은 농업, 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을 통해 여러 가지 상품을 생산하면서 사회 물질의 수요를 만족시켜주고 사회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윤영민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남걸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목장의 송아지떼를 보내드립니다.

노동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 노동입니다. 인체의 운동 계통을 주요한 운동기관으로 하는 노동을 말하는데요. 농민들이 밭을 갈고 곡식을 기르는 일,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일, 길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 우리가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방을 정리하는 일 등이 모두 육체 노동에 해당합니다. 김철수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삼명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돛단배를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신노동입니다. 정신노동은 주로 지적 소모를 하는 노동을 말하는데요. 그 특징은 노동자가 생산 과정에서 지력, 과학문화 지식, 생산 기능을 활용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일, 과학자 아저씨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발명하는 일, 의사 선생님께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일, 작가가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일 등은 모두 정신노동이 위주랍니다. 비록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이 서로 다르지만 노동 과정에서 서로 의존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답니다. 김종환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곡을 지으신 동료 안녕하세요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어린이에게 있어서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어린이의 노동은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이의 노동이죠. 아침에 일어나 침대를 스스로 정돈하는 것, 옷을 가지런히 개여서 정리하는 것, 자신이 사용한 장난감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 학교에서 교실을 청소하고 책상을 깨끗이 닦는 것, 이러한 일들이 바로 어린이가 할 수 있는 노동인 것입니다. 최관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영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산향길을 보내드립니다.

노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에게 많은 좋은 점이 생깁니다. 첫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린이를 더욱 씩씩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육체노동은 건강한 신체를 기를 수 있습니다. 꾸준히 노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지고 활기찬 어린이로 자랄 수가 있죠. 셋째,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모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집안일을 하고 일하시는지, 선생님께서 얼마나 정성껏 우리를 가르치시는지 깨닫게 되죠. 다른 사람의 노동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바른 인성을 키우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네, 남세풍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정송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유치원 꽃밭회를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로동은 어렵거나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로동은 우리를 더욱 똑똑하고 씩씩하며 착한 어린이로 만들어주는 활동인데요. 작은 일부터 꾸준히 실천한다면 친구들은 로동을 사랑하는 어린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로동을 시작해 보세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고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며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깨끗하고 즐거운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로동은 기쁨과 성장을 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로동을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함께 할 때 더욱 밝고 행복한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네, 김등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전승길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집수리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4줄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봄은 여기에를 준비했습니다. 푸른 산골, 꽃과 꾀꼬리 노래가 가득한 따스한 봄. 아이들 눈 속에 빛나는 아름다운 연변의 봄을 상큼한 멜로디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은 저 푸른 산골 마을에 있네. 여기엔 빨간 꽃 피고 푸른 풀 자라며 노래하는 꾀꼬리도 있다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은 아이들 눈망울에 있네. 빨간 꽃을 보고 푸른 풀도 보고 노래하는 꾀꼬리도 보았네.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봄은 아이들 눈망울에 있네. 꾀꼬리도 봄 소식을 알리네. 봄이 어디에 있을까? 봄이 어디에 있을까?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업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버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0: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부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채손잎을 빼앗고 배치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배치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다. 배치는 밥만 먹고 야채는 전부 할머니 그릇에 옮겼다. 할머니는 야채를 먹어야 이가 하얗게 된다고 했지만 배치는 먹기 싫다고 울었다. 아버는 배치에게 할머니도 토끼처럼 채식을 하니까 토끼랑 비슷하다고 위로했다. 배치는 할머니가 나쁘다고 투정했지만 아버는 할머니는 그저 배치를 걱정하고 아끼

0: 그렇기 때문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대체는 할머니가 채소빵을 드시고 토한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 코가 안 좋아서 고기 맛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웃었다. 대체도 마침내 웃었다. 할머니는 자신은 이제 쓸모 없어졌고 곧 죽을 거라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대체는 걱정스럽게 왜 채식을 하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채식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그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사실은 대체도 아버도 아직은 그 까닭을 알지 못했다. 이전에 할머니의 운명에 대해 말했었는데 할머니의 운명이 이렇게 안 좋을 줄은 정말 몰랐다. 아보가 배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옛날 비간 대관인이 높은 흰마를 타고 야채시장에 달려들어 몇 바퀴 돌았다. 그 대관인이 한 할머니가 야채 파는 것을 보고 물었다.
1: 할머니, 어떤 야채가 있나요?
0: 할머니는 대답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야채가 있지요. 속이 차 있는 야채와 속이 빈 야채예요. 대관인이 미소를 지었고 할머니는 다시 설명했다. 제가 야채 장사하는데 양배추는 벽엽이라 부르고 배추는 과심, 상청이라 하며 미나리는 수치마라고 불러요. 대관이는 말고삐를 꽉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1: 공삭 자각엽도 있어요.
0: 대관인이 대답했다.
1: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0: 할머니가 다시 물었다.
1: 공심채라는 야채가 있지요. 바로 무성한 나물이라고도 불러요. 알고 있지요?
0: 대관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이 흰말이 어떤 야채를 좋아하냐고 물었다. 할머니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배채가 끼어들어 말했다.
2: 말이 당근과 깻잎 먹어요.
0: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야채를 손질했다. 그때 아보가 물었다.
3: 갓은 속이 빈 야채에 속하나요?
0: 할머니가 미소를 지며 대답했다.
1: 이 비간 대관이는 말이다 갓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가슴을 꽉 붙잡고 입에서 피를 토했단다. 그 피가 말등에 떨어지고 사람도 떨어져 숨을 거뒀지.
0: 배채가 다시 끼어들어 말했다.
2: 작은 토끼도 숨을 거두게 될 거예요. 정원의 들풀을 모두 먹어버렸어요.
0: 할머니가 배채를 껴안고 말했다. 아이야, 토끼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사람은 자신밖에 돌볼 수 없어 우리 먹을 것을 챙겨야 한단다.
1: 배채가
0: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주변에서는 차 한 대 지나가는 소리조차 들리.
1: 어느 날 한 새가 푸른 소나무에 날아올라 할아버지를 불렀단다. 할아버지가 문으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 새는 남상 정상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할아버지도로 고기를 먹고 자신은 양의 장을 먹겠다고 말했어.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남산 정상에 올라가 양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새에게는 한 조각도 주지 않았단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천새가

이 부모는 공군 간부였다. 사회의 새로운 사물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호생을 사립소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래서 호생이 소학교 6학년 때 수업하는 장소는 정말 다양했다. 부흥중로의 방안, 서금로의 교실, 모명남로의 양옥거실, 장락로의 객실, 장락촌 주민위원회 창고, 남창로, 어떤 골목 양옥의 자동차 곳간, 구릉로 제1소학교 맞은편 고식적인 골목의 뒷방 등에서 수업을 했었다. 이 범위는 비록 아버가 활동하는 지역과 가깝지만 실제로 이때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했다. 매 학기마다 호생은 몇 군데 교실 장소를 옮겨 다녀야 했고 어문 수업, 산수 수업을 맡는 교원도 몇 명씩 바뀌었다. 그는 이미 크고 작은 골목에 드나들고 체조를 하고 달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1950년대는 입학 붐이 일었다. 상해 여성들은 기본적인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분필로 글을 쓸 줄도 알았으며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했고 풍금도 연주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민간 교원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 젊은 부인, 아주머니, 장부인, 리부인, 큰 아주머니, 어린 엄마 등도 교육에 적극 지원했고 사적인 집을 빌려 수업하는 일도 많았다. 그 중에 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다. 늘 꽃무늬 치포를 입고 앞가슴에 꽃무늬 손수건을 꽂고 온몸이 향기로 가득했다. 이분은 서금로의 여자 집주인이었고 자신의 집 거실을 빌려 수업을 했다. 흐린 날이면 항상 불을 켜는 것을 아까워했기 때문에 방안은 아주 어두웠다. 안뜰 안팎에서는 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부채가 파닥파닥 소리를 내며 바닥에는 물이 떨어졌고 새 자리에는 우산을 쳐놓기도 했다. 이 장면은 정말 장락평의 산모 독소도와도 비슷했다. 하지만 호생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소학교가 원래 이런 곳이라고 생각했다. 보통 세 번째 수업이 되면 부엌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기름 연기 냄새가 풍겨왔다. 정말 너무 향기로웠다. 장 선생님은 분필을 내려놓고 교실을 나와 옆집 여자 집사와 이야기를 하고 종종 기름에 튀긴 대구 조각이나 기름을 많이 넣은 오향 닭 요리를 갖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먹으면서 소리를 지르며 잘못한 학생들은 장 선생님과 함께 돌아가라고 했다. 바로 뒷객실로 가서 글을 쓰라는 볼이었다. 어느 날 호생이 해가 질 때까지 글을 쓰고 있었다. 장 선생님은 이미 글을 잊어버렸다가 뒤늦게 알아차리고 들어와 호생의 귀를 붙잡고 말했다. 먼저 가서 밥 먹고 이후 수업에 잘 들어라. 들었지? 2학년 때 호생은 장락로의 골목으로 전학 가서 공부했다. 한 분은 서 선생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글 쓰는 보호를 받았다. 서 선생님은 방에 들어가서 먼저 옷을 갈아입고 큰 서랍장을 열고 머리를 빗고 거울을 보고 라디오를 듣고 그 후에는 발톱도 깎았다. 호생은 해질녘까지 계속 글을 쓰고 있었다.
소선생님이 비로소 옆방에서 들어왔고

잡고 허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달아, 길 건너갈 때 조심해. 호생이 연필 상자를 닫고 가방을 끌어당기며 인사했다. 소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기억에 따르면 란심 대극장 티켓 판매소 맞은편 골목에 사는 왕 선생님만 늘 소박한 인민복장을 입고 집에 가서도 그대로였다. 흰색 셔츠를 입고 호생 정면에 바르게 앉아 호생이 문제를 푸는 것을 보고 물 한 잔을 갖다 주셨다. 3학년 1학기, 호생은 모명남로에서 수업을 들었다. 그곳은 독립된 별장 거실이었고 큰 양불 모양 천장 등이 걸려 있었다. 송 선생님은 상해 사람이지만 방금 북방에서 상해로 오셨다. 어느 날 방과 후 송 선생님이 호생을 데리고 남창로로 갔다. 서금로를 지나 사남로로 굽어들었다. 송 선생님이 물었다. 반 학생들이 모두 너를 역선생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뜻이야?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하라고 했다. 호생이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에 송 선생님이 말했다. 이 상해 사람들의 호칭이 정말 이해가 안 가네. 호생이 설명했다. 싸워지는 귀뚜라미를 상해 사람들은 역선생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다시 싸워도 보통 지는 거예요. 성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이 뜻은 호생 학생이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네. 호생은 황 선생님이 지어줬다고 말했다. 송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다. 응? 황 선생님의 아버지는 매년 볼일들을 기르는데 학생들에게 마음대로 별명을 지어주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이야. 호생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송 선생님이 다시 물었다. 호생 학생, 너는 쉽게 패배하고 고비 많은 본래가 되고 싶은 거야? 부끄럽지 않아? 호생이 다시 고개를 저으며 그래도 괜찮다고 말했다. 송 선생님이 타일렀다. 시험에서 낙제하고 무단 결석해도 마음에 전혀 아쉬움도 느끼지 않네. 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해져야 해. 호생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 선생님은 자신과 약속하자고 했다. 그러자 호생이 조용히 대답했다. 귀뚜라미가 다시 용감해지고 이빨이 다시 뾰족해져도 마지막까지 싸워도 결국 지고 죽게 될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송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휴, 아이야, 아주 어린 나이인데 정말 대단하네. 선생님을 화나게 만들고 싶은 거야? 송 선생님이 호생을 붙잡고 당부했다. 숙제를 열심히 해라, 들었지? 이때부터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서남로에 굽어들었고 그것은 나무 그늘이 두려워지고 행인도 적고 바람도 시원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이것이 세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세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훈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을 다 알아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였으면 좋겠나요? 네, 먼저 김점순의 나를 아는 사람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 김점순. 모멘트의 글들을 보다가 어린아이가 올린 글에 눈길이 멈췄다. 친구들한테 질문한 내용들이었다. 나를 아는 사람이라는 질문이었는데 다 맞추면 소원 하나 들어주기라는 유혹적인 상을 내걸었다. 키, 혈액형, 성격, 좋아하는 연예인 이러로한 내용들을 맞추라는 것이었다. 소원 들어주기, 아이들한테는 큰 유혹인 것 같다. 아이들이 연이어 답을 올렸지만 모두 맞춰내는 없다는 듯 어린아이는 슬픈 표정의 이모티콘만 동동 띄워놓고 있었다. 문득 중년의 내가 어린아이처럼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졌다.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를 아는 사람이라는 재미나는 퀴즈를 통해 내 주변 사람 중 누가 나와 가까운지 뭔지 진실한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질문 내용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나의 생일날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나의 핸드폰 번호는, 내가 즐겨 쓰는 아이디는, 나의 수필집 제목은, 내가 받은 제일 큰 문학상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질문 내용을 모멘트에 올렸다. 매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근무하는 조선어 문조방, 대학 동창들로 모어진 87년급 쉼터방, 중학교 동창들로 모인 개구리 합창단 방 등에 발송했다. 5개 이상 맞춘 사람 큰 소원 하나 들어주기라는 상품까지 내걸었다. 괜히 가슴이 설레인다. 나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였으면 좋을까? 누구이기를 바라는 걸까? 나는 시험 점수가 발표되기를 기다리는 어린 학생처럼 잔뜩 긴장해 있었다. 첫 문자가 떴다. 87년급 쉼터방의 대학 동창이었는데 한 침실에서 4년간 함께 밥 먹었던 친구이다. 생일이 겨울인 건 기억나는데 날짜가 생각 안 나네. 너의 생일날 사진 찍으러 나갔는데 눈이 펑펑 내렸잖아. 남방에 와서 산 후로 나는 다시 그런 눈을 못 봤어. 이어 몇 명이 생일 날짜를 맞추려고 했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 사실 나의 수필집이 출간됐을 때 동료, 친구,

부, 동창 등 100여 명 지인들한테 사인까지 해서 선물했었다. 수필집 첫 페이지를 펼치면 나의 프로필에 생일 날짜가 똑똑히 밝혀져 있는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서운했다. 이 방 저 방에서 딩딩 소리가 울린다. 참여율이 기대 이상이었다. 아이디가 희나리든가 개나리든가 하여튼 꽃 이름이잖아. 나는 희나리라는 아이디를 즐겨 사용한다. 희나리는 채 마르지 아니한 장작이란 뜻인데 사람들은 흔히 개나리로 혼돈하곤 한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녹색인데 알락달락 초록색 등 여러 가지 색깔들이 튀어나왔다. 그나마 고마웠다. 내 핸드폰 번호 마감 몇 자리 숫자를 맞춘 사람도 있었고 옹근 번호를 맞춘 사람도 있었지만 입력 번호를 뒤져봤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래도 좋았다. 나의 수필집 제목에 대한 대답도 가관이었다. 수필집 제목은 담장 안에서 담장 밖에 꽃을 훔치다이다. 그런데 올바자였던가 도망가고 싶다였던가 하면서 수필집을 선물 받은 100여 명의 사람들이 책 제목 하나 제대로 기억해 주지 않는 것이었다. 심심풀이로 낸 퀴즈 때문에 나는 괜히 실망하고 분노하고 야속해 나기까지 했다. 나는 다시는 그들한테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어쩌면 한 사무실 동료들이, 대학교 동창들이, 중학교 동창들이, 그리고 자조레왕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다지도 모르고 있단 말인가. 누구만큼은 꼭 알아야 한다고,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질문에 다섯 개 이상 정답을 맞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멘트에서 벌린 심심풀이 유희라지만 배신당한 느낌까지 들었다. 나를 아는 사람의 질문 내용 대부분이 수학교 수학 문제 수준이었다. 최소 이런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을 어찌 내 인생의 벗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그들이 어찌 내가 원하는 어려운 마감 질문에 도전할 수가 있겠는가. 인생의 고민, 갈등, 방황, 꿈, 후회, 감동, 이해. 이런 것들을 그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단 말인가. 문득 얼마 전에 성격 테스트를 받았던 생각이 든다. 딱 친구와 함께 성격 테스트를 받았는데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서로에 대해 다 아는 것 같았지만 기실 아는 것이 너무나 적었다는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지어 내 자신도 그동안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구석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실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르는데 하물며 남들이 나를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나 또한 그들을 어느 만큼 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랬다. 20여 년 전에 헤어진 대학 동창들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른다. 요즘 자주 만나는 동창들도 같은 교육계통이 아니면 직장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매일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동료들이 시내의 어느 구역에서 살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그들의 기쁨, 갈등, 아픔, 고민, 소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알려고 한 적도 없었다. 타인의 성공에 나는 어느 만큼 기뻐했을까? 타인의 아픔에 어느 만큼 위로가 됐을까? 타인의 생일날에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던가?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성의와 관심과 사랑이 부족했다. 모멘트의 채팅방이 수두룩하지만 과연 우리는 한방 안에 식구일까? 정말로 구독했던 날 핸드폰에 입력된 수많은 방들을 들락거리며 하소연할 수 있는 진심어린 그 누군가가 딱히 없다는 서글픔을 느껴보지 않았던가. 어린 시절 엄마 세대는 동네 사람 제삿날까지 기억하고 술 사가던 일, 동네 누구는 만나기도 안 먹는다고 경조사 때 따로 음식을 만들어주던 일, 동네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까지 일일이 기억해 주던 일. 온 동네가 같은 방에서 사는 한집 식구 같지 않았던가.
나를 아는 사람 퀴즈의 정답을 맞춘

사람이 없어 서운하다고 말했더니 아직 행복한 소녀의 감성이 남아있어서 그렇단다. 나를 아는 사람이 정답을 맞추지 못한 것이 더 정상적인 일이라고 한다. 사는 게 피곤해서 남의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이 정상이란다. 자기만의 세상을 살아가는 세월이란다. 시대가 발달해서 남의 일에 관계 안 하는 게 멋지게 살아가는 표현이란다. 축하하고 위로하고 관심하고 배려하고 그리워하고 아파하고 안부를 묻고 그런 순진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조금도 고민하지 않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건 나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고 그만큼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은 진심 어린 순수한 마음의 표현이 아닌가. 모멘트 방보다 내 마음속 따뜻한 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내 주변 사람들을 알아가야겠다. 수학교 수학 문제 같은 것이 아닌 그들의 내면 세계와도 친해지련다. 그들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는 한계에서 간섭이 아닌 관심으로 함께 진정 따뜻한 방을 만들어 가련다.

네, 누군가에게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은요, 그만큼의 관심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 각자 바삐 살아가는 세상에서 남보다는요, 본인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지곤 하죠. 네, 하지만은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돌리고 알아가노라면은요, 그 사람의 또 다른 매력도 발견을 하게 되고, 그 나름대로의 행복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네, 가끔 남들의 내면 세계에 똑똑 노크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다음으로 리려나의 떡갈나무 사랑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떡갈나무 사랑 리련화. 봄날씨답지 않게 제법 후덥지근했던 주말 무화산 산행에 나섰다. 부쩍 좋아진 날씨에 적응이 안 된 탓인지 얼마를 걷지도 않았는데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숨이 헐떡헐떡 차면서 온몸이 땀벌창이 돼버렸다. 나는 잠깐 땀을 들이려고 길 옆에 꽤 굵직하게 자란 나무를 찾아 잔등을 편안하게 맡겼다. 눈을 지그시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 대자연의 신선한 공기를 한껏 들이키면서 휴식을 취하니 몸이 금방 컵분해 나는 것 같았다. 잔등의 거칠거칠한 나무 껍질의 감각이 전해왔지만은 어쩐지 싫지만은 않았다. 빗조롱빗조롱 귀마 쪽에 들려오는 산새들의 지저귐 소리에 나는 눈을 번쩍 뜨고 새 소리를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리었다. 이름 모를 산새 한 쌍이 맞은편 떡갈나무 가지 가지런히 앉아 꽁지를 달싹거리면서 신나게 재잘거리는 모양이 열에 빠진 한 쌍의 연인을 방불케 했다. 전화기를 꺼내들어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아쉽게도 산새 한 쌍은 날아가버리고 괴상하게 자란 떡갈나무만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제서야 나는 떡갈나무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가운데 원대는 처참 하리만치 밑둥이 뭉청 잘려나가는데도 그 옆구리로 부초병마냥 원대를 입어싸고 여러 갈래로 줄기를 뻗으면서 용케도 튼실하게 자란 떡갈나무가 내 눈에는 너무 신기하고 대견하게 보였다. 야들야들한 초록색 잎사귀들이 바야흐로 피어나는 나무 가지들의 청순한 모습이 내 눈과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찰나 내 시선을 강하게 자극하는 또 다른 풍경에 나는 그만 흠칫 놀라고 말았다. 파릇파릇한 물기를 한껏 머금고 아기 터틈으로 파랗게 피어나는 애어린 잎새들과 현전대조를 이루며 가련하려만치 어눌하게 디롱디롱 매달려 있는 꼬장꼬장 마르다 못해 구멍까지 숭숭 뚫려 만신창이 돼버린 갈색 가랑잎 몇 개가 내 시야에 안겨들어왔던 것이다. 저 가랑잎들은 무엇이 그렇게 아쉬워서 훌쩍 떠나지도 못하고 안간힘을 써가며 저렇게 매달려 있는 걸까? 문득 떡갈나무에 대한 궁금증이 일면서 전화기를 꺼내 떡갈나무를 검색을 해보니 이렇게 씌어져 있었다. 떡갈나무는 참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교목으로서 키는 대략 20m 좌우로 자라고 직경은 70cm이고 나무 껍질은 짙은 회색을 띠며 터실터실 깊게 갈라터지었고 가지는 굵고 잎은 두텁고 거꾸로 달려있는 달걀 모양이며 가장자리에는 물결 모양의 톱니가 나있고 잎 뒷면에는 하얀 솜털이 가득 나있다. 꽃은 5월에 피고 열매는 10월에 익는다. 떡갈나무는 생명력이 강해서 가뭄에 잘 견디고 양지 쪽이나 음달에서도 투정을 부리지 않고 잘 자라며 산불에 의한 피해를 적게 받으므로 산불이 난 뒤에도 다시 자랄 수 있는

나무라고 한다. 소나무는 잘라버리면은 다시 못 자라지만은 떡갈나무는 생명력이 강해서 잘라버려도 밑둥으로 여러 갈래의 가지가 뻗으면서 자란다. 떡갈나뭇잎은 다른 낙엽 교목과 달리 가을에 단풍이 든 다음에도 떨어지지 않고 대부분은 나뭇가지에 달린 채로 겨울을 나며 이듬해 봄에 새잎들이 돋아날 때에야 완전히 떨어진다. 떡갈나무에 대한 자료 검색을 통해서 나의 궁금증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내가 나서 자란 고향산에도 떡갈나무가 참 많았었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가동나무라고 불렀었다. 산마다 흔하디 흔하게 자라는 떡갈나무를 아궁이에 들어가기 좋을 만큼 도끼로 토막을 내고 쪼개서 집집마다 높다랗게 쌓아두고 방구두를 덮여주는 장작으로 써왔다. 그때는 떡갈나무에 달리는 열매인 도토리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산짐승이나 돼지 먹거리로만 생각했었다. 한때는 우리 동네에서도 굵직굵직한 떡갈나무를 베우다가 마당에 줄리러니 눕혀놓고 버섯균을 박아놓고 검정버섯을 재배했었다. 그런데 후에는 림업관리소에서 굵은 떡갈나무를 체벌하지 못하게 엄격히 제지하는 바람에 지금은 텃밭 주머니에 검정버섯을 재배한다고 들었다. 떡갈나무는 우리 대자연과 인류에게 아무런 바람도 없이 묵묵히 헌신해온 나무이고 사랑을 베푸는 나뭇잎에 틀림이 없다. 목질이 단단해서 목재로 써도 좋고 입줄기 열매까지 버릴 게 하나 없는 보배나무로 손색이 없다. 떡갈나뭇잎은 독성이 없는 천연 방부제로서 병균을 억제하는 작용이 탁월하고 물 속에서도 잘 썩지 않아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참나뭇잎을 어항에 관상용으로 넣어두기도 했고 냉장고가 없는 옛날의 할머니는 음식이 잘 변질한 후 무더운 날이면 밥이나 떡을 떡갈나뭇잎에 싸서 보관을 했었다. 떡갈나무는 며칠 동안 뜨거운 가마에서 구워지면서 불평 없이 인내를 하고 드디어 까만 참소추로 태어나서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꼬치집이나 바비큐집에서 고기를 굽는 데 쓰이고 나쁜 냄새를 빨아들이는 공기 정화에 효과가 뚜렷하여 집집마다 화장실이나 냉장고에 넣어두기도 하고 관상용 참숯 공예품들도 엄청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거실이나 침실 벽에 걸어두기도 한다. 부엽기 색이 반해서 구멍이 송송 뚫린 바삭하게 말라버린 가랑잎 사이로 외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비추어온다. 외할머니는 슬하의 오남 용녀를 낳아 키우시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셨지만 늘 동생들이 마음에 걸려 눈물을 흘리시었다. 효력을 그리워하며 내내 가슴 아파 눈물 지으시던 외할머니 모습이랑 너무 많이 닮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알싸해놨다. 가랑잎에 천신만고를 겪고 용하게 버텨온 그 마음 이제 알 것 같다. 이듬해 봄에 태어날 애 어린 동생 싹들을 지켜주기 위함이었고 그 아깃잎새들이 푸름을 자랑할 때야 비로소 시름을 푹 놓고 아무 미련 없이 떠나가는 그 갸륵한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다. 짙은 회색의 터실터실 갈라터진 참나무 껍질의 느낌을 잔등으로 감지를 하면서 어머니 손을 떠올려 본다. 잔등이 근질거릴 때마다 우통을 훌떡 제껴 올리고 잔등을 어머님 앞에 쑥 들이밀면 한평생 농산일에 터실터실 갈라터진 거실거실한 손바닥으로 시원하게 쓱쓱 긁어주시던 어머니의 떡갈나무 껍질 같은 손이 가끔 그리워진다. 귀부인의 손처럼 상처는 없이 하얗고 매끈한 손은 예쁘기는 하지만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가슴에 울컥거리는 감동은 없다. 나누고 베풀고 그러다가 구멍도 나고 찢기기도 하고 손에도 보면서 공생하고 공존하는 삶도 아름다운 것이리라. 소나무를 틈틈이 없는 아버지 사랑에 비긴다면 한평생 베품으로 살아가는 떡갈나무를 어머니 사랑에 비하고 싶다. 자식한테 주어도 주어도 더 주고 싶어하고
자식이 어른으로서

성장하고 같이 늙어가면서도 자나깨나 그 자식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들의 근성을 닮아서인지 오늘따라 떡갈나무가 한결 더 친근하고 살갑게 안겨온다. 사계절 변함 없이 짙푸른 소나무의 위세당당한 기풍에도 기죽지 않고 소나무 숲에 가담가담 기워 또 다른 소박한 색채를 그려냈을 저 떡갈나무들. 살을 파고드는 추위에 발을 떨면서도 나무가재가 추워할세라 포근히 감싸줬을 저 가랑잎들. 그러면서도 뭐가 그렇게 신명나는지 바람의 부름이 화답을 하듯 자르릉 다르릉 형제들과 얼굴을 맞부비면서 사이좋게 쏙닥 그릇을 참나무의 갈색 잎새들의 속삭임 소리가 방불이 들려오는 듯 싶다. 떡갈나무야 안녕히. 다음번에도 너를 만나면 오늘처럼 너한테 내 지친 잔들 맡겨볼 거야.

네, 소나무가 드팀없는 아버지라면 떡갈나무는 어머니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사시장철 당당하게 자리를 지키는 소나무 숲에 가담가담 끼워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모자라서 주려고 하는 떡갈나무는 어머니의 사랑과 참 닮아있네요. 네, 다음으로 김소니의 꽃게와의 전쟁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꽃게와의 전쟁, 김소니. 내가 어쩌다 보니 백정이 됐다. 꽃게 백정이 됐다. 글쎄, 한 상자 가득한 꽃게들을 얼려 죽이고 삶아 죽이고 절여 죽였다. 내가 왜 이런 엄청난 짓을 했을까? 그날 명절을 맞아 모처럼 시장에 갔다. 억척스럽게 싸구려를 부르는 장사꾼들 때문에 귀가 먹먹했다. 모두 입에 확성기라도 달았는지 소리가 저렁저렁했다. 여러 가지 해산물들이 펄떡펄떡 몸부림치는 수산물 시장에서

살까 말까 망설였는데 내 마음을 읽었는지 노련한 장사꾼이 상자채로 사면 싸게 주겠다고 바람을 넣었다. 그 소리에 혹해서 덜컥 한 상자를 사버렸다. 집에 오자마자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꽃게가 된 박스를 열어봤다. 한참 멍하고 있어도 뾰족한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꽃게 상자를 내버려 둔 채 한숨 돌리려고 소파에 가서 앉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무슨 소리지? 주방 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다그락 다그락. 다가가 보니 글쎄 한 녀석이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고 발발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 녀석을 겨우 꾹 눌러서 넣으니 저쪽에서 또 다른 녀석이 집게 발을 쳐든다. 이 집 안주인이 만만해 보였는지 너도 나도 기어 나오려고 보둥거리는데 이런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다급한 나머지 발악하는 놈들을 꾹꾹 박아넣었다. 아, 눈을 잔뜩 치뜨고 공격 자세를 취하는 놈을 확 낚아채 비닐봉지에 넣고 서리가 하얗게 낀 냉동고에 쳐놓았다. 그 다음으로 생생해 보이는 놈도 같은 신세를 면치 못했다. 감히 나한테 집게발을 휘두르며 공격한 죄에 대한 내 나름의 응징이었다. 저렇게 촌 냉동고 안에서 더는 발악을 못하겠지. 그런데 나머지 저 녀석들은 또 어떡하지? 살아있는 개는 쪄먹으면 맛있다던 말이 떠올라 커 보이는 두 놈을 뽑아서 개수대에 넣고 수돗물을 확 틀었다. 대충이나마 씻어서 쪄야 할 것 같았다. 살려고 개수대를 발발 기어오르는 걸 탁 쳐서 도로 밀어넣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나와? 한참 물을 틀어놓았더니 잠잠해졌다. 그래도 또 물릴까봐 겁이 나서 대충 씻어서 찜가마에 넣고 가스불을 켰다. 비실거리던 녀석들은 상자 안에서 파닥파닥 마지막 발악을 했다. 질긴 녀석들, 이미 잡아왔으면 운명에 순종하고 식탁에 오를 것이지 끝까지 발악을 하다니. 희뿌연김이 찜통 뚜껑 틈새로 흩날리기 시작하면서 녀석들이 빨갛게 익어갔다. 정청한 바다에서 살던 이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뜨겁게 죽어 갈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 아직 네 마리나 남았다. 남은 네 마리는 좀 작은 편이었다. 얼리는 게 제일 쉬운데 냉동고에는 더는 넣을 자리가 없었다. 남은 녀석들로 간장게장을 담가야지. 주부 경력이 30년이 넘지만 간장게장을 담가본 적은 없다. 핸드폰을 켜고 레시피를 검색하면서 간장게장을 담글 판이다. 먼저 꽃게 다리 부분과 등딱지를 양손으로 잡고 힘있게 벌려 등딱지를 분리하라고 한다. 그리고 분리한 몸통 부분에서 아가미를 떼어내고 몸통의 알갱이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기생충을 제거한 다음 꽃게의 눈과 입을 가위로 자르라고 한다. 그야말로 참혹한 현장이었다. 꽃게의 입장에서는 산채로 저런 일을 당하는 게 더없이 억울할 것이다. 가위를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성냥개비 같은 꽃게의 눈과 딱 마주쳤다. 다시 용기를 내서 손질을 시작하자 꽃게가 있는 힘껏 버둥거렸다. 살기 위한 몸짓이 내 손끝에 그대로 전달돼 무겁고 경악스러웠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싶으면서도 다 팽개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레시피에 적힌 대로 꽃게를 토막내려고 도마에 올려놨다. 칼을 들고 물끄러미 개의 등짝을 바라봤다. 꽃게가 성냥개비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본다. 소름이 오싹 끼쳤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짓이람? 먹고 살겠다고 내가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상황이다. 벌써 두 녀석은 하얀 서리를 덮어쓰고 파랗게 얼어 죽었고 또 두 녀석은 뜨거운 찜통에서 버둥거리던 다리를 얌전히 내린 채 빨갛게 죽어갔다. 지금으로서는 이들의 삶을 한순간이라도 빨리 끝내주는 것이 이들을 위한 길이다. 그들은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없이 원망스럽고 억울했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사람

0: 삶을 살았는데 어쩌다 이런 어이없는 최후를 맞게 됐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무슨 못할 짓을 했다고 기어코 나를 란도시라는데? 꼭 이렇게 먹어야만 했을까? 산 놈을 골라야만 했을까? 그냥 죽어있는 놈을 사왔으면 좋았을 텐데. 수없이 사과를 하는 입과 쉼없이 가위를 놀리는 손. 그 끔찍했던 꽃게와의 전쟁 이후로 나는 다시는 살아있는 식재료를 사지 않았다. 미안하다를 반복하면서도 그 못할 짓을 해야만 했던 나 자신이 무섭고 싫어서였다. 요즘도 살아있는 꽃게를 손질하려고 한 손에 가위를, 한 손에 식칼을 들고 있던 내 모습이 가끔씩 떠오른다. 꽃게들이 내던 사르락 사르락 소리가 나를 빤히 쳐다보던 성냥개비 같은 눈이 잊혀지지 않는다. 위인들처럼 고상하거나 위대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살면서 간고히 고상한 신용이라도 하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고 한다. 내가 누군가의, 설령 그것이 꽃게일지라도 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그건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꽃게 백정이 되었던 그날 꽃게만 슬프고 아팠을까?
1: 싱싱함을 위해서 살아있는 꽃게를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지만은요, 우리는 꽃게를 손질하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느라 꽃게의 고통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네, 꽃게의 시각으로 보니까 참으로 새롭나요? 네, 오늘 문학살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강연요,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산들산들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5월,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대자연의 정취를 느끼며 따뜻한 추억을 쌓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5.1절 연휴일 즐겁게 보내세요.

0: 심층 취재.
1: 안녕하십니까. 심층 취재입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는 도약초월 목표 임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경제 하행 압력과 지난해 동기 기수가 지나치게 높았던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전주 상하가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며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킨 데서 고정자산 투자의 안정장성, 공업경제의 질제고 효익 증대,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의 안정장성이라는 양관태세가 나타났으며 1.4분기 좋은 출발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했습니다. 올 1.4분기 전주 지역생산총액은 259억 3,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9% 상승하고 고정자산 투자는 23.3%, 규모 이상 공급 증가치는 12.1%, 농림목축업 생산총액은 4%, 전주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4.8% 상승했습니다. 눈부신 수치들은 활기차게 솟구치는 발전 곡선과 대외무역을 안정시켜 경제가 질의 효과적인 재고와 량의 합리한 장성을 가져오도록 주동했습니다. 공업 토대를 다지는 가운데서 혁신 열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의약, 장비 제조 등 산업이 빠르게 장성하며 신질 생산력 육성의 중요 진지가 돼 연변 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한 강력한 지탱을 형성했습니다. 도나 경제 개발구 오동공업단지에 위치한 길림오동 중략 조제과립 진흥 추출 작업장 22개 6톤급 추출 탱크가 전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중앙통제실 대형 스크린에는 500여종 제품의 생산 전 과정 수치가 실시간으로 갱신되면서 진흥화 생산의 정밀도와 효율의 동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길림오동 연변야급주식위원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 국입니다. 우리는 주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중력 추출 과정의 주요 매개 변수를 통제합니다. 여기에는 추출 시간, 증기 압력, 추출 온도 등이 포함되는데 이런 매개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인위적인 실수를 방지하고 추출 과정 중 제품 품질의 균일성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총 10억 원이 투자된 이 대상은 1기 공사가 준공돼 조업했습니다. 대상은 연간 5,500톤 중략재를 가공 추출하고 15억 6천만 봉지의 중략 조제 과립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전통 의약 산업 전환 승격에 힘을 보태며 산업의 품질 향상과 효익 증대의 생동한 축소판이 되었습니다. 고신기술 기업이자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강소기업인 아련기계는 디지털화 전환 과정에서 사물 인터넷 설비를 통해 생산 설비 수치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한 토대에서 설비 관리와 업무 절차 최적화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한 인조판 생산 흐름선 설비는 디지털화 개조를 통해 생산 과정 중에 설비 운행 수치를 수집할 수 있어 에너지 소모 관리와 제품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2025년부터 SAP 시스템을 들여와 설계, 생산, 구매, 출하 수치 사슬을 연결함으로써 통일적인 제품 수치원과 설계 변경 관리 폐쇄 순환 고리를 만들어 공장 간의 생산 능력, 재료 협동과 재무 업무 일체화를 실현했습니다. 아련기계 주식위원회사 대배 선전 책임자 장중입니다. 다년간의 기술 연구 개발과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과 돌파를 이루었습니다. 인조판 장비 제조 분야에서 관건적인 설비 제조 기술과 시스템 집성 기술을 확보했고 인조판 생산 장비 국산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해 우리나라 인조판 기계 업종이 세계 장비 기술 수준과 연계되고 동기화되도록 추동했습니다. 중과 승강기는 승강기 연구개발,

0: 설계, 생산, 판매, 설치, 판매 후 봉사를 일체화한 승강기 지능제조 선두기업으로 우리나라 중서부 지역에 11개 종합성 생산 봉사기지를 뒀습니다. 회사는 풍반 승강기 추가 설치 시공 경험과 승강로 전용 기술을 핵심 우세로 기술력, 생산 규모, 시장 점유율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과 승강기는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 조립식산업단지 입주해 연간 2,000대 규모의 지능형 승강기 완제품 제조 시범기지 대상을 건설 중입니다. 1억 6천만 원이 투자되는 이 대상은 승강기 및 승강로 지능생산작업장, 원격감측봉사중심, 로후 건물 승강기 추가 설치 연구중심 및 승강기 전시청 등을 건설하는데 현재 설비 설치 전준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변 중과 승강기 제조위원회사 총경리 왕금입니다.
1: 준공 당사에 헐.
0: 전공대 조업하면 연결 현지에서 200명의 취업을 해결할 수 있고 연간 생산액 2억 원을 실현해 승강기 업종 발전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것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품질 효익 제고, 브랜드 육성, 녹색 순환 발전 리념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연변은 특색 현대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시켜 대중의 쌀 주머니를 채우고 장바구니 질을 높이며 돈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문시 장안진 흥가촌에 위치한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 달걀 생산가공기지 9개 표준 지능형 닭장이 질서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 총경리 급창림입니다. 현재 양식 규모는 45만 마리이며 하루 달걀 생산량은 약 20톤 정도입니다. 주로 일반 달걀, 인삼 달걀, 토종 달걀을 생산합니다. 올해 새 대상이 이미 착공에 들어가는데 40만 마리를 추가로 사육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병아리 사양장을 노리는데 특히 인삼 달걀 생산 시설 확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현대농업 대표적 기업인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는 1월부터 3월까지 생산액 약 2천만 원 달성했습니다. 정부 플러스 기업 플러스 촌집체 합작 모식을 통해 1, 2, 3차 산업 융합체계를 구축한 이 회사는 현재 2기 공사를 다그치고 있는데 전반 대상이 조업하면 연간 생산액은 1억 2천만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1사분기를 돌아보면 공업 작업장의 지능 제조부터 향촌 특색 농업, 통산구 전현의 개방 확대, 문화 관광 분야의 경영 모식 혁신까지 연변 경제는 고정자산 투자 안정 장성, 공업 경제질 향상, 소비시장 호전이라는 양원 발전 태세를 보였습니다. 334 국도 문화 관광 새 지표인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구 대상은 올해 시공이 재개된 이래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 1개 핵심 구역 면모가 일신됐고 조선족 민속 문화 관광 새 지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구는 조선족 문화 플러스 현대 객금 미학을 핵심 리념으로 자연 생태와 민속 문화 조력에 의탁해 일액 인솔, 다점 연동, 전역 융합 구도를 내와 미식, 공연, 문화 창의, 전통 마을, 고급 휴가 등 다원화 전경을 전력 구축합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구 상업 총감독 오적입니다. 대상 부지 면적은 약 22만 평방미터로 조선족 특색 민박이 모여있고 개인 온천과 대중 온천이 있으며 두 개의 상급 부대 구역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무형 문화재 전시, 연변 조선족 민속 음식, 연변 조선족 특색의 문화 창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경제 발전의 내적 동력은 문화 관광 융합에서 구현될 뿐만 아니라 상업 분야의 혁신 경주로에도 구현됩니다. 연초일에 우리주 상무 분야는 추는 연변, 류행 소비를 주제로 보상 판매, 혜택 구매, 경기 소비, 다국 소비 4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여러 지점에서 힘을 내고 여러 구역에서 연동하면서 다원화 융합을 시도했습니다. 각 현시에서는 각종 소비권을 내놓아 온도 있고 특색 있으며 강도 높은 소비 전경을 전력으로 조성함으로써 봄날 소비시장을 전면 활성화했습니다. 연길 주민 경립명입니다. 정부에서 소비권 활동을 내놓아 저는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우대 정책이 없어도 똑같이 돈을 쓰지만 소비권이 있으면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명호텔 식당 주관 장계영입니다.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고객들이 오전 10시에 소비권을 받으면 점심때

와서 사용하는데 소비자들의 소비 적극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교두보로서 훈춘은 올 들어 개방 활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올 1, 4분기 훈춘시 수출입 무역액은 98억 원으로 동기 대비 110.8% 증가했습니다. 각 통상국가 고효율로 운행되면서 신선한 해산물 무역, 청정에너지 수입, 상품차 수출, 인원 출입경, 다국전자상 거래 등 5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통상국 경제가 활기차게 발전하는 생동한 화폭을 펼쳐내고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 예륜기동차 평가위원회사 상품차들이 출발 대기 중입니다. 삼일꾼들은 차량별로 정보를 대조 확인하고 수속 서류를 검사 등록하는데 고리마다 엄격하고 세밀하며 규범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연변 예륜기동차평가위원회사 삼일꾼 소개에 따르면 먼저 러시아 고객이 기업에 주문을 넣고 기업이 전국 범위에서 품질이 믿음직한 차량을 선별합니다. 차량 정보가 러시아 고객의 동의를 거친 후 1년의 통관 수속을 받고 마지막으로 도로 운송을 거쳐 러시아에 들어갑니다. 수출 차량은 국산 브랜드, 국산 합자 브랜드에서 생산한 160마력 발동기 및 그 이하 차종을 위주로 합니다. 올 1, 4분기 이 회사는 차량 528대를 수출했고 무역액은 3,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연변 예륜기동차평가위원회사 총경리 랑세강입니다. 봉사질과 봉사속도, 전문성을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합니다. 올 들어 훈춘 통상군은 국산 상품차가 러시아 등 해외 시장으로 수출되는 중요한 전연 진지로 됐습니다. 1, 4분기 훈춘시를 통해 수출된 중고차는 2010세대로 화물가치가 2억 4,9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221.5% 증가했습니다. 승용차에서 상업용 운수차에 이르기까지 각종 국산 자동차가 훈춘 대 러시아 통상구를 거쳐 고효율로 통관돼 해외 시장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수입 성적표도 괄목할 만합니다. 훈춘 통상구 길림성 홍흥에너지위원회사를 거쳐 수입되는 LPG, LNG 등 청정에너지를 가득 실은 운송 차량들이 질서있게 현장에 진입합니다. 삼일꾼들은 서류를 엄격히 대조 확인하고 화물을 검사하며 규범적으로 하역하고 있습니다. 이란 녹색에너지는 훈춘을 거쳐 현재 저장된 후 다시 전국 여러 곳으로 운송됩니다. 길림성 홍흥에너지위원회사 총경리 임욱방입니다. 올 1, 4분기부터 지금까지 3만 톤 넘게 수입했는데 작년 대비 2배로 늘었습니다. 원래 4개 하역장을 6개로 증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0만 톤 이상 수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흥에너지의 고효율 수입은 신에너지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동한 축도입니다. 올 들어 훈춘에서 수입한 청정에너지는 10만 4,500톤으로 무역액이 3억 6,3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232.2% 증가했습니다. 도로 및 철도 통상구가 연동해 고효율로 LPG, LNG 등 에너지의 순조로운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구역 에너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했습니다. 1, 4분기 전주 지역 생산 총액은 259억 3,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9% 상승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5억 8,9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3.9%, 2차 산업 증가치가 89억 9,600만 원으로 9.2%, 3차 산업 증가치가 163억 5천만 원으로 2.7% 상승해 전성 9개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농림목축업 생산 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상승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전주 규모 이상 봉사업 중점 업종은 영업수입 10억 4,300만 원을 실현해 동기 대비 11.8% 상승했습니다. 1, 4분기 전주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행됐으며 주요 경제 지표 상승 속도는 전성 평균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산업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상승 동력이 끊임없이 응집됐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작업장, 새로 들어선 생산 흐름선, 쌓여가는 주문건들은 우리 조 경제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2, 4분기는 동북지역 경제 사업이 전면적으로 힘을 내고 속도를 다그치는 황금기입니다.
전주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선율로 확고히 견지하면서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1층 증강하고 정책 실시를 1층 다잡아 대상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취업, 기업, 시장, 예기를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 경제 발전에 내적 동력을 1층 증강하고 2, 4분기 경제 운행 조동전을 잘 치러 한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데 견실한 토대를 닦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이었습니다.

0: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원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사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조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관절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몸을 움직일 때 관절에서 나는 뚝뚝 소리를 말했죠. 네,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런 증상을 칼슘 부족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중장년 청년 물론 젊은이들도 관절의 소리가 나면 곧바로 칼슘 결핍을 의심을 하며 영양제를 찾는 경우가 많죠. 사실 관절에서 나는 뚝뚝 소리, 즉 관절이 튀는 소리는요, 칼슘 부족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국내 학자들은요, 다음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짚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절강 내에 기포가 터지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관절강은 밀폐된 강으로 관절이 정지됐을 때 강 내 압력이 정적평형을 이룹니다. 관절이 움직일 때 관절강 내에 부합이 생겨 관절에게 기포가 발생을 하죠. 관절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기포가 터지면서 뚝뚝 소리가 납니다. 두 번째로, 관절액이 부족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관절액이 부족. 인체가 장기간 활동이 부족하고 활막의 자극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관절액의 분비가 감소합니다. 윤활이 부족하면은 관절이 갑자기 움직일 때 소리가 날 수도 있죠. 세 번째로, 관절과 인대의 마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가지 자세를 유지하면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관절을 움직일 때 인대가 관절과 마찰을 일으켜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요. 관절에서 뚝뚝 소리만 나고 뚜렷한 통증이나 붓기, 활동 제약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며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은요,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동시에 통증이나 부종, 활동 제약 등 다른 증상이 나타나거나 병리학적 변화가 동반이 된다면 종실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네, 관절 마찰음이나 부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동반된다면 관절에서 소리가 나게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장소시대가 도래하면서 건강이 된 사람들의 기대치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은 인체 자체의 방어기제로서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도 감염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염이 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감염이 돼도 완치가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어 생명이 위급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은요 면역력이 높고 낮은 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면역력은 어찌 보게 되면요 인체 가장 중요한 치료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평소에 좋은 면역력을

0: 무시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면역력을 높임에 있어서 평소 충분한 영양 섭취와 수면, 운동, 휴식, 생활습관 등 여러 가지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하는데요. 그중에서 음식 영양 섭취는요,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요, 면역력을 제고하는 기초로 되고 있으며, 과학적이고도 합리한 영양 식사는 면역력을 높이고 전염병을 예방 치료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 수요되는 영양소와 음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좋은 면역력을 유지하려면 평소 어떤 식사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오늘 연변대학 의학원 예방의학 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춘희 선생님은요 중국 영양학회 이사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좋은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네. 면역력이 높으면은 질병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면역력이 낮게 되면은 네. 질병에도 걸리기 쉽잖아요.
1: 네.
0: 그래, 면역력 하는데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
1: 아니 이 면역력이란 우리 외부에서 체내로 들어오는 이물. 그리고 유해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저항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이런 신체 능력을 말합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이 인체 면역력에는 선천성 면역력과 후천성 면역력이 있습니다. 선천성 면역력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이런 면역력이고 후천성 면역력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가지는 이런 면역력입니다. 그러면 후천적으로 이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좋게 태어난 사람도 살아가면서 심신관리를 잘못하여 면역력이 낮아지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아주 약한 사람도 살아가면서 태어난 후에 살아가면서 이 후천적으로 면역력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면역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아주 강력한 이런 방어체계이지만 면역력이 너무 낮거나 혹은 너무 높아도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 면역력을 강하게 해야 된다. 사실 이 말이가 면역력을 너무 높이거나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도 병이 오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이 너무 낮으면 우리 흔히 보는 게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뭐 감기요 염증에 폐렴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떨어지고 나중에는 만성 질환도 걸리고 그다음에 엄중하면 암에 걸릴 수도 있고
0: 네.
1: 그렇죠. 너무 낮으면 그런데 면역력이 너무 높으면 우리 흔히 보는 그 알레르기 발생할 수도 있고 만성염증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은 무조건 강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면역력이
0: 네.
1: 예, 우리 몸에 제일 좋은 이런 진짜 우리 스스로 자기를 치료하는 아주 좋은 이런 무기죠. 네.
0: 알겠어요. 평소 몸이 어떤 증상에서 면역력이 낮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지 즉 다시 말해서 면역력이 저하됐다는 신호는 어떻게 알죠?
1: 아니 면역력이 낮아졌다는 이런 신호를 그러니까 내가 면역력이 낮은가 높은가 이걸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스스로 자기절로 이거 어떤 신호를 봐가지고 이 면역력이 내가 떨어졌다 이렇게 짐작하려면 첫째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감기에 아주 자주 걸리고 예, 오가는 감기를 다 묻혀와요.
0: 네.
1: 예,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한 사무실에서 사업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감기가 안 걸리는데 내가 감기 걸렸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누가 치뜩 감기만 걸리면 다 묻혀와요. 또 거기 따라서 이렇게 감기 걸리고 그러니까 이 감염이 쉽게 감염이 되는 이런 사람 있고 이것이 아주 그 뚜렷한 이런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이런 신호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 보면 조금만 피곤하면 이

0: 입안이 자주 헐거나 네 그리고 이 입술 주위에 수포가 생기죠. 이 입술 주위에 수포 생겨 우리 헤르페스 물집이라 하는데 어머 밤 자고 나니까 이 입술에 수포가 나왔다 뭐 이런 사람들 이 수포라는 게 이 헤르페스 물집이라는 게 우리 중국말로 우리 퍼전 예, 그래서 이 퍼전 그 병덕이 감염돼서 발작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면역력이 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만성으로 그 피로감 계속 피로하다 어떤 사람 그래요.
1: 네네.
0: 그래서 매일 기력이 없고 어떻게 이렇게 피로한가 충분히 쉬어도 잠을 뭐 제대로 잔 것 같은데 이거 풀리지 않고 피로가 계속 피로가 이어진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상처를 입었을 때 이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 예. 이런 사람 뭐 한 2-3일 며칠 가도 이 상처가 도무지 아물지 않는다 예, 이런 현상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장 면역력이 떨어지면 배탈이 쉽게 생깁니다. 뭐 그 설사 날 수도 있고 설사가 있고 혹은 복통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피부 증상을 보면 이 피부에 아주 이상한 징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일 그 뚜렷한 그 현상이가 대상포진. 지금 이 대상포진 발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대상포진이 일단 발생하면 면역력이 정말 많이 떨어졌다는 이런 신호입니다. 네.
1: 그래요.
0: 그래서 예. 이런 신호로서 자기가 면역력이 떨어졌다.
1: 오가는 감기를 뭐 사계절에 다 하는 분들도 있고
0: 네.
1: 그리고 뭐 입구창이 난다든가 그리고 또 뭐 입술량에 뭐 기포가 생긴다든가 뭐 물집 생 이런 거 다 뭐 장이 나쁘다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이 대체 그렇게 비춰보면 맞네요 그게
0: 예 맞습니다
1: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 몸에 나타나는 많은 증상들이 모두 이렇게 면역력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울증도 어때요? 면역력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까?
0: 아니 이 우울증 지금 우울증 뭐 환자라 하죠 환자라고 붙이면 뭐도 좀 듣는 게 좀 그런데 우울증에 있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좀 듣기 낯설 것 같은데 이 우울증 있는 사람 지금 정말 많아요.
1: 네, 그 뭐
0: 젊은 사람들 네. 보면 우리 그 이 통계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 그 중학생 혹은 고중생들의 그 우울증 유병률 환병률 이걸 그 숫자를 보면 15%에서 30%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주 많죠. 10사람에서 학생이 10명에서 15명이 적어도 15명이 우울증
1: 100사람에서 15명
0: 예, 현상이 있다. 그 다음에 대학생들 보면 20% 좌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가 젊은 측에서 아주 많습니다.
1: 함량이 많이 크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0: 네,
1: 머리가
0: 그러니까,
1: 복잡하다는
0: 네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우울증을 뭐 심리적 이런 질환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그 많은 그 연구들 보면 이 우울증하고 면역력 사이에도 아주 밀접한 이런 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 연구들은 우울증이 단순히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면역 기능도 깊이 연결됐다고 이렇게 많이 그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우리 몸 속에 그 만성염증을 증가시키고 면역 세포의 기능을 변형시켜서 전체적인 면역 체계의 균형을 깨뜨려서 그래서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 반응이 변화가 우울증의 증상을 아주 그 더 심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혹은 그 우울증이 걸린 사람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뭐
1: 네,
0: 상호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1: 네. 이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0: 네, 그래요.
1: 이걸 뭐 자연스러운 노화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해서 완화가 시키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아니 이거 그 연세가 높은 사람들 사실 이 면역력을 절대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연세가 높으면서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그저 이렇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마구 망가집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 마구 망가지기 전에 이 면역력은

0: 봐야 하죠. 그래서 이 면역력은 관리를 잘해서 그래도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뭐 면역 노화라는 이런 명사가 있는데 면역 노화는 비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화 속도를 우리가 늦출 수는 있죠. 그래서 이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관리를 잘하면 이 면역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노화를 늦추면 우리 노년에 들어선 다음에 이 노화되는 속도를 아주 늦게 네, 지금 100세 시대로 우리가 전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100세 시대 100세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오래오래 살려면 이 면역력을 그래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 그 생활 습관 관리가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이 면역 관리에 아주 중요한 이런 방법입니다. 뭐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아주 가벼운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예방 접종. 또 어떤 분들은 영양에 결핍하면 영양 보충제도 좀 이렇게
1: 그렇죠,
0: 하면서
1: 그렇죠.
0: 네, 이렇게 해서 노년이라 해서 그 면역 노화했다고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네.
1: 면역력을 높이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음식 영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잖아요.
0: 아, 네, 그래요.
1: 면역력 유지에 있어서 음식 영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실까요?
0: 아니, 이 중요성 보면 우리 면역력 유지에서 그 음식 영양이 아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첫째는 이 역할을 보면 첫째는 이 영양이 면역 세포의 원재료 공급으로 됩니다. 우리 면역력을 유지하려면 혹은 면역력이 낮은 사람이 면역력을 높이려면 이 원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면 면역세포 혹은 면역분자 이런 그 성분들이 사실 다 영양소로 구성됐습니다. 첫째는 단백질이 있어야 되고 뭐 미네랄이 있어야 되고 비타민도 있어야 되고 다 이렇잖아요. 그래서 면역세포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장내 미생물 환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체 면역세포의 약 70% 좌우되는 이런 면역세포가 우리 장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면역력이 높은가 낮은가 하는 것은 장 건강이 제대로 됐는가 이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 있습니다. 우리 70%의 그 면역세포가 장에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장내 그 유익균의 그 먹이가 되어가지고 우리 면역 균형을 이렇게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그 항산화 작용을 영양이가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세포 보호하는 이런 세포를 보호하는 이런 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음식 섭취를 하면서 거기에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뭐 셀레늄 같은 이런 항산화 영양소들이 우리 체내에 흡수된 다음에 우리 면역세포 세포막을 보호해서 그래서 우리 면역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면역 반응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이 영양이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주 많이 말하는 그 영양소가 비타민 D. 비타민 D는 우리 면역력 강화뿐만 아니라 우리 비정상적인 그 면역 반응도 조절하고 면역 반응이 너무 과다하게 반응한다 할 때는 우리 면역력이 너무 높다. 이렇게 인식해도 좋고 이런 것을 이 비타민 D가 다 조절해요. 네, 그래서 이 영양하고 면역력이 정말 아주 그 밀접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네,
1: 알겠어요.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양소가 수요되는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소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높이는 면에서.
0: 근데 이 영양소들을 보면 뭐 어떤 사람들 비타민 C를 먹으면 면역력이 아주 높아진다든가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면역력은 어느 단일 영양소 하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 가지 영양소가 상호 이렇게 작용하면서 같이 이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영양소가 결핍해도 그래도 면역 시스템은 그 균형이 깨지게 되고, 그래서

0: 어느 영양소 하나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 가지 영양소를 이렇게 결합해서 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비타민류에서 면역력과 면역력 유지에 가장 중요한 이런 관건적인 영양소를 이렇게 예를 들면 비타민류에서 비타민 C,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A, E, 비타민 E, 그리고 비타민 B군. 그래서 비타민 기본상 모든 비타민이 거의 다 포함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미네랄류에서 아연, 셀레늄, 철, 마그네슘 이 몇 가지 그 미네랄 미량 원소 하고 우리 여기 마그네슘은 미량 원소는 아니지만 우리 그 미네랄류에 이렇게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소들이 우리 면역 그 체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핵심 영양소에서는 영양소와 그 성분을 보면 단백질. 이거 단백질과 면역력 관계는 뭐 지금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봤는데 모두 사람들이 다 아주 제일 잘하는 것이 단백질 모자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것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이런 영양소이죠. 그다음에 그 오메가3 지방산도 면역력과 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네, 그리고 또 베타 그루칸이라는 이런 성분이 있는데 이 베타 그루칸이라는 성분은 우리 귀밀, 오트밀, 그리고 보리 뭐 이런 그 음식에 이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을 우리 가용성 식이섬유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장영 그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이고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있잖아요. 우리가 김치를 먹든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에 그 우리 낫도 혹은 썩장을 섭취하는
1: 발효 음식
0: 네. 그래요.
1: 이 비타민 A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0: 네.
1: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또 감염병 예방과도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0: 네.
1: 구체적으로 비타민 A는 어떻게 면역 체계 강화에 영향을 주며 비타민 A가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어떤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0: 아니, 이 비타민 A 그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그 주요한 기전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비타민 A는 우리 피부와 점막 피부를 하면 우리 겉에 뭐 있는 이 피부를 다 말하고 그다음에 점막이라 하면 우리 공기와 같이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이런 걸 다 점막입니다. 우리 입안에 입술 이 점막 이것이 외부가 접촉하죠. 그다음에 우리 장내 그 이 점막도 우리 사실은 외부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부분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장 점막이 외부하고 접촉하죠. 우리 호흡하면 호흡도의 그 점막도 외부하고 공기와 접촉하고 그래서 이 모든 점막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우리 외부의 균 혹은 뭐 병독 뭐 그 바이러스 이런 침입을 막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 비타민 A가 또 쉽게 결핍하고 결핍한 사람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 첫째는 제일 풍부한 음식은 그 동물성 간입니다.

0: 그래서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 매일매일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비타민C를,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신선한 채소. 특히 푸른잎 채소에 함량이 많고, 그리고 우리 고추, 뭐 큰 그 피망, 브로콜리 뭐 이런 채소들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과일류에는 그 뭐 우리가 지금 키위, 토마토, 오렌지, 딸기 뭐 이런 그 과일들이 다 이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합니다. 매일매일 뭐 채소 한 근, 과일 반근 이렇게 섭취하면 비타민 C가 뭐 결비를 너무 많이 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을 좀 피면해야 됩니다. 지금 유행되는 것이 뭐 비타민 C 메가도즈 뭐라고 뭐 아주 그 높은 장으로
1: 비타민 C는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니 네. 그 이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적어도 뭐 1g 하루에 1g, 어떤 사람은 2g, 3g 뭐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너무 많이 드시면 한 번에 이 비타민 C를 복용하는 양이 500mg을 초과하면 낭비입니다. 흡수는 뭐 흡수를 못하죠. 그래서 한 번에 드시는 양은 500mg 이하로, 그리고 하루에 드시는 양을 1000mg, 그러니까 1g을 초과 안 하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비타민 C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다음요, 비타민 D.
0: 예.
1: D와 면역력은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평소 어떻게 보충하는 것이 좋을까요?
0: 지금 이 비타민 D하고 면역력 관계 지금 연구가 정말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주 정말 중요한 이런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D는 면역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이런 그 비타민으로서 우리 감염 위험을 줄이고 그런데 아주 필수적이고, 그리고 이 면역 반응이 너무 과다하게, 너무 과하게 반응한다 이럴 때도 비타민 D가 조절해 가지고 면역 과한, 아주 과한 이런 면역 반응을 뭐 좀 가라앉힐 수 있는 이런 그 영양소입니다.
1: 네.
0: 특히 이 비타민 D가 우리 호흡기에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주는데 아주 큰 이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타민 D의 그 사실 그 비타민 D 그 레원을 보면 우리가 뭐 섭취할 수 있나 비타민 D 레원이 90%가 볕조임을 해서 우리 피부가 햇볕에 노출돼서 이렇게 비타민 D를 얻고, 한 10%가 우리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타민 D를 무슨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금방사 불가능하죠. 10%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또 지금 햇볕에 노출되는 이런 기회가 지금 점점 적잖아요. 현대인들이 뭐 햇볕에 그렇게 반 시간씩 노출하려면 뭐 시간도 없을 거고, 그리고 또 피부가 탄다, 피부가 뭐 어떻다 이래서 하여튼 이 볕을 쬐이는 이런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거는 사실 보충제로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그리고 이 미량 원소는 우리 체내에서 차지하는 함량이 적지만은 일으키는 그 역할이 비타민 못지않게 아주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면에 있어서 미량 원소의 역할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떤 미량 원소가 면역력을 높이는 데 참여를 하며, 또 그런 미량 원소들은 어떤 음식을 통해서 보충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0: 아니, 미량 원소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면 아연입니다.
1: 아연. 예.
0: 아연은 그 현재 면역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이런 미량 원소이죠. 그러면 아연을 평소에 많이 섭취하려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연을 보충하려면 우리 생선에서 뭐 이런 조개류 이런 음식들을 해산물에서 조개류, 굴이 제일 많잖아요. 굴, 조개, 뭐 새우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고, 그리고 우리 견과류도 아니고 그 씨가 있는데 호박씨.
1: 네.
0: 또 호박씨 있잖아요. 그 호박씨에 이 아연 함량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매일 호박씨를 뭐 한 점씩 이렇게 섭취하면 아연 보충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가 철분. 철분도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철분이 결핍하면 빈혈이 발생하죠. 빈혈이 발생하면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0: 그래서 이 철분을 많이 보충하려면 동물성 식품 그 고기류를 섭취해야 합니다. 붉은 고기, 뭐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다 돼요. 네, 그리고 식물성 식품에도 뭐 목이버섯, 참깨 등 이런 식품도 좋고 세 번째가 셀레늄입니다. 셀레늄도 항산화제로서 아주 그 면역력과 관계가 밀접하죠. 셀레늄을 많이 섭취하려면 해산물에서 뭐 고등어, 연어, 명태, 새우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고 그리고 우리 그 브라질 너트라는 이런 견과류가 있습니다. 이 브라질 너트를 하루에 매일 한 알에서 두 알 뭐 이렇게 한두 알만 섭취해도 이 세리는 얼마든지 만족시킬 수 있어요.
1: 그래요. 네. 그리고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네네. 보면은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면 있어서 평소 좋은 식사 습관을 유지해야 되는데 건강 유익한 식사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오늘 건강한 그 식사 습관은 첫째는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사실 이건 말이 쉽지만 하기는 좀 그렇죠. 예,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해야 된다. 이러면 다양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족하게 섭취하기. 매일매일 과일 채소를 충족하게 섭취하고 세 번째가 발효식품을 경상적으로 섭취하기. 여기 우리 전족들이 아주 즐겨 드시는 뭐 김치, 썩장 이런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르트도 좋고 된장, 청국장 다 돼요. 발효식품. 네 번째가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을 자주 이렇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마시지 말고. 그래서 하루에 뭐 1.5리트 이 좌우면 어딥니다. 그다음에 다섯 이렇게 규칙적으로 그리고 그 적당한 양으로 식사하면 이러면 네. 이런 습관을 양성하면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1: 네. 시간을 지금 다 돼가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뭐 면역력을 보게 되면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면역력이 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합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0: 네, 이 면역력을 높이려면 사실 그 어떤 약물도 우리 인체의 타고난 면역 시스템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약물로 면역력을 제거할 뭐 어떻게 유지할 이런 생각은 버리고 그리고 영양은 면역력 향상과 건강 증진에 아주 핵심적으로 되는 이런 그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항상 식사를 합리적으로 하고 또 이런 식사를 바탕으로 적절한 수면과 그리고 우리 시뢰 좋기는 그 실외 운동 바깥의 운동을 만 보장함으로써 우리 좋은 생활 습관을 양성하면 우리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평소에 그 생활 철저에서도 좋고 그리고 운동도 적절히 또 따라가면서 모든 걸 잘 지켜야 되죠.
0: 네, 그래요.
1: 근데 어떤 분들은 네, 뭐
0: 철저히 먹어서만 되는 것이
1: 그렇죠, 그렇죠. 네. 알면서 또 범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0: 너무 많아요. 네. 뻔히 아는.
1: 그렇죠. 절제하고 자기 생활을 뭐 삶을 살아가면서 뭐 질량 있게 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네. 100세 시대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하루하루 즐겁게 이렇게 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영양 섭취에 대해서 알아둬야 할 상식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연변대학 의학원 예방의학 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초리 선생님을 모시고 면역력과 영양 섭취를 둘러싸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봤습니다. 네, 면역력은요 인체 자체의 방어 기제로서 또 외부 감염이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을 지키고 생활의 질을 높임에 있어서 면역력부터 높여야 한다고 평소에도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평소 자아 보호를 강화하고요 미생을 잘 지키는 한편

0: 충분한 영양 섭취와 수면, 잠이죠. 휴식, 또 적절한 휴식을 취해가면서, 그리고 앞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운동, 생활 습관 등등을 통해서 좋은 면역력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죠. 네, 특히 음식을 통한 면역력 제고가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평소 면역력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잘 알아두고요. 그런 영양소가 들어간 음식 쪽으로 많이 섭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건강 360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2: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1: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2: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1: 사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2: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1: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미녀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미녀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잔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권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현장에 학생분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자, 아리랑을 요즘 우리가 배우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나왔던 것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1: 네. 네.
0: 지난 시간에 원선 아리랑을 복습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어떤가요? 경산아리랑에 대해서 또 어떻게 기억이 나시나요?
1: 네, 조금 납니다.
0: 경산아리랑? 네. 경산아리랑은 어떤 민요랑 거의 비슷하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후렴구가 생각나십니까?
2: 네.
0: 네, 제주도 타령이랑 너영나영이랑 후렴구가 비슷해서 얼핏 생각 안 나실 때는 그걸 떠올리면 됩니다. 그죠? 네, 괜찮아요. 마이크는 다치지 마시고요. 네.
2: 너무 멀어요.
0: 너무 멀어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하세요, 그럼. 네. 그 너영나영을 떠올리면 경산아리랑은 우리가 부를 수가 있고요. 예, 지난 시간에 온성아리랑은 이젠 다 터득이 되셨죠? 되셨죠? 네. 대답이 왜 시원치 않으세요?
1: 새로운 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안 배워갔어요.
0: 안 배우셨어요?
1: 예.
0: 오.
1: 아, 지난. 아이였지.
3: 네, 처음 배워.
1: 두 분 다 아이들한테 한
0: 번. 아, 예. 그래서 왠지 됐어. 목소리가. 예, 그럼 경산아리랑을 배우셨어요?
1: 안 배웠어.
0: 경산아리랑도 안 배우셨습니까? 오. 그러면 오늘 두 분은 아예 못 배우신 분들이군요. 그럼 어떡하실까요? 네. 온성아리랑도 한번 가르쳐드려요? 아니면?
1: 온성아리랑 이거 한 시간에.
0: 예, 했어요.
2: 시간에 했어요.
1: 예, 이거 배워주십시오.
0: 오늘 경산아리랑?
1: 예, 예.
0: 네, 그러면 오늘 새롭게 경산아리랑 가르쳐드릴게요. 예. 새로 또 그 시간에 배우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경산아리랑 역시 장단은 세마치 장단이거든요.
1: 네.
0: 네.
1: 세마치.
0: 세마치. 일명 양산도 장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방금 이 다양한 아리랑이 있잖아요. 아리랑도 너무 많아서 혹시 헷갈려지실 때는 제주도 타령, 일명 너영나영. 이 민요는 다 아실 것 같아요.
1: 네.
0: 모르세요?

0: 온다.
1: 기억나시죠?
0: 예.
1: 제주도 타령 일명 러영 나요. 예. 그래서 경산 아리랑이 특징이 호렴이 제주도 타령이랑 같아요.

0: 네. 아하리랑 아하리랑 아라리가 나안 같은 음입니다. 아라리가 나안 여기에서는 나안 흘리고요. 떨어지는 음이고요. 네. 아라리가 나안데 자
1: 아라리가 나안데
0: 나안네 아이고 나안네 세 음입니다.
1: 나안네
0: 처음에 하실 때는 나안네 나안네 가고요. 봐요. 아하리랑 아하리랑 아하리랑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아라리가 여기는 딱 같은 음입니다. 나안 나안 하다가 난난난네네 네. 네.

0: 고 벌려주세요. 얼씨고 네 얼씨고 그다음 아라리가 났네. 네 쉽죠?
1: 아니요. 아니요.
0: 네.

이 음감에서 씹을 씹어주시면서 아리랑 아하리 봐요 이렇게 부르는 거랑 아하리랑 아하리랑 이런 거랑 아하리랑 아하리랑 예. 이응 받침을 받침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하

잘하십니다. 네. 후렴이 그냥 아라리가 났네. 뭐 우리 아리랑 보통 후렴구가 딱 아라리로구나 아니면 아리랑 거기로 날 넘겨줘서 그냥 같은 거잖아요. 근데 범마다 부르는 그 시김새가 다릅니다. 자.

네, 세음입니다. 보통 지금 두 개로 가는데 나 안내 하는 거랑 나 안내 나 안내 처음에 안 되면 나 안내 하시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되면은 나 안내 그렇게 하실 그렇죠. 나 안내 나 안내 나 안 나 안내

에 나아안 뒷부분에는 나아안 네, 처음에는 나 나아안 하다가 아라리가 났네 할 때는 나 나아안네 나아안네 이렇습니다. 하라리가 나아안네 나아안네 올라가죠. 처음엔 떨어지고 나아안네 하다가 나아안네. 네, 천천히 가세요. 괜찮아요. 네. 아하리랑 덩덩 딱딱 세마치 장단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속에 그냥 우리가 장단이 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실 때 그냥 리듬을 우리 그 장단을 타세요.

0: 손절이 쉽죠. 후렴을 좀 더 단단히 하면은 뭐 1절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1: 네.
0: 네. 생각 밖으로 1절이 쉽다. 대답이 시원하시네요. 네. 자. 어, 월 단어, 어, 월 단어, 어, 월 단어, 시작. 어.

너무 잘하세요. 한 번만 따라했는데 이렇게 잘하실까요? 네. 여기서 굳이 또 짚자면 흰 구름 나르 너무 급해 마시고요. 흰 구름 나르 여기 세 개입니다. 흰 구름 나르 고 가사 붙임이 흰 구름 나르고 자 흰

너무 잘하십니다. 뭐 1절은 한 번만 따라 부르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후렴이 아직도 아라리가 났네. 하나만 더 넣으실까요? 아라리가 났네. 요걸 나았네. 예. 아라리가 나았네. 요거만 잘하시면 정말로 잘하셨어요. 예. 자,

0: 나이에는
1: 나안네 나안네 이렇습니다. 나안네 세개 하는 게 좀 어렵나 봐요. 그 목돌림이 그쵸?
0: 네.
1: 그래서 천천히 두개 넣었다가 세개 넣어. 근데 확실히 세 개를 넣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 음이거든요. 세 개의 음을 라서 미미 하니까.

0: 안내.
1: 예. 이걸 하시면 됩니다. 자, 1절은 5월 단어 개종 숲에 흰구름 나르고 한장군 넋실은가 노랑나비 춤을 추네 사설이었습니다. 자, 2절도 가실까요? 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성암산 허리에 내린 밤 안개 아리랑 장단에 달빛도 정다워라. 네. 흐름을 같이 하고요. 아하.

0: 잘하셨어요.
1: 뭐 이러면 1, 2, 3절 다 가도 되겠죠?
0: 그렇나요?
2: 네. 배워야 됩니다.
0: 배워야 되나요?
1: 네. 네. 성암산 꺾는 부분 성.

잘하셨습니다. 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 호령배에서 아하리랑 아니고 아하리랑 아하리랑 이랬습니다. 아,

네. 연습하실 때는 천천히 가세요. 괜찮습니다. 나 안 돼. 그렇죠.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시는 때,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천천히 가세요. 나 안 돼.

0: 아라리가 난도
1: 이거 왜 올라가죠?
0: 아라리가 난네 이렇습니다. 아라리가 난 같은 음에서 아라리가 난네 봐봐요. 아라리가 이게 같은 선이 있거든요. 근데 아라리가 하면 올라가잖아요. 음이 올라 안 갑니다. 아

0: 안네 그쵸 나아안네
1: 나아안네
0: 다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럼요. 화이팅이야. 네. 네. 아니, 자신감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하셔야죠. 3절 가시겠어요?
2: 네.
0: 남천강 푸른 물결 말없이 흘러가고 나그네 잠긴 서름 옛 추억도 또 가네. 반장님 혹시 기억나세요?
2: 네 조금.
0: 조금.
2: 예.
0: 한번 불러보시죠. 우리 같이 후렴하고요. 아하리랑 시작. 아, 같이 후렴하고 반장님이 3절 하십니다.
2: 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0: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아.

0: 오, 너무 잘하셨습니다.
1: 잊어버렸습니다.
0: 아우, 아니
1: 전혀. 용인데.
0: 그러니까요. 네. 오, 기억하시네요. 그 우리 옆에 앉으신 학생분은 기억, 배우셨죠?
1: 예, 이건 배웠어.
0: 배우셨어요?
2: 여기 배한데 그때
1: 장애 씨울 딸이.
0: 아, 그러셨네요.
1: 같이.
0: 불러보시겠어요?
1: 예.
2: 불러보시는 거지.
0: 네.
1: 닭돌이.
0: 자, 호령을 우리 다 같이 부르고요. 자, 아하리랑 시작.

0: 잘하셨습니다. 네. 그럼 3절은 그 이쪽이 학생분은 되게 따라 부르게 해요?
1: 네, 따라, 예, 잘합니다. 따라 할 수는 있습니다.
0: 따라 할 수도 있어요. 네, 혼자 막 부르시고요.
1: 네, 아직은 혼자 안 돼요. 네.
0: 알겠습니다. 그럼 3절 따라 할게요. 네. 자. 네.

0: 오, 어때요? 3절은 또 어렵지 않죠? 오히려 2절보다 사설이 많으면 붙이기가 더 쉽죠. 예. 말 없이 흘러가고, 내리. 그렇죠. 아니, 2절은, 성남산 허리에 내린 밤 안개, 여기는 안개 핫하면 흘러가고. 아, 그러니까 이게 더 쉽죠. 가사말이 더 많으면. 네. 그리고 이제는 흥을 좀 장단을 타시면서, 예, 향수에 좀 젖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괜찮겠죠?
1: 네.
0: 예, 이젠 또 따라 부르기 안 해도 되겠죠? 필요합니까?
1: 네, 네. 그래도 틀린 게 있으면 선생님
0: 찾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요. 자, 아리랑부터 가겠습니다. 아하리랑, 시작!

0: 잘하셨습니다. 박수. 예. 2절 봐요. 2절이 어렵죠. 그다음에 사설이 적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식임새를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되시는 겁니다. 네. 내린 밤 안개 흘러가고 가사말로 대체되다 보니까 그게 더 쉬워진 거죠. 근데 2절이 내린 밤 내린 밤 안개 이렇습니다. 예. 네. 그래도 어렵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너무 잘 부르십니다. 그러면 두 분 두 분씩 불러보실까요?
1: 예, 아까처럼?
0: 네.
1: 1절, 여기 2절 이렇게?
0: 그럼요. 그리고 3절도 네 분이 같이 하시고요.
1: 같습니다.
0: 자, 예. 아하리랑 가겠습니다. 시작!

0: 관계. 네, 이은 받침을 꼭 마지막에 잘 하셔요. 네. 네. 그러면 전달도 잘 되고요. 안 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1: 네, 내밤 안개 거기 좀.
0: 이 소리 제일 어렵죠.
1: 예. 네. 자꾸 이.
0: 그렇죠.
1: 들어갈 때 무섭지 뭐. 예. 잘못할까봐.
0: 무서워요. 때리는 사람도 없는데요. 내린밤 안개. 괜찮아요. 천천히. 그럴수록 무서울수록 더 과감하게 나가셔야 돼요. 네. 내린밤. 학생분 굉장히 너무 열심히 또 하시는데요. 네. 안 되는 부분 괜찮습니다. 터득이 잘 안 되면 얘기하셔도 돼요.
1: 얼굴 잘하니?
0: 아, 배우셨죠, 그때는?
1: 입을?
0: 안 배우셨어요? 괜찮아요. 그때는 아마 그 어떻게 그 식임체를 가야 될지를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 곳에나가 그냥 이러고 흔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한 곡 한 곡도 배우면서 여러분도 느껴보실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나

0: 여기에서도 뭐 흔들어주는 법이 없어요. 그냥 평으로 가도 돼요. 아. 그 다음, 아하리랑 얼씨고, 감는 부분이 씨고, 되면은 얼씨고 넣으시고요. 안 되면 얼씨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되면은 얼씨고, 저는 얼씨고 돌게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맛깔스럽다고 생각되시면은 또 놓으세요. 아, 얼씨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얼씨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예. 네, 되면은 내가 더 감는 거고요. 예. 네, 하라리가 나았네. 나았네. 예. 네, 벌써 약속된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예. 네, 오늘 잘 배우셨습니까?
1: 예.
0: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경산 아리랑을 배워보는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미란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채손잎을 빼앗고 배치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배치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다. 배치는 밥만 먹고 야채는 전부 할머니 그릇에 옮겼다. 할머니는 야채를 먹어야 이가 하얗게 된다고 했지만 배치는 먹기 싫다고 울었다. 아버는 배치에게 할머니도 토끼처럼 채식을 하니까 토끼랑 비슷하다고 위로했다. 배치는 할머니가 나쁘다고 투정했지만 아버는 할머니는 그저 배치를 걱정하고 아끼기 때문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배치는 할머니가 채소빵을 드시고 토한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 코가 안 좋아서 고기 맛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웃었다. 배치도 마침내 웃었다. 할머니는 자신은 이제 쓸모 없어졌고 곧 죽을 거라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배치는 걱정스럽게 왜 채식을 하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채식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그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나

0: 하고 말했다는 사실은 배채도 아보도 아직은 그 까닭을 알지 못했다. 이전에 할머니의 운명에 대해 말했었는데 할머니의 운명이 이렇게 안 좋을 줄은 정말 몰랐다. 아보가 배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옛날 비간 대관인이 높은 흰마를 타고 야채시장에 달려들어 몇 바퀴 돌았다. 그 대관인이 한 할머니가 야채 파는 것을 보고 물었다.
1: 할머니, 어떤 야채가 있나요?
0: 할머니는 대답했다.
1: 세상에는 두 가지 야채가 있지요. 속이 차 있는 야채와 속이 빈 야채예요.
0: 대관인이 미소를 지었고 할머니는 다시 설명했다.
1: 제가 야채 장사하는데 양배추는 벽엽이라 부르고 배추는 과심, 상청이라 하며 미나리는 수치마라고 불러요.
0: 대관이는 말고삐를 꽉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1: 공삭 자각엽도 있어요.
0: 대관인이 대답했다.
1: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0: 할머니가 다시 물었다.
1: 공심채라는 야채가 있지요. 바로 무성한 나물이라고도 불러요. 알고 있지요?
0: 대관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이 흰말이 어떤 야채를 좋아하냐고 물었다. 할머니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배채가 끼어들어 말했다.
2: 말이 당근과 깻잎 먹어요.
0: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야채를 손질했다. 그때 아보가 물었다.
3: 갓은 속이 빈 야채에 속하나요?
0: 할머니가 미소를 지며 대답했다.
1: 이 비간 대관이는 말이다 갓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가슴을 꽉 붙잡고 입에서 피를 토했단다. 그 피가 말등에 떨어지고 사람도 떨어져 숨을 거뒀지.
0: 배채가 다시 끼어들어 말했다.
2: 작은 토끼도 숨을 거두게 될 거예요. 정원의 들풀을 모두 먹어버렸어요.
0: 할머니가 배채를 껴안고 말했다.
1: 아이야, 토끼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사람은 자신밖에 돌볼 수 없어. 우리 먹을 것을 챙겨야 한단다.
0: 배채가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주변에서는 차 한 대 지나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할머니가 배채를 토닥거리며 말했다.
1: 야채 모종 같은 아이야.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이렇게나 자라있네. 아이야, 이젠 자야 해. 눈을 감아.
0: 배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꽉 감았다. 할머니는 다시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다.
1: 옛날에 공회장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단다. 게으른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새 소리만 알았지. 어느 날 한 새가 푸른 소나무에 날아올라 할아버지를 불렀단다. 할아버지가 문으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 새는 남상 정상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할아버지대로 고기를 먹고 자신은 양의 장을 먹겠다고 말했어.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남산 정상에 올라가 양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새에게는 한 조각도 주지 않았단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천새가

달대밭에 뛰어올라 공예상 할아버지를 불렀단다. 구천새가 무슨 새냐고? 사실은 참새를 말하는 거야.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다.

오동나무에 뛰어 올라왔다고 말했을 때 배채는 이미 너무 피곤해 잠들어 버렸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돌아가며 말하는 버릇이 있었고 아보도 자기도 모르게 몸이 가벼워지고 시간이 느려지는 기분이었다.

해가 질 때까지 글을 쓰고 있었다. 정 선생님은 이미 글을 잊어버렸다가 뒤늦게 알아차리고 들어와 허생의 귀를 붙잡고 말했다. 먼저 가서 밥 먹고 이후 수업에 잘 들어라. 들었지?

2학년 때 허생은 장강로의 골목으로 전학 가서 공부했다. 한 분은 서 선생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글 쓰는 보호를 받았다. 서 선생님은 방에 들어가서 먼저 옷을 갈아입고 큰 서랍장을 열고 모리를 빗고 거울을 보고 라디오를 듣고 그 후에는 발톱도 깎았다. 허생은 해질녘까지 계속 글을 쓰고 있었다. 서 선생님이 비로소 옆방에서 들어왔고 허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가라, 길 건너갈 때 조심해. 허생이 연필 상자를 닫고 가방을 끌어당기며 인사했다. 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기억에 따르면 란심 대극장 티켓 판매소 맞은편 골목에 사는 왕 선생님만 늘 소박한 인민 복장을 입고 집에 가서도 그대로였다. 흰색 셔츠를 입고 허생 정면에 바르게 앉아 허생이 문제를 푸는 것을 보고 물 한 잔을 갖다 주셨다. 3학년 1학기 허생은 모명남로에서 수업을 들었다. 그것은 독립된 별장 거실이었고 큰 양불 모양 천장등이 걸려 있었다. 송 선생님은 상해 사람이지만 방금 북방에서 상해로 오셨다. 어느 날 방과 후 송 선생님이 허생을 데리고 남창로로 갔다. 서금로를 지나 사남로로 굽어들었다. 송 선생님이 물었다. 반 학생들이 모두 너를 역선생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뜻이야? 허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하라고 했다. 허생이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에 송 선생님이 말했다. 이 상해 사람들의 호칭이 정말 이해가 안 가네. 허생이 설명했다. 싸워지는 귀뚜라미를 상해 사람들은 육선생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다시 싸워도 보통 지는 거예요. 성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이 뜻은 허생 학생이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네. 허생은 황 선생님이 지어줬다고 말했다. 송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다. 응? 황 선생님의 아버지는 매년 볼리들을 기르는데 학생들에게 마음대로 별명을 지어주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이야. 허생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송 선생님이 다시 물었다. 허생 학생, 너는 쉽게 패배하고 고비 많은 본래가 되고 싶은 거야? 부끄럽지 않아? 허생이 다시 고개를 저으며 그래도 괜찮다고 말했다. 송 선생님이 타일렀다. 시험에서 낙제하고 무단 결석해도 마음에 전혀 아쉬움도 느끼지 않네. 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해져야 해. 허생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송 선생님은 자신과 약속하자고 했다. 그러자 허생이 조용히 대답했다. 귀뚜라미가 다시 용감해지고 이빨이 다

다시 뾰족해져도 마지막까지 싸워도 결국 지고 죽게 될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송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휴, 아이야, 아주 어린 나이인데 정말 대단하네. 선생님을 화나게 만들고 싶은 거야? 성 선생님이 호생을 붙잡고 당부했다. 숙제를 열심히 해라, 들었지? 이때부터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서남로에 굽어들었고 그것은 나무 그늘이 드리워지고 행인도 적고 바람도 시원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이것이 세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기 입간 구보객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사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5.1절 맞이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연기 입간 구복액 5일 연휴 지난 후에는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가격 오르기 전 연변에서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최대 우대 활동이 되겠습니다. 5곽 구매하시면 4곽을 증정하고 10곽 구매하시면 12곽을 증정하는 외에도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뇌첩 2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우대 활동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올절 쉬고는 후에는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는 마지막 우대 활동입니다. 사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입간 구복 MG가 제대가 아직 되는 기술이 없습니다. 이래서 아주 이 천연 오색용지가 들어간 약으로서 좀 귀한 약이다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이걸 신선초라고 불렀습니다. 불로초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우리 귀하디 귀한 약인데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발달한 제약 기술을 이용해서 용지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내는 이런 고도로 발달한 제약 기술이 도입된 약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액체나 물약이라 해서 다 똑같은 물약이 아닙니다. 700돌톤이라는 제일 작은 원자로 만들어졌고 또 국가에서부터 이 기준 번호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용지는 중약제입니다. 중약제를 할 때는 국약 기준번호 하면은 그 뒤에 반드시 Z가 붙어야 되는데 우리 연기 입간 구복액은 B가 붙었습니다. B가 붙고 또 국약 기준번호 있고 OTC약이고 이러다 할 때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또 병을 예방 오래 쓰면은 예방할 수 있는 약을 국약 기준번호 B로 줍니다. 그 다음 B20이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20이라는 거는 우리 아랍의 숫자가 약이라 할 때는 고여 준조할 그 다음에 영어 자문 하나 있고 뒤에 8자리 아라비아 숫자가 있습니다. 그 앞에 두 자리가 아주 중요한데 19하고 20만이 우리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이다 하면은 19하고 20을 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2: 예, 수고하신다.
1: 네.
2: 저는 연지 강구복에 먹는 사람입니다. 어제.
0: 네.
1: 네. 여보세요?
0: 네, 그래요.
2: 네. 예, 대전화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네.
2: 예, 어제 먹는 가뭄이 만성간염에다가 간경화까지 있습니다. 그래 놓이까드나이 항상 오른쪽 옆구리 아프고 뒷산들이 지켜오고이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기 싫고 음식을 먹으면 더워야 되고 속이 더부룩하면서 이랬습니다. 그리고 밥 먹기 싫고 입에서 자꾸 냄새도 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저기 냄비가 심해가지고 하루 사흘에 나흘에 한 번씩 눈을 보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잠도 못 자고 이래 할 날이 뭐 두세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이랬는데 영지간 구박약에서는 한 반년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은 게 용서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저기 속이 더부룩하고 밥 먹기 싫어 밥 못 먹던 게 이제 내일 밥을 좀 먹을 수 있습니다. 예, 밥 먹으니까 나이 맥도 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냄비가 심해서 변을 이렇게 보지 못하던 게 지금은 매일 변을 보니까 나이 속이 개운하고 속이 수고합니다.
1: 예.
2: 예. 그리고 밤에도 속이 편안하니까 나이 잘 잡니다. 그래 이 정지 광고보 얘기가 B20으로 된 약이고 국가 기준번호가 있는 약이고 구분이 되고 이제 용이 효과가 빠르니까
1: 네.
2: 예, 효과가 좋고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0: 그리고 이 관절이 아파가지고 소리 무릎 관절이 아파서 무릎에서 딱딱 소리 나면서 등기를 오르내리기도 바빴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1: 관절 연골이 좀 재생되고 유연해지면 그 딱딱 소리가 나고 아프던 게 없어집니다.
0: 글쎄 말입니다.
1: 치료 가능합니다.
0: 예, 글쎄 말입니다. 이렇게 이래가거나 효과가 어떻게 좋고 빠르고 효과가 좋은지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른다 했거든요. 약은 좀 있지만 오늘이 배달 받으려고 합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2797이?
2: 네.
0: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약을 선택할 때 어떻게, 우리 고요준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숫자, 영어 자모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명들인데, B20이란 말, 20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비준한,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만이 20을 붙입니다.
2: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좋은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2: 네.
3: 예, 선생님, 우리 남편도 이 용기 깡구벅에 그 용어를 동안 답사는데, 약이 정말 참 좋습니다. 선택도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 항상 기세랍니다. 나는 약 쓰면서 이렇게 자꾸 반복이 와서 고생하고 병원 가고 하던 게, 이 약 잡으면서 지금 병원 모르고 삽니다. 이거 쓰기 전에는 소화진이 안 돼가지고, 우는 도 없고, 아래는 타고 해서, 몸이 수위도 타고, 이래미 고생했는데, 이거 잡으니 고증상도 없어지고, 전혀 용심해가지고, 반, 이렇게 위생실을 가기 때문에, 소변 통하지 않아가지고, 짜증 내면서 반반 모시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던 게, 지금은 이 소변 순통하게 잘 나가고 수량이 많고 할까. 용식을 배출 잘 돼가지고 용도 와야 돼, 그만까. 네. 그리고 이 간도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용 고생했는데, 이 지난 가슴에 이 약을 잡은 데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아니, 지방간도 없어졌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눈도 예, 홍깔깔해 하면서 형 불편해 했는데, 이 약 쓰면서 옛날에는 붙이는 거에 떨구는 거에 무슨 아예 그 바르는 약에 별난 거 다 써봐도 안 되던 게 지금은 이 약 쓰면서 고증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많이 어두는 눈이 편안해져가지고 어두는 옛날에 눈은 못 뜨고 있던 게 어두는 무슨 안대를 뜨고 있고 이러면 용도가 합니다. 그리고 이 가병도 무릎이 태성 관절이 있어서 계단 내리거나 길을 걸다도 어쩌면 막 이 아래 위 막 비틀어지면서 그래서 흩어지는 것 같아. 다음에 길을 걸다도 막 조절이 매우 주물고 이랬는데 지금은 까딱 이 약 쓰니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약을 써보니까 이게 어찌 그런 비료 된 약이고 안전성 있고 그거 해결해서 용 흡수가 빠르고 효과도 다 나린다.
1: 네.
3: 지금도 한두 달 치고 모든 것이 좋아져서 이제 방송 들으니까 이 가격이 인상 안 납니다. 예.
1: 네.
3: 그래가지고 이 올라갈 때 한 10통 더 싸서 장기를 계속 쓰려고 합니다. 본인도 지금 모두 그것이 다 좋아지고 하니까 나 기뻐하니까 계속 쓰겠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답하다
1: 네. 10통이 12통입니다. 예.
3: 예, 예, 오후구나. 예.
1: 지금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 신호 티에도 드립니다. 예, 2통.
3: 예. 그러니까 그 친구 얼마 뒀습니까?
1: 예, 알았습니다.
3: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22 고여준주 20이 아니고 20일 할 때는 우리 길림성 위생부에서 비준한 약이고 흥정광성은 23, 뭐 상해는 31, 북경은 11 이런 우리 그 암호가 다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우리 OTC 약인가 아닌가 이걸 우리 보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소개드리고 있는 연기 입간구복 액은 블루초라고 진선초라고 옛날부터 부르고 있는 이런 오색 천연용지에서 현대제약기술을 결합시켜 만든 국약규진번호 B20으로 된 OTC 약이란 말을 날마다 드립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분 수고하십니다.
1: 네.
4: 예. 이 연기 입간 구보액을 지금 우리는 그 우리가 쓰는 여든 내세는 많습니다. 이 간을 검사할까 하니 강경화를 또 넘었다고 합니다.
1: 예. 네.
4: 그래서 약을 계속 자고 있는데 잘 말 안 된다고 합니다.
1: 네.
4: 이래서 방송을 통해서 연기 입간 구보액

0: 버텼었는 뒤 확실히 저기 국회까지 벌써 이거 들이대는 단맛이 없고요. 팽 똑 떨어지다 하는 게 이거 스며스레 죽은 자체를 스며스레 단맛이 돌아서 사람은 안 돼.
1: 네.
0: 그래 이 구조는 스며스 나서니까는 구조는 썼는데 반년 넘었었다면 안 돼.
2: 혼백세화는 30종이나 되는 진교한 약재로 조합된 약으로서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일체 다병약입니다. 손백세화는 종이 음양 오행학의 기본 리론에 근거하여 건비 익기 작용에 제일 효과적이면서 중초에 뭉쳐있는 한기를 몰아내는 당삼, 백졸, 황계, 백작, 복령이 들어갔고 몸의 진액을 보충할 수가 있고 양혈 보혈하는 데 좋은 숙지황, 구기자, 산약, 맥동, 당귀, 백사, 산수유가 들어갔으며 또 콩팥에 양기를 보충하고 손발이 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약재 육총농, 보글지, 두중, 쏘양, 소회향 등 약재로 조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피반하, 관동화, 천폐모, 진해금, 견우자, 사금자 등 약재들은 뭉쳐있는 나쁜 기를 통하게 하고 항상 명치 끝밑이 트직하고 수화가 안 되고 밥맛이 없을 때 좋은 치료 효과가 있는 울금, 천국, 우슬, 토별충, 상포, 감초 등 약재가 들어감으로써 소염, 진통, 해독 작용이 뚜렷하고 간과 콩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는 OTC 치료 약품입니다. 판매 지점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의 문의전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3: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순백세화는 비슬량주환이라는 약입니다. 약명으로는. 그러면 순백세환이란 무슨 이름인가? 우리 제약공장마다 자기가 생산하는 비슬량주환이 단독적인 이름을 달아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순백세환이라고 하는데 순자는 아주 순지럽다는 순할 순자입니다. 순취질환하는 순지럽게 백색거성 살자 하는 약 이름을 붙인 건데 그 뜻인즉 우리 백색거성 살아도 아프거나 또 힘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만성질병이 종합적으로 있다 할 때에는 백색거성 살 수도 없거니와 산다 해도 사람이 고통받죠. 그래서 순지러울 수 없습니다. 순백세화는 바로 우리 백세 시대에 무병장수하면서 백세거성 살자 하는 이름인데 그 뜻인 즉 우리 여러 가지 만성병 치료에서 확실하게 효과 보면서 또 작은 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병이나 작은 병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병을 치료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작은 고질병 꼭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무슨 여러 가지 이런 치료를 받는 것보다 미리미리 우리 자기 몸을 양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3: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순백상순 환자입니다.
6: 예.
5: 예, 저는 여러 가지 병이 많았습니다. 혈압도 안정 안 되고, 사도 안 되고, 소변도 불편하고 이래서, 저기, 생강을 듣고 쓴 백시아는 이전에 여러 달 먹었습니다.
6: 네.
5: 아, 확실히 좋습니다요.
6: 네.
5: 저는 이 순백시아 먹고, 혈압도 돌이 영 달립니다.
6: 네.
5: 심장도 안정되고, 결국 위 나빠서 소화 안 되던 게 소화가 좀 잘 되었거나, 지금 밥 잘 먹고 맥도 나고 정신도 나고 소변 예. 불편해서 영 고생 많이 했습니다.
6: 예.
5: 그래도 이게 지금 소변 자수가 줄어들고 예. 자꾸 급하고 이래던 게 이게 지금 해결되니까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6: 예.
5: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막 골이 원래 아프던 것도 이렇고 예. 어지럼증도 이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효과가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쓰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좀 약이 좀 매달이 없으니까 좀 배달받고 전화드렸습니다.
6: 네. 우리 우대로 계속 드립니다. 예. 배달받으십시오.
5: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6: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6: 안녕하십니까?
7: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하세요. 저는 순백세화를 먹은 지 꽤나 오래됩니다.
4: 저는 먹기 전에 어제

0: 이 다리 허리가 관절이 병이 많습니다. 관절 통이 나서 어서야 나이 있으면서 이전에 그냥 아프고 뜨거든가 시에서 뭐든 양방에 약이나 먹고 그러든지 어제 점점 나이 들면 점점 더 아파서 아파트 나가서 하기 영 바빴습니다.
1: 네.
0: 야, 한번 나가서 먹고 또 정통편을 먹어야 되지. 무슨 따닥이고 어디가 사태에 고약을 붙여야 나가지. 그래 나가도 거래기 아빠분이 이 약 먹고 슬퍼서 한 달에 되니까 다리 허리 그래 아예 아픈다. 소리겠니? 또 허리나 나빴다라는 끝이요 바빴습니다. 네.
2: 이 약의 원인이 그 허리 아프거나 무릎 관절염이 있거나 이런 골가병에 쓰라고 똑똑히 밝힌 약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우술이라든가의 두중이라든가 소양이라든가의 보골지라든가 골가병 치료약하고 뼈를 든든하게 하는 골다공증 뼈세포를 재생하는 이런 약들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약 쓰면은 골가병은 한 반년부터는 골가병이 금방 알기면 좋은 약이 아닙니다. 거긴 꼭 격소나 진통제 들어가는 겁니다. 한 반년씩 쓰고 보면은 내가 그렇게 허리 아파서 조금만 걸어도 못 걸던 게 이게 어느 때부터는 싱싱 걸을 수 있는가 이런 거 느끼게끔 만드는 약입니다.
0: 선호 선생님 말 맞으면서 약재가 영 좋은 게 들었구나. 네. 그래서 우리 효과 좋고 다른 거 그리 먹어도 효과를 모르겠는데 이 약 내가 그냥 무릎 관절이 아파서 그냥 그 벌리사나 주사를 몇 번 맞았어. 그래서
2: 그 연골재생 주사인데 그것도 좋지만 이 우술이라는 게 우리 천연 콜라겐 단백입니다. 우수에. 이래서 두중도 들어가고 해서 이 약 쓰게 되면은 골가병은 차차 나사지는 것 느낍니다.
0: 그래. 이 골가병 때문에 먹었는데 위에도 영 좋아진다, 요즘에.
2: 원래 비위에 좋은 약이지 않습니까?
0: 예. 위도 영 나쁜데, 이거 먹고 요즘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2: 예.
0: 관절이 좋아지니까 저거 요즘에 받은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좀 감사한데.
2: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3: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일단 저희들 순백세환 우리 여러 가지 약종이 들어갔으면서 특히 우리 이 빛을 량수환이라고 부르는 순백세환이다 이 말을 드립니다. 일단 빛을 량수환이라는 거는 비장하고 콩팥이 기능을 높이고 비장이나 콩팥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을 치료함으로 해서 따라서 다른 장기들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과 오장육부의 기능을 높여주는 이런 치료법이다 이 말입니다.
3: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송대샷 말하겠지요.
2: 네.
5: 나는 미소화 아이되고요. 심장이 나쁘고 그 다음에 저기 그래서 뻗어서 잘 아이되고 그러면 밤 소변이 자꾸 그 다음에 허리 다리 아파서 걷지 못한다.
2: 네.
5: 그래서 총대학생은 먹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싸먹을까 하라 전화했습니다.
2: 몇 달 썼습니까?
5: 그냥 6달 썼습니다.
2: 예, 그럼 효과 잘 본다. 요즘 또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레이저 치료 기계도 드리는 우대 활동도 있고 해서 501-2797에 지금 전화하십시오.
5: 501-2797 알았습니다.
2: 네, 건강하십시오.
3: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이래서 순백세환이 약이 조합이 잘 됐다는 게 이 말이죠. 이 힘을 길러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기능기, 혈임이 혈, 이걸 다 우리 몸이 부족한 기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약재, 숙지황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당산, 백출, 황기리, 그 다음에 또 이 로충룡이라 아주 귀한 보혈하는 약입니다. 로충룡, 소야 이게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런 우대활동을 이용하신다 할 때 오래된 고질병도 치료되는 약입니다.
3: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위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1절 맞이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가격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산성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첫 번째 곡은 문초산 작사 서면을 작곡의 도망강 수영버들입니다. 도망강가에 늘어선 수영버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곳에 담긴 향수와 추억을 노래한 가요인데요. 양민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조례화 작사 윤근암 작곡의 연변의 어면입니다. 연변의 매력적인 풍경과 따뜻한 사람들, 이곳에서 느껴지는 행복한 순간을 노래한 노래로서 연변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허복순 작사 리경드 작곡의 범에게가 찾아옵니다. 범의 희망을 전하며 범에게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은 이 곡으로 따뜻한 범의 기운을 느끼고 삶의 행복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황매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명일 작사 리하수 작곡의 장백의 진달래를 소개해드립니다. 진달래가 피어나는 장백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사랑을 노래한 이 곡에서 자연의 생명력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박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백진숙 작사, 최동영 작곡의 생활아 웃어다오입니다.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유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 향기를 준비했습니다. 고향의 익숙한 향기와 추억, 그곳에서의 소중한 순간들 담은 이 곡으로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겁니다. 최양량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섯 전옥 선작사 양송호 작곡의 우리 인생사를 준비했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경험과 감정, 삶의 의미를 노래한 이 곡으로 각자의 인생 여정을 함께 돌아보며 소중한 순간을 간직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겸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다은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아농튼 제작의 정용실이었습니다.

0: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북경 시간으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eong'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eo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네, 만약 모든 것을 다 알고 떠난다면은 그 여행은 더 이상 설렘이 아닌 확인에 가까운 일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행은 알지 못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이자 그 미지 속으로 스스로를 던져보는 작은 도전 같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설이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는 골목, 들어가도 될지 망설여지는 작은 가게,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풍경들까지 미지의 가능성으로 가득 찼지만 왠지 용기를 내도 괜찮을 것 같은 경험, 여러분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0: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이어지고 익숙했던 것들도 조금씩 새로운 얼굴을 갖게 됩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자연의 숨결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향촌 마을들인데요. 아침 햇살이 내리앉는 들판, 바람 따라 천천히 흔들리는 나무와 꽃들, 그리고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온 골동화촌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리포터 한도현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안도현 송강진 송화촌의 매력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광업이 주요 산업인 송화촌, 어떤 볼거리가 있습니까?
1: 안도현 송강진 송화촌은 국가 AA급 풍경구로 다분한 민속문화와 수려한 자연풍경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1: 경북지역 민속풍경체험과 피서기에는 최적의 명소입니다. 여기에는 이곳 송화촌에서만의 특별한 민박과 차마시기 체험, 향촌카페, 민속문화체험, 음식 만들기 곡방 등이 있습니다.
0: 그래요. 예, 송화촌에서만의 특별한 민박과 차 마시기 체험, 향촌 카페, 그리고 음식 만들기 공방, 민족복장 체험 등등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여기서 특별한 민박이라고 하면 어떤 민박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1: 약 20여 채의 민박 가운데 가장 많은 이들의 발길을 이끄는 곳은 송화 장군 100년 부락입니다.
0: 네.
1: 1950년대에 지어진 집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이곳은 세월의 흔적을 품은 채 그 시간을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언돌이 깔린 처갓집, 아궁이에 장작을 지펴 방안 가득 온기를 채우는 풍경까지 지금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옛 삶의 방식이

0: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비록 숙박은 어렵지만 불을 지펴 밥을 짓고 음식을 나누는 시간 속에서 그 시절의 삶을 직접 느껴볼 수 있어 더없이 특별한 체험이 됩니다.
1: 이 아궁이 불을 떼고 가마목에서 요리를 해먹는 조선족 집에서만이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함을 갖춘 이곳, 아, 송화 장군 백년부락 도합, 아까 몇 채입니까?
0: 민박으로 사용되는 집은 총 세 채입니다.
1: 그렇다면 어떤 뭐 이색적인 민박을 또 소개해 줄 겁니까?
0: 이번에는 과수나무 이름을 담아낸 특별한 민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찰구채, 해당채, 외지채. 이름만 들어도 정겨운 이 공간들은 옛 조선족 가정의 마당 풍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정성껏 키우던 과일나무처럼 그 기억과 정서를 그대로 담아 민박의 이름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다른 유형의 민박은 어떤 것들이 있죠?
0: 네, 있습니다. 시숙이라는 이름의 민박인데요. 사랑을 시작한 연인과 새로운 삶을 여는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쁠 희자를 담은 이 이름은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기운을 안고 오래도록 행복하길 바라는 주인장의 따뜻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1: 뭐 여러 가지 민박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그렇다면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0: 손민이 자체로 운영하기도 하고 손민과 촌집채가 공동 출자하여 운영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촌집채가 단독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네. 어떤 방식이 되었든 손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손민 전체가 공동 보유를 이룰 수 있게끔 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민박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민박 위에 또 이 송화촌에는 어떤 볼거리가 있습니까?
0: 네, 송화촌에서는 차를 함께 나누는 체험이 있습니다. 화로에 불을 지피고 사람들과 둘러앉아 천천히 차를 마시며 시간을 나누는 건데요. 네. 단순한 체험을 넘어 온기와 여유를 함께 느낄 수 있어 특히 겨울철에 더욱 사랑받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이 차 마시기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떤 차를 마실 수가 있죠?
0: 인삼차와 민들레차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상황차까지 더해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차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차 한 잔의 여유에 달콤한 디저트가 더해지면 그 자체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따뜻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눈밭 위에서 들기는 신선로 체험, 하얀 눈 위에 차림상, 따뜻한 곡물, 그리고 사람들, 밤이 깊어 별빛이 내려앉으면 술 한 잔의 흥이 더해지고 그 순간만큼은 누구나 시인이 리백이 되어 자유로운 풍류를 즐기게 됩니다.
1: 이 밤에는 별과 술 한잔 한다면은 뭐 낮 시간 동안은 따뜻한 햇볕 아래 나른해지는 몸을 맡길 곳은 그렇다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0: 당연히 있죠. 송화촌의 매력은 밤이 끝이 아니라 낮까지 이어집니다. 네. 별빛 아래에 밤이 깊은 여운을 남긴다면 낮에는 따뜻한 햇살 속에서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데요. 도시에서 티타임을 즐기듯 이곳에도 소박하지만 정겨운 마을 카페가 있어 그 여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1: 그 카페에 가면은 뭐 구수한 커피향 덕분에 힐링이 되곤 하는데, 이 송화촌 마을 카페에는 그렇다면 어떤 커피가 있습니까?
0: 김치 커피가 있습니다.
1: 김치 커피라고 했는데 조금은 충격적인데 어떤 맛인지 궁금합니다.
0: 마을 사람들이 직접 담근 김치로 만든 커피입니다.
1: 네.
0: 아메리카노에 김치를 넣은 게 아니라 추출 과정에서 김치를 함께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웠습니다.
1: 네.
0: 시큼한 김치와 쌉쌀한 커피의 만남, 상상이 잘 되지 않지만 그만큼 호기심을 감각에 자극하는 이색적인 메뉴입니다.
1: 아, 김치 커피, 글쎄요, 한번 어떤 맛인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이외에는 또 어떤 체험을 즐길 수가 있죠?
0: 오답불 놀이가 있습니다.
1: 네.
0: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노래하고 춤추다 보면 타오르는 불빛과 습치는 바람, 그리고 사람의 숨결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움직이고 함께 즐기게 됩니다. 매일 있는 고성 프로그램은 아니고 필요하면 예약을 해주셔야

0: 예산이 좀 넉넉하다면 양 한 마리를 통째로 구워 먹을 수도 있고요.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푸른 잔디 위에서 즐기는 술 모임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도시에는 와인바, 위스키바가 있다면 송화촌에는 포로에서 즐기는 풀바가 있습니다.
1: 오, 그래요. 모닥불놀이. 자, 어릴 때는 뭐 이런 것을 농촌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볼 기회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자, 이외에는 또 어떤 체험도 가능합니까?
0: 네, 또 복장 체험이 가능한데요. 조선족 복장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복장도 입어볼 수 있으니 착장하신 후 마음에 드는 마을의 어느 한 곳에서 인생샷을 건져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연변의 매력향촌 코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도현 송강진 송화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관광업이 힘입어서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곳 송화촌, 그냥 저물어 가는 마을이 아닌 물밀듯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사람 냄새가 풍기는 이곳, 주말이나 명절 나들이 때 떠나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불빛과 사람, 바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닥불의 밤, 별을 벗삼아 풍류를 즐기는 밤의 낭만, 그리고 따뜻한 햇살 아래서 차 한 잔의 여유와 소박한 마을 카페의 쉼까지. 이 송어촌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시간을 천천히 느끼고 사람이 온 길을 다시 만나는 곳입니다. 조선족의 삶이 숨쉬는 공간에서 특별한 체험과 색다른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이곳. 밤에는 별과 함께, 낮에는 햇살 속에서 사람과 이야기, 그리고 시간이 머무는 곳. 송화촌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그 따뜻한 매력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다음 여행지로 또 이 송화촌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다음 코너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여행 가이드 두 번째 코너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입니다.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에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먼 길이라는 작품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먼 길. 저는 오토바이를 몰고 고타트 옛길로 들어갔습니다. 첫눈과 서리를 맞아 하얗게 빛나는 길바닥의 돌들은 마치 흰 성벽 같았고 그런 하얀색 길이 청록색의 작은 호수를 끼고 고지로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돌과 눈으로 이루어진 고지를 둘러싼 봉우리들은 차갑고 선명하게 빛났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조금쯤 슬펐습니다. 어떤 경외심이 이내 제 안으로 흘러들어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세상이 실존하며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를 압도하는 그 명징한 아름다움 앞에서 저는 그저 넋놓고 달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흔히 숭곰이라 부르는 그런 종류의 압도적인 아름다움이었겠죠.

네,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먼 길이라는 제목의 이 책에서는 평소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는 오토바이 여행을 밀린 숙제를 처리하듯 떠난 작가의 로정을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아, 이 책에는 어쩌다 보니 남아하는 한랭 전선에 쫓기고 눈비와 한판 대기를 펼치게 되는 아찔한 여행 에피소드가 담겼는데요. 달리는 여행자에게는 구체적인 일정도 미리 예약한 숙소도 없었습니다.

목적지는 그저 날씨와 컨디션에 따라 정해질 뿐이었다고 합니다. 엉뚱하면서도 냉소적이고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여행 중에 벌어지는데요. 오토바이로 속도 제한이 없는 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질주하며 아슬아슬하게 사선을 넘나드는가 하면 말벌에 쏘이고 지도를 따라가다가 길을 헤매다 결국엔 길에서 미끄러지며 다치기도 합니다. 왠지 읽다 보면은 숨가쁜 느낌이 드는 여행 에세이지만 평범하지만이 않은 여행 이야기인지라 새로운 느낌과 쾌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여행을 하든 하지 않든 바쁘든 바쁘지 않든 현실에서라나 심호흡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세상은 찬란하고 동시에 가끔은 슬프기도 합니다. 그걸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여행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행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계속해 쫄보의 여행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쫄보의 여행. 니콜라스가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남부 지방 파타고니아에서 찍은 사진을 내게 들이밀며 자랑을 했다. 사진을 보니 69호 수와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초록 호수와 산길이 날 부르는 듯했다. 마치 69호수 사진을 처음 봤을 때처럼. 파타고니아 지역까지 여행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데 한 달 정도 예상한 남아메리카 여정과 통장에 남아있는 예산 그리고 파타고니아의 사진들이 머릿속에 뒤엉켰다. 하산하는 내내 여행 욕구와 현실적인 문제가 충돌하며 나를 괴롭혔다. 숙소에 돌아와 이 고민의 시발점엔 니콜라스에게 내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명쾌한 답을 내놓았다. 돌아갔을 때 후회할 늘 상상해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지른 일보다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 더 큰 후회를 해. 엉킨 실뭉치 같았던 고민거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생각해보니 나의 여행에서 마주한 모든 선택 기준은 후회의 여부였다. 할까 말까 하고 고민이 될 때는 하고 나서 후회하는 쪽을, 갈까 말까라는 고민이 될 때는 가고 나서 힘들어하는 쪽을 택하는 나다. 놓치지 않으려면 10분이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10분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큼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오늘을 살아간다. 위험한 사건이나 사고는 대개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다. 어쩌면 너무 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후회 없이 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야 할 이유가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하나 더 생겼다. 여행을 통해 발견한 나의 진짜 모습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고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며 때로는 결단력이 부족했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눈물도 많다. 이런 모습을 주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건 나의 지부를 들키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모든 생각들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49일간 18개국 62개 도시의 발도장을 찍으며 시트콤 같은 에피소드를 한가득 안고 돌아온 쫄보의 여행은 저자의 듣기만 해도 가슴을 뛰게 하는 249일간의 여행기를 담은 책입니다. 놀이기구만 쳐다봐도 가슴이 철렁하고 무서운 영화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평범하고 소심했던 그녀가 어떻게 혼자서 9개월 동안이나 여행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느 대학생들처럼 취업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각종 자격증과 시험에 열을 올리는 일상을 반복하던 중 학창시절 꿈을 적어두었던 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꿈은 바로 세계여행. 뭔가에 흘린 듯 그날부터 세계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악착같이 여행 경비를 벌었습니다. 로망처럼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일들을 직접 경험하니 벅찬 감동과 황홀함을 만끽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에 당황하며 벙벙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눈앞에 펼쳐진 일들을 차곡차곡 기록하며 자신만의 색깔로 채워나간 지구 반바퀴 여행. 허리띠 졸라매며 꼼꼼하게 준비한 여행이기에 가성비를 최우선으로 따졌고 포기할 것과 꼭 해야 할 것을 나눠 합리적으로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이처럼 온몸으로 터득한 정보와 노하우, 꼭 필요한 준비물, 그리고 여행하며 겪었던 시행착오까지 혼자 여행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될 대로 되라고 외치며 호련히 배낭만 둘러매고 발길 닿는 대로 가겠다는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타고난 쫄보였기에 바쁜 과중에도 틈틈이 남들보다 열심히 여행 정보를 수집하며 부푼 꿈을 향해 달렸습니다. 로망처럼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일들을 직접 경험하니 벅찬 감동과 황홀함을 만끽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에 당황하며 펑펑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눈앞에 펼쳐진 일들을 차곡차곡 기록하며 자신만의 색깔로 채워나간 지구 반바퀴 여행. 혼자 하는 여행은 생각보다 훨씬 외롭고 힘들었지만 스스로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된 값진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쫄보의 여행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지만 단 1g의 용기가 부족한 이들에게 당장 떠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마주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서로의 방식이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마음속으로 먼저 선을 그어두고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그 순간 그 여행은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경계와 오해의 반복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낯선 사람과도 기꺼이 마음을 열어볼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은 서툴더라도 조금은 어색하더라도 한 발 먼저 다가가는 순간 그곳에서 비로소 여행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여행 가이드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의 최덕규, 편집의 전지영,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지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간직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죠. 지난날의 소중한 순간들이 떠오르는 가요. 리훈국 작사, 오영열, 김혜연 작곡의 추억을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잔잔한 멜로디와 함께 지난 시절의 따뜻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가요인데요. 함께 감상해볼까요?

연변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과 아름다운 정서가 가득 담긴 가요. 안홍천 작사 작곡의 나의 사랑 나의 연변을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며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김대현 작사, 문룡덕 작곡의 사랑하는 당신을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아이고, 이 분수야. 이 분수는 보통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을 놀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분수는 분수에서 온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분수는 결국 분수를 모르는 사람, 시도 때도 없이 정도를 모르고 넘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긴 하지만 가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분수들의 해맑은 에너지는 때때로 새로운 잠재력을 이끌어내기도 하니까요. 살다 보면 나의 분수에 얽매이지 않고 욕심내고 도전해봐야 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기꺼이 기 없이 밝은 분수가 되어 귀여운 주책을 부려보고도 싶은데 그게 참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주부클럽이고 저는 신금철입니다.

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만의 평화로운 영역이라고 믿었던 공간이 타인의 무리한 친절로 인해 조금씩 잠식당하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분명 상대는 웃으며 다가오는데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묘족한 의도가 내 일상을 헤집어 놓을 때 우리는 기묘한 불쾌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 웬만한 인간관계의 풍파쯤은 능숙하게 넘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선을 넘는 사람들 앞에서 입술만 달싹이다 결국 침묵을 선택하고 마는 나 자신을 마주할 때면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더 마음이 무거운 건 거절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나의 그늘진 뒷모습이 소중한 아이에게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일 것입니다. 레이라는 가면을 쓴 채 타인의 삶에 관여하고 비교의 잣대를 들이대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나와 내 아이의 마음 자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가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창 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평소라면 반가웠을 텐데 요새는 이 빗줄기가 꼭 취조실의 조명처럼 느껴집니다. 서른 후반 소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워킹맘인 저에게 주말은 밀린 점을 보충하거나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소중한 휴식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제 주말은 축구학원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즘 교육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하나라도 더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을 공략하듯 온갖 학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누구는 어디 보낸다더라 라는 소문이 들리면 저 같은 워킹맘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평일에는 남편과 저 모두 일을 하느라 아이를 챙길 여력이 없으니 미안한 마음에 주말 수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들이 파란 잔디오를 뛰어다니는 모습만 봐도 뿌듯할 거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지금 전 아들보다 더 학원에 가기 싫은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축구 학원을 가야 하는 그 상황을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뭐 아들 축구 학원 보내야 해서 자신의 주말이 자유롭지가 않다고 그러는 거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에게는 자유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어폰을 끼고 듣고 싶은 노래를 듣거나 영상들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그 장소가 집 밑에 벤치든 조용한 카페이든 시끌벅적한 축구 학원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저 혼자 조용히 그 누구도 말 거는 사람 없이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만 들으면서 가만히 있는 게 저에게는 힐링입니다. 그런데 그 힐링이 갑자기 깨져버렸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몇 주 전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이 1시간 반 정도라 저는 보통 벤치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혼자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하며 조용히 기다리는 걸 즐깁니다. 일주일 내내 사람들에게 지며 일을 했으니 주말만큼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침묵의 진공 상태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얼굴만 몇 번 스쳐 지나갔던 한 여성분이 대뜸 제 옆에 앉더니 말을 걸어왔습니다. 눈 인사조차 나눈 적 없는 사이였는데

마치 어제 본 절친을 만난 듯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누구 엄마 맞으시죠? 애가 축구를 참 잘하더라고요. 축구는 주말에만 보내시나? 평일에도 보내야 애 실력이 확확 늘던데. 그런데 승우 영어나 수학은 어디 보내요? 거기 선생님은 어때요? 아, 공부는 좀 잘하는 편인가요? 네, 이렇게 수다를 걸러왔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읽어드립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제 아들 이름을 알고 있는지부터 소름이 돋았지만 학부모들 사이의 정보력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리를 글쎄 뭐 처음에는 정말 기억력이 안 좋나 보다 생각하고 대충 대답은 해주자 싶었어요.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불쾌함이 저는 그저 제가 조금 예민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 성실히 단답을 해주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안 나는 겁니다. 마치 뭔가 하나라도 얻어내야 또 하나라도 자신의 아들이 제 아들보다 뛰어나다는 게 증명이 돼야 끝날 것 같았습니다.

않을까. 그녀는 제 아들이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에 대해 꼬치꼬치 캐무는 과정은 결국 자신의 아들의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빌드업에 불과했으니까요. 주산학원을 다녀요? 어우, 요즘 핸드폰에 계산기가 다 있는데 필요 없지 않나요? 저희 아들은 태권도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띠 색깔이 바뀐 거 있죠? 이런 식입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캐내어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비뚤어진 태도. 저는 그 여성이 제 아이의 사소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자기 자랑의 밑거름으로 쓰는 게 너무나 불편합니다. 불쾌하니 말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쏘아 붙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입술은 달싹이기만 할 뿐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서른 중반을 훌쩍 넘긴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상황 하나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할 듯 참아야 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사회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고작 이런 아줌마 하나를 못 이겨서 아들 학원 데려다 주기 싫다는 생각을 하다니 자책감은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읽어드립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은 축구장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마주치는 옆 사무실의 동료가 굳이 제 테이블로 찾아와 오늘 점심은 뭐 먹었냐, 결혼 생활은 원만하냐며 사적인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넘겼습니다. 굳이 그 억지스러운 분위기의 대화에 끼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참기가 힘들면 확 말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말들을 하는 순간 저는 분위기를 망친 사람이 되고 상대가 성격이 있으면 말싸움으로 번지게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감정 노동에 낭비하는 제 에너지가 너무 아까워서 그냥 조용히 혼자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조용히 입을 담은 결과는 늘 똑같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제가 참아주는 만큼 더 깊숙이 제 영역을 침범해 옵니다. 제가 허용한 적이 없는 친밀감을 무기로 제 사생활을 헤집어 놓고 결국 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저는 왜 그건 대답하고 싶지 않네요 라는 한마디를 하지 못할까요? 상대방의 무례함에는 침묵하면서 왜 나 자신과 내 아이의 불편함에는 그토록 관대하지 못한 걸까요? 아이가 즐겁게 공을 차는 모습을 뒤로하고 저는 차 안으로 숨어버릴까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하지만 엄마로서 아이에게 도망치는 법만 가르쳐주는 것 같아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을 아들에게 보이면 아들도 언젠가 영향을 받아 저 같은 성격이 될까 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30대 후반, 이제는 인생의 정답을 어느 정도 알 법한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인간관계의 기본조차 어렵기만 합니다. 불쾌하니 그만해달라는 말이 상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가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뱉은 최소한의 방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회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상대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저 어떻게 해야 이 무례한 친절의 파도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비뚤어진 마음이라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 여성의 자랑질과 꼬치꼬치 캐묻는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속 시원히 선을 긋고 계시나요? 자, 오늘의 사연이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자가 느끼는 불쾌함은 이 예민함이 아니라 저를 지키라는 마음의 신호라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조금 더 당당하게 이 본인의 평화를 우선순위에 두어도 괜찮습니다. 이 상대의 질문에 억지로 답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은 조용히 혼자 생각하고 싶어서요 라고 웃음기 없이 정중하게 한 번만 명확히 말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확실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이어폰을 끼거나 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상대가 다가올 때 가벼운 몽뢰 후 바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아이가 본인처럼 될까봐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예, 상대방의 기분보다 내 마음의 소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엄마가 선을 긋는 행동을 통해서 직접 보여줘야 합니다. 엄마의 작은 용기가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공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딱 한 번씩만 용기를 내면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더 주요하게는 본인을 위해서 말입니다.

네. 앞으로도 가정 문제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 고민으로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남기시면은 저희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칠 시간이 다 되는데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은 고달파는 마건이 쓴 장편소설입니다. 1950년부터 2001년까지 반세기 동안의 중국 역사를 배경으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서문의 집안과 륜회를 거듭하는 서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작가가 즐겨 다루던 중국 현대사와 농촌 현실이라는 소재에 육도륜회라는 동양적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고밀 동북향의 지조였던 서문노는 토지개혁기를 맞아 안덕지주로 몰려 동네 사람들에게 총살당합니다. 염다 대왕전에 불려간 서문노는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하고 염다 대왕은 그를 환생시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서문노는 나귀, 소, 돼지, 개, 원숭이로 환생해 가족들 주위를 맴돌고 드디어 새로운 천년인 2001년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게 됩니다. 서문노는 맨 처음 서문 집안의 나귀로 환생해 자신이 죽고 난 뒤 바뀐 집안 사정을 돌아봅니다. 둘째 부인 영춘은 서문노의 자식인 금룡과 보봉을 데리고 서문 집안의 머슴이었던 남검에게 개가를 하고 셋째 부인 추양은 서문을 총살한 민병대장 황동에게 개가를 합니다. 서문노가 나귀를 환생한 날 남검과 영춘의 아들 남해방이 태어납니다. 남검과 영춘은 서문노가 환생한 서문나귀를 극진히 보살피고 토지개혁으로 서문촌의 모든 이들이 이민공사에 가입했으나 남검은 혼자만 개인농을 고집하고 서문촌 촌장은 남검에게 가입을 종용하며 괴롭힙니다. 죽은 서문노가 숨겨놓은 재산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본부인 백씨를 도우려다 소동을 일으킨 나귀는 도망가다가 속수장이 한신의 암나귀와 정이 통하고 석인 박모의 애마가 되지만 결국 부상을 당한 뒤 남검의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1964년 남검 부자는 다시 소로 환생한 서문노를 흥정 끝에 우시장에서 사옵니다.

이민공사에 가입하지 않은 남금 부자는 나날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소 한 마리로 어렵게 농사를 짓습니다. 부자를 뺀 나머지 가족들이 이민공사에 입사하는 날 서문서는 난동을 부리고 아버지와 함께 이민공사 입사를 거부한 해방은 곤란을 당합니다. 주인 부자를 도우려는 서문노는 또 난동을 부립니다. 후에 사람들 손을 피하던 서문노는 끝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 번째 환생한 서문노는 서문촌의 살구나무 농장에 있는 돈사에서 새끼 돼지로 태어납니다. 본처인 백씨의 보살핌으로 서문돼지는 으뜸가는 종돈으로 자라납니다. 서문촌은 양돈 운동을 주도하는 모범마을이 되고자 대회를 개최하고 김홍산에서 천여 마리의 돼지를 더 데려오는데 그중 조소삼이라는 돼지가 서문돼지와 사사건건 시비를 붙습니다. 그 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서문돼지는 모래섬에 돼지왕 자리를 내놓고 서문촌에 다시 돌아왔다가 한겨울 얼음이 깨져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동안의 서문 금령은 황호조와 남해방은 합작과 결혼합니다. 네 번째로 개로 환생한 서문노는 남해방의 집에서 자라나며 남해방의 아들 남계방과 친구처럼 지냅니다. 부현장 자리에 오른 남해방은 방모의 딸 방춘묘와 사랑에 빠지고 화가 난 황합작은 개를 데리고 그들의 뒤를 쫓지만 끝내 남해방은 황합작과 아들 남계방을 버리고 사랑의 도주를 감행합니다. 후에 1998년 해방과 춘묘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개는 죽음을 맞으며 서문노는 다시 염라 대왕전에 불려갑니다. 아직도 원한을 다 풀지 못한 서문노는 마지막으로 방봉환과 서문환이 데리고 다니면서 공연하는 원숭이로 환생합니다. 이처럼 소설은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 악덕지주로 처형당한 주인공이 나귀, 소, 돼지, 개, 원숭이를 거쳐 2001년 새천년 애기로 환생한 뒤 다섯 살인 그가 륜회 과정에서 보고 겪은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서문노의 삶을 통해 인생의 고달픔을 구술이라는 중국 전통의 서사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마건은 이 작품에서 주인공의 운명적인 륜회를 바탕으로 중국사의 운명적인 륜회를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개인의 기억과 경험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역사의 흐름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보여주는데 성공한 저자는 인간사의 덧없음과 고달픔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도 읽는 재미를 놓치지 않은 이야기꾼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섯 번의 륜회를 거듭하는 육도 륜회라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판타지적인 요소가 읽는 재미를 한껏 더해줍니다. 마건의 인생은 고달파는 반세기 동안 중국 농민들이 겪은 경험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와 질문, 문제의식을 담

0: 여기는 중국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4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3월 18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산책, 5시 10분 라디오

나무와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되었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되었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 광장. 4시 20분 주부 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 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함란의 글입니다. 같이 우지는 고향에서 살자. 참으로 오랜만의 행차이다. 하루에 한 번씩 통하는 버스를 타도 한 시간 반이면 올 수 있는데, 아니 지금은 굳이 버스가 아니어도 길에만 나서면 손을 쳐들기도 바쁘게 택시들이 쌩나고 눈앞에 와서 대령하는데도 오랫동안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멀어서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눈만 뜨면 시장에 나가서 고춧가루 마대를 들었다 놨다 해야 수입이 있다지만 반나절 자리를 비운다 해서 생계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니면서도 쉽사리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굳건하게 자리에 붙박쳐 있다가 오늘에는 무슨 생각에 훌쩍 차를 탔는지 모르겠다. 시원하게 쫙 뻗은 고속도로를 따라 한참을 달리니 어느새 싹 다 바뀐 풍경들이 눈에 안겨왔다. 도대체 어느 동네였던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가물가물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길 옆에 세워진 간판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내가 앉은 차는 어느새 옛날에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 10대 시절의 활무대였던 좁다란 길에 들어섰다. 그 전날에 울퉁불퉁해진 흙길이 이제는 아스팔트길로 바뀌어 있었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귀에 쟁쟁, 눈에 삼삼

다만 이곳 봉미라 강변의 물소리와 돌방천, 감자골의 천방지축들은 학교를 가다 말고 물놀이 신이 나곤 했었다. 손끝에 닿던 돌의 감촉과 종아리를 휘감던 물의 느낌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생생하다. 막디 맑은 봉미라에서 풍덩거리며 물장구를 치다가도 둥둥 시름 없이 흘러가던 뭉게구름을 지켜보기도 했었다. 물놀이가 끝나면 젖은 옷을 햇볕에 뜨거워진 돌 위에 늘어놓고는 빙 둘러앉아서 집에서 싸준 도시락을 먹곤 했다. 하얗게 회칠을 한 처마 밑에 대롱대롱 매달린 빨간 고추며 빨래줄에 널린 빨래들이 바람에 팔락이는 모습은 참으로 예쁜 한 폭의 그림이었다. 비워둔 지 10여 년 되는 집은 무심하게 떠나버린 집주인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친 모양인지 평행 사변형 모양으로 삐딱하게 드러누웠다. 겨울의 추위를 막으려고 아버지가 덧대놓은 문풍지는 햇볕에 삭아서 세월을 거듭하면서 너덜너덜해졌고 바람을 막느라 잠옷을 가득 박아 누워서 한쪽 귀퉁이만 남아있는 포대기는 색이 바래져 있었다. 알른알른하던 이불장이며 꽃무늬 소래를 줄 세워 얹어두었던 식장은 먼지를 푹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형체만은 그대로였다. 돈이 좀 되는 쇠가마와 물봉품마저 다 팔아버린 바람에 가마목은 행등그려했다. 와,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경이로움이라 할까. 언제 멈춰섰는지 모르는 벽시계가 정확히 3시 50분에 멈춰선 채 걸려있다. 우리 오붓했던 다섯 식구들과 일상을 함께했던 두톤 거미줄이 얼기설기 뒤엎긴 벽시계를 쳐다보니 명심해서 보름에 한 번씩 시계탑을 주던 아버지의 모습이 또 잠깐 스쳐 지나간다. 쌀을 저장해 두었던 괴는 쥐들이 다 썰어놓아서 완전한 골동품이 되었고 문틀에 박아놓은 대못도 다 삭아서 손이 언뜻 스치오니 툭 끊어졌다. 아랫집 새댁이었던 명철 엄마가 해마다 집을 칠하고 남은 뺑기를 들고 와서 칠해두었던 반들반들한 마루는 파란색이 싹 바래져서 그냥 널판자가 되어버렸다. 동네를 돌면서 시루떡 심부름을 하다가 구멍가게 수탁한테 쫓겨와서 무릎 방아를 지었던 철길도 어느새 기다리 쑥들이 꽉 박아서서 좁다란 오솔길이 되었고 후떡소소 따다가 구워먹던 달콤한 추억이 깃든 담배 건조실도 지붕이 싹 날아가고 없었다. 민들레꽃 노랗게 핀 들판에서 소떼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진달래꽃, 살구꽃이 곱게 피어 그림 같던 동네. 철길을 따라 펼쳐진 딸기밭에서 따먹던 탐스러운 딸기며 빨갛게 익은 가시 열매로 손목걸이를 만들던 일들이 어지런 듯 생생하다. 어렸을 때에는 못 떠나서 안달이던 고향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향이라는 말에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사느라 바빠서 얼굴마저 가물가물해진 그 시절의 10대들은 너나 없이 이제 나이가 들면 고운 추억을 묻어둔 감자골에 와서 살자면서 고향 사람들 위챗방에서 중구 난방으로 떠들곤 하는데 정작 이렇게 온기마저 사라진 동네를 와서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서글플까. 세월이 많이 흘러 기억이 흐리마레해지기 전에 다들 힘을 합쳐서 저기 샘물이 퐁퐁 솟는 약수터 곁에 길다랗게 집을 짓고 다같이 모여 살 수는 없을까. 도랑물 옆 미나리를 낫으로 쓱쓱 베어다가 조물조물 묻히고 톡톡 터지는 감자에 돌각담에 호박이랑 가지랑 고추를 된장에다 푹 쪄서 먹으며 모닥불 피워놓고 서로서로 감춰두었던 애틋한 첫사랑 얘기를 하면서 얼굴이 활짝 피어있을 고향 친구들의 얼굴을 상상하니 절로 웃음이 난다. 그 전날 감자골 청춘들이 하루빨리 금이 환영하여 산 좋고 물 좋고 공기도 좋은 이곳을 무릉도원으로 가꾸고 이곳에서 천륜지락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해본다. 애매모호한 꿈이지만 이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이제 같이 우지는 고향에서 함께 살자꾸나.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하여 시 한 편 감상하겠습니다. 느티나무 한 그루, 리경예. 새하얀 조갓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동네. 푸른 논벌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조용히 서 있던 느티나무 한 그루. 잊지 못해라 고향마을 동구 밖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묵묵히 말없는 느티나무 한 그루 양지바른 언덕 아래 햇빛 반짝이며 흐르는 시냇물을 굽어보고 울퉁불퉁한 흙길로 오가는 수레를 바라며 외로이 서 있는 느티나무 한 그루 사시상철 한자리에 서서 봄을 맞고 가을을 보내며 세월의 나이를 새기며 고향의 변화를 기록하는 느티나무 한 그루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얼굴까지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모습까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잎이 무성한 느티나무 한 그루 선조들이 이 땅에 뿌리 내리고 하얀 옷의 농꾼들이 이 땅에 첫 모습 되는 것도 지켜본 언제 한번 고향을 떠난 적 없는 느티나무 한 그루 무더운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펼쳐주고 비가 오면 큰 우산이 되어주고 동네 개구쟁이들에게는 즐거운 놀이터가 되어준 동구박 느티나무 한 그루 동력의 때는 아침해를 마중하고 저녁에 지는 해를 바라며 초나 초동 한자리 지켜온 고향 마을의 느티나무 한 그루 고향 떠난 사람들 언제 오나 고갯길에 한시도 눈길 떼지 않고 혹시나 면목이는 사람들 오나 허리 구부정한 고향의 느티나무 한 그루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춘하,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노동은 평범하지만 모든 행복의 원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싱그한 노동으로 행복의 꽃을 활짝 피워갑시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간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은 5.4 청년절입니다. 청년은 이 시대의 꿈이고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젊음은 늘 머무르지 않습니다. 헛되이 보낸 청춘은 후회로 남을 테죠. 모든 청년들의 젊음과 활력과 패기로 소중한 청춘의 시간을 보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젊음의 열정으로 꿈을 향해 힘차게 달리시길 바라면서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빛나라 청춘이여 보내드립니다.

1990년대에 창작된 가요입니다. 남도 민요풍의 가요죠. 종문준 작사, 김경애 작곡의 님도 동실 나도 동실, 김성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60년대 창작된 김세형 작사 김동진 작곡의 최수학 버라엘입니다. 흥겨운 안땅 장관의 선율로 행복하면서도 밝은 기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80년대 창작된 호동철 작사 방동철 작곡의 명월구 산천가 보내드립니다. 고향애를 듬뿍 실은 가요죠. 박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설이 홍국 작사, 김영선 작곡의 광활한 농촌은 나의 대학 준비했는데요. 안영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나누는 삶은 넉넉함으로 채워지는 것이겠죠. 원어연 작사 성기화 작곡의 마음을 나누세요 보내드립니다. 사랑의 마음 다리를 이어주는 가요 디슬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개혁 개방 이 시기에는 다양한 주제의 가요들이 많이 창작되었는데요. 김철 작사, 바고 작곡의 정다와라 내고향 연변, 류충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관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 잘 보냈죠? 오늘은 5.4 청년절 특집으로 이 날이 가진 뜻깊은 의미와 함께 꿈과 용기 그리고 청소년들의 책임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0: 5.4 청년절은 애국, 진보, 민주, 과학의 애국주의 정신을 계승 발행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하도록 호소하기 위해 제정된 곳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꿈과 희망, 용기와 책임을 기리는 아주 소중한 날이죠. 그럼 먼저 5.4 청년절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역사와 의미를 함께 알아볼까요?
1: 1919년 5월 4일 북경에서 3천여 명의 청년 학생들이 집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는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은 군중들이 함께 참여한 반제, 반봉건 애국혁명운동이에요. 이 운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젊은이들의 뜨거운 마음을 보여줬고 중국 청년들에게 큰 힘과 희망을 주었지요. 이 운동을 우리는 5.4 운동이라고 불러요.
0: 5.4 청년절은 1949년 12월 23일에 공식적으로 중국 청년절로 제정됐어요. 이 명절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5.4 운동을 기념하는 것이고 둘째는 청년들의 꿈과 용기와 희망을 응원하는 것이에요.
1: 5.4 청년절의 애국주의 정신은 혁명시대, 건설시대, 개혁개방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줄 거예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멋진 청년들이 정말 많죠. 나라의 과학기술을 위해 힘쓰는 청년, 고향 건설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청년, 교육과 봉사에 힘쓰는 청년 모두 5.4 정신을 이어받아 밝은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0: 맞아요.

0: 친구들도 아직 어리지만 꿈을 품고 매일 조금씩 노력하고 친구를 돕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도 오사정신을 키우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이제 꿈과 용기와 책임감을 알려주는 우리나라 새시대 청년 모범들의 멋진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1: 첫 번째 주인공은 국산 무인기에 중국의 힘찬 심장을 선물한 류신 아저씨예요. 류신 아저씨는 1988년에 태어났는데 그는 어릴 적부터 하늘과 비행기와 로켓을 무척 사랑했다고 해요.
0: 그는 북경 항공 항천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항공과학에 대한 깊은 열정을 키웠고 장차 항공기술로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꿈을 가슴에 늘 품었어요.
1: 그는 우리나라 무인기 엔진 기술이 외국에 비해 뒤처지고 핵심 기술을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 늘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중국만의 강력한 항공 엔진, 즉 중국심을 직접 만들어 국산 무인기에 달아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0: 그는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항공 엔진 전문 회사를 설립해 소형 항공 엔진을 직접 연구하는 데 온 힘을 다했어요. 하지만 연구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항공 엔진은 현대 공업의 왕관위의 진주라 불릴 만큼 기술 난이도가 아주 높고 연구 기간도 길고 비용도 많이 들었어요.
1: 기술적인 어려움도 많았고 자금이 부족해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류신 아저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자동차까지 팔아 회사 자금을 마련하며 꿈을 향해 나아갔어요.
0: 류신 아저씨의 끈기와 헌신을 본 팀원들도 모두 감동받고 자발적으로 월급을 줄여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고 서로 포기하지 않고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뎠어요.
1: 마침내 그는 끝없는 노력과 끈기를 통해 어려운 기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국산 무인기에 필요한 강력한 엔진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어요.
0: 이 엔진은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자체 연구 개발한 것으로 국산 무인기 산업이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현실을 바꾸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됐어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대형 무인기를 이용한 태풍 탐지, 인공 강우, 대홍수 시 긴급 통신 복구 등 매우 중요한 국가 사업에 사용됐어요.
1: 2021년 류신 아저씨는 제7회 중국 국제 인터넷 플러스 대학생 창업 혁신 대회에 참가했는데 전 세계 120여 개 나라와 지역에 200여만 개의 프로젝트를 뚫고 당당히 2등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어요.
0: 상을 받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대회를 통해 더 많은 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 항공엔진 사업에 관심을 갖고 나라의 항공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0: 열정을 멈출 줄 모르고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힘쓰는 류신 아저씨의 모습 정말 멋지죠. 친구들도 과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자신의 꿈을 차근차근 키워나가며 나라의 힘이 되는 멋진 어린이로 성장하면 좋겠어요.
1: 두 번째 주인공은 고향 마을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변신시킨 리오 아저씨의 이야기예요. 리오 아저씨는 군대를 제대한 후 자신의 고향인 아복성 락정현 판각촌의 지부석이 겸 초민위원회 주임으로 일했어요.
0: 그가 부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은 기반시설이 낙후하고 농업발전도 느렸으며 주민들의 수입은 적고 마을 전체에는 10여만 원의 빚까지 있었어요.
1: 하지만 리오 아저씨는 군인 특유의 용기와 책임감으로 내가 반드시 고향을 바꿔보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그는 먼저 마을 주민들을 집

0: 직접 찾아다니며 의견과 건의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편의 조치를 시행해 주민들의 믿음을 얻었어요.
1: 마을에 농사를 짓고 물건을 운반할 길이 없자 리우 아저씨는 자비로 3,000m나 되는 농지기를 만들었어요.
0: 공사 기간 내내 그는 매일 10시간 이상 현장에서 뛰어다니며 일했는데 길이 완공될 때쯤 훨씬 검고 야위었어요. 그 뒤 리우 아저씨는 또 자금을 모아 마을에 남아있던 빚을 모두 갚고 수돗물 공사, 변압기 보수, 아스팔트 길 정비, 태양광 가로등 등 기반 시설을 차례로 정비했어요.
1: 그의 노력으로 2019년에 이 마을은 지역 최초로 천연가스 난방을 도입해 주민들이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됐어요. 리우 아저씨는 식수, 화장실 개조 등 마을 경관 개선에도 힘써 마을 환경을 완전히 새롭게 변신시켰어요.
0: 주민 생활이 편리해진 뒤에도 그는 주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업 구조를 개선했어요. 그는 고표준 농지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농업 기반 시설을 크게 개선했어요.
1: 더욱 멋진 것은 친환경 순환농업 프로젝트를 도입해 여러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고 그 제품을 홍콩 시장에까지 진출시킨 것이에요. 또 생태 관광과 집채 농업을 발전시켜 1억 원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도 유치했어요.
0: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하게 이 영년은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오늘도 고향 건설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어요.

0: 친구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고향을 위해 헌신하고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마을을 아름답게 변신시킨 리오 아저씨의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고 존경스럽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곳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이야말로 정말 값진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네요.
1: 류신 아저씨는 하늘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리오 아저씨는 고향을 위해 책임을 다했어요. 이 두 분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고 나라와 사회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 힘쓴 오사정신을 실천하는 멋진 모범이에요.
0: 맞아요. 이것이 바로 오사청년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꿈을 향한 끈질긴 노력,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마음. 이것들이 모여 우리의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1: 네, 친구들. 우리도 이분들을 본받아 작은 꿈부터 품고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성실하게 공부하고 주변 친구들을 돕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오사 청년제를 계기로 마음속 작은 꿈을 키우고 매일 조금씩 노력하며 더 멋진 어린이로 성장해보자고요.
0: 네, 이제 조국의 봄날을 밝힐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동요 한 곡 들려드릴게요. 소년 소년 조국의 봄날 함께 들어요.

0: 오늘은 5.4 청년절 특집으로 이날의 의미와 꿈, 용기, 책임의 소중함을 알아보고 멋진 청년 모범들의 실제 이야기도 함께 들었는데요. 정말 의미 있고 감동적이었죠.
1: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준비한 5.4 청년절 특집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미화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한홍자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엄마의 행복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뽀뽀하면요 울엄마 얼굴에 생기 넘쳐요. 넘어진 꼬마 동생 일으켜주면 울엄마 장나다고 박수 쳐줘요. 나는야 엄마의 기쁨이래요. 우리 엄마 행복은요 내가 만들래. 고마워요 고마워요 인사하면요 울엄마 입가에 미소 어려요. 할머니 무거운 짐 들어드리면 울엄마 기특하다 보듬어 줘요. 나는야 엄마의 희망이래요. 우리 엄마 행복은요 내가 지킬래. 우리 엄마 행복은요 내가 지킬래.

메추리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 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정수, 조이특색과 현대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주민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0: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시간을 내서 길태종이 문진부의 박인덕 주임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1: 박인덕 주임이사는 일찍이 1970년대 말기에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졸업한 뒤끝에 조약에는 도문시 중요원하고 연기시 중요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양천공 14년도에 연길시 중요원에서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는데 연변의 명의 칭호를 수여받은 분입니다.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보게 되면 중요하게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이 있는데 왕원원체라 합니다. 망문문절.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분이 맥진하고 설진에 말죠 특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중의 선생님들이 보통 환자가 오게 되면 먼저 진맥을 하지 않습니까? 진맥을 통해서 환자나 가족에서 환자의 병세를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말이죠.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가를 말죠. 포착해냅니다. 그리고 또 설진을 통해서 환자의 병증을 말이죠. 잘 파악합니다.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이러한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혈관계통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에 여기에 보게 되면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라든가 등등을 열어둘 수 있는데, 그리고 관심병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러한 말자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각종 원인으로 나타나는 말죠 현운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명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 또한 말이죠. 심리계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심리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신장내과, 선장내과라는데 이런 말이죠. 신장내과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전립선염이라든가 방광염, 뇨도염, 뇨실금증, 그리고 당뇨병으로 일으키는 합병증, 당뇨병, 신병 이러한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소아내과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할 때 만성위험, 거기에서도 특히는 미축성위험,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결장염, 변비, 설사, 만성간염, 담낭염,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는데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 하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관심병을 비롯한 말이죠. 심리혈관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 려해를 해봅시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심내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3.3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 심내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사망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45% 정도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고혈압. 고혈압이라게 되면 인체가 말이죠. 체순환을 하는데 체순환을 하는 과정에서 동맥혈압이가 말이죠 높아지는 이러한 말이죠 질병인데 1년이 림상종합증입니다. 우리나라의 정황은 대략 2억이나 되는 분들이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이라는 병이 있는데 백성들은 보통 풍이 온다, 중풍이 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는 출혈성 중풍, 여기에 보게 되면 뇌출혈이라든가 조망막 하강출혈, 그리고 최쇄라는데 결혈성 말조 중풍이 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CT라든가 MRI를 해본 분들이 이런 말조 진단을 받게 되는데 노끙스에 구체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뇌혈전이라든가 뇌전색이라든가 이러한 말저 질병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보게 되면 고혈지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화합이라 해보게 되면 당구촌이라든가 강유산지에 이런 혈지 수평이 정상 수평에 비해서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정황을 제때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인체의 건강은 말이죠 엄중히 해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고혈지 상태가 계속 유지되게 되면 쉽게 말이죠 동맥주경경화가 오거나 관심병을 일으키거나 어떤 분들도 이것으로 인해서 말이죠 이선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선염이가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관장동맥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경감은 협착증이 나타나고 더 심할 때는 말이죠 폐쇄현상이 생깁니다. 보통 보게 되면 아주 환자분들이 이런 진단을 말이죠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혹시 이런 질병이 오지 않았는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셔야 되는가 늘상 말이죠 가슴이 답답해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가슴이 아프다 하는데 보통 보게 되면 왼쪽 가슴이라든가 혹은 등이라든가 뼈에 이런 데 아파나고 어떤 분들도 말이죠 숨이 차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관심병이 올 가능성이 있는가 우리의 려해를 해봅시다. 뇌를 함으로써 아직 진단을 받지 못했지만 예방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맞아 뇌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노년분들이 지금 임상에서 보게 되면 젊은들 속에서도 체질적으로 우리 조선조 이야기에 태소 음양이나 이런 체질을 나누는 맞아 방법이 있는데 태아민 체질의 말이죠 젊은이들도 혹간가다 말이죠. 이 관심병이 인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뚱뚱한 분들의 골격이라 좀 실하고 허리통이 굳고 이런 분들의 그리고 가족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속에서의 관심병으로 말이죠.

0: 고생하는 분들이 계셨다게 되면 그 자식 되는 분들이 주의를 불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이 관심병이 올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다른 분에 비해서요. 그리고 쌍거증에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치 상태라든가 고혈당 예약이 쉽다면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관심병이 인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예. 습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담배를 너무 좋아하거나 예, 술을 너무 반가워하거나 예, 저도 말이죠. 사회생활에서 친구들을 만나보게 되면 확실히 그래요.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을 말이죠. 자주를 마시고 량이 많고 이런 분들이 관심병 진단을 받은 분들이 적지 않아요.
1: 네, 예.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나도 지금 이거 자지 못해서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0: 예.
2: 요즘 자지 못한 게 한 5년이 됐는데 가장 자지 못하고 힘든다.
0: 예, 진단은 뭐, 받았습니까?
2: 진단은 모르겠습니다. 신경성이랍니다.
0: 예, 예, 예, 알만합니다. 예.
2: 머리 그만 흉하고 오지럼증이 자꾸 나타나면서 교육이 막 끊어진다.
0: 예.
2: 그러면서 매기도 막 없어지고 해나도 내놔도 막 하지 못하니까나.
0: 그렇죠, 그렇죠. 예. 예.
2: 그래,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수 뭔가 뭐, 박윤도 선생님은 지금 한 20알 벌고 약을 먹는데 지금 많이 낫습니다, 지금.
0: 예, 예, 예.
2: 예. 지금 뭐 이렇게 어쩔 수 없다 지금 많이 나아져서 지금 잠을 조금 잘 수 있습니다.
0: 예, 예.
2: 그러니까 머리도 아프고 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일찍 가서 또 아무래도 약 떨어서 이제 더 벌, 저다 더 먹으려고 그랬다 지금.
0: 예. 예, 예. 그냥 오십시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2: 오전에만 보지요.
0: 예, 예, 그렇죠. 예, 예.
2: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리고 예,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뚱뚱한 분들이 체중을 꼭 줄여야 됩니다. 예. 예,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뚱뚱한 분들을 본다 할 때 예, 보통 보게 되면 이 관심병이가 예, 기타 체질 분들보다 예, 더 많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 이 관심병이 말이죠. 진단 받은 다음에는 치료도 잘 되지 않지 또 일정한 말이죠. 유용성도 있지. 예? 예, 예방 조치를 강구하면 안 되겠는가? 당연히 그래야 되죠. 예. 부즈이빙, 즈외빙이라고 중이 경전저장 내경에서 제출했습니다. 예. 질병에 걸리면 치료도 해야 되겠지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함이 되죠. 예. 그러면 위험 인소를 공제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위험 인소가 있는가 하게 되면 보통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쌍거증에 고혈압, 고혈지, 고혈당 이런 분들이 제때 이런 질병을 말죠. 해결해야 이게 위험인소가 제거되는 겁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네, 제가 지금... 네. 예, 듣고 있습니다. 말씀 주세요.
3: 예, 전화적이네. 이 심장이 너무 좀 차도 예. 그번에 가지고 박
0: 저기는
3: 박철호 선생님
0: 그 교수님
3: 갖다
0: 보였습니다. 강, 예, 박, 그게, 창호 선생님 보였겠죠.
3: 창호, 예,
0: 예, 박, 예, 박창호, 예, 예.
3: 한번 더 나려고 그랬다.
0: 예,
3: 그냥
0: 머리 났어요. 예, 그냥 네. 오시면 됩니다.
3: 많이 났습니다.
0: 예, 그럴 때 바짝 치료하세요. 예,
3: 예, 수고하세요.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재산합니까?
0: 예, 맞습니다.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4: 아, 저는 불면증이 있어서 예, 밤에 제대로 잠 자지 못해서 박윤덕 그저 교수 선생 선생님이 약 한번 같이 다 먹었습니다.
0: 예, 예, 예.
4: 그래 효과를 보니까 예, 좀 더 먹자고 예약하자 그럽니다.
0: 예, 어서내 오십시오. 예, 예약이 됐습니다.
4: 예, 여기 외지대에서 오늘은 늦어 못 가고 내일 가겠습니다.
0: 예, 내일 오전에 오십시오. 예.
4: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대단합니까?
0: 예, 맞습니다. 대단합니까? 예, 맞습니다.
5: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5: 예, 그 박윤도 선생님 그런 뭔가 예약하기시오.
0: 예.
5: 내가 내 소개로 우리 친구가 이제 그 뭔가
0: 예.
5: 이 당뇨 합병증을 해가지고 심장이 진짜 나빠서
0: 예.
5: 이

0: 가서 쓰러져서 병원에가 고급하고 한 보름 두원하고 나왔는데 두대안 하라 하더랍니다.
1: 예, 예.
0: 숨이 올라와가지고 원래 숨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몹시 숨이 차고 예. 그래 당대에 누울 수 없고 이래서 잠도 못 자고 그래 고생하다가 내 이 방송 듣고 그 선생님이 이렇게 신호제과 병에 용 잘한다 하더라고 한번 거길 찾아가 보라 했던 게 가서 한 달쯤 약 쓴 게 많이 지금 도와줘서 숨이 안 차고 지금 이 그 답답한 증상도 많이 나고 앞도 가슴 겨우던 것도 많이 나고 지금 용 좋아진 형태
1: 좀 예, 예.
0: 너무 예 오늘이 약이 오늘 거지 먹을 게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침에 일찍이 내려가겠다고 그런 예약해달랍니다.
1: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예.
0: 예, 고맙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1: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네.
3: 예. 저번에 그 선생님 예약하지도 먹고 설에 위 아프고 위 쓰리고 그랬던 게 지금 많이 나사졌고 예. 아픈 것도 좀 괜찮고 배부른 것도 괜찮아요.
1: 예.
3: 그래서 그 선생님 약을 한 번 더 예약하자고요.
1: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3: 박창호
1: 예, 예.
3: 교수님께입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예. 됐습니다.
3: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예, 예 위험 인사를 제거하고 음식 습관을 말죠. 건강한 음식 습관으로 말죠. 예,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이죠. 지방함이, 지방량이 많은 말이죠. 이런 음식들을 좀 절제를 하시고, 풀채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예, 초량이라는데, 이런 것을 말이죠. 예, 평소에 많이 잡수시기를 바라고, 짜게 자시지 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운동을 하는데, 꼭 말이죠. 예. 전문가 선생님들이 지도를 받고 예. 합당한 자기 체질에 맞는 이런 운동을 말이죠. 예. 해야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나는 예, 어제 그런데 이 봄에 잡아서 생애 처음 왔습니다. 예. 머리 어지럽고 혈압이었대. 원래는 저 혈압인데 어째 고혈압이 오른가 이렇게 봄이니까.
1: 예, 전번에도 예. 제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봄이란 계절에는 예, 이 바람이라는 사기가 말이죠. 인체를 말이죠. 손상 주는데 예, 봄에 말이죠. 혈압이 파동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4: 그걸 가서 문제인가?
1: 예, 그러니까 이 봄 계절에 이 바람이라는 사기를 말이죠. 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4: 알았습니다.
1: 예.
4: 그래서 어머니도 어느 게 한번 하복고 별로 날이 좋은 것 같아 해봤자 바람이 어떻게 보든 나가 갔다 온 게 또 해라고 오른데 바람 썩어지 맞았단 말이다.
1: 예.
4: 아이 그런지 그 후부터 또 그다음에 속에 옷을 또 뒤를 꺼내서 뒤를 다 입고서 이제 나갈까나 그날은 또 이뤘을 때다.
1: 그렇죠. 그렇죠. 예.
4: 옷도 관계진 깼을 때다.
1: 예. 예.
4: 아이 혈압이 어디 머리 어지럽지 나지 그게 그다음에 사흘을 그런 게 아니 되겠다. 기억력이 뚝 떨어지고 예. 그 박윤도 교수님 가서 한번 저기 남으니까 전략을 한번 읽어서 먹을까 해. 조금 그 어지러운 뜨기 나고 혈압이 조절되고 예.
1: 그렇죠.
4: 혈압약을 그래 예, 원래 혈압약 안 먹었습니다. 나
1: 예.
4: 저 혈압이니까 안 먹지. 이제 부스에는 예. 혈압이 60, 70, 75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꼼짝 못하겠을 때다. 저 혈압이 고혈압이 올라가 어째 더 바쁠 때다.
1: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예.
4: 집이 막 돌아가면 그런 게 집이 돌아가는 게 그게 없어질까. 그 다음에 오전 이거 약 한 번 써야 돼. 그 치마 적어도 세 번 써야 되겠다. 네, 오늘 예약하고 우리 친구도 가겠다. 우리 친구도 봄에 잡았다. 머리 어른지 난다,
1: 제. 예, 예.
4: 같이 가자고,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어전에. 예약이 다 됐습니다. 예.
4: 두 분입니다. 두 분 예약하십시오.
1: 예, 알만 합니다. 예.
4: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예. 안녕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두 분이 그 대통령의 그 방금 동생 회사에 하고 있습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씁니까?
5: 이제 한 달 됐는데, 갑자기 뜻을 이렇게 머리도 막 뜨거워서 여기 열어고 가슴이 둥둥은 하고 나서, 한 3일 걸었을 때, 이상하다. 이전에는 술도 마시면 얼굴이 뽑는데, 술 잘 마시는데 그렇게 하고서, 10여 명 가서 보니 상기, 술 아줌만 이때 90에, 아래쪽 백이 이렇게 올라가셨다.
1: 예, 예, 그렇죠.
5: 그래서 선생님, 그 검사시킵니다. 지금 냄새도 하고, 술 하고 한 게,
6: 관심증이라고 생각하고요.

0: 그리고 그 아니요 쌍지도 저기 났고 뭐 뒤도 딸고 친 고르셨지 뭐 할지는 아주 안 같은데 그래 지금 열압이 아주 높고 있습니다. 그래 가서 저리 아주 가야 되고 해서 지금 생각에 엄마는 이제 발견했으니까. 이 혈압이란 게 그냥 혈압약만 먹으면 안 되겠다고 아무래도 무슨 관심병이 뭐 혈관도 하고 뭐 혈관이 하고 이런 거 정량으로 조절을 해야 되겠다고 예. 그래 방송은 듣고서 여기 발견도 지금 이사야구에 정량을 지금 이제 한 발치에 썼습니다.
1: 네. 예.
0: 아이 혈압 조절도 되고 오히려 운전도 맞고 좀 속이 막 가슴막 뛴 것도 맞고 해서 정리하고 어느 것이 뭐 다 먹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오늘 또 가서 약주를 하자 그래요.
1: 예. 그냥 오십시오. 어전에. 예.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오늘의 박상호 주임을 예약하기죠.
1: 어떤 정황입니까?
3: 아, 전에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 그냥 나서 점약을 한 두 번 먹었는데 좀 나아졌습니다.
1: 예, 예, 예.
3: 어, 좀, 예, 한 번 더 점약 더 먹자고 예약하기 쉬워.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락이 예. 다 됐습니다.
3: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셔.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0: 민바로에 지금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박윤덕 주임을 찾으세요.
1: 예, 예, 박윤덕 주임을 보겠습니다.
0: 예,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1: 예, 예약이 끝났습니다.
0: 예, 예, 예.
1: 알겠습니다. 예.
0: 예, 예.
1: 예, 수고하세요.
0: 건강하십시오.
2: 치료를 잘 하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에, 이 관심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예.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들이 생깁니다. 하나는 병증이 말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심력쇠갈증이 올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관심병으로 인해서 말이죠. 산소가 결핍하고 혈이 모자라고 이러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심장이 확대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심장 커다에 현대 이기로 검사라면 발견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심근이가 말이죠. 옛날에 비해서 말이죠. 아주 말이죠. 열버지는 이런 말이죠. 폐단이 생깁니다.
3: 소위험 있고 비상이 나빠서 설사 자꾸만 해서 뭡니까? 박창호
0: 예.
3: 선생님을 부탁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예. 다 됐습니다. 예.
3: 예, 수고하세요.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러니까, 이 관심병을 말이죠. 조기 발견하지 못하고 치료를 말이죠. 받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말이죠. 천천히 말이죠. 서서히 심장 공능 장애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 심력쇠갈증이 나타나고요. 예, 그리고 관심병으로 고생한 분들이, 저도 40년 이사를 해봤지만, 심률 실상 현상이 많습니다. 심률이 고르지 못하단 말입니다. 예, 어떤 분은 너무 빠르게 뛰고, 어떤 분들은 너무 더디게 뛰고, 예, 이러면서 말이죠. 예,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는 이 관심병을 말이죠. 잘 치료하지 못하게 되면, 아픈 현상에 신교통 현상이 생기고, 더 심할 때는 말이죠. 예, 이 말이죠. 심근경색이 생깁니다. 예, 이 심근경색을 말이죠. 예, 또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프로는 높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말이죠. 추스라 하는데, 졸사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방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생활 습관을 말이죠. 꼭 말이죠.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담배를 말이죠. 끊으셔야 되고, 예. 그리고 우리 민족의 남성분들이 말이죠. 술을 너무 반가워하는데 술을 말이죠.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엄격히 말이죠. 체중을 공제해야 됩니다. 절대 비만증 현상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풀체를 많이 자시고, 예. 그리고 정수하고도 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우울해 있는 분들. 예, 우울해 있는 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이 관심병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와 반면에 별난 일이 아닌데도 말이죠. 예, 신경질을 갑자기 쓰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혈압이 말이죠. 예, 단시간 내에 말이죠. 갑자기 뛰어오르면서 관심병이라든가 이런 막 어지럽거나 어떤 분들은 어지러우면서 또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무슨 일을 하는데 주의력을 말이죠. 집중하자도 도저히 말이죠. 집중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늘상 사지가 절연하거나 마비되거나 맥이 딱 떨어지거나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마치 안과 질환이 온 것처럼 물건을 보는 것이 말이죠. 똑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관심병을 비롯한 심뇌혈관 질병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꼭 이런 질병을 말이죠. 제때 발견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방송외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4: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심층 취재.
1: 안녕하십니까. 심층 취재입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는 도약 초월 목표 임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경제 하행 압력과 지난해 동기 기수가 지나치게 높았던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전주 상하가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며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킨 데서 고정자산 투자의 안정장성, 공업경제의 질제고 효익 증대,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의 안정장성이라는 양완태세가 나타났으며 1.4분기 좋은 출발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했습니다. 올 1.4분기 전주 지역생산총액은 259억 3,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9% 상승하고 고정자산 투자는 23.3%, 규모 이상 공급 증가치는 12.1%, 농림목축업 생산총액은 4%, 전주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4.8% 상승했습니다. 눈부신 수치들은 활기차게 솟구치는 발전 곡선을 그려냈습니다. 공업, 농업, 상업, 무역이 같은 주파수로 공진하며 동반 상승 효과를 냈고 중점 대상들이 다그쳐 현재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신질 생산력이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문화관광 소비 활력이 분출되면서 우리 조는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15호의 양완 시작을 위해 견실한 토대를 닦았습니다. 눈부신 성적의 배후에는 우리 조가 목표를 정조준해 정밀하게 힘을 쏟고 난관을 돌파한 생동한 실천이 있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가는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총체적 기조를 견지하면서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1극 2지 3구 발전 좌표에 입각해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했으며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켜 경제가 질의 효과적인 재고와 량의 합리한 장성을 가져오도록 추동했습니다. 공업 토대를 다지는 가운데서 혁신 열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의약, 장비 제조 등 산업이 빠르게 장성하며 신질 생산력 육성의 중요 진지가 돼 연변 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한 강력한 지탱을 형성했습니다. 도나 경제 개발구 오동 공업 단지에 위치한 길림 오동 중약 조제 과립 지능 추출 작업장 22개 6톤급 추출 탱크가 전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조항통제실 대형 스크린에는 500여종 제품의 생산 전과정 수치가 실시간으로 갱신되면서 지능화 생산의 정밀도와 효율의 동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길림오동 연변야급주식위원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 국입니다. 우리는 주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중약 추출 과정의 주요 매개 변수를 통제합니다. 여기에는 추출 시간, 증기 압력, 추출 온도 등이 포함되는데 이런 매개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인위적인 실수를 방지하고 추출 과정 중 제품 품질의 균일성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총 10억 원이 투자된 이 대상은 1기 공사가 준공돼 조업했습니다. 대상은 연간 5,500톤 중약재를 가공 추출하고 15억 6천만 봉지의 중약 조제 과립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전통 의약산업 전환 승격에 힘을 보태며 산업의 품질 향상과 효익 증대의 생동한 축소판이 되었습니다. 고신기술 기업이자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강소기업인 아련기계는 디지털화 전환 과정에서 사물 인터넷 설비를 통해 생산 설비 수치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한 토대에서 설비 관리와 업무 절차 최적화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한 인조판 생산 흐름선 설비는 디지털화 개조를 통해 생산 과정 중에 설비 운행 수치를 수집할 수 있어 에너지 소모 관리와 제품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2025년부터 SAP 시스템을 들여와 설계, 생산, 구매, 출하 수치 사슬을 연결함으로써 통일적인 제품 수치원과 설계 변경 관리 폐쇄 순환 고리를 만들어 공장 간의 생산 능력, 재료 협동과 재무 업무 일체화를 실현했습니다. 아련기계 주식위원회사 대배 선전 책임자 장주

0: 것이다. 다년간의 기술 연구 개발과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과 돌파를 이루었습니다. 인조판 장비 제조 분야에서 관건적인 설비 제조 기술과 시스템 집성 기술을 확보했고 인조판 생산 장비 국산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해 우리나라 인조판 기계 업종이 세계 장비 기술 수준과 연계되고 동기화되도록 추동했습니다. 중과 승강기는 승강기 연구개발, 설계, 생산, 판매, 설치, 판매 후 봉사를 일체화한 승강기 지능제조 선두기업으로 우리나라 중서부 지역에 11개 종합성 생산봉사기지를 뒀습니다. 회사는 풍반 승강기 추가 설치 시공 경험과 승강로 전용 기술을 핵심 우세로 기술력, 생산규모, 시장 점유율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과 승강기는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 조립식 산업단지에 입주해 연간 2,000대 규모의 지능형 승강기 완제품 제조 시범기지 대상을 건설 중입니다. 1억 6천만 원이 투자되는 이 대상은 승강기 및 승강로 지능생산작업장, 원격감측 봉사중심, 로후 건물 승강기 추가 설치 연구중심 및 승강기 전시청 등을 건설하는데 현재 설비 설치 전준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변 중과 승강기 제조위원회사 총경리 왕금입니다.
1: 중공 탄생하
0: 전공대 조업하면 연결 현지에서 200명의 취업을 해결할 수 있고 연간 생산액 2억 원을 실현해 승강기 업종 발전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것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품질 효익 제고, 브랜드 육성, 녹색 순환 발전 리념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연변은 특색 현대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시켜 대중의 쌀 주머니를 채우고 장바구니 질을 높이며 돈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문시 장안진 흥가촌에 위치한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 달걀 생산가공기지 9개 표준 지능형 닭장이 질서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 총경리 급창림입니다. 현재 양식 규모는 45만 마리이며 하루 달걀 생산량은 약 20톤 정도입니다. 주로 일반 달걀, 인삼 달걀, 토종 달걀을 생산합니다. 올해 새 대상이 이미 착공에 들어가는데 40만 마리를 추가로 사육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병아리 사양장을 노리는데 특히 인삼 달걀 생산 시설 확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현대농업 대표적 기업인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는 1월부터 3월까지 생산액 약 2천만 원 달성했습니다. 정부 플러스 기업 플러스 촌집체 합작 모식을 통해 1, 2, 3차 산업 융합체계를 구축한 이 회사는 현재 2기 공사를 다그치고 있는데 전반 대상이 조업하면 연간 생산액은 1억 2천만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1.4분기를 돌아보면 공업 작업장의 지능 제조부터 향촌 특색 농업, 통산구 전현의 개방 확대, 문화관광 분야의 경영 모식 혁신까지 연변 경제는 고정자산 투자 안정장성, 공업 경제질 향상, 소비시장 호전이라는 양호한 발전 태세를 보였습니다. 334 국도 문화관광 새 지표인 해란대 조선종 민속휴가구 대상은 올해 시공이 재개된 이래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 1개 핵심 구역 면모가 일신됐고 조선족 민속문화관광 새 지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는 조선족 문화 플러스 현대 객금미학을 핵심 리념으로 자연생태와 민속문화 조력에 의탁해 일액인솔, 다점연동, 전역융합 구도를 내와 미식, 공연, 문화창의, 전통마을, 고급휴가 등 다원화 전경을 전력 구축합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상업총감독 오적입니다. 대상 부지 면적은 약 22만 평방미터로 조선족 특색 민박이 모여있고 개인 온천과 대중 온천이 있으며 두 개의 상급 부대구역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무형문화재 전시, 연변 조선족 민속 음식, 연변 조선족 특색의 문화창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경제 발전의 내적 동력은 문화관광 융합에서 구현될 뿐만 아니라 상업 분야의 혁신 경주로에도 구현됩니다. 연초일에 우리주 상무 분야는 추는 연변, 류행 소비를 주제로 보상 판매, 혜택 구매, 경기 소비, 다국 소비 4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여러 지점에서 힘을 내고 여러 구역에서 연동하면서 다원화 융합을 시도했습니다. 각 현지에서는 각종 소비권을 내놓아 온도 있고 특색 있으며 강도 높은

높은 소비 전경을 전력으로 조성함으로써 봄날 소비 시장을 전면 활성화했습니다. 연결 주민 경립명입니다. 정부에서 소비권 활동을 내놓아 저는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우대 정책이 없어도 똑같이 돈을 쓰지만 소비권이 있으면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덕명호텔 식당 주관 장계영입니다.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고객들이 오전 10시에 소비권을 받으면 점심때 와서 사용하는데 소비자들의 소비 적극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교두보로서 훈추는 올 들어 개방 활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올 1.4분기 훈춘시 수출입 무역액은 98억 원으로 동기 대비 110.8% 증가했습니다. 각 통상구가 고효율로 운행되면서 신선한 해산물 무역, 청정에너지 수입, 상품차 수출, 인원 출입경, 다국전자상 거래 등 5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통상구 경제가 활기차게 발전하는 생동한 화폭을 펼쳐내고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 예륜기동차 평가위원회사 상품차들이 출발 대기 중입니다. 삼일꾼들은 차량별로 정보를 대조 확인하고 수속 서류를 검사 등록하는데 고리마다 엄격하고 세밀하며 규범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연변 예륜기동차평가위원회사 삼일꾼 소개에 따르면 먼저 러시아 고객이 기업에 주문을 넣고 기업이 전국 범위에서 품질이 믿음직한 차량을 선별합니다. 차량 정보가 러시아 고객의 동의를 거친 후 1년의 통관 수속을 밟고 마지막으로 도로 운송을 거쳐 러시아에 들어갑니다. 수출 차량은 국산 브랜드, 국산 합자 브랜드에서 생산한 160마력 발동기 및 그 이하 차종을 위주로 합니다. 올 1.4분기 이 회사는 차량 528대를 수출했고 무역액은 3,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연변 예륜기동차평가위원회사 총경리 랑세강입니다. 봉사질과 봉사속도, 전문성을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합니다. 올 들어 훈춘 통상구는 국산 상품차가 러시아 등 해외 시장으로 수출되는 중요한 전연 진지로 됐습니다. 1.4분기 훈춘시를 통해 수출된 중고차는 2010세대로 화물가치가 2억 4,9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221.5% 증가했습니다. 승용차에서 상업용 운수차에 이르기까지 각종 국산 자동차가 훈춘 대러시아 통상구를 거쳐 고효율로 통관돼 해외 시장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수입 성적표도 괄목할 만합니다. 훈춘 통상구 길림성 홍흥에너지위원회사를 거쳐 수입되는 LPG, LNG 등 청정에너지를 가득 실은 운송 차량들이 질서있게 현장에 진입합니다. 삼일꾼들은 서류를 엄격히 대조 확인하고 화물을 검사하며 규범적으로 하역하고 있습니다. 이란 녹색에너지는 훈춘을 거쳐 현재 저장된 후 다시 전국 여러 곳으로 운송됩니다. 길림성 홍흥에너지위원회사 총경리 임욱방입니다. 올 1.4분기부터 지금까지 3만 톤 넘게 수입했는데 작년 대비 2배로 늘었습니다. 원래 4개 하역장을 6개로 증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0만 톤 이상 수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흥에너지의 고효율 수입은 신에너지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동한 축도입니다. 올 들어 훈춘에서 수입한 청정에너지는 10만 4,500톤으로 무역액이 3억 6,3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232.2% 증가했습니다. 도로 및 철도 통상구가 연동해 고효율로 LPG, LNG 등 에너지의 순조로운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구역 에너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했습니다. 1.4분기 전주 지역 생산 총액은 259억 3,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9% 상승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5억 8,9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3.9%, 2차 산업 증가치가 89억 9,600만 원으로 9.2%, 3차 산업 증가치가 163억 5천만 원으로 2.7% 상승했습니다. 경제 견인 상황으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지역 생산 총액 상승을 0.1%포인트 견인했고 2차 산업이 3.1%포인트, 3차 산업이 1.7%포인트 견인했습니다.
1, 4분기 전주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3.3% 상승해

전성 9개 시주 가운데서 2위를 차지했는데 그중 대상 투자가 35.5% 증가했습니다. 전주 규모 이상 공급 증가치는 동기 대비 12.1% 상승했습니다. 1.4분기 전주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80억 4천만 원을 완수해 동기 대비 4.8% 상승하며 9개 시 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한도액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액은 35억 4,6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0.3% 상승해 전성 9개 시 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농림목축업 생산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상승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전주 규모 이상 봉사업 중점 업종은 영업수입 10억 4,300만 원을 실현해 동기 대비 11.8% 상승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행됐으며 주요 경제지표 상승 속도는 전성 평균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산업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상승 동력이 끊임없이 응집됐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작업장, 새로 들어선 생산 흐름선, 쌓여가는 주문건들은 우리 조 경제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2.4분기는 동북지역 경제사업이 전면적으로 힘을 내고 속도를 다그치는 황금기입니다. 전주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선율로 확고히 견지하면서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1층 증강하고 정책 실시를 1층 다잡아 대상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취업, 기업, 시장, 예기를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 경제 발전에 내적 동력을 1층 증강하고 2.4분기 경제 운행 주동전을 잘 치러 한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데 견실한 토대를 닦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방송 스페셜.
1: 방송 스페셜.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의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휴일. 휴일의 즐거움 뒤에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이 안받침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화재안전, 음식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덜려 건강하고 안전한 휴일을 담보합시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1: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에서 인사드리는 사태번입니다. 오늘은 오사 청년절인데요. 1919년 오사 애국 운동 이래 중국 청년들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기리기 위해 정해진 명절로 중국의 청년절이라고 길이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사 청년절을 맞아서 저희 프로에서는요, 새시대 청년들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둘러싸고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방송실에는요, 연변대학 문학원 권희 박사 나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연변대학 문학원 권희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오늘 오사 청년절인데요. 이 100여년 전 오사 애국 청년들이 높이 외쳤던 애국 진보 민주 과학이란 이 애국주의 정신을 세세대대로 계승을 하고 발행하기 위해 정해진 명절이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게 또 역사의 그 현장을 생생히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선 이 오사 청년절의 의미부터 되새겨 볼까요?
1: 이 오사 청년절은 1919년 5월 4일 북경에서 발생한 오사 애국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단순한 청년들이 축제를 넘어 애국, 진보, 민주, 과학이라는 시대 정신을 상징하며 중국 현대사에서 매우 뜻깊은 현실적인 이의를 지닙니다. 이 100여 년 전 제1차 세계대전 후 파리 강화회의에서 중국이 정당한 요구가 무시되자 식민지 침략이 불합리한 결과를 받아들이사 북경대학을 비롯한 수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반제 반봉건을 내세우며 격렬한 시위 행진 애국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운동은

0: 이전에는 학생계층을 넘어 사회 각계, 각 계층에 확산되었고 중국 사회 전체의 민족의식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문화운동과 함께 새로운 사상과 문화가 전파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오사운동이 남긴 가장 큰 핵심적인 정신은 바로 애국주의입니다. 당시 청년들은 국가의 운명과 민족의 존망을 개인의 생사보다 우선시하며 외래의 침략과 내부의 낡은 세력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망하는 데 괜히 어찌 안락할 수 있으려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목소리를 내었고 민족의 독립과 자주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이런 애국주의 정신은 시간이 흘러도 조금도 빗발해지지 않고 어느 날까지 청년 세대의 정신적 기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오사운동은 진보, 민주, 과학을 향한 멸망을 사회 전체에 퍼뜨렸습니다. 당시 중국은 낡은 봉건관념과 문화에 억눌려 있었고 청년들은 낡은 체제를 타파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며 과학적인 사고로 사회를 발전시키려고 갈망했습니다. 이런 정신은 중국 사회가 현대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후 중국 공산당의 창건과 혁명의 발전에도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 오사 애국 정신은 세세대대로 내려오면서 청년 세대들이 한결같이 뭉치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서 노력 분투하도록 고무 격려해 왔습니다. 그만큼 이쁘동한 역사 시대에 또 시대의 부름에 발벗고 나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다했던 우수한 청년 세대들도 많이 용서 좀 쳐 나왔던 거 아닐까요?
0: 네, 오사애국 정신은 100여 년 동안 세월을 거쳐 흐르면서 여러 차례의 역사 변화 속에서도 꾸준히 전승되어 왔고 부동한 시대마다 청년 시대에게 힘을 주며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을 위해 분투하도록 격려해왔습니다. 여기에 맞서 많은 청년들이 시대의 부름에 응하고 자신이 사명과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1: 네.
0: 이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에는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에 대응해 나선 청년들 중 우선 이리 대소를 둘 수 있는 거죠. 오사운동 시기 30세의 젊은 나이에 막스주의를 중국에 전파하여 중국 공산당 창건에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운대는 21세의 천진 각오사를 조직하여 학생 애국운동을 이끌었고 29살에 남창봉기를 지휘하였으며 우리 위대한 수령 모수석은 20대 초반에 호남 학생운동과 농민운동을 조직하여 혁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오로지 인민을 해방하고 조국을 지키자는 굳은 신념으로 그들에게는 개인의 행복과 안락은 중요하지 않았고 민족의 존망과 인민대중의 행복이 최고 가치였습니다. 이 중에는 또한 우리 동북항일연군에서 활약한 여성영웅 조일만 등 수많은 청년들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세종국 창건 전후로도 15세 나이로 국민당 군대에 체포되어 험한 형을 받으면서도 공산당의 비밀을 지킨 류호란 또한 적이 또 치과를 폭파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폭파약을 바치고 희생한 19세의 어린 나이였던 동전서 항미원 조선장에서 적이 기관총 사격구를 자신이 몸으로 막아 이 부대의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21세인 황계광 등 영웅들이 이 이야기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과서를 통해 배운 매우 익숙하면서도 또한 귀감이 되는 청년 일대들입니다.
1: 네.
0: 이 개혁개방 및 또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시기에는 과학기술, 체육, 군사 등 분야에서 청년들이 더욱 두각을 내왔습니다. 등가서는 26살에 미국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후 우리나라 원자탄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량탄 일성이 영역에서 주력이 되었으며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중국 여자 배구팀 정신 이것을 세계에 과시한 랑평을 대표로 하는 여자 배구 국가대표들은 국민에게 자부심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1: 네.
0: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비행사 양리위는 38살 나이에 신수 5선을 타고 우주로 향하면서 중국이 꿈, 중국이 힘, 중국이 속도라는 이 아름다운 화폭을 세연에게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또 홍색 이 유전자가 아주 짙은 우리 연변에도 많은 희소

0: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우리 주위 청년 양광은 2026년도 신시대 청년 선봉이 영예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청년연합회는 2026년도 중국청년 오사메달 및 신시대 청년 선봉상 수여 결정을 발표하였는데 우리 주 왕청현 동광진 만하촌 이 당 지부서기이사 촌민위원회 주임인 양광이 2026년도 신시대 청년 선봉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1: 네.
0: 2013년 26살밖에 안 된 양광은 만화촌 촌민위원회 주임으로 당선된 후 그는 뭐 여러 가지 뭐 농업상에서 모의버섯 재배, 잣 등 농산물 특산품을 홍보하여 왔으며 2025년 쌍시빌 기간에는 촌민 방송팀을 이끌고 전문 해설, 현장 생방송 형식이 이런 인터넷 방송을 통해 매출액 30여만 원을 올렸으며 연간 전자상거래 판매 수입은 400만 원을 돌파하여 우리 빈곤퇴치 사업과 이 농촌 뭐 부흥의 길을 개척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시대 우수한 청년들은 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분투한다는 공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계관과 가치관은 오늘날 이 새 시대 청년들이 본받아야 할 소중한 정신이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이 부동한 시대의 전형적인 우리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우수 청년들이 뭐 우후죽순하네요.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발전한 세계 강국으로 우뚝 서고 있는데요. 이런 새 시대 속에서 청년 세대들은 어떤 사회적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볼까요?
0: 네, 현재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강성하고 발전한 국가로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런 새 시대 속에서 청년 세대는 매우 큰 사회적 사명감을 가져야 하며 스컴평 주석이 강조한 바와 같이 리상 신념이 견정하고 인민의 립장에 발을 튼튼히 붙이고 탄탄한 실력을 다지어 강국 위협에 헌신하며 시종일관 강고분투하는 정신 자태를 견지해야 합니다.
1: 네.
0: 이것은 새 시대 청년이 마땅히 갖춰야 할 핵심적인 자세이며 또한 사명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선 리상 신념을 견정하게 견지해야 합니다. 청년에게 리상은 인생이 등대와 같습니다. 리상이 없으면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새 시대 청년은 괜히 작은 꿈을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이라는 큰 꿈과 결합시켜 청춘을 헛되이 보내면 백발이 되어 한스러워해도 어찌 늙으랴는 말처럼 젊을 때 큰 리상을 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분투하지 않으면 이 평생을 후회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민의 입장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새 시대 청년은 반드시 정치적 입장을 바로 세우고 인민에 대한 깊은 정을 두텁게 키워가야 합니다. 또한 올바른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확립하고 좋은 도덕 품성을 기르며 종합적인 소모양을 높이고 인격을 완성해가야 합니다. 인생 가치관은 인생이 목적과 사회적 행동을 평가하는 기본적 척도이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입니다. 올바르고 고상한 인생 가치관은 인생의 길에 중요한 이의를 가지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 나가는 정신적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시대 청년은 시대 발전 흐름에 부응하는 인생 가치관을 확립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심하고 국가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탄탄한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청년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려면 튼튼한 지식기초를 다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즉 부지런히 배우고 용감하게 창신하며 부지런히 실천하고 배운 지식을 주관세계와 객관세계를 개조하는 활동에 응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이는 제 아무리 리상이 있어도 실현할 수 없으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강국 위협에 자발적으로 뛰어들어야

0: 합니다. 청년이 강하면 나라도 강하고 청년이 진보하면 나라도 진보합니다. 새 시대는 청년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농촌진흥, 과학연구, 문화전승, 국제교류, 사회봉사 등 어느 분야에서든 조국이 필요한 곳에 가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성장을 중화민족이 부흥이 역사적인 물결에 녹아들게 할 때 진정으로 최고의 청년이 되고 중국이 성세를 함께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강고 분투하는 자세를 시종일관하게 견지해야 합니다. 편안한 환경에 적응하여 적응하게 된다면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생을 기꺼이 견뎌내며 분투하는 과정 속에서 성숙하고 강해져야 합니다. 행복은 모두 분투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분투하는 청춘만이 빛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아새겨둬야 하는 것입니다. 새시대 청년은 자신의 운명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긴밀히 연결시키고 리상을 견지하고 인민을 위하고 실력을 갈고 닦고 분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청년이 가져야 할 이 사명감이며 시대가 부여한 책임이 아닌가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1: 네, 그렇죠. 이 새시대 청년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이상신념을 국가의 발전과 긴밀히 연계시켜야 할 텐데요. 이 나라의 발전에 유용한 역군으로 되기 위해서는요, 이 자신만의 탄탄한 실력을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0: 네, 이 새시대 청년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리상과 국가의 이 발전 이것을 긴밀히 연결시켜야 하며 나라와 사회의 유용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만이 탄탄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1: 네.
0: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사회가 아무리 발전해도 실력은 청년이 사회의 발을 딛고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석근평 주석은 학문은 활과 같고 재능은 화살촉과 같다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0: 이 말은 부지런히 배워야만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새 시대는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지식 업데이트가 하루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이 청년이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고 또한 발전하고 더욱 질 좋은 생활을 추구하려면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학습은 단순한 구호나 장식이 아니라 매일 실천해야 할 생활 태도인 것입니다. 학습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하고 현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청년은 마땅히 이 글자가 있는 책도 읽어야 하겠지만 글자가 없는 이러한 책도 읽어야 합니다. 학교 안에서의 이론 지식 학습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 사회의 실천을 통해 경험을 쌓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회에 뛰어들어 현실의 문제를 경험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실제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능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고 지식을 실제 능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식 부족 이 공포를 극복하고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하는 인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청년일 때는 온실 속이 화초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는 것입니다. 새시대 청년은 편안한 환경을 피하고 자발적으로 빗바람 속에서 단련을 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버티고 좌절도 해보고 문제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실력이 생겨나고 이 더욱 탄탄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생은 사람을 단련하고 창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을 가질 때 비로소 큰 성과 혹은 성공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력은 개인이 성공을 넘어 민족 부흥이라는 거대한 배가 순리롭게 항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우리 새시대 청년은 이 봉쇄적인 사유를 벗어나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실력이 일부분입니다. 마크스주의 지도 사상으로 자기 대뇌를 무장하고 새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관철하며

0: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이 길에 대한 자신감, 미로운 자신감, 제도 자신감, 문화 자신감을 확고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과 교류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또 중국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우리 중국 정신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길러야 하는 거죠.
1: 네.
0: 국제적인 시야를 갖춘 청년만이 중화민족이 부흥해서 큰 사명감을 감당할 이 새 시대의 새 인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청년은 자신이 장점을 발휘하고 전면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 단 한 가지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종합적인 소양을 갖추고 다양한 능력을 기르며 시대가 변하는 것에 따라 스스로 조절하고 스스로 발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 결국 탄탄한 실력은 이 새 시대 청년이 사명감을 감당하고 리상을 실현하는 이 버팀돌이 되는 것입니다. 청년은 평생 학습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며 어려움 속에서 단련받고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는 것으로서 자신이 가치를 뭐 1 플러스 1 크기 2인 이러한 높이로 상승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부단히 학습하고 또 부단히 진출하는 학습 태도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어느 시대를 물러나고 청년 세대는요 한 나라 한 사회의 미래를 책임진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청년이 강해야 나라가 강하고 청년이 진보해야 나라도 진보한다는 그런 얘기를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박사님 모두가 높은 사회적 사명감을 가진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인문 소양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 네, 이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청년 시대는 한 나라 한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이 강해야 나라가 강하고 청년이 진보해야 나라가 진보한다는 이러한 말도 늘 강조되고 있는 거죠.
1: 네.
0: 이러한 의미에서 새시대 청년이 높은 사회적 사명감을 가진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 학생 발전 핵심 소양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소양을 갖추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국 학생 발전 핵심 소양은 문화 기초, 자수 발전, 사회 참여 이 세 가지 큰 방면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는 뭐 인문, 과학 정신, 학습 능력, 건강한 생활 그리고 책임 담당 등 여러 면으로 연결되어 청년이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선 문화 기초 방면인 것입니다. 인문 소질과 과학 정신이 포함되는 것이죠. 뭐 인문 정신은 인문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학습하고 리해하며 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기본 능력입니다. 또한 이것은 뭐 정서 태도 가치 취향이기도 하죠. 구체적으로는 인문적 축소, 인간적 정서, 심미적 취미 등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은 모름지기 중국이 우량한 전통문화와 세계 각국이 우수한 문화성과를 배우고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아름다움을 느끼고 추구하는 마음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수 발전인 것입니다. 학습 능력과 건강한 생활이 뭐 여기에 뭐 속하는데 학습 능력은 학습의식을 형성하고 학습 방식을 선택하고 학습 과정을 평가하고 조사하는 종합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즐겁게 배우고 부지런히 반성하며 정보의식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건강한 생활은 자기를 인식하고 심신을 발전시키며 인생을 계획하는 종합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 참여 방면입니다. 뭐 책임 담당과 실천 창의 소양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책임 담당은 개인과 국가,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제관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 정서 태도와 가치 취향, 행동 방식 등을 망라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국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관심사 그리고 국제적인 리해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 창의는 일상 활동, 문제 해결, 도전의

0: 않았나 하여 제가 매번 곤란에 봉사할 때마다 발벗고 나서주지 않았나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도 뭐 많이 울어보고 회의도 느끼고 했지만 지금 다시 보면 절대 후회하거나 추억의 아쉬움은 없습니다. 저희 나이가 이젠 이리비 끝자락에서 돌이켜보면 이제 다시 뭐 곤란한 일에 부딪혔을 때 이 20대, 30대 초반의 열정은 있지만 그만큼 체력적으로 지금 맞이하게 된다면 딸릴 듯도 합니다. 저는 이민교원이 되는 이 첫날, 첫 수업을 들어가기 전날 캠퍼스를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학생 시절에 뛰어다니는 캠퍼스의 곳곳을 돌아보며 초심을 되살리면서 이 동생과 같은 조카와 같은 학생 친구들한테 어떻게 뭐 완벽하게 정확한 답을 가르쳐 주기는 힘들더라도 자기가 모르는 것, 그릇된 것은 절대 삼가하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은 이민교원으로 성장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뭐 현재까지는 나름 이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달려온 것 같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뭐 어떤 학생들한테 뭐 섭섭한 점이 있다면 이 방송을 통해 뭐 양해를 구합니다. 필경 저도 처음 맞이해보는 이 청춘이기 때문에 어딘가는 서툰 부분이 좀 많았겠죠. 그러나 오늘로 저는 인민교원으로서 청년들과 함께하며 매일매일 새롭고 활력이 넘쳐납니다. 학생들이 눈빛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보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생각이 활발하고 창의적이며 용감하게 질문하고 탐구하기 때문에 저 또한 그들한테서 배우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들어주고 진로에 대해 조언을 해주면서 저 또한 스스로 더 성숙해지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춘은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청춘을 소중히 여기고 인민교원으로서 청년들과 함께하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청년들이 자기 청춘을 이 헛되이 보내지 않고 꿈을 향해 분투하며 이 빛나는 청춘을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 네, 그래요. 그러나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이 되고 변화도 빠른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청년 세대들에게 닥치는 도전도 적지 않잖아요. 청년 세대들은 이런 도전을 어떻게 대한다고 나는 보십니까?
0: 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발전이 빠르고 변화가 급격한 시대입니다. 과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사회구조는 끊임없이 조성되며 국제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청년 세대가 직면하는 도전은 결코 적지 않으며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성장은 물론 국가와 사회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선 학업과 취업에 대한 압력이 큰 도전인 것입니다. 지식 업데이트가 빠르기 때문에 청년들은 높은 학력과 강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취업 시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고 전문 능력과 종합 소양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심리적 압력을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1: 네.
0: 이런 도전에 응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 시절로부터 단순한 시험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제 능력을 중시하며 이론과 실천을 결합한 학습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화 시대, 정보의 이 홍수화와 가치관이 혼란성이 겸병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하면서 청년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좋은 정보도 많지만 이 그릇된 정보나 극단적인 사상 그리고 쓸데없는 유행 이것들도 많이 뒤섞여 있어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 이런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이 막스주의 신문관으로서 우리 대뇌를 무장하고 사고 능력을 갖추며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올바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확립하고 중국이 우량 전통문화를 자각적으로 전승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제적인 경쟁과

문화 충돌입니다. 이 대외 개방이 확대되면서 청년들은 세계 각국의 문화와 사상에 쉽게 접하고 또한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야를 넓히는데도 좋은 기회이지만 외래의 문화에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자국 문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위험도 겸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네. 우리는 타국 그리고 자국이 역사와 문화를 충분히 존중하는 이러한 각도에서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면서 자국이

0: 매우 큽니다. 이런 도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은 건강한 심리 상태를 기르고 그 곤란을 이겨내는 정신을 가지며 적절하게 압력을 해소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뭐 많이 담화한다든가 뭐 이 심리 보소를 받는다든가 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1: 그렇죠.
0: 예, 마지막으로는 책임감 부족과 분투 정신이 약화되는 현상입니다. 일부 청년들은 편안한 생활 환경에서 살아서 이 고생을 겪어본 적이 없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분투하는 정신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 시대는 절대 이러한 뭐 현상을 용서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꼭 분투와 헌신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새 사회입니다. 하여 청년들은 절대 온실환이 화초가 되지 말고 자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단련받아야 하며 강고 분투하는 정신을 항상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도성에 대응하는 핵심은 긍정적인 태도와 강한 실력, 확고한 신념을 항상 갖추는 것입니다. 도서는 피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올바른 자세로 대한다면 이 도서는 성장이 기회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1: 네.
0: 현 시대 청년들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뭐 그만큼 큰 기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탄탄한 실력을 갈고 닦으며 긍정적인 태도로 도전에 대응한다면 충분히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네, 그래요. 끝으로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0: 저는 뭐 로열대 무상계급 위대한 수령이신 모수석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를 함께 공유하려 합니다. 1957년 모수석께서는 소련 방문 시 모스크바 대학에서 중국 유학생들과의 만남에서 이 하신 말씀과 바람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것을 명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모수석께서는 세계는 당신들 것이고 또한 우리들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당신들 것입니다. 청년일 때는 생기 발랄하고 왕성한 시기로서 아침 8, 9시 태양과 같습니다. 희망과 축복을 그대들한테 선서합니다. 즉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들끓는 열정으로 뛰어볼 것을 약속하고 싶습니다. 꼭 젊음을 젊은이들한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이러하 말에 유력하고 만족스러운 대답을 줄 수 있게 그러한 날이 빨리 도래하고 우리 공동의 노력으로 이러한 날을 함께 맞이하기를 이 자리에서 함께 바라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5.4 청년절을 맞아서 새 시대 청년들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둘러싸고 연변대학 문학원 권희 박사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누구에게나 청춘은 인생의 황금시기입니다. 한창 이 인생의 황금시기에 처해 있는 젊은 세대들 시대의 행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담한 도전과 끊임없는 노력 분투로 아름다운 청춘 멜로디를 엮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기 입간 구보객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에 좋을 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5.1절 맞이 우대활동이 있습니다. 이번 우대활동은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연기 입간 구복액 5일 연휴 지난 후에는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가격 오르기 전 연변에서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최대 우대활동이 되겠습니다. 5곽 구매하시면 4곽을 증정하고 10곽 구매하시면 12곽을 증정하는 외에도 네,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뇌첩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이틀밖에 남지 않은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우리 이번 말일까지 우대활동이라고 했는데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절 휴가에는 방송이 다 녹음으로 나갑니다. 이래서 이틀밖에 안 남은 시간 잘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또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는 마지막 우대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이 연기입간 구복액 같은 거는 좀 만나기도